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산타 마리아 타티아나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경숙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저스틴 비버의 Baby, 그리고 조지 마이클과 아레사 프랭클린이 함께 부른 I Knew You Were Waiting, 그리고 헨슬의 음밥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노스텔지언 님이 아레사 프랭클린과 조지 마이클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헨슬의 음밥, 이 노래는 욜로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최근에 아주 강자 저 신청곡 많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그리고 이 노래는 287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 노래는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BJ의 Massachusetts 지리산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린스의 키스에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그리고 플레넬 윌리엄스의 노래 해피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가기 반장님이 프린스의 키스 신청하셨고요. 트레저, 브루노 마스의 제주,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는 제주 텔기 산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이어집니다. 크리스티 버그의 Lady in Red. 이 노래는 공명44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Lady in Red 보내드리고요. Sting의 Shape of My Heart 4월이 오면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일주일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슈퍼 트루퍼, 프랭키 펠리의 그리스, 그리고 듀얼리스의 원테드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음악들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y You'll Be Min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이유는 주식 투자를 내가 언제 해봤냐면 88년도에 그때 내가 군목 갈 때는 주식 광풍이 일었어 우리나라에. 주식을 모르면 군목 가서 군인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내가 그때 88년도에 주식을 처음 사봤어요. 그리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밤 11시 뉴스에 마지막 주식 시세가늘 나와요. 그때는 뭐 주식이 이렇게 회사가 많지도 않았고. 그걸 안 보면 잠을 못 자. 얼마 오르고 내렸는지. 그래서 이제 몇 달 하다가 내가 주식을 딱 팔고 그때부터 결심한 건 나는 주식을 안 한다. 이유는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회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주식 안 해요, 나는. 근데 내가 주식을 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원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십니까? 투기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한 가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주식을 살 때 어느 게 많이 오를 것이냐, 어느 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는 나는 크리스찬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올바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 진짜 크리스찬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부여하자면 좋은 기업은 크리스찬 오너가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해줘라.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기업이 잘 돼야 나라와 민족, 우리 사는 사회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좀 구별하라. 그러면 나는 굉장히 좋은 기준인데, 아이고, 이 얘기 듣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악과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악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사실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저에게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원칙들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소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내 삶의 가지치기를 잘하면 좋겠다. 또 내가 포기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가지를 치는 것과 포기를 잘하는 법. 제가 제 삶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게 됐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삶의 목회 여정에 영적 침체기를 걸어갈 때였어요. 제가 40대 초중반 지나가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저에게 찾아온 위기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음은 그렇게 무섭질 않았어요. 근데 힘들었던 건 남겨진 사람에 대한 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3개씩이나 드러놔야 됐는데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했는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죽음도 제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우리 교인들과 교회의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아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지치기 해야 되나?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할 때 그 제임스 오프레이저의 산비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산비, Mountain Rains. 이 책은 그 리수족 선교를 하던 제임스 오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산에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리스족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굉장히 고지대한 3,700, 4,000m 고지대에 늘 눈이 오고 있었다 그래요. 산에서 내리는 비, 그게 저에게는 마음에 내리는 눈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이 선교사님도 영적 침체기와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 가슴에 추적추적 내리는 그 산비가 눈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프레이저 선교사는 영국의 아주 명문대학, 임페리얼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했고 또 피아노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22살이던 1908년 허드슨 테일러, 전설적인 선교사죠.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CIM,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재능이 많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얼핏 생각나는 게 참 많은 걸 포기했겠구나. 기계공학, 피아노 연주자. 근데 저에게는 이 포기라고 하는 말보다 반대의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단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단과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동의어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단이 없는 포기, 존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들, 나이에 불문하고 무언가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그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면 덜 중요한 것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가지치기는 또 하나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는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세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당하는 대상은 굉장히 큰 희생, 아픔이 있지만 결국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조금 제임스 오프레이저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제임스 오프레이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예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조금 허무하게 죽어요. 52살의 나이에 말라리아로. 물론 그 당시에 말라리아가 무서운 병이기는 했지만 저렇게 좋은 선교사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프레이저 선교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인생의 삶의 길이가 짧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지치기 하신다.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길이로 해석되지 않아요. 가지치기한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길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적인 용어로 사명 중심적인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세요? 아니면 해야만 되는 일을 하고 사세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희들 인생에 젊었을 때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와.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어쩌면 황금기에 젊은 시절에 제일 많은 투자,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학위를 받는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딱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공부하지 않으리라. 정말 공부에 질렸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에 공하고 쏟아부었으니까. 한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목회도 했지만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이제 교수, 또 이제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오퍼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5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위 과정에서 쌓았던 모든 자료, 리포트, 책을 저는 딱 패킹을 해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다시는 여기에 내 미련을 두지 않으리라. 내가 공부한 것은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 공부한 것인데 공부한 것을 써먹기 위해서 목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과감하게 가지를 치리라. 내 인생의 참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그때 내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기뻤던 순간이 우리 아들 레미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일이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저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버지인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아들아, 종이를 두 장 가져와서 하나에는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걸 한번 써봐. 그리고 이쪽 종이에는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써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은 운동이었어요. 두 번째가 베이스 기타 배우는 거.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었고 두 번째가 공부였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해야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겠지. 저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참 좋은 교훈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되는 일, 가지치기가 불명확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비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멋진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꿈꿔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일들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올바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위대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위대함이겠죠. 저도 이제 60이 넘은 목회자인데 요즘도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노력이에요. 남들에게 어떻게 빚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하찮게 여기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면 그 하찮은 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우리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또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가지를 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를 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다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다림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너무 조바심 내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안 됐는데 우리들이 고개를 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어. 아, 이것도 지금 나이에 지금 갭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는 옛날 이렇게 유원지에 가면 그 놀이하는 것 중에 두더지 잡기라는 게 있었어요. 두더지 잡기가 뭐냐면 이렇게 판에 이렇게 망치를 들고 두더지가 고개를 들면 때리는 거예요. 나엔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고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쳐들면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실 것 같아.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많이 경험해요. 이 아픔은 긍정적인 아픔이 아니라 부정적인 아픔이에요. 이 말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제가 아주 온화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맞아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제가 아주 나쁜 목사라 막 막말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프게 하시기 전에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가지치기.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해야 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이 가지치기를 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들의 삶이요,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늘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찮게 여겨지는 일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가지치기를 못하면 가지치기 하는 게 힘들어져요. 제 상상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될까. 돈의 유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큰 돈에 별로 유혹받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돈은 남들이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막 이런 돈은 내가 쉽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돈, 만 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건 내가 좀 어떻게 해도 남들이 모를 것 같아. 사실은 하찮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신앙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찮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지치기가 시작될 수 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정도는 안 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원칙,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가지치기를 잘하면 우리들의 삶은 아주 심플해진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에게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칙들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한 약속은 그때 필요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보다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일,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그 약속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저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제가 처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를 돕는 비서 역할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스케줄을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 인생은 심플해요. 약속이 딱 정해져 있으면 끝. 내가 다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어도 이건 끝이에요. 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켜야 된다. 나는 이게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확신이 뭐냐면 지금 내 눈에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은 심플해진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하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특권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를 한번 잘해보라. 이렇게 권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가지치기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최선과 차선을 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악과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악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사실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존 비비어의 유명한 책이 있죠. 무엇이 선인가? 이게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존 비비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최선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차선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 전 최고의 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ood is always the enemy of the best. 선은 늘 최선의 적이다. 아, 이 말은 우리들이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다. 나의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교학을 공부할 때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권리 주장이 뭘까요? 권리 주장.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결국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하느냐. 그것이 가지치기의 문제는 아닐까. 죄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구별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이다. 그래서 내려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지옥이라는 말을 해요. 포기와 가지치기는 사실은 악과 죄에 대한 싸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잘법에서 저에게 이런 문제에 좀 답을 해달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 숨쉬는 사람 중에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후회가 참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후회로 인하여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한 걸 한번 딱 잃어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내 내리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아, 고통, 자신의 문제, 이게 내 잘못한 죄로 인하여 그 결과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면 힘든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은 게 내가 젊은 시절에 잘못 살았어. 내 습관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계속 밀려와요. 또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죠.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을 안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때, 아,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했어.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런 후회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벌만큼 벌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나는 이렇게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잘못된 선택, 또 내가 잘못된 일을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니, 후회가 되는데, 아, 후회하지 마세요. 왜? 후회는 하등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교인들에게 뭐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조언을 하는데, 어인 루처가 쓴 책 중에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과거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후회를 한다 그래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후회가 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과거에 매달리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옛날로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 과거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보면 조금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의 믿음, 신앙 고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사역자들에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내 권리 주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부정해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은퇴 문제로, 또 전임자 후임자, 예우 문제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도 이제 다쳤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 요즘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서운해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퇴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것, 그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서운할까요? 서운함의 정체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람들이 AI 시대에 쉬지 않고 3년간 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재직업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직업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질문 앞으로 오는 이후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 했으면 됐지 그 질문.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AI 시대에? 아 저는 60살 넘었으니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AI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작! 플러스 휴먼. 그 다음에 AI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휴먼? 시작! 그냥 휴먼. 플러스 휴먼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지가 예약한데 지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약해놓고 나서, 가기로 해놓고 나서 되게 귀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귀찮은데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오기로 했으니까 와야지.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강의를 듣는 동안 신기하지. 강의하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누구 소리가 들려요? 자기 소리가 들려요. 맞아.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나이 20살 넘으면 남의 말을 더럽게 안 듣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다는 건 사실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듣는 거? 자기 말 듣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소리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AI, AI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죠. 근데 AI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AI 시대에 쉬지 않고 3년간 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 직업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직업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 있으면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들 진짜 살아남는 직업이 뭐예요? 이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는 직업 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AI 시대에? 저는 난 60살 넘었으니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챗GPT한테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자기 개발에 대해서 미리 다 물어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다 물어봅니다. 위로도 챗GPT한테, 그죠? AI한테 물어봐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다 받아요. 그러면 AI한테 다 했어.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다 했어. 그럼 제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대1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회계하는 사람, 무슨 리서치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AI가 훨씬 더 잘 찾아. 그리고 자료 종류도 AI가 훨씬 더 잘해. 그래서 1대1로 눈앞에 대놓고 사라지는 직업이 있느냐면 지직업이 없어지는지도 몰랐는데 뭐가 없어져요? 이미 욕구가 다 해소돼서 나를 찾지 않는 직업도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갈 테니까 잘 생각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자, AI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술일까요? 아니면 문명일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전기는 문명이었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전기. 전기는 문명이에요? 아니면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봐요. 전기는 정확히 문명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전기가 생기기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태양의 리듬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밤, 낮, 밤, 낮. 맞죠?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일해. 밤에는 들어와서 자. 그랬는데 뭐가 생겼어? 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이 낮으로 변했죠. 낮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동력이 바뀌었죠. 동력이 바뀌니까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었고 기업이 생겼고 기업이 생기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했고 우리는 농업을 포기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전 인류는 취업시대를 약 140년간 살았습니다. 농경 시대가 아니고 취업의 시대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 70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 이 모든 방식이 전기 문명 이후에 어때요? 싹 다 바뀌었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인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전기는 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문명이에요. 자, 그럼 AI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될까요? 문명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살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살만해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어떤 놈들 AI는 왜 만들어갖고? 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전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냉장고면 세탁기며 에어컨이며 다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도대체 누가 AI 왜 만든 거야? 이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라가기도 너무 버겁고. 어? 이거 문명이라니까 뒤처질 것 같고. 어때? 직업이 막 다 바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아니, 좀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은데. 이거 누가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인류는 이런 소망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뭐도 갖고 죽어요? 지능도 갖고 죽어요. 예를 들어서 폐암에 대한 권위자가 계십니다. 한 85세까지 살면서 폐암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머릿속에 쌓았어. 이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인슈타인도 가고 다 가요. 그럼 갈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능, 지식 갖고 죽죠. 그죠? 그럼 남기고 죽을까요? 갖고 죽을까요? 아니, 여러분 얼마 못 남겨요. 10% 정도 남길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명 형식지라 부릅니다. 말로 꺼내고 책으로 꺼내고 내가 형식을 빌어서 밖으로 꺼내놓은 건 세상에 남겨둘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딱 보면 아는 거 있죠? 아, 이건 수술 가능해. 아, 이건 수술 못해. 이건 내가 손대면 갈 수 있어. 아, 이건 연구하면 이 정도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안목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 하면 늘 죽고 리셋되는 지능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인류는 왜 수천 년간 왜 이렇게 쌓아놓고 사라지고 쌓아놓고 사라지는 거에 당하고 살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야, 싹 모아. 그래서 인간의 뇌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인간 수십억 명의 지능을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때려 넣어. 그래갖고 한 기계에다가 다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해? 전기처럼 꼽아 쓰자. 대박. 여러분, AI를 만든 사람들이 AI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비슷한 경험 한번 한 거 기억나세요? 이 경험 했어요. 언제냐면, 자, 봐봐요. 택시기사는 두 가지 그 전문성이 있어야 택시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뭘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택시기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 잘해야 되죠. 그죠? 당연해요. 근데 옛날이에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 택시기사분들은 또 하나를 잘해야 돼. 뭘 해야지 택시를 몰 수 있죠? 그렇죠. 어우,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인데. 길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야 대전 골목길까지 다 알아. 수정동 가주세요. 그럼 네. 그리고 바로 가야 돼. 수정동이 어디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을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내 머릿속에만 쌓아올린 전문 지식. 이거 남의 머릿속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아, 못 옮겨요. 그 사람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법학 지식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한테 돈 내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회계 지식 내가 빌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식이 거래되는 기본 틀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내 머릿속으로 못 갖고 온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거. 자, 기사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지식을 싹 때려놔갖고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 다 같이 시작.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됐어요? 영원이 됐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됐어요? 공공재가 됐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공공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봐봐요. 법학 지식이 공공재가 되고요. 회계 지식 공공재 되고요. 김미경이 알고 있는 것도 공공재 되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공공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 떨리고 이런 세상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씨, 그럼 내 집이 없어지는 거야? 공공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섹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AI 시대에 전 인류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다 승진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 얼굴 보고 축하합니다. 쓱지 승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미 우리는요, 다 승진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승진한 걸 몰라요. AI 시대에 우리는 팀원에서 팀증으로, 팀장으로 다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AI를 잘 다스리면서 팀장급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AI 시대에는 팀장 마인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팀원 마인드로 나 끝까지 얘보다 더 잘해볼 거야. 싸워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다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는 제가 1년 전부터 AI 엄청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1년 이상 AI를 엄청나게 써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팀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팀장급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8명이 할 일을 3명에서 다 합니다. 지금은. 그 충분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를 도와주러 온 작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되게 베테랑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 끝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11시에 회의를 하고 1시에 제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직원 팀장 하나가 우리 회사 팀장이 저 그러니까 지금 회의 다 끝나니까 앞으로 1시간 후에 대표님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20장 대표님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근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그 새로 들어온 작가였거든요.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해요? 한 시간 만에?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뭐라 그랬냐면 저 그냥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몰랐어요. 막상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 같더라고요. 여러분요, 요즘에 왜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AI 모르면 요새 취업 못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딱 시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이 AI, 이 AI,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5분 만에 다 끝나. 그러니까 공정이 어때요? 15분 만에 끝나는 사람의 공정으로 3명이 착착착 서 있어야 되는데 딱 갔더니 얘만 일주일이 걸려. 머릿속에. 그럼 같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우리는 또 한 번 AI에 연결돼서 그것을 이뤄나가면서 AI에 시킬 건 시키고 뭐예요? 또 다른 더 나은 인간다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인간다움을 각자 다 이 세상에 다 하나씩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내놓는 그 인간다움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시작! 문명. 그래서 여러분은 문명의 주권자고 문명의 참여자지 이 문명 나랑 관계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 앞으로 오는 이후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 했으면 됐지 그 질문.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3년간 질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질문 안 바뀌는 사람은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문명과 연결되어져서 AI한테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중에서 줄 건 주고 내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 직업에서의 정의를, 재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세상에다 주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걸 세상에다 주면 그게 뭐야 돼요? 새로운 직업이 됩니다. 여러분, 안 사라지십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휴먼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듀얼 브레인, 멀티 핸즈, 로켓풋. 자, 이제 머리부터 해보세요. 만져. 이렇게 듀얼 브레인. 시작. 저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싱글 브레인으로 살았었죠.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배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야? AI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작. 연결하면 시작. 나는 몰라서 못하는 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몰라서 못하는 건 없다. 이게 듀얼 브레인의 특징이에요. 자, 멀티 엔진은 뭐예요? 한 번에 한 인생밖에 못 살아. 왜냐하면 30년간 이거 숙련되려면 이거 숙련될 시간이 없어. 근데 뭐예요? AI에게 이미 숙련된 것이 있어. 그래서 뭐야? 그걸 같이 해낼 수 있어. 여러분 AI 시대는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으로 안 삽니다. 지금 10대, 20대는 한 가지 직업으로 안 살 거예요.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면서 살 겁니다. 자, 로켓풋 뭐예요? 1년 걸리던 게 한 달 만에 끝날고 한 달 걸리던 거는 한 시간 만에 다 끝나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실패 비용이 무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봐요. 제가 경험한 듀얼 브레인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뭐냐면 코딩을 전혀 못해요. 저는 옛날에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하는 건 개발자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일주일 걸려? 어? 아, 그거 안 돼. 그거 충돌돼갖고 그거 나 버그나고 안 되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들어갔고요. 나는 개발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되게 괜찮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나 만들었냐면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어떻게 나이 60이 넘어서 갖고 또 AI도 공부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AI 문명 적응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니 그 열정이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서 막 노력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빌려가면 안 되겠니? 어떻게 빌려가요 열정?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제가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밤 12시에 막 어느 날 회사도 가기 싫고 막 에너지 뚝 떨어졌을 때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쓰면 제가 카드로 열정을 김미경의 말투로 카드를 딱 빌려줘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딱딱딱딱 자기 상황을 막 눌러. 저 요새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막 써.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쓰잖아요. 그렇게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랬더니 클릭하면 열정을 고르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열정 카드가 딱 사람들에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과정을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이래서 열정 카드가 나오는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만들고 싶거든. 그랬더니 걔가 어머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길래 아니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고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 하는데 그게 뭐야부터 물어봤어요. 아시겠어요? 바이브 코딩을 어디서 배우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바이브 코딩이란 다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앱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제일 먼저 너한테 뭘 물어봐야 돼까지도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바이브 코딩이에요. 위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팅 아니고 속삭이듯이 내 얘기를 다 그냥 전해준다.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내가 러프하게 내 아이디어를 말할 테니까 네가 기획안을 써줄래? 어, 그럼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막

우선 다 가르쳐주는 대로 3일간 클릭. 재밌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야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디지털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디지털 제품 하나도 못 만드시죠? 못 만들잖아요. 다 유저로 살았지. 언제 여러분이 주권자로 살아봤어요? 여러분 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데 디지털 제품을 내 손으로 하나도 못 만들어. 그게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비자로만 살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외식만 했다고요. 그래서 식당이 문 닫으면 우리는 못 먹고 굶었다고요. 맞죠? 스스로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AI 시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디지털 주권을 찾아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면. 자, 더불어서 멀티 핸즈. 아까 제가 말했죠. 듀얼 브레인은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요. 걔가 알고 있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멀티 핸즈. 저는 원래 뭐예요? 저 강사잖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음악을 너무너무 작곡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동기를 불러일으켜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후배가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뭐, 아이고, 어떤 애가 반포에 아파트를 샀대야. 속상할 만하지. 응? 속상할 만해. 자기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막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인스타그램에 걔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저는요, 너무 제자리 걸음만 해서만 사는 것 같고요. 너무 지쳐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저한테 속상한 걸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 문자를 썼어요. 야,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더라, 살아보니까. 뛸 때만 근육이 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몸에 저장돼.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다 꺼내 쓴단다? 그리고 막 위로를 했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잔소리로 듣고 얘가 문자 한번 보고 쓱 지나가면 다시는 안 볼 텐데, 평생 귀에 새겨지게 해야겠다. 어떻게? 음악으로 작곡을 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듣고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GPT랑 같이 가사를 썼죠. 내가 이런 얘기로 얘한테 음악을 작곡해서 주려고 그래. 그러더니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만들어보죠. 그래, 가사를 만들어보자. 오, 이 가사 너무 좋아. 자, 이제 음악으로 만들자. 그래서 수노라는 앱을 활용해서 제가 괜찮다라는 곡을 작곡해서 이 친구한테 줬는데 얘가 이 곡을 듣고 제자리 걸음도 너에게 저장되는 중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잘 들어봐요.

0: 그래서 작곡을 해서 줬어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연세대학교 작곡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 왜냐 강의로 먹고 사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실패 비용을 낮추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게 AI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켓 푸시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쳐. 그 눈에 이렇게 실겜이 떠다니는 거, 그 질병이에요? 노화예요? 헷갈리죠? 애매하죠? 그러면 여기 연골 닳는 거는 이거 60 넘어서 연골 닳아. 그 스쿼트 할 때 너무 힘들어. 삐거덕 소리 나. 이거 노화예요? 질병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치료할 수 있으면 질병이고 치료 불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보지 않을까? 여러분 AI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자꾸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로켓 푸셔. AI가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10년 걸리던 그 난치병에 관련된 신약 개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의 숙제들이 막 10년 걸리던 거, 20년 걸리던 거, 아니면 30년 걸려서 돈 1조, 2조, 3조 들어서 다 포기했던 걸 어떻게 돼요? 다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로켓 푸십니다.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체 문명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러분만 2024년 속도로 살겠다고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AI와 함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2022년 ChatGPT가 나왔을 때 개발자에게 AI 원년이었고 2026년은 일반인에게 AI 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1학년이다. 여러분 다 1학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AI 알게 생긴 사람 별로 없죠? 아, 다 똑같아. 여러분 나이가 60 먹었으나 50 먹었으나 20 먹었으나 다 1학년이야. 왜 1학년이에요?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어차피 전 인류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새로 열리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다 과학자처럼 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끈해서 내가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에 원하는 숙제만 잘 풀고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꿈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명이 새로 바뀔 때마다 항상 꿈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리셋되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룰까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 얘가 다 안다고요. 뭐 한 사람? 간절한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꿈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게 생길 때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의 AI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문명이 올해부터 구축돼서 몇백 년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명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질서의 참여자가 돼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AI에서 공부는 뭐예요?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AI 문명의 주권자로 참여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중에 돌아보면 그리 큰 일이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크고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고 애쓰면 애쓸수록 꼬여만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정말 그럴 때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닥친 일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출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둠 뒤에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금 전해드린 오프닝 곡은 1977년에 발표된 미국 프로그레시브 락밴드죠. 캔자스의 명곡입니다. Dust in the Wind였는데요. 바람 속의 먼지라는 제목처럼 이 노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쌓아올린 것들이 결국은 바람에 날아가는 한 줌의 먼지처럼 더덥다라고 나지막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절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단 1분의 시간도 살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움켜쥐고 쥐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또 어떤 분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와 또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런 노래를 들으셨어요. 오늘은 투데이 생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잠시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후예요. 노후입니다. 이곳에 미국 이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우리들이 그동안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아부어서 헌신하시고 또 밤낮으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시고 이민자의 삶을 정말 묵묵히 버텨온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좀 미리미리 요즘에는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벌써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1세대만 해도 사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하고 그냥 달려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지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의 한인 시니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보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한인 어르신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그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아주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고국을 떠나서 정말 수십 년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기댈 곳이 줄어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이민을 오면 평생 쌓아온 그 인간관계가 고국에 이렇게 남겨지죠. 부모님, 뭐 친구들, 어린 시절에 뭐 동네 사람들, 수십 년을 함께 이어온 그 인연들이 정말 지금도 저 태평양 건너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새 땅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더 외로워지기도 쉬운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이민자일수록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고립되고 또 외로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무시 못하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내에 비은퇴자 4명 중에 1명은 아직까지 은퇴 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 내 은퇴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미국인들도 겨우 한 35%,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 미국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 중장년층의 사정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낯선 언어 장벽 물론이고요. 또 복잡한 미국식 연금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쏟아부은 그 돈과 세월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내 노후라는 거는 뒤로 미루어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나 비용 모두요. 하지만 이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외로움인데요.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2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심한 외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고국에서도 이 정도인데 여기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의 노년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노후의 준비는 돈도 물론 중요한데요. 돈의 준비만이 아니라 관계의 준비다라는 말을 합니다.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노후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 이름을 좀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여러분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캠페인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외면해 왔던 이런 대화들을 이제는 조금 더 용기 있게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노후에 관한 생각. 내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먹어갈수록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노후를 뭐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1번 제 생각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너무 어렵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챙길 수 있으면 지금부터 나의 건강과 관계를 잘 챙겨 놓으면 노후가 그래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요테가 부른 파란 들으셨습니다. 신나는 음악 좋네요. 알뜰 정보도 오늘 또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뻐지고 싶은 것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말 나이 성별 상관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요즘 왜 얼굴이 이렇게 내가 좀 퉁퉁 붓지? 아니면 혹은 뭐 이게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은 뭐 꼭 나이 때문만도 아니고요. 어떤 뭐 화장품 때문도 아니고 최근에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굴을 늙고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했어요. 이걸 먹으면 얼굴이 못생겨진다? 먹으면 안 되겠죠? 어떤 걸까 싶어서 제가 좀 봤는데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라면 같은 그 짭짤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짠 과자라든가 고염분 음식들이에요. 나트륨의 섭취가 확실히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수분을 붙잡아 두게 되고 그 결과 얼굴이 이 눈 주변에 이렇게 쉽게 붓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이 통통 부으신 분들 보면 어제 뭐 라면 먹고 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우리를 붓게 만드는 그 고염분 음식들 아주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달달한 음식 있잖아요. 달달한 빵이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달콤한 디저트들. 당분 역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섭취를 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그 콜라겐, 중요한 콜라겐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것은 이제 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은 아주 깊게 생기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3위가 튀긴 음식이었어요. 뭐 치킨이라든가 감자튀김 너무 맛있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 많이 드시는 분은 이제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죠. 여드름처럼 뭐가 난다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죠. 고온에서 아무래도 조리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들이 우리 염증과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위는요. 가공육이에요. 뭐 우리 많이 먹는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도 역시 염분과 또 각종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자주 드시면 체내의 염증 반응이 계속 증가하겠죠. 당연히 피부 유지에 안 좋습니다. 대망의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모두 좋아하실 수도 있는 바로 술입니다. 전문의들은 이 술이야말로 이 피부를 따져보면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다라고 꼽았어요. 이 알코올이라는 게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고 또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신 다음 날 한번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굉장히 좀 푸석푸석하고 이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술, 알코올 때문이에요. 결국에 피부를 위한 최고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 단 음식 줄이시고요.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 이렇게 하시면 뭐 아주 좋은 비싼 화장품보다 생활 습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야식으로 정말 라면, 뭐 맥주 이런 거 매일매일 드시는 분 계신데 내일 아침에 내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좋은 피부관리다. 가장 오래가는 안티에이징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폭염이 오고 지금 뭐 다들 좀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꾸만 시원한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너무 이 시원하고 차가운 거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 제가 수박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박을 한 반 통을 먹은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장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특히 여름철 덥다고 해서 막 차가운 거 너무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이 덥다 보니까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더위를 잘 견딘다. 그리고 또 뭐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 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끼시는 거 좋은데 그 많은 전문의들이 그런 분들이 참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폭염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기상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중장년층 분들은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 늦잖아요. 이미 우리 몸은 탈수가 시작됐는데 갈증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더운데 어지럽고 기운 없고 이러다가 이제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밤이라고 해요.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라라고 하시고 에어컨도 너무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기요금 뭐 조금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훨씬 더 문제니까요.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혹시 혼자 계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 에어컨 문제도 조금 이렇게 아실 거예요. 어떻게 몇 도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위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상대가 아니고요. 현명하게 피해야 돼요. 네,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여름을 좀 건강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케이윌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네, 정말 애절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알뜰 정보 하나. 보통 우리 아침 양치 하실 때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을 바로 먹으니까 나는 아침을 먹고 바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매일매일 하는 아주 익숙한 그런 행동인데, 식후 양치를 해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아침 양치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영국의 치과 의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내놨는데, 아침 식사 전, 즉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많이 전에 하실 거라고 저도 보는데, 어차피 지금 밥 먹을 건데 뭐 밥 먹고 닦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는 우리 입안에서 침의 분비가 굉장히 좀 줄어들잖아요. 그 침이라는 게 원래 이 입속 세균을 아주 자연적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데, 수면 중에는 그 기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우리 입안에 정말 그 밤새 쌓인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드글드글 하겠죠. 그래서 식사 전에 먼저 양치질을 하면 이런 치태나 박테리아가 더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치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치아의 불소가 바로 이런 치아를 지켜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불소인데요. 아침 식사에는 뭐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나 커피나 이런 산성 음식과 음료들을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산성 성분이 우리 이 치아 표면, 이 범랑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식사 전에 우리가 불소 치약으로 만약에 양치를 해두면 얇은 그 코팅막이 형성이 돼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소 치약으로 먼저 양치질을 하면 뭘 먹어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을 드신 후에 바로 칫솔을 드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는 것을 권장한대요. 왜냐하면 식사를 한 바로 후에는 입속이 좀 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막 양치질을, 그냥 그 분노의 양치질을 해버리면 그 약해진 범랑질을 이 칫솔이 더 마모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하면 침이 자연스럽게 이 산성을 중화해줘서 이 범랑질이 다시 단단해진 상태거든요. 그때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뭐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거나 또 식후에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뭐 입냄새가 걱정된다, 그러면 뭐 물로 가볍게 헹궈주고 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강청결제를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양치 후에 치아에 남아있는 이런 불소가 이 구강청결제 너무 많이 쓰시면 오히려 벗겨서 씻겨나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강청결제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점심 이후에 사용하시고, 만약에 사용하셨으면 30분 정도는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네요. 양치, 아침 양치는 이제 식사 전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조금 시간을 두신 후에 양치하시고요. 양치 직후에 막 그 구강청결제 같이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다면 뭐 100점이고요. 만약에 순서가 좀 달랐으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끝에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 그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한 대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쯤 있으세요? 집에? 사진을 요즘 뭘로 찍으세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쓰시던 필름 카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식이나 여행 때딱한번 쓰고 그냥 서랍에 넣어둔 디지털 카메라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시나요? 사진 찍는 거 어떠세요? 그런데 요즘에 그 옛날의 카메라들이 다시 조용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한때는 이 스마트폰이 모든 사진 찍는 것을 대체하면서, 아, 이제는 카메라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이 미러리스 중심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진을 그 찍는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이 MZ 세대, Z 세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편리하긴 한데요. 동시에 너무나 좀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요즘엔 사실 보정 앱 하나 안 깔고 계신 분 없으시죠? AI 보정으로 피부는 진짜 매끈해지고 아주 뽀송뽀송한 그런 피부로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는 조금 다른 너무 완벽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하늘도 더 파랗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오,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해요.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곳에서 나중에 실물을 봤을 때, 아, 이분이 이분인가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는 오히려 조금 흔들려도 아니면 조금 어두워도 그게 더 진짜 같다라는 이런 감성을 점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더 새롭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다고 하죠. 가격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업무용부터 뭐 전문 입문용부터 또 전문가용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가격대이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이 흐름은 중고 필름 카메라 시장이 재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1990년대의 카메라들이 다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필름 특유의 색감과 감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컬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끔 흑백 사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좀더 특이하고 새롭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정말 빠르고 또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오히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불편하면서 불완전한 것을 찾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는 그 스마트폰 대신에 조용히 셔터를 누르는 카메라 한 대. 어쩌면 이게 뭐 요즘 가장 아날로그적인 힙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사실 그 작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찍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걸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옛것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주 핫하고 유행인 것들도 어느 순간 또 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위스로가 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요즘에 혹시 그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왔는데 아, 이유 없이 좀 피곤하고 뭔가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세요? 딱히 그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그냥 녹초가 되는 거죠.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 상대방이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 은근히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고치면 되겠죠. 네, 고치면 돼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농담인데 왜 그래? 이런 말 자주 쓰시는 분들. 막 이야기를 해놓고 야 농담이야 장난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상대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농담이라는 것은 그 농담을 하신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웃게 되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그걸 농담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지만 불쾌하거나 상처가 되면 그건 농담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 두 번째는요. 친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예요. 만난 지 얼마 진짜 안 됐는데 이제 통성명하고 그냥 몇 번 본 사이인데 갑자기 너 뭐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특히 여기서는 또 조심스럽잖아요. 아니면은 그 관계의 단계를 몇 단계씩 그냥 훌쩍훌쩍 건너뛰는 그런 분들 말씀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쌓는 것이지 막 이렇게 당겨서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속도를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속도와 함께.

조심스러운 거죠. 그 이야기가 다 돌고 도니까요. 결국 그분에게 귀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락을 하거나 시간도 당연히 내줘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편하다는 신호를 읽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반응을 잘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단은 이렇게 둘이 막 싸웠을 때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미안해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배려가 더 섬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혹시 여기에 뭐가 내가 좀 해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치면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누군가를 피곤하게 한 사람은 혹시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수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깊은 밤을 날아서.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냉장고 안에 지금 쌍난 감자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방금 바나나 드시고 껍질 버리셨나요? 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다 쓸모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주방에 보면 그냥 버리던 것들을 좀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사실 뭐 독소가 있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 싹난 감자로 욕실 거울을 한번 닦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싹난 감자는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솔라닌이라는 독소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요거를 버리기 전에 욕실에 한번 가져가셔서 감자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거울을 쓱쓱쓱쓱 닦아보시면 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유리의 기름기 그리고 미세먼지를 싹싹 이렇게 흡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분이 유리 표면에 그 얇은 막을 만들어서 김설이잖아요. 우리 샤워하고 나면 그 김설임 방지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뭐 세정도 되고 코팅도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바나나 껍질도요. 뭐 은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반지 같은 광택 내는데 좋다고 하네요. 까맣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바나나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그게 이렇게 살아난대요. 신기하죠. 문지른 후에 깨끗한 물로 헹구면 밝은 은빛이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화분 키우시는 분

식물 영양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가지고 뭐 밀폐 용기 같은 데 담고 물을 채워서 한 이틀이나 3일 그냥 이렇게 두면은 그 안에 칼륨, 마그네슘이 물에 이렇게 녹아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을 화분해주면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버릴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용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많이 절약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더운 여름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도 사실 초여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여름밤에 가장 싫은 거 바로 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밤이 되면 유독 모기한테 많이 물리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잘 물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옆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잔뜩 물려가지고 억울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스웨덴의 농업과학대죠. 리카드 이그넬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그 이집트의 순모기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분석을 해봤대요. 이집트 순모기는 황열병이나 아니면 댕기열을 옮기는 좀 위험한 모기인데요. 실험 결과 모기가 사람을 고를 때 세 가지를 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모기가 무엇을 좋아하냐면 바로 채취 그리고 체온 그리고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개발연구소의 의료 곤충학자 프레데릭 시마르 연구원에 따르면 모기가요 이 수십 미터 밖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정말 잘 감지한대요. 그래서 접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채취까지 맡으면서 아 누구의 피를 뽑아야겠다 타깃을 정한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의 화합물이 무려 한 300가지에서 많게는 100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이 모기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기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맥주입니다. 여름밤에 야외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셨다면 사실상 모기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맥주를 마시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숨을 쉴 때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양도 늘고 우리 이 피부에 냄새까지도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4시간 안에 맥주를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모기에게 무려 한 1.35배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 맥주 한 캔에 모기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이렇게 딸려오는 셈이죠. 우리가 보통은 혈액형 때문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무슨 형이어서 뭐 O형을 좋아한대 모기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O형이 많이 물린다. 뭐 A형이 제일 안 물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속설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피부색이나 뭐 눈동자색이나 머리카락 색 이런 것도 모기의 선호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이고 또 맥주를 마시면 그게 또 모기를 유혹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대요.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초저녁쯤 나가면 모기들이 물던데 피부를 덮는 그 헐렁한 긴 옷을 입고요. 모기장 기피제 같은 거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거,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뭐 여름밤에 맥주 한 잔의 낭만을 포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모기를 좀 각오하시든지 아니면 뭘 좀 뿌리고 드시든지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도 좀 시원하고 모기 없는 여름밤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주셨습니다.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전 모기 잘 안 물려요 하셨네요. 그렇다면 맥주를 많이 안 드시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조금 그동안 물렸는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는 좀 모기와의 전쟁 겪지 않으시도록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신나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다음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0: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셔서 행복해하는 거 아시죠? 진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也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성 오전 11시 이제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생활백성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그리고 데이케어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누가 대상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늘 든든한 아들 같아요. 어르신들을 살피고 돌보고 계신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제가 안 올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
1: 반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사고가 네,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데 요즘에.
0: 깜찍한 방송사고로 생활백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1: 아, 예.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들 맞습니다.
0: 네. 든든한,
1: 네. 네, 든든한 아들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장수 데이케어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1: 아, 뭐 느낌은 많이 받고 있어요.
0: 거의 아들 취급. 예,
1: 저는 아들을 사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아들 노릇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네. 참된 아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네.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 데이케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혹시 그렇게 못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저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임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일에 있어서는 진짜 아들처럼 혹시 부모님께도 가정 안에서도
1: 아, 많이 노력은 하지만 네. 아무래도 뭐 부족하겠죠. 네, 네. 부족하겠죠. 네, 근데 그래 그럼에도 네, 좀 노력을 하는 그쪽 군에 네. 부류에 제가 좀 속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건방지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직접 뵀던 네. 분들이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1: 아, 예, 뭐 그렇죠.
0: 자, 네, 장수대이겨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눌 텐데요. 일단 신민수 이사님 온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집 한 채 있고 자가용 있고 네. 그다음에 예금 좀 있는데. 네. 데이케어 못 간다더라. 돈 내고라도 갈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데이케어에 나오시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뭐 돈을 내고 나오시는 것은 현재 우리 이쪽 뉴욕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안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집 한 채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쓰고 계시는 자동차인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집도 뭐 수십 밀리언 이런 게 아니시라면
0: 네.
1: 저희 뉴욕이 그래도 아무래도 집값이 굉장히 비싼
0: 네.
1: 전 세계에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놨어요. 뭐 1포인트 아마 한 3밀리언 정도
0: 네.
1: 그 정도 소유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실거주
0: 네. 네,
1: 상태일 경우고요. 뭐 자동차도 본인들이 뭐 미국에서 차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0: 그쵸.
1: 아주 네.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를 따지진 않아요. 한 대 정도는
0: 아,
1: 뭐
0: 네.
1: 아무리 뭐 좋은 네. 가지고 계셔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제 뭐 세컨 하우스. 뭐 렌털 하우스라든지 차도 뭐 레저용으로 뭐 따로 여러 가지 갖고 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메디케이드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질문이 많이 되고
0: 네.
1: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조건이 되겠죠. 메디케이드 받으시려고 하실 때는.
0: 네.
1: 그리고 재산도 세이빙도 네.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저희도 문의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은행에 만불이 있어요.
0: 네.
1: 예. 네. 근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없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만불이 되게 크신 줄 아시더라고요.
0: 네.
1: 전혀 문제 안 되십니다. 뭐 3만 불, 4만 불 정도도 은행 지금 뭐 구좌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연관된 얘기지만 뉴욕 물가가 비싸요.
0: 네.
1: 뭐 렌트비며 보험료며 여러 가지 등등등의 뭐 공과금 내드시다 보면 한 달에 뭐 몇천 불 금방입니다.
0: 맞습니다.
1: 3, 4만 불 갖고 계셔야 1년도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뉴욕에서 그래서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따질 때에 뭐 지금 세이빙에 뭐 그 정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보통들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리뉴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뭐, 그 은행에 무슨 돈 천불이 넘으면은 메디케이드 끊어진다더라,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다 경우에 따라 이제 좀 그게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지금 뭐 렌트를 살고 있어요.
0: 네.
1: 요즘 렌트가 굉장히 비싸요. 저도 지금 요즘에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맞아요. 뉴욕 이쪽 우리 플러싱 지역, 뭐 베이사이드 지역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렌트 살고 계시면. 한 달에 그거를 하시려면, 뭐, 은행에 밸런스 500불, 1000불 있어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니, 렌트는 1500불짜리 산다 그러면서, 은행에는 500불밖에 없어요. 의심해요.
0: 이상하대요.
1: 네. 의심합니다. 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캐시를 많이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꾸 집요하게 이런저런 요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플래닝을 해야 돼요. 메디케이드를 만들 때. 아니면 SSI라는 뭐 영세민들,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에게 뉴욕주에서 실질적으로 매달 지원금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플랜을 하셔서 그 플랜에 맞게 신청을 해야 나중에도 아니 당신은 인컴 뭐 밸런스는 이렇게 없는데 렌트도 비싸고 익스펜스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럼 누가 당신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자제 네. 자제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생각해요. 매달 뭐 캐시로 그런 분들은 안 좋은 경우에 발각이 되면 몇 년 동안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요.
0: 이전에
1: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예, 몇 년치 토해내요. 몇 천불 뭐 심지어 만불 넘게도 토해내는 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신청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간혹 있었어요. 딴 데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다 토해내라고 그런다.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0: 네.
1: 그러면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냥 신청서만 쓰는 거죠. 그냥 읽고 답하고 이 정도.
0: 네.
1: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들,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신청을 해서 돈은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문제가 똥하니 터져버리는 거예요.
0: 네.
1: 그 돈이 어딨어요?
0: 어딨지?
1: 다 토해내라고 몇천 불 내라고 그러는데
0: 네.
1: 몇만 불 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렌트도 얼마 낸다. 유틸러티 얼마 낸다. 그리고 내 지금 은행도 밸런스도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
0: 네.
1: 이런 플래닝이 잘 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없으세요.
0: 이런 플래닝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1: 미리 신청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은행에 이제 그런 보통 소셜 오피스, 메디케이드나 이런 정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많은 곳들이 이제 은행 스템을 몇 개월씩 달라고 그래요.
0: 네.
1: 뭐 한 달치는 뭐 솔직히 우리가 눈 가리고 이렇게 막 어떻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월씩 달라고 그래요. 몇 개월씩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 달에 싹 없어졌네? 이런 분은 이제 이 색안경이 이제 이 사람들이 쓰게 돼요.
0: 네.
1: 자동적으로.
0: 집요하게 이제.
1: 집요하게 이제 이거는 또 추가로 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런 걸 관리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약간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0: 네.
1: 저희랑 이제 맞춰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없이
0: 네.
1: 그냥 서류가 자동으로 잘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잘 모르는 데서는 그냥 신청서만 네. 몇 개월씩 달래요. 그냥 해서 쑥 줬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죠.
0: 네.
1: 갑자기 이게 뭐 캐시아웃이 왜 이렇게 했냐. 너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한 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오피스에.
0: 네.
1: 그래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도 좀 집요하게 계속 따지고 들고 나중에 이제 뭐 리뉴얼 하고 이제 계속 하다가 문제가 진짜 생기면 이런 분들 케이스가 이제 토해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경험이 있고 이런 데서 상담도 충분히 받으시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요.
0: 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1: 해결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게 맞는 것 같고요. 해결은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정정에 나가고 여러 가지 좀 시간적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0: 네.
1: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0: 네. 자, 요런 부분 관련해서 오늘 한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고요. 생방송 중에 전화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바로 전화 주세요. 718-225-1660번입니다. 오늘은 장수 데이케어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소셜 문제, 그리고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까지 아주 꼼꼼하게 경험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합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보험사로부터 다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인정받죠?
1: 이게 플래닝을 잘해야죠.
0: 네. 자, 요 플래닝의 요령 그리고 그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또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어.

0: 사실 메디케이드 뭐 롱텀 케어 이거 뭘,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1: 그렇죠. 뭐 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뭐 오바마 플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사시면서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도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이렇게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0: 네.
1: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직장 보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적인 그 본인들이 갖고 계셔야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게 되시고 할 텐데 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메디케이드와 뭐 롱텀 케어 플랜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뭐 다양한 정말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뭐 국내외적으로 그 정세 변화들.
0: 네.
1: 뭐 최근에도 뭐 우리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 변화 뭐 아니면 뭐 트레이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든 뭐 미국 포함해서 지금 뭐 긴축 그리고 예산 삭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엔드 유저인 이제 저희들한테 영향이 오고 있죠.
0: 네.
1: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특히 작년 올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수십만 명의 이제 기존 수혜자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이제 디스퀄리파이가 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아까 처음 요 전에 말씀드린 플래닝을
0: 네.
1: 잘못해서 플래닝만 잘했으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고 어떤 예산 삭감이 와도 내가 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으실 텐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일 거예요. 그 베네핏을 더 이상 못 받게
0: 네.
1: 이제 끊기시는 분들 속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베네핏들과 받고 있는 베네핏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잘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대로, 규정대로, 가이드라인대로, 룰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0: 네.
1: 그렇죠?
0: 네. 근데 그 규정에 살짝 벗어나는 분들도 있고
1: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완전히 많이 벗어나 있죠.
0: 네.
1: 네. 완전히 많이 벗어나 있고요. 그런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장수 저희만 봐도
0: 네.
1: 뭐 밖에서 뭐 무슨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슨 홍수가 나고 이래도 우리 장수 배에 타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그 따사로운 햇빛과 비둘기가 네. 몰아다준 그 그냥 파릇파릇한 아마 이파리를 같이 이렇게 보고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1: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저희 장수대의 케어는 그런 것 같아요. 단추도 처음부터 잘 끼워드리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런 것 해서
0: 네.
1: 안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산이 좀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그 오해와
0: 네.
1: 좀 부족한 지식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왜냐면
0: 카드라고 너무 많으니까.
1: 카드가 많고 밖에 나가시면 목소리 큰 분들이 이겨요 일단.
0: 예.
1: 뭐 얌전한 분들은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첫 단추를 잘 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제대로 된 베네핏을 받게 시작이 되시고. 뭐 리뉴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맞게 하면 되고요.
0: 네.
1: 아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 삭감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 대한 얘기들 뭐 우리가 받고 있는 푸드스탬프다 뭐 지금 원래는 그냥 저소득층 뭐 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수십만 명 많은 그런 가정들이 뭐 푸드스탬프를 다 받아 썼었잖아요. 근데
0: 네.
1: 이제 뭐 매스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만 믿고 일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도둑이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0: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1: 그렇죠. 그냥 안 하는 거죠. 편하게. 충분히 나오니까 애들 많이 있고 뭐 우리 어머니 저소득 중이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못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저소득층 아파트를 너무 많이 꿰차고 계세요.
0: 네.
1: 할 수 있지만 안 해. 네. 왜? 루트를 잘 알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0: 네.
1: 또 그 안에서 또 검은 또 그림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0: 네.
1: 우리가 그런 뭐 오피스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넣고 그것을 또 이제 처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두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악순환을 통해서 진정으로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고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저소득 아파트 들어가려도 요즘에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전보다.
0: 네.
1: 예전에는 뭐 한 저소득층 아파트 다니면 2년, 3년. 빠르면 1년 아니면 그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뭐 이게 악순환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잡을 잃고, 뭐, 렌트를 잘 못 내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으로 되면서 그런 섹션 8, 정부의 보조를 받고 바우처로 렌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시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 뭐 굉장히 좁죠 문이.
0: 네.
1: 그 수요하는 분들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실례로 지금 윌레스 포인트 저 뉴욕 매츠 야구장 그 근처에 작년 한 10월 전부터 저도 지금 거기 새로 이제 프로퍼티가 다 완성이 됐었거든요.
0: 네.
1: 꽤 많은 유닛이 됐어요. 이제 혹시 지나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 프로퍼티가.
0: 네.
1: 한 몇백 유닛은 될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부터 원베드, 투베드, 뭐, 트리베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 2월까지 약 한 5개월 좀 넘게 신청을 받았어요.
0: 네.
1: 아주 수십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수십만 명이.
0: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1: 수십만 네. 명이 했고요. 그, 결과가 아직 발표가 끝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요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거기 그 윌레스 포인트인데요. 거기 신청한 분들이 계시면 왜냐면은 거기서도 신청자들에 대한 어떤 그 추후 우선 계속적으로 그 발표나 그런 업데이트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뉴욕 시장한테 이런 거 좀 진정을 좀 보내야 될 것 같다.
0: 네.
1: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표가 날 겁니다. 신청자들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청만 했지. 네. 번호만 받고 신청하면 이제 접수 번호만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자꾸 입을 열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신청자로서
0: 네.
1: 아니면 신청해 준 분으로서 뭐가 좀 불편했고 신청하고 나서 신청단데요. 또 뭐가 답답했고
0: 네.
1: 그런 것을 자꾸 시정부에 요청을 하고 자꾸 개선을 시켜야 되죠. 요번에 신청한 분들이 수십만인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아요.
0: 결과 아무도
1: 경우 결과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0: 네.
1: 5월 달에도 있었다고 들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좀 투명한
0: 네.
1: 것들을 좀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그
0: 기준을 알아야지 신청도 하고 할 텐데.
1: 그렇죠. 이제 네. 본인들의 이제 거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맞는 그런 분들이 다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좀 행정적으로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누군가 좀 시정부에 좀 그냥 좀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풍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0: 네.
1: 왜냐면 뭐 너무 좀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여기저기가 전부가 좀 뭔가 정리된 것도 없고 일원화된
0: 네.
1: 것도 없고 막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또 저기대로 다 다르고
0: 아, 네.
1: 신청할 때마다 뭐 여긴 다르고 저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1: 그게 저희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뉴욕인데
0: 네.
1: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번에도 뭐 한인 여러분들께서 뭐 그 정치
0: 네.
1: 도전장을 내미시고.
0: 네.
1: 혹시 첫 관문을 통과한 분들도 계실 거고, 못한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지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좀 얘기가 좀 조금 빗나가고 있지만,
0: 네.
1: 제가 저희 센터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시니어들한테
0: 네.
1: 투표 좀 하시라고.
0: 하시라고. 네. 네.
1: 그래서 평생 안 하시다가 진짜 하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0: 네.
1: 예. 당신 그 선거구에 나온 정말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견이라든지 이런 거 좀 발표하고 얘기 나누고 정말 변화 좀 시켜보겠다. 이게 마음이 좀 내 아들, 딸같이 생각을 하시고 가서 투표를 좀 하셔라. 우리 네. 같은 게 한인이고 한인이 나와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또 정부의 예산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짐에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10분 충분히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0: 네.
1: 그런 변화 속에서도 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너도 그러고 나도 저기 가면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는데 뭐 그게 당연하게 그 물에 그 드는 것을 물 드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70, 80이라고 그러셔서 아, 나 이제
0: 살 얼마 살아?
1: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랑 동문이 될 뻔했지만 하버드 의대 유전학 거기 교수신데
0: 네.
1: 그분은 계시고 저는 이제 못 갔으니까 이제 동문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0: 네.
1: 그분이 지금 영노화라는 것을 공부 세계 이제 학계에 의학계에 이제 주목을 받고
0: 네,
1: 영노화라는 것은 이제 에이징이 리버스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에이징이 된다는 거 너무 그냥 당연히 나이 들면 늙어가잖아.
0: 네.
1: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분의 연구는 노화를 늦추거나 우리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고요. 자, 이런 연구 결과 앞으로 이제 그게 10년, 20년에 이제 현실화가 돼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0: 네.
1: 지금 뭐 로봇이 나와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0: 맞아요.
1: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일론 머스크 지금 주식 상장하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X며 지금 우주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봇과 지금 뭐 로봇 차량과
0: 네.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으로 네. 들어오는 네. 상태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노화, 영노화도 조금 이따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역노화란 무엇인가 꼼꼼하게 오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우리가 옆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1: 네, 먼저 네. 우리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는 그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나와서 정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곳으로.
0: 혹시 틀렸다 네. 그럼 카톡 올려주세요.
1: 네, 예. 네. 해주셔도 되고요. 예. 뭐, 지금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그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 두려워하는
0: 건강이죠.
1: 부분이 죽음, 질병,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숙제일 거고 잘 아시겠지만 칭기스칸, 뭐 여러 예전에 이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치셨던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인간의 수명은 이 우리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말은 사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수명,
0: 네.
1: 우리의 건강, 영 노화라고 이제 이분이 다양한 이제 뭐 노화 예방 아니면 질병 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에이징 리버설이라고 그러죠. 에이징 리버설이라고 그러는데 영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0: 노화를 거스르는 건가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에이징은 노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리버설이라고 해서 이제 되돌린다라는 건데요.
0: 네.
1: 그렇다면 뭐 젊어지는 거냐? 젊어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노화를 늦춘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또 젊어진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요. 현대의 병, 우리의 노화를 가장 빠르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그 먹는 거, 식습관,
0: 네.
1: 뭐 여러 가지 그 먹는 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분의 이제 발표 중에 많이 나와요.
0: 뭘 먹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요즘 우리 노화 그리고 병들은요 너무 잘 먹어서
0: 맞습니다. 네, 진짜로 비만 이걸로 발생되는 병이 얼마나 많게요?
1: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도 빨리 오고요 질병이 걸릴 확률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덜 먹고
0: 네.
1: 우리 위를 좀 쉬게 해주고, 우리 장하고 뇌가 연결됐다고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장하고 뇌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0: 장 운동을 많이 하면 머리는 어떻게 멈추나요?
1: 연결이 됐지? 막 네. 그러실 텐데 장 건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장 건강이 그 식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16대 8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0: 16대 8.
1: 16대 8. 16하고 네. 8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0: 16하고 8을 더하면 24.
1: 긴장하지 마시고.
0: 아, 네. 나 지금 단순한... 28 생각하고 있다.
1: 그렇죠.
0: 네.
1: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0: 네.
1: 긴장하지 마시고. 산수입니다. 네, 네, 네. 산수.
0: 네. 아우, 더하게.
1: 24시죠.
0: 네.
1: 24 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24시간.
1: 그렇죠. 하루가 네.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0: 네.
1: 그 24시간 중에 16시간은 배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쉬게 놔두라는 거고요.
0: 16시간 자면 되겠네요.
1: 네.
0: 죄송합니다.
1: 네. 네.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금 8시간 동안만 먹되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행자님도 그렇고. 간헐적 단식.
0: 네네.
1: 근데 이게 무작정 안 먹으면 네, 안 좋대요.
0: 없더라고요.
1: 많이. 그리고 60대, 70대가 넘어갈수록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0: 사실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네요. 염증들이.
1: 네.
0: 근데 이제 아 밥 먹은 지 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막 꼬르륵해지고 막 이러고 이제 해서 이 세포들이 나와서 염증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새로운 또 세포나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호르몬을 만들려고 막 하는데 음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얘네가 아이고 더 쉬자 우리. 예. 야, 저 군장 풀어.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냥 다 풀어. 다시 어? 내무반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또 몇 시간이 이제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야 이제 준비해. 좀... 예. 나가서 좀 염증도 좀 없애고 우리 좀 뭐 청소도 하고 밥갈이도 하고 막 하자. 근데 또 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잘 먹어 우리.
1: 네.
0: 밥 먹고 간식 먹죠. 빵 먹죠. 과자 먹죠. 떡 먹. 다양합니다. 뭐 먹는 게 우리가 지천재예요. 먹는 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좀 우리 식사를 좀 한 끼 정도 굶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야 우리 몸 세포들이 그 염증도 다 죽이고 새로운 것들도 막 더 만들어내고 이런다네요. 그래서 염증이 노화랑 관계가 깊죠. 염증과 노화. 그래서
1: 네.
0: 그런 것을 없애주고 16대 8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식사 습관도 바꾸면 우리 몸에 염증 죽이고 질병도 자꾸 없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아파지면 이제 늙죠. 아프신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늙어요. 아프면. 근데 안 아픈 분들 늘 이렇게 웃고 운동하시고 바쁜 분들 보면
1: 날렵하신 분들 네. 있어요.
0: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몇 살이라고 얘기해서 아니 훨씬
1: 젊어 보이신.
0: 아니 그, 네. 네 맞아요. 진짜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들. 노화 예방과 그 영노화를 얘기할 때.
1: 네. 하나 더. 네.
0: 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리타이어를 하면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1: 16시간 숙면.
0: 그냥 한 몇 시간 잤다 일어나셨다 또 몇 시간 잤다 일어나셨다 이래요. 하루 종일. 네. 대게만 계시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시계 알람 맞춰놓듯이 아침에 뭐 5시 반에 일어나시든 뭘 하시든 하셔서
1: 네.
0: 뭘 하시고 씻고 샤워를 하시고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노화가 예방이 되고 늦춰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연세가 드시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게 무기력화되고 또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노화죠.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주위에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지 몰라. 뭐만 있으면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건강하죠. 결론적으로.
1: 맞아요.
0: 그래서 나이가 리타이어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좀 새로운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뇌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시는 것 잘해야 되고요.
1: 네.
0: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마지막에 이제 뭐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샤워하는 내내 좀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하신 분은 없겠죠.
1: 네.
0: 근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한 샤워 끝날 때 한 30초 정도는 찬물로.
1: 네. 그러니까
0: 완전 찬 건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좀 몸에서 이런 느낌 있죠, 이거.
1: 네.
0: 아이, 차가워. 네. 이때 또 몸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세포에 막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네. 일어나면서
1: 안 깰 수가 없잖아요.
0: 네, 그게 이게 자꾸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리고 오전에 햇볕을 좀 쐬고,
1: 네,
0: 그냥 24시간 동안 커튼 쳐놓고
1: 칙칙하게.
0: 예, 전화 밤인데 전화 오세요. 왜 안 데리러 와요? 낮 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1: 네.
0: 오전에 그 햇살 쐬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움직이라는 거죠.
1: 그렇죠. 밖으로 나가라는 네. 거죠.
0: 저 분명히 오전 햇살 얘기 드렸어요.
1: 네.
0: 오후에 쨍쨍 뜰 때 자외선 쐬시면 안 좋아요.
1: 아유, 큰일 나요. 지금 네, 폭염 온대는데.
0: 이상하게 좀 끊어서 듣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햇살 받는 게 좋대. 낮에 나가지.
1: 아유, 어지러워.
0: 그래서 자외선은 웬만하면 좀 조심하셔서 선크림 바르고 피하셔야 되고 오전 햇살. 근데 이런저런 거를 다 이렇게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데이케어예요.
1: 제가 지금 계속 떠올렸어요.
0: 이게 데이케어더라고요.

0: 그다음에 뭐 배우고 움직이고 햇살도 느끼고. 예.
1: 그리고 이제 소셜라이징 되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립되지 말고.
0: 네.
1: 예, 혼자이지 말고. 데이케어 생활 안 하신 분, 저희도 얼마 전에 좀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나오셨다가 이제 몸 컨디션이 좀 이제 안 좋아지셔서 네. 뭐 저희가 이제 또 의료팀에 어떤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집에서 그러셨어 봐.
0: 네. 큰일 나죠.
1: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위험.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물론, 아이고,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0: 네. 지켜보고 있고.
1: 바로 치료받으시고, 뭐, 앰뷸런스가 오든 뭐, 어떻게 됐든 하시잖아요.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다가, 그냥 나는 내비로 도, 내가 알아서 잘 살아.
0: 네.
1: 그런 분들이 계속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빨리 오죠.
0: 네.
1: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곳이 뭐 100%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분이 강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데이케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규칙적으로 생활에 나오시니까.
0: 네.
1: 아침에 또 나오시려면 단장하셔야지, 씻으셔야지. 뭐. 나오시다 보면 또 아침 햇살 받고 나와서 또 새살도 받으시고 친구들하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 육체 건강이 건강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0: 네.
1: 나 아파 그러면 너 어디 다쳤어? 왜 어디 뭐 넘어졌어? 막 이제 이런 육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갑자기 피지컬 건강이 건강의 전체인 줄 아는데 멘탈 건강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0: 네.
1: 정신 건강. 아시잖아요. 그 우울한 거. 네. 이런 거 되게 심각하죠 요즘에.
0: 거의 뭐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정신적으로 우리 다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이 그렇게 이제 대두가 돼서 연구며 어떤 또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또 뭐냐면 소셜 헬스예요. 소셜 헬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라가 세 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는. 기둥인데. 피지컬 헬스. 멘탈 헬스. 그리고 소셜 헬스.
0: 네.
1: 이 세 개의 필라가 완전히 건강을 했을 때에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큰 건강이라는 게 그 밸런스가 맞아야죠. 밸런스가.
0: 네.
1: 잘 맞았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아,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데이케어는 어쩌면 필수일지도 모르겠네요.
1: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소셜 헬스는 집에 계셔서 혼자 뭐 이렇게 뭐 어쩌다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 이거는
0: 아니죠.
1: 소셜라이징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매, 그러니까 한 주에 뭐 정해진 날짜들 아니면 매일 나오셔도 되겠죠. 무리만 안 된다면. 그런 소셜라이징을 하시는 게 노화 예방. 그렇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0: 네.
1: 이 싱클레어 교수가 말씀하신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인간의 수명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외로 점핑을 할 수가 있대요.
0: 100세 시대에
1: 훨씬 넘어갈 네. 수가 있답니다. 훨씬.
0: 아, 지겨워.
1: 그러니까 단순히 뭐 110살, 뭐 120살 이게 아니에요.
0: 네. 와.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분의 이제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예, 스피치가 나와요. 그래서 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더 장수하면서 살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 네. 지금 뭐 30, 40대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50대, 60대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예? 왜냐하면 아, 나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광고 전에 이제 뭐 나 뭐 이 정도 살았는데
0: 대충해 뭐 이렇게.
1: 근데 이런 지금 발표들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을 할 때에는 고 내가 앞으로도 20년 데이케어 생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30년, 100년 더 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저도 지금 오늘 뭐 최근에 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뭐. 올 초에도 벌써 어떤 모 데이케어가 문을 닫았죠?
0: 네.
1: 뭐 FBI와 여러 기관들에서 뭐 오랜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냥 네. 하루에 나와서 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올 때는요, 이미.
0: 몇 년?
1: 서류를 몇백, 몇천 페이지의 서류를 이미 다 갖고 계세요.
0: 네.
1: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 알고 와요. 근데 또 한 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또 소식이 들려요. 그것은 아마
0: 또 그런 일이
1: 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0: 네.
1: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가는데 더 필요해요. 데이케어가.
0: 네.
1: 계속 나오시라 그런 거를 제가 지금
0: 많아지면 좋죠.
1: 그렇죠.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왜 등록만 하고 안 나갑니까?
0: 네.
1: 지금 그런 분들이 70% 80%예요.
0: 네.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1: 그것은 그분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0: 아, 네. 네. 네.
1: 나오시고 계속 저기도 데이케어 또 연애? 저기도 연애? 왜 열면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0: 네.
1: 열어야죠. 나오셔서 네. 건강을 유지하시고 재밌게 노후를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거 욕하면 안 돼요. 왜 다들 뭐 데이케어만 차리려고 그러지? 저는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0: 네.
1: 단, 잘해라. 똑바로 해라.
0: 네.
1: 진정으로 모셔라. 진정으로 돌봐드려라.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죠.
0: 네. 그냥 무슨 돈벌이용으로 생각해서 데이케어가 생기는 게
1: 그렇게 아니라. 생각한 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0: 네. 맞아요. 얼핏 뭐 들리기도 데이케어가 돈이 된대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
1: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우리 하얗게 컬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영향이 안 올 수 있도록
0: 네.
1: 우리 모두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한 자세로 하루하루 데이케어라는 큰 어떤 그 우리 삶의 한 부분인데요, 지금.
0: 네.
1: 함께 노력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16시간 공복을 한번 네. 시도해 보자.
1: 네. 당장.
0: 마음 먹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음료 한 잔 가져오셨는데 레몬티 같아요.
1: 예, 예, 예.
0: 이것도 건강을 위한 선택이시죠?
1: 예,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레몬이 뭐 좋다고 하잖아요.
0: 훨씬 그래서. 좋다고 예, 하잖아요. 예.
1: 사실 건강해지려면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예, 예.
0: 자,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아도 장수 데이케어에 가서 신민수 이사님을 만나면 뭐랄까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달까요? 좀 건강하게
1: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0: 예. 네. 내가 상황이 되는지 실제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또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고요. 장수 데이케어 상담 전화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번입니다. 이사님.
1: 네.
0: 제가 듣기로는 장수 데이케어가 또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그러셨는데 들었거든요. 16시간 공복으로 어떻게 해요?
1: 알아서. 네. 네. 스스로 알아서.
0: 진짜 만난 식사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하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 하신 분은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입니다. 가시면 꼭 얼굴도 챙겨보셔야 해요. 안 보기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18-799-0133번입니다. 뭔가 오늘 방송 이후에 건강해질 그런 좋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1: 예,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아, 오늘 주제는 상당히 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엔 좀 덜 그랬는데요. 네.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2: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2: 구릿빛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2: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아,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2: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 사투리로 진행가 후닥에 이거. 아이고.
1: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그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2: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1: 없으 그렇죠.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안
2: 없고.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1: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저희가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2: 인상이 좋은 사람.
1: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2: 네.
1: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2: 갑자기?
1: 그럴 필요가
2: 있어요.
1: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소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근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2: 어렸을 때 추억.
1: 어렸을 적에 추억.
2: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2: 60대 중반.
1: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골에서
1: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2: 와.
1: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2: 학교에 오신 거예요.
1: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2: 기분 좋죠. 네.
1: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3: 그렇죠.
1: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4: 살아계신.
1: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3: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1: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3: 그렇죠.
1: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3: 맞아요.
1: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3: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1: 지금 하고 있습니까?
3: 네네네.
1: 그래서 안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3: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3: 아, 돈이 안 들죠.
1: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3: 아, 그럼요.
1: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3: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게 그렇죠. 있어요.
1: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3: 그냥 말은.
1: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3: 전화가.
1: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3: 네.
1: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3: 네.
1: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3: 뭐 내기 윷놀이.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3: 분배.
1: 이렇게.
3: 아유, 그냥 혼자 좀 쓰시지.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3: 그렇죠.
1: 젊기 때문에.
3: 젊기 때문에.
1: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3: 맞아요.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3: 처음이에요?
1: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3: 그렇지.
1: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3: 그러니까.
1: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3: 와.
1: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3: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1: 텐데.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3: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1: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재하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3: 없죠.
1: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3: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3: 예, 예, 예.
1: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3: 아, 진짜로요? 진짜로.
1: 네, 저희 아버지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3: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1: 보실 수 있잖아요.
3: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통화하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3: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3: 뒤돌아야 되나?
1: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탁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탁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침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3: 와.
1: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3: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1: 그럼 제가 울었겠죠.
3: 네.
1: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3: 네.
1: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1: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3: 않죠.
1: 않는다는 거예요.
3: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1: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3: 않는 거예요.
1: 부모님. 않을 수 있대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3: 아, 그럼. 저 둘 낳았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애는 저 사모님이 나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3: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4: 안 나요.
1: 안 나요. 안 나. 안 나.
3: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와.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우리 막내도
3: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3: 회의적인 둘째
1: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3: 따분해
1: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3: 아까도요 TV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코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1: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3: 아, 전화기가.
1: 그렇죠.
3: 안 된다고 해서.
1: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3: 그렇죠.
1: 의정이 파행되거나.
3: 생활 경제가 파탄.
1: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3: 그렇죠.
1: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3: 그럼.
1: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3: 이제 달아봤어 내가.
1: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3: 아, 진짜.
1: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3: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1: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3: 아, 그러네요.
1: 아.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3: 없죠.
1: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4: 맞습니다.
1: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4: 그렇죠.
1: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3: 네. 오늘 여기에
1: 그렇죠.
3: 오신
1: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3: 그래요.
1: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3: 오!
1: 그런 거는 안 좋아요.
3: 안 좋아요. 그거는 뭐 악몽일 것 같아요.
1: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
4: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3: 그러니까.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3: 그렇죠.
1: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3: 네, 네, 네. 네.
1: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3: 탄식이.
1: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4: 추억을 먹은 거예요.
1: 추억을 먹은 거래요. 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4: 추억도 먹고 산다.
1: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4: 추억.
1: 추억도 주시고.
4: 네.
1: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예,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4: 그렇죠. 예,
1: 조그만한 거.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똑같은 글자인데
1: 네.
3: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3: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1: 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3: 네. 네.
1: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3: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1: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3: 옷장, 옷장. 옷장, 옷장.
1: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3: 네.
1: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3: C.S. 루이스.
1: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3: 고통의?
1: 고통의 문제.
3: 문제.
1: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 네.
1: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3: 그렇죠.
1: 그렇죠?
3: 있죠.
1: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3: 네.
1: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3: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1: 그렇지. 에버랜드야.
3: 에버랜드.
1: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3: 그럼요.
1: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3: 추워.
1: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3: 아무도 안 건드리고.
1: 이게 짜증나게.
3: 네.
1: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3: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1: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극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3: 않죠.
1: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3: 네. 자, 좀 학교, 어렵네요. 네,
1: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3: 네.
1: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3: 아, 전능하고.
1: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3: 생각지도 않았던.
1: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3: 그렇죠.
1: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3: 생각지도 못했던
1: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 될 줄 알았는데
3: 그렇죠.
1: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고
3: 맞아.
1: 나 그때 선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아니, 그러니까. 어우 무시하고. 짜증나 진짜. 진짜. 어.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4: 내가 했죠.
1: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3: 더 잘 돼.
1: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
3: 그렇죠.
1: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3: 맞아 맞아.
1: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3: 내가 선택했어.
1: 자기가 선택했어. 어. 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3: 맞아. 네?
1: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3: 내가 선택했네.
1: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3: 어쩔 수
1: 받는
3: 없지.
1: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도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3: 예. 거기는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1: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3: 맞아요.
1: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3: 어?
1: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3: 남자만 가는 대학.
1: 형님.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3: 아니, 양쪽에서요?
1: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끈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3: 그렇죠.
1: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3: 와.
1: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3: 들어와.
1: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뭐야
3: 진짜요?
1: 예, 들어가도 좋냐고
3: 들어가도 다시
1: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3: 들어가도
1: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3: 그렇죠.
1: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3: 물어봐도 좋겠어요.
1: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3: 거기 그 친구 아무래도 쓰면 김창호 선생님이.
1: 제가 그랬죠.
3: 바로 그렇게 됐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3: 그렇죠.
1: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네.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3: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1: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그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선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3: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1: 그렇죠.
3: 사람의 대우가 아니잖아요.
1: 거의 마지막에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 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 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3: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1: 네,
3: 미쳤던 거예요.
1: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3: 착각이다.
1: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3: 그렇죠.
1: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3: 맞아요.
1: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3: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1: 그렇죠.
3: 뭐 이런 거 있잖아.
1: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자주 나오냐? 와.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3: 그날만을 기다려.
1: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3: 빨리 지나가고
1: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3: 매우 느렸어요.
1: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3: 그냥 네. 생각 없이.
1: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3: 그러게요.
1: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3: 거의 정지.
1: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3: 그럼 맞아.
1: 완전 쪽팔리게.
3: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1: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입.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자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럼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3: 맞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실밥을. 어쩌지?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3: 그렇죠. 맞아요.
1: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3: 군대에서?
1: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아~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3: 아, 지금? 네?
1: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막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꾸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3: 아이고.
1: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3: 굶어 죽게 된.
1: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 그냥 이유도 없이?
1: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 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3: 그러니까.
1: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3: 별 어려움 없이.
1: 별 어려움 없이. 쫙!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3: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어.
1: 그렇죠. 털면 주워 먹어.
3: 저거만 보면 돼.
1: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3: 그렇죠.
1: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3: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1: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3: 그렇죠.
1: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3: 그럼요. 네.
1: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3: 정말
1: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3: 데려가려고 하죠.
1: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3: 그러니까.
1: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 왜?
1: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1: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2: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1: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담 떠들어, 예, 담 떠들어, 야 오빠 다 갚으게, 씨, 나.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3: 아니요.
2: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1: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2: 그렇죠.
1: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2: 그래요.
1: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2: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1: 네.
2: 못 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1: 뭔 말입니까, 이거?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 아,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멈칫했어요, 제가. 정말.
1: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2: 그렇죠.
1: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2: 그렇죠.
1: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데 가서
2: 맞아요.
1: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2: 그렇죠.
1: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2: 아니죠.
1: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2: 그렇죠.
1: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2: 없죠.
1: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오빠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와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2: 스스로.
1: 예,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2: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1: 그렇죠.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2: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1: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그렇죠.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0: 맞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혀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1: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네.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아,
1: 맞아. 친척 중에 네.
0: 누구는 뭐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짜증이 나요.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1: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1: 보려고 하겠죠.
0: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무조건.
0: 그렇죠. 자,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1: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1: 안아요.
0: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예?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1: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
0: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1: 네.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0: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1: 여러분들 스스로.
0: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Welcome back.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술 중에 하나죠. 주짓수에 대한 주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행신동에서 운동하는 박재상 청취자님, 감사드려요. 무술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자주 다뤄보지 못했거든요.
1: That's true.
2: 태권도 well, 이야기 몇 번 해봤고요.
1: Yes, uh-huh.
2: It's a martial art.
1: Yes, jiu-jitsu is a martial art. Mm-hmm. A lot of people learn it for self-defense.
2: 호신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1: Some may choose to learn jiu-jitsu or any other type of martial art because they can be a great workout as well. Mm-hmm. 정말 좋은 운동도 될 수 있는데.
2: 되죠.
1: Jiu-jitsu 같은 경우는 I think you know you learn the proper technique. Mm-hmm.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Proper technique 하면 올바른 뭐 품, 자세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워서 you take down the opponent.
2: 상대방을 약간 좀 쓰러뜨리는
1: right.
2: 그런 어떤 주 목적을 갖고 있는 무술이다.
1: 네.
2: 자, 일단은 써주신 내용과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접목을 해봤는데요. 참 좋은 것이 뭐 타격 기술, 뭐 그래플링 기술, 뭐 맺히는 기술,
1: 네.
2: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
1: 뭐 초크홀드,
2: 조르기 기술
1: 네.
2: 이런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못 써봤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쉬운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마침 이런 좋은 주제를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신술이나 무술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고 뭐 이걸 이제 평상시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이죠.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사연 그대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주짓수는 유도의 근간을 두고 있는 브라질의 무술입니다. 영어로요.
1: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2: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뿌리라는 단어 아시죠? root잖아요. 자, 표현이 뭐냐면 have roots in 어디 어디 그러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o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여기까지는 브라질 무술이라는 얘기죠. That has roots in judo. 유도를 영어에서 약간 J로 쓰기 때문에 발음은 judo라고 많이 하죠.
1: 네, judo.
2: Judo.
1: Judo.
2: Judo. Okay. Mm-hmm. One more time.
1: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2: Okay. 타격하는 기법보다는 상대를 이렇게 잡는 그래플링 중심의 격투기다. 이 grappling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1: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2: Striking 하면 이렇게 치는 거죠. 타격,
1: yeah.
2: striking. 그렇죠? Technique, 기술보다는 It is centered on grappling. 자, 스펠링 드릴게요.
1: Grappling, G-R-A-P-P-L-I-N-G. Grappling.
2: Grappling.
1: Grappling.
2: 이렇게 잡는 or holding the opponent. 상대를 이렇게 잡는 grappling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격투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It is centered on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 다시 한번요. Rather than
1: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2: Okay.
1: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2: 유도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도는 상대를 잡아 매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1: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2: grasp 자체도 이렇게 잡다라는 얘기죠.
1: 네.
2: 잡아서 throw, 맺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자, 이런 격투기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는 oppon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the로 읽어야겠죠?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opponent.
2: The opponent.
1: The opponent.
2: 자, 다시요. 유도는요.
1: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2: 자, 그렇지만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1: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자, lose one's balance 하면은 균형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jiu-jitsu 같은 경우에는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라고 했으니까 jiu-jitsu에서는 이제 상대가 균형을 잃게끔 만드는
2: lose
1: 것이
2: their balance.
1: 이제 aim 목표다. 그렇죠. 그게 메인 포커스다라는 말이죠.
2: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lose one's balance. 자,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Lose their balance. 그거 이해되셨죠? 자, 일단 상대가 넘어지면 다양한 조르기 기술 같은 걸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 holds.
2: 이 조르기가 영어로 뭐냐면요. choke holds라고 합니다. choke 자체가 숨을 못 쉬는 걸 chok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어를 붙여서 choke holds 그러면 조르기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조른다든가. submission이란 건 뭐 뭔가 그 항복하는 걸 sub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orce somebody into submission이라고 하면 제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S-U-B-M-I-S-S-I-O-N 자, submission 발음이요.
1: Submission.
2: 자, 상대가 쓰러지면 when they are down.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2: Chokeholds, okay.
1: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2: Okay. Jiu-jitsu는 체격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무술이다. So it lets you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거니까 win against. 전치사 against가 나온 거고요. Someone much bigger, 더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자, 다시 한번, jiu-jitsu.
1: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2: 그래서 요즘에 호신술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2: Popularity, 발음이요.
1: Popularity.
2: 라의 강세, popularity.
1: Popularity.
2: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듯이 gain이란 동사와 popularity는 붙어서 같이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자, 호신술이죠. 앞에 강세요.
1: Self-defense.
2: 자기 방어란 뜻이죠. Self-defense.
1: Self-defense.
2: 자, 문장 다시요. 천천히 드릴게요.
1: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2: 자, 그래서 영상들 찾아보면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아주 쉽게 제압하는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1: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2: Mm-hmm.
1: 자, 일단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영상들이죠?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라고 했어요. If you are well versed in something, you're very skillful in that. You're very good at it.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잘 하는 거죠.
2: 숙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2: 능숙하게 뭘 잘할 때 he is well versed in 뭐뭐뭐. 뒤에다 뭐 다른 걸 넣어 주시면 돼요.
1: 맞아요. 그래서 주짓수에 능숙한 주짓수를 정말 잘 하는 여성들이 자, 남성을 어떻게 제압하는 이런
2: dominate.
1: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dominate. Right.
2: dominate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월드에서 쓰면 압도적 실력 차로 이겼다는
1: 얘기. Sure.
2: The team dominated the other team. 그러면 뭔가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dominating men. 남성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You can easily find.
1: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2: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짓수 체육관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스튜디오라는 건 뭐 방송국의 스튜디오도 그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하면 텅 튀어있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장소 상당수의 어떤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많이 불러요. 댄스 스튜디오, 댄스 강습소나 요가 스튜디오, 태권도 스튜디오 혹은 주짓수 스튜디오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In Korea.
1: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Okay.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그대로 영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1: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주짓수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균형을 잃게 상대를 넘어뜨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균형 관련된 표현입니다.
1: Lose one's balance.
2: 오케이. 주짓수에서는
1: In jiu-jitsu, you try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2: 상대가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게 좀 목적이다. 자, 스키를 처음 타러 갔을 때 나는 여러 번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 영어로요.
1: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2: I lost my balance a lot. 그러면 이제 균형 잡지 못해서 이렇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얘기죠. One more time.
1: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2: 자, 이곳에서 균형을 잃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It's really dangerous.
1: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2: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Okay,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무술이나 이런 데서 상대를 제압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force someone into submission. 이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대가 넘어지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2: Okay, one more time.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2: 그 친구가 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1: He must have thought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2: He must have thought 뭐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자,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강제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2: Okay, one more time.
1: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2: 이건 이제 상대를 이제 아이들을 좀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한다 해서 아이들이 말을 항상 따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그래서 제압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뭘 따르게 하다, 어떤 말을 따르게 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
1: Be well-versed in.
2: 뭐에 능숙하다라는 얘기죠. 자,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쉽게 제압합니다.
1: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can dominate men.
2: Okay. 그녀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정말 박식합니다.
1: She is well-versed in Korean literature.
2: Which means that she has a lot of knowledge.
1: Yes.
2: And she knows a lot.
1: Mm-hmm.
2: 그런 얘기예요. She is well-versed in Korean literature. 우리 남편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아주 잘합니다.
1: My husband is well-versed in several sports.
2: Mm-hmm. Maybe he knows how to play golf, tennis, and bowling at the same time. He is well-versed in several sports. That's what you say. Okay, 하나하나씩 복습을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Do you work out?
3: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1: Is it that fun?
3: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1: Do you train every day?
3: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2: 자, 이렇게 뭐 주짓수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 보니까 운동도 되고요.
1: Mm-hmm.
2: 정신 소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1: 네.
2: 자기 절제나 이런 거
1: uh-huh.
2: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호신술만을 배운다는 그런 차원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운동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1: Do you work out?
2: 운동하세요. Do you work out? 아웃에 강세 주시고 one more time.
1: Do you work out?
2: Mm-hmm.
1: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2: 2년 넘게 강습받고 있어요. 자, I have been 줄여서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자, 2년 넘게 지금까지 꾸준히 강습받아 왔지요가 되겠죠? One more time.
1: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2: Mm-hmm.
1: Is it that fun?
2: 여기 that은 뭐 강조를 하는 말이죠. Is it that fun? 그렇게 재밌나요? 2년 넘게 꾸준히 할 만큼?
1: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2: 뭐 자기 방어, 즉 호신술로 배우기도 되게 좋고요.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Okay? 자, 매일 훈련하냐고 물어봅니다.
1: Do you train every day?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2: 자, 스튜디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up 자체를 동사로도 쓸 수 있죠.
1: Sure.
2: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실력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어로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동사입니다. up my level.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두 번만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I'm trying to up my level. One more time.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For example, somebody has played golf for 5 years
1: mm-hmm.
2: and they're taking lessons again.
1: Mm.
2: Why are you taking golf lessons? You already know how to play golf. In which case, the person may answer, well, you know, I'm trying to up my level.
1: Sure.
2: I'm trying to up my game.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1: 네.
2: up my game. 이건 뭐냐면, 게임 실력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골프 오래 치시다가 다시 레슨 받으시면 I'm trying to up my game. 그렇게도 써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 숙제 드릴게요. 2월 5 이태영 교재 있으시죠? 6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해보시는데 여기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 영작해서 이태영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추가로 드려볼게요.
1: Mm-hmm. What is a martial art you would like to learn, and why does it appeal to you?
2: Okay. 여러분이 혹시 배워보고 싶은
1: 네.
2: 그런 무술이 있다면 뭐고 왜 배워보고 싶으신지? Is 네. there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learn?
1: Oh, a lot actually. Jiu-jitsu.
2: Jiu-jitsu?
1: 합기도도 배우고 싶어요. 뭐 특공 무술.
2: For self-defense?
1: For fun.
2: For fun. 재미로. 네. Maybe your son will soon start learning something like taekwondo
1: yeah.
2: or something.
1: Yeah, if he's interested.
2: Okay.
1: Yeah.
2: 자. 입지영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입지영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 뒤에 다 실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악당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1: Okay, and I guess that's all for today's 입지영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2: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3번째 페이지. 3년째 잡지사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식입니다.
1: 지금 잡지사 전체적으로 예, 불량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2: 아, 왜 그렇게 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죠?
1: 제가 오늘 문득 초반엔 다들 이제 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고
2: 30분도 안 했던 시절이
1: 첫 주 불량을 봤거든요. 예, 예. 곽씨 시작하면 혼자 그때부터 40분을 했었더라고요.
2: 첫 주부터
1: 기억의 왜곡.
2: 예. 아 참.
1: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아닙니다. 네. 네.
1: 어, 이렇게 소리 멋쩍은 느낌으로.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목받은 우리 무기가 있죠. 바로 천공2. 예. 작가님 이거는 뭡니까? 이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 중 하나잖아요.
2: 네,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 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쏘는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천공2면 천공1도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천공1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나오고 더 전형적인 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격추용 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천공1이었고요. 그게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우리 편 미사일로 들이받아서 맞추는 예, 그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이 천공2입니다.
1: 네.
2: 이제 이렇게 대공 미사일류를 특히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를 맞추는 이런 미사일류를 그냥 흔히 이제 SAM이라고 합니다. Surface to Air Missile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에서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다라고 해가지고
1: 네.
2: SAM 약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네. 흔히 SAM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SAM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SAM의 마지막 M이 미사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AM 미사일이라고 하면 뭐 역전압 이런 식으로 약간 연말이 된다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예, 뭐 이런 지식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중요하죠. 예.
2: SAM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1950년대 뭐 이럴 때는 SA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냐면
1: 네.
2: 당시에 5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뭐 그 상대방인 소련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던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1: 핵이요.
2: 네, 핵이지 않습니까? 네. 핵 중에서도 제일 막기 어려운 게 적이 미사일에다가 네. 고속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에다가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장비를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럴 때 당시에 이제 대공 미사일을 만들면 그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미사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갖다가 맞추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막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들이받는 거는 너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1: 네.
2: 적의 미사일에 최대한 한번 근접시키는 것만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적이 미사일 떨어지는 곳까지 우리 편 미사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해보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00m.
1: 200m?
2: 150m. 이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2: 사실 이제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주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도킹이나 랑데브 같이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는 서로 두 개의 우주선을 서로 합체도 시키고 분리도 시키고 뭐 이런 기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 거죠.
1: 예.
2: 그렇게 했는데 아니 200m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게 물론 대단하지만
1: 네.
2: 그저 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보고 100m까지 근접시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1: 네.
2: 그러면 대단한 올림픽이면 아 대단하겠네라고 칭송해 줄 수 있지만
1: 네.
2: 핵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100km까지 그래도 한번 막으려고 가봤다라는 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에 뭐 미국 사람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1: 네.
2: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요격용 무기에도 핵을 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적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 편 미사일로 거기서. 한 최대한 한 100m, 200m까지 다가간 다음에
1: 터뜨려.
2: 거기서 핵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1: 아~
2: 그러면 우리 편 핵 폭발에 적의 미사일이 휩쓸리겠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막아보자 이런 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잖아요.
1: 네.
2: 뭐 최후의 방어 장치로 쓸 수는 있겠지만
1: 네.
2: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1: 네.
2: 샘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예.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세계 만방에 잘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뭐 팬텀 전투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때 당시로는 성능이 좋은 전투기고 제트 전투기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의 어떤 표준을 제시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가동 가능한 게 아마 공군이 있을 거예요.
1: 아,
2: 예,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전투기를 뭐 미국이야 사실은 세상에 공군이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군력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공군력으로 압도하고 있었는데
1: 아니, 베트남 전쟁 때 썼던 걸 아직도 가동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2: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당시에 그 미군이 의외로 그렇게 세계 최강 수준의 격이 다를 정도로 뛰어난 제트 전투기를 사용했는데도
1: 네.
2: 소모된 제트 전투기들이 꽤 있었어요. 공격기 이런 것들이 베트남군의 공격에 당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백 대씩 막 소모가 됐습니다.
1: 네.
2: 공중전을 벌여가지고 격추된 거는 뭐 몇십 대 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격추를 당했는데
1: 예.
2: 왜 격추를 당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1: 네.
2: 이 당시 소련 쪽에서 개발을 했던
1: 네.
2: 이 대공 미사일 샘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1: 네. 그러니까
2: 어떻게 보면 소련 쪽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길 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전투기를 만드는 이런 거는 미군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1: 아, 예.
2: 저 탑건의 나라. 네. 그러니까 뭐 베트남 전쟁이면 탑건 영화 나오기 전입니다만.
1: 네.
2: 아니 톰 크루즈가 태어날 저 나라에 저 전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1: 아, 예.
2: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1: 아...
2: 로켓 기술은 소련 러시아가 예로부터 깊은 전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예,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도 소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2: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고성능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적이 날아다니는 상대가 날아다니는 그 적 비행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이 서방식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S-75, S-75 뭐 이런 미사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1: 네.
2: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1: 네, 네, 네.
2: 이런 거를 보고 좀 미국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1: 아,
2: 이거 미사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사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껏 적진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1: 예.
2: 이게 뭐 중간에 뭐 잘못된다고 해도 조종사가 뭐 희생을 당하다나 이런 게 아니니까
1: 예.
2: 이게 상당한 장점이 있구나. 우리는 사람이 탄 조종사가 조종사 뛰어난 조종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달려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적은 부담 없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가지고 그걸 견제를 하는구나. 이게 상당한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1: 네.
2: 이런 대공 미사일들이 더욱더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만 격추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보다도 더 작고 더 빠르게 날아가는 미사일도 격추하자라는
1: 아.
2: 수준까지 올라온 게 네. 천궁2나 패트리어트 PAC-3, 패트리어트 PAC-3 같은 요즘의 대공 미사일들이다라고
1: 적기에서 이야기를 쓴 미사일을 이제 맞출 수 있는라고
2: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2: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1: 아, 그럼 뭐 네. 초반인데요.
2: 네. 예. 그래서 이런 로켓을 이렇게 미사일 형태로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격 무기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격 무기로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로켓은 되게 단순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이제 거기에 스스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적을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면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미사일에는 보통 궁 돌림으로 끝나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1: 궁.
2: 예를 들어서 현궁이라는 미사일은 바주카, 옛날에 쓰던 바주카라는 거는 이제 적의 장갑차나 탱크나 차량 이런 걸 공격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1: 네.
2: 영화에서 이제 뭐 그런 식, 영화에는 보통 집을 많이 공격하죠. 영화 같은 데서.
1: 아, 집을 날려버리죠.
2: 네, 그런 네. 걸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것보다는 뭐 차량이나 탱크 이런 걸 공격하라고 나온 무기인데 바수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내가 맞춰서 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겨눈 그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1: 네.
2: 거기에 만약에 적의 차량이 없으면 이제 엉뚱한 데 꽂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는 모양이 어느 정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거기에 방향 바꾸는 기능과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1: 예.
2: 맞춰가지고 유도를 하면서 쏘면 그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혹은 적이 피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가지고 맞추는 게 이제
1: 네.
2: 미사일입니다.
1: 네.
2: 신궁이라는 게 있어요. 신궁.
1: 신궁.
2: 네, 신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양궁에서 금메달 따면 신궁 뭐 이렇게
1: 그렇죠,
2: 얘기하는데
1: 그렇죠.
2: 한자가 다릅니다. 새롭다는 뜻에.
1: 아, 네, 그래요? 네,
2: 새롭다는 new 뭐 보우 뭐 이런 뜻의 신궁임. 영어로는 이거를 케이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해가지고 상반신은 뭐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게
1: 반인반.
2: 네, 화살을 잘 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영어 명칭으로는 케이론이라고 부를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세신자를 써서 신궁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하늘에 떠다니는 주로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거를 맞추는 용도로 개발된 건데 천궁처럼 멀리 날아가는 대형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소형으로 가까이 날아왔을 때 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맨패스 이런 말 사용하죠.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크기로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온 그런 그런 제품인데 네. 그래서 뭐 휴대용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신궁 하시는 분들은 휴대용이라는 말 들으면 되게 좀 싫어하십니다. 무게가 한 20kg 뭐 이렇게
1: 무거운데
2: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사람이 좀 들고 쏠 수는 있겠지만 차에 태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1: 그게 신궁이고 네. 네.
2: 그리고 이 궁 시리즈로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천궁은 차량에다 트럭에다가 태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고 네. 미사일 쏘는 트럭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조정하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설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형태의 무기가 이제 천궁이죠. 이런 궁 시리즈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좀 관심이 많이 쓰인다고 할까요? 기술적으로 살펴볼 게 많은 무기로 비궁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1: 그런 것도 있어요? 비궁?
2: 네, 비궁이라는 무기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개버하고 비교해 보자면 바주카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히드라 로켓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쓰는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 네. 그 무기가 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아.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가지고 히드라 로켓은 이제 못 쓰겠다. 네. 이건 좀 구형 무기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이거를 이제 안 쓰는 분위기로 이 히드라 로켓 생산하는 공장도 딴 걸로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뭐 이런 무렵에 그보다 더 전 그 무렵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걷어치우려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요 정도 위력만 돼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적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한창 테러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 나오던 시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이런 잘 정비된 탱크가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뭐 어떤 민병대라든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무장이 대단치 않고 그냥 트럭 타고 다니는 뭐 무장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 위력의 로켓만 해도 쓸만하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좀 약하던 히드라 로켓 수준의 로켓을 그냥 더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1: 다시 개발한 건 아니고 그걸 다시
2: 네, 써버리자는 생각이 나왔는데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조준해서 맞추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 첨단 사회의 시대에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는 그냥 로켓으로 나온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로켓으로 나온 건데 그거를 개조 개량을 해가지고 예. 유도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처음 제기가 됐던 거는 미국 쪽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나라 쪽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합작을 해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좀, 아,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생각을 했겠죠. 이걸 하면서 유도 미사일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배우면서. 네. 그러면서.
1: 그게 실용적인 천궁 건, 아니에요?
2: 예. 네. 천궁보다 이게.
1: 아, 현궁.
2: 아, 그러니까 현궁보다도 훨씬 더 약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2: 위력이 훨씬 더 약하고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건데. 네네네. 예, 그런데, 그냥, 뭐, 재고가 많이 있고, 이걸 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네. 다 없던 일로 하기 아까우니까.
1: 개조해보자.
2: 예, 조금만, 뭐, 어떻게 좀, 이런 추적 기능을 예. 달아보자. 유도 기능을 달아보자. 그래서 예. 미사일처럼 바꿔보자. 예. 라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품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미사일이죠. 유도 기능도 있고, 방향도 찾아가고 하니까. 근데 이건 원래 뿌리가 로켓이, 그냥 일반적인 일직선 로켓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좀 헷갈리게 유도 로켓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1: 유도 로켓?
2: 네, 유도 로켓. 근데 사실상 뭐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도 로켓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히드라의 유도 로켓 개발, 이 버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개발하다 중간에 손을 뗍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이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손을 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무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거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2: 결국은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양산에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원래는 한미 합작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미국에서 손 떼는 바람에 네. 예, 국산 무기로 개발된 독자. 제품이 지금은 이 비궁이라고 하는 이 로켓입니다. 네. 비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무기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다 완성돼서 한국 군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쪽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즈음에 재작년 작년 그 즈음에 네. 미군, 아마 미군 해군 쪽일 거예요. 해군에서 이거를 성능평가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파다하게 나오면서
1: 좋은 것이
2: 뭐. 예, 이 무기 만드는 그 구미에 공장 있는 그 회사의 주식도 막 한때 막 올라가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뭐 미국에서 발주

0: 이번에 그 이란의 대규모 공습 당시에 이란 탄도미사일 130발에 대한 천공투의 요격률이 뭐 90% 이상이다, 뭐 최대 96%였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요 정도 명중률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1: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 뭐 어떤 과학 실험한 수치처럼 고지고대로 발표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만한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유에이에서 우리나라로 이 천궁2 미사일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좀 이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피자를 시켜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게로 와가지고 받아가겠다라는 것처럼 네. 지금 UAE에서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받아가기 위해서 대구공항까지 와가지고 이거 천궁2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천궁2 미사일이 효과가 좋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비싸게 예. 뭐 이렇게 하지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급하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이 나왔다. 라고 볼만하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사실은 이제 이런 요격용 미사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걸프전쟁, 1990년대 초에 일어났던 걸프전쟁에서 그때 이라크하고 이제 싸웠던 전쟁이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대개 사람들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요.
0: 네네.
1: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제가 됐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명중률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0: 네.
1: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0: 네.
1: 미사일이 특히나 이런 탄도미사일이 네. 고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속 몇천 킬로미터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0: 네네. 네.
1: 뭐 진짜 그 대규모 또 아주 원거리로 올라간 발사되는 그런 아주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도 오다가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웬만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면 다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0: 아 예.
1: 그래서 말씀하시죠. 뭐 인공위성이나 그런 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고도보다도 한참 우주로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0: 예.
1: 그렇게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막 시속 만 킬로미터 이상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권총 같은 거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뭐 1000km 정도, 시속 1000km 정도 아니냐,
0: 네.
1: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게 날아가고 있는 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0: 아.
1: 네, 그것도 히트킬 방식으로 이거 들이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맞추는 방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아까 그 파편 방식으로 맞춘다라는 거를 초창기엔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근처 가서 터뜨리는
1: 네.
0: 거.
1: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효과적으로 좀 못 때리는 경우도 있고
0: 예.
1: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하게 떨어지는데 예. 웬만하면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렇다 보니까 파편이 좀 맞아도 뭐 끄떡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근처에 날아가서 파편 날리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처에 왔음을 감지하는 그 감지장치를 미사일에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거를 오작동시키는 전파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사일들이.
0: 그럼 도루묵이죠.
1: 이 전파를 네. 근처에 온 것 같은 그 신호를 멀리서 5km 밖에서 10km 밖에서 전파 방해 장치들이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 미사일이 요격하려고 가다가 이쯤에 거의 다 왔나 보다 하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을 날리는 방식으로는
0: 한계가
1: 근접신관
0: 있어요.
1: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은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히트킬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 핵심이 된 덩어리가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방식을
0: 총알보다 빠른 거를
1: 네. 총알보다 빠른 거를 총알 같은 우리 편 미사일로 맞추는 거죠.
0: 야,
1: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해주셨죠.
0: 예전에
1: 네. 유행했던 그 마술 중에 총알을 쏘면 이로 이렇게 총알을 딱 잡는 이런
0: 네.
1: 거를 마술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0: 중국인인 척했던 서양인.
1: 그 예. 보통 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그 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뭐 바주카 쏘면서 그 뭐 이로 바주카 탄 잡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0: 예.
1: 근데 권총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거를 천궁투 같은 경우에는 20km 밖에서 이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자리에서 쏘는 걸 이로 잡는 것도 마술이라고 하는데 20km 밖에서 총알보다 몇 배 빠른 거를
0: 이건 진짜 경이롭네.
1: 쏘아가지고 맞춘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고
0: 네.
1: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세계 몇 개 안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뭐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무기도 나오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지 않았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초기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우리

0: 나라에 이거를 갑자기 하라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던 그 수많은 뭐 기계공학, 화학 이런 거 하시던 과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로 꼽을 만한 분이 이제 뭐 이분만 위대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뭐 이렇게 국가에서 유공자로 포장도 받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막 훈장 같은 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경서 박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1: 이경서 박사. 네,
0: 뭐 나인뮤지스인가 거기에 이제 멤버 중에도 이제 이경서라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 얘기를 왜 시간 없는데. 네,
0: 그분 아니다라는 거 착각하지만 이경서로 보면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1: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0: 뭐냐, 아이돌 하시던 분이 사실 미사일도 개발하셨나 그건 아니고요. 그분보다 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1960년대 말에 미국의 MIT 박사로 미국에서 취직하셔서 일 잘 하시다가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하려고 하니까 들어와 봐라. 우리가 잘 대해줄게. 고민하시다가 고민 사실 크게 안 하셨대요. 과감하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뭔가 좀 이런 한국의 산업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과 무기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다 필요 없고 빨리 미사일 만들어라.
1: 그때가 언제예요?
0: 70년대 초죠.
1: 70년대 초. 네,
0: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억지로 미사일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 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이경선 박사님과 그 동료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 인터뷰 같은 찾아보면 뭐 이상한 전설적인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떤 거 있냐면 아까 로켓은 무기로 사용한 로켓은 고체 연료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체 연료를 그렇게 잘 사용을 하려면 그 빻아놓은 가루를 잘 배합할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섞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0: 근데 섞는 기계가 중간에 잘 들쑥이고 뭉치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다못해 이거 믹스 커피를 타도 잘못하면 달달한 건 밑에 다 가라앉고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되죠, 그럼 엉망이잖아요. 그죠? 믹스 커피는 그러면 약간 맛없고 그만이지만 로켓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성분만 구석에 뭉쳐있으면 불발탄 생기거나 잘못하면 도중에서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섞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계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1: 기발한 데서 찾았을 것 같아.
0: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비슷한 거를 한 나라들마다 다 찔러보면서 혹시 우리나라한테 기계 팔 생각 없냐, 팔 생각 없냐 했는데 아무 데서 안 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프랑스 회사가.
1: 아, 프랑스 회사가?
0: 프랑스 회사가 기계를 넘기겠다라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 되게 조그마한 기계만 넘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는 뭐 무슨 뭐 아니 뭐지 뭐 문종에 때 사용하던 뭐 화차에 들어가는 신기전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걸로 어떻게 대형 미사일을 만드냐라고 할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싸지도 않은데 근데 과감하게 이경서 박사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사자. 그래서 샀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뭐 그때 처음엔 고민도 하셨겠죠.
1: 작은 건데.
0: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정 안 되면 실패하면 이걸로 조그마한 모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셨겠죠. 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연락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업체에서 연락을 준 게 아니라.
1: 아저씨요?
0: 그 아저씨가 연락을 줬는데 그 아저씨 어떤 아저씨였느냐. 내가 그런 로켓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면 지금 소용없지 않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망한 공장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공장의 그 장비가 그대로 있다. 물론 뭐 지금 점점 고물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하여튼 있다.
1: 그 장비는 있다 어쨌든.
0: 그거라도 혹시 살 생각이 있겠느냐.
1: 야.
0: 이거 약간 그 뭔가 폐지 재활용 그런 느낌이 나서 좀 거시기 할 수 있겠지만.
1: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0: 혹시 사갈 생각이 있겠느냐. 싼 값에 넘기. 이거 어차피 뭐 이거 뭐 그냥 가만두면 쓰레기니까. 그거를 뜯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조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에서 뜯어온 그 큰 기계 자체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정식 제품을 사오면서 배웠던 그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되는지 기술하고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큰 기계를 살린 거예요.
1: 미불 합작 느낌.
0: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경서 박사님 하는 걸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좀 뭐 저래갖고 되겠어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헛돈 주고 쓰레기 사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1: 했는데.
0: 되게 자랑스럽게 높은 분 왔을 때 대통령 이런 분 왔을 때 기계 돌아가는 것을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진짜로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어요. 진짜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작동이 되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미사일이나 무기는 충청남도에, 이것도 충청도 지역이네. 충청남도의 서해안에 있는 어느 시험장에서 해변 있는 데서 이런.
1: 태안에.
0: 실험, 맞아요. 그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 그렇겠죠.
0: 혹은 날 거기 가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펑펑 오고 있는 게 나타나네. 미사일 연구하는 이 연구원이 눈을 다 맞아가면서 해변을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얗게 눈에 뒤덮여가지고 백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북극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이 개발됐을 때 그 미사일을 백곰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1: 오늘은 방어 무기체계 천궁2에 대해서 곽승희 작가와 신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곽승희 작가가 말해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지대지 미사일 백곰. 실제로 당시 연구원들은 그 서해안에 작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삼아가며 비행시험에 몰두 중이었고 또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눈이라도 오면 정말 눈을 흠뻑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사일이 뭐 실전에 사용되는 일은 적었으면 하면서도 또 국방과 이렇게 무기 개발에 힘쓰는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학과 목회 현장, 그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배덕만 교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2: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3: 네, 이분은 23년간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주로 한국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마 이분의 개인 간증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4: 그렇습니다. 그 책으로 배운 신앙을 목회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목사이자 교수이신 기독교 연구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교수님은 네. 강단에서 이제 미래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네. 그런데 본인도 개척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네. 그럼 이제 가르치는 미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목회자로서의 그 현장의 피부로 느끼는 네. 굉장히 좀 다른 인지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5: 아, 정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장과 교회의 간격도 매우 컸고요.
2: 예, 예.
5: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예. 주로 이제 뭐 지역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예, 예, 예. 편하게 다녔다가 예, 예. 그렇게 봤던 교회와 예. 제가 개척을 해서 정말 아무도 없거나 또 예.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거기서 만났던 교회, 또 교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5: 그게 제가 사실은 크게 바라보던 네. 늘 살던 교회에서 봤던 그런 기독교, 예. 그게 교회. 그 갖고 제가 문제를 삼거나 또 교육을 하던 것과 예. 제가 이제 지하에 있는 저는 지하 벙커라고 그러는데 그 벙커에 들어가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못 다니신 분들이 그런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예. 아 내가 환상이나 혹은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쳤구나 네.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서져 나간 거죠.
2: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내 가르침에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5: 그렇습니다.
2: 직접 네, 네. 체험을 하시면서
5: 그렇죠.
2: 강단에 설 수 네. 있겠네요.
5: 그 책으로 읽었던 혹은 영상으로 그렇죠. 읽었던 교회와
2: 그렇죠.
5: 네, 제가 몸으로 부닥쳤던 삶의 교회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2: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오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5: 네.
2: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 언제 어떻게 나가게 되죠?
5: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가 경기도 고양군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사실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예. 어려웠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친척들도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주일학교 학생인데 신방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중간에 반차를 내고 오셔서 신방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못 다니셨는데 네. 그날 어머니랑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세 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 그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실은 뭐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아무도 안 돌보는 그 예. 작은 집에
2: 아무도 찾지 않는
5: 전도사님이 집에. 오셔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를 예. 이렇게 끌어안고 예.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인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장롱 밑에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걸 찾아서 읽으시면서 하염없이 우셨는데 그게 저에게 교회가 예수님이 그날 저희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예. 목사님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보니까 서울대 졸업에 뭐 예일대 신학대학원에 드루 대학교에 천재셨네요. 저희는 천재라고 합니다.
5: 아,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그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예.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낙이 없으신데 예. 제 기억에 하여튼 일요일도 쉰 적이 없으세요.
2: 엄청 힘들어요.
5: 네. 제 기억에 나도 공장에서 일요일 날 일을 하면 특근이라고 그래서 아마 1.5배를 주시니까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적표를 갖고 나오면 성적표가 네. 나오면 어머니가 성적이 좋으면 웃으세요.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아 내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놀고 싶은데 네. 막 놀다가도 어머니 이제 그 야근 하시고 돌아올 때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제 형편상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꿈 같은 걸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저에게는 영웅처럼 보여서 예. 우리 어머니에게 식사하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예. 혹시라도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매우 이제 좋아하시는데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놈이 이제 엉뚱한 꿈을 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상고를 가서 네. 빨리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마침 인천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예. 예, 장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성적이 되면 이제 3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주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알고 저를 이제 그 학교에 마침 이제 마감 날이었는데 그 날이. 그 전에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인문학교 보내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모셔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됐죠. 근데 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하다가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선인천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생긴 학교에 저를 보내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는 게 저희 성결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유일한 꿈이었는데 예. 예, 학교에서 일회 졸업생들은 그 니들 마음이 아니라 학교가 정한 학교를 가야 된다. 3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특수반을 만들어서 공부도 시켰는데 예. 그때 이제 그 고3 되는 친구들 중에 뭐 그 스카이 진학반, 뭐 또 지방대 진학반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 서울대 진학반의 후보에 오른 거죠. 그 선생님들 저를 설득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도 신학과랑 비슷한 과가 있다. 네네. 그게 종교학과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과를 가라고. 내가 나중에 그럼 하나님께서 서원을 어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예. 종교학과가 신학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못 들어가서 안달이지 그렇죠. 갈 수만 있으면 그렇죠. 좋고 또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붙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부를 했죠.
2: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서울대 가기였네요. 아니, 남들은 못 가서, 못 가서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야, 너 성적이 안 돼. 이런데 지금 반대로 저 서울대 갔는데 안 갑니다. 저 그냥 신학 갈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주로 다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5: 그렇죠.
2: 근데 본인이 이제 거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제일 쉬운 대로 썼더니 그냥 서울대 가신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혼나고 예. 썼는데 예.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그럴 만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네. 그런데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또 과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돈이 없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당시 저로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께서
5: 네, 정말 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이 안 되나.
2: 정말 대단하네요.
4: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좋으셨는데 왜 목사님이 안 되시고 신학자로 방향을 바꾸신
5: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 시골 교회 가서 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소박하지만 궁극적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부터 신앙적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전에 그냥 뭐 너무나 쉽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때가 넘어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턱턱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동의가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는데 예. 선생님들이 답을 잘 못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믿나 보다. 아, 모르고 가르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제가 이제 88학번이었는데 예. 그 당시 민주화운동이 뭐 학교에 이제 매우 네네. 심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또 언더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거기다 또 전 종교학과 다녔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교회는 좋았지만은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런 상태로 내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설교를 할 자신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론 극적인 계기가 돼서 다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고 예.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죠. 내가 그때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예.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사람들하고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4: 공감력이 떨어져.
5: 그렇죠. 맞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속 얘기하고 이런 것도 듣기 싫고.
2: 정 반대네요. 저 속마음은 좀 공부가 싫었어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 공부가 싫었어.
5: 정 반대죠. 그러니까 뭐 밖에, 그게 제가 싫고 이러면서. 근데 제 친구들은, 목회들을 보니까 예. 신학교 친구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예. 관심,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대단한데. 예. 저는 점점 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에 적합한 건 아니고 네.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는 너는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한가?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제일 제가 편안하구나.
2: 그게 편안해요?
5: 그게 저에게 편안하구나. 근데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러 가고 이러는 건 나에게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고 교회에는 머물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공부하는 거다. 예. 이렇게 명확해진 거죠.
2: 근데 이제 지금 결국 목사님이 되신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나는 목사보다는 이제 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4: 되셨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
5: 네. 이게 참 저는 사실은 아까 전 그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여기 연예인들이 계시지만 예.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예. 저는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책이 썬데이 서울이었고.
3: 반전이.
5: 그다음에 뭐 주간 경향, 뭐 레이드 경향 이런 거.
2: 잠깐만요. 그런 책은 이렇게 보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밑으로 보는 책이죠.
4: 야, 그럼 몰래 봐야 되는.
5: 근데 미안, 여기 이박소 가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그 연예인들의 삶이 되게 재밌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저는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
2: 아 근데 연예부에 관심, 연예계에 관심 있는 것도 사실 세상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5: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2: 아,
5: 근데
2: 그래요?
5: 저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 믿고 천당 죽어서 천당 가면 예.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면서 네.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데모를 할까? 예.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을 읽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쏟아넣는 얘기를 이제 읽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갔더니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예. 사회와 한국 교회가. 예. 저는 이제 소명이라는 게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눈에 밟히거나 아니면 해외 뭐 미전도 종족이 예. 눈에 밟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예.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개혁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계속 쓰고 네. 그런데 강연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한 자리였는데요. 거의 한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네. 그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네. 배 교수가 한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다음 합리적으로. 근데 제가 가만히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한국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신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4: 근데 아, 이거 화날 수 있는데.
5: 근데 제가, 아니,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네. 왜 교회를 모를까? 네. 이 생각을 제가 했었고, 예. 제가 그때 대전에 있는 이제 한 신학대학에서 강의, 아, 그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 그 학교가 작은 규모의 학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공부 마치자 이제 개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다 어렵게 개척을 하시죠.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안 해봤는데 예. 제 제자들은 이제 사지를 보내서 어려운 개척을 하게 하잖아요. 예. 그게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군대도 안 갔다고 와가지고 내 학생들을 아, 사지를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 저는 아 내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으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학자적 양심의 근거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또 교회를 안 해봤다라는 게 이게 라이센스가 없는 거구나. 자격도 비판도 자격이 없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내가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단 법이요. 이미 예. 제가 이제 그 조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전임 강사 이상은 이중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6: 아, 그러네요.
5: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어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토로했더니 기도해 보시자 그러더니 두 달 만에 대전에 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예. 있는 한 교회가 폐쇄를 하게 됐는데 예.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신자도 예. 떠나서 근데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문을 닫게 됐다. 예. 근데 혹시 네가 갈래? 네. 오. 근데 그래서 월천에 13명이 신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새 신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예.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예요. 네.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혹시 저라도 괜찮으시면 예. 제가 오겠다 한 거죠.
6: 그래도
5: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 2년 정도 영성훈련 해야지 뭐 예. 이러고 이제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내도 동의가 돼서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다시 우리 다섯 식구가 들어가서 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회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동만이 너도 똑같네. 또 강제상에서 매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십자 가지고 좁은 길 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지로 예. 몰면서 예. 그 네 문제가 되니까 너도 덥석 좋은 거 먹고 싶고 넓은 길 가고 싶어 하네. 너도 똑같네. 근데 내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한테 왜 이러기 왜 이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이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그 갈등의 시간이 됐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당신이 결정을 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뭐 몇 주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툭 내려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날 이제 전화 걸어서 내가 올라갈 테니까 내 자리 마련하고 펀드레이징 하셔.
4: 아니, 그렇게 고민의 끝에 이제 결정은 하셨지만 사실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사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6: 그럼요.
4: 이제 자녀분들이 당시 옮기실 때는 이제 아직 대학생들이 아닌 시절이었죠.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돈들도 있고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5: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대학에 가고 유학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정말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부닥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게 되고 그 제가 이제 한번 너무 사실 두려워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저의 제자인데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예.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다운이 돼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넋두리를 했더니 아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버리시겠어요? 믿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도 그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 과정을 겪어서 제가 네. 결단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네. 어머 갈 집이 없는데. 예, 대전에 있는 데서 박봉으로 뭐 월세를 살았는데 서울에 왔더니 월세 자리 얻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내주셨어요. 저희 집으로 나온다고. 예. 예, 그리고 큰아이는요. 예. 국가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6: 오, 이게
5: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또 성결교회에서 또 목회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정말 4년 동안 몇만 원 안 됐습니다. 학비를. 근데 둘째 아이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찾아오더니 일본을 가겠대요.
6: 일본이요?
5: 그래서 왜 일본을 가겠냐. 이 아이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숭배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끄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미 일기로 돌아가서 방탄을 숭배합니다. 정말.
6: 아, 거의 종교죠. 아,
5: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영상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 한국에는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본에 국비유학생이 있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거기에 전문대학교이면서 더 랭귀지 스쿨까지 하는데 아. 그 전액 무료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주는데 그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고3인데 대학을 안 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겠다. 근데 수능을 안 포기하고 일본어 공부를 그래서 내가 네가 좀 공부를 하면 내가 보고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만에 꽤 높은 점수를 갖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오. 됐어요. 오. 그래서 일본에 지금 4년째 있는데요. 예, 돈을 벌면서 다닙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한 푼도 일본에도 돈을 안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예. 학원을 보냈더니 미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대를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를 예고를 갔습니다. 경기 예고를. 거기는 국립이어가지고 네. 일반 고등학교랑 등록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갔더니 새 아이의 막내니까 다둥이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만 들어가면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6: 야, 지금 학생이 무료예요? 네. 아, 야 빨리 더 나. 빨리 더 나.
5: 그래서 대학에 무료로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6: 저도 다둥이 카드 갖고 다니거든요.
5: 네, 하나님 예. 살아계십니다.
6: 아, 그럼 셋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5: 네, 네.
6: 좀만 하면.
5: 그러니까 넌 대학만 들어가라. 돈은 나라가 든다. 그래서 새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학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6: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생각하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그 돈을 써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 뭐 우리 네. 아이들 학비서부터 뭘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쫓아가는데 네. 하나님은 내가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똑같은 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똑같은 누리는 걸 어찌됐든지 또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어서 했어야 될 일들을
5: 남들이 해준
6: 안 벌었는데 남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더 은혜 아니에요.
3: 그렇죠.
6: 그 돈을 번 거보다
5: 그렇죠.
6: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돈을 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판단 없이 또 연구하고 뭐 하셔야 되지만 그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이게 그거거든요. 요트를 사려고 하지 말고 요트를 가진 애들 친구로 둬라. 제가 항상
4: 나도 그런데.
6: 그게 뭐냐?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살 때 만세 부르고 팔 때 만만세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골치 아파서. 그러니까 요트를 내가 안 갖고 있지만 요트 가진 사람을 친하게 두면서 내가 누릴 거 나누리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5: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6: 예.
5: 예,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신다라는 말이
6: 예. 예,
5: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6: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4: 아, 근데 그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먼저 의를 구하면은 나라 뭐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뭐 이러는데 그걸 믿고 의를 구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 아, 그건 주객이 바뀐 거죠.
4: 아, 그죠.
6: 아, 저 신앙은 선불제입니다.
4: 그래요?
6: 먼저 내야 돼요.
4: 먼저 내야 돼요.
6: 네, 그래서 말씀하신 후불제거든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 낼게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4: 아, 그거
6: 먹기
4: 아니에요.
6: 전에 일단... 돈을 내셔야 됩니다. 예, 예.
4: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네. 이제 원형 탈모가 오셨다고.
6: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4: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던 게 아닌가요?
5: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저는 뭐 살다 보니까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6: 네.
5: 그러니까 좀 갈등은 하는데 또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네. 목회자들 삶이고.
6: 네.
5: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향나무라는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근데 이제 아, 목회가 참 어렵구나.
6: 네. 네.
5: 이게 무슨 수학 방접식 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참 좋은 분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들.
6: 네.
5: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다들 또 교회를 참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문제 해결을 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세 번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 그런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어찌면 내가 그런데 그 욕심 있는 목사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뭐 군림하거나 뭐 독재가 되거나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할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교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나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아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더 제대로 목회하고도 싶었고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마치 이렇게 빙판 위에 이게 차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교회를 서울에 와서 지금 보고 정말 그랬더니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교인들이 또 학교 학생들이 제 머리가 빠졌다고 이만큼 구멍이 났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교회가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에서 썼던 일을 또 서울 똑같군요. 버전으로 또 같이 했고 그래서 그때도 또 정말 그만둬야겠다. 네. 우리 아내가 당신이 제일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목회 안 어울린다. 제 모든 우리의 심정 우리 학교 교수님도 배 교수는 그냥 전국 다니면서 설교나 하지. 당신은 로컬 목회 안 맞는 것 같아. 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6: 그래요?
5: 나가면서 목사님은 교수가 딱이지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정하시죠.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6: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5: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영적으로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 다루는 거죠. 제가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만지면 더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 끝났죠. 뭐 나갈 분들로 나가시고 남은 사람 남았을 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 좀 저 좀 놔주세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니에미아도 벅차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그때는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먼저 갔어. 나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그게 목회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리더라고요. 또 울었죠. 또 울고.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친구들 꽤 됐고. 예, 그래서 그때 목회를 다시 하면서 결단해야겠다. 사실은 제가 니에미아의 교수로 오는 게 제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어쩐 면에서는 백향나무 목회는 알바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상 백향나무의 목회가 나의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러면 뭘 내려놓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두 대학에서 이제 니에미아 오니까 제가 월급이 작으니까 제 선배와 후배들이 그 생활비가 보자랄 거다 그래서 두 대학에서 저희가 강사하 초빙 교수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꽤 괜찮은 수입도 얻고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울 올라올 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돌아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부대학 강사비 이제 안 나온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해 이제 두 대학에다가 여기까지만 강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독연구 니에미아와 백향나무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내려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내려놨던 월급만큼 사례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교회가.
6: 저를 그냥 힘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듯 우리 교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미래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지 않겠어요?
5: 아유.
6: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접 책으로 공부한 신학이 아닌 몸소 피부로 느꼈던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5: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5, 26,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지체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젊은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듣자 하니 그 손자가 처음에는 엄마를 닮은 것 같다가 한 이틀 지나갔군 또 아빠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얘가 외탁을 했다가 친탁을 했다가 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딸은 또 엄마보다는 저를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외탁을 했고 저희 딸들의 경우는 친탁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는 외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불평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다는 거죠. 외탁이냐 친탁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9장에 사기꾼 야곱이 그의 맞수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맞수는 다름이 아닌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 더 강력한 사기꾼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외탁을 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기꾼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각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앞날을 약속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향해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린 후 야곱의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라헬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우물 우물 우리가 이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자기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돼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신부감을 우물에서 만나고 있는 한편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간섭, 내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암시라고 보여집니다. 예고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 목자들과 야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예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은 상당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 무거운 돌을 제끼며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모세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꽤나 힘을 쓰는 야곱의 모습, 과거와는 달리 변화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모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새롭게 멋지게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또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라반을 만나 라반의 집에 머무는 야곱의 모습, 14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은 외삼촌과 그 가족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하란 땅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동안에 뭐 이메일도 없었고 전화 통화 없었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자 라반은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지간이죠.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 혈육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이 말하길 야곱아 내가 내 친척이지만 내가 내 친척이지만 공짜로 무료 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계약을 맺자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일종의 뭐 고용 계약이기도 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은 예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예쁜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라도 엄청 예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예뻤습니다. 이 라헬도 예뻤고 제가 참을 내다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의 아내들은 다 예쁩니다. 그분 눈에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오케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7년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라반이 약속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되고 7년이란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라헬 사랑에 빠진 야곱에는 7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에 보시면 라반에게 그러나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밤이 되었고 이제 사기꾼 라반은 야곱의 첫날 밤 신방에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뭐 전기가 없으니까요. 야곱은 아침이 되어 해가 밝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기 그게 아니죠. 자기 큰딸을 작은 딸 대신 그것도 그 신방에. 그래서 사기를 당한 야곱이 사기꾼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기에 두 사기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꾼 출신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한수 위 사기꾼 라반. 여기에 의도적으로 모세는 문학적인 방편을 사용하면서 세계의 역전, 리버설,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가품의 모티프입니다. 역전 넘버 2. 여기 언니, 여기 원어는 언니가 아니고 첫 번째 난자, 즉 장자, 여긴 장녀가 되겠지만 첫 번째 난자입니다. 첫 번째 난자와 아우, 에서와 야곱의 역전입니다. 라반이 26절에 라반이 이르기를 언니보다 첫 번째 난 자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모티프가 살아있어요. 과거에 야곱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모습을 또 한 번 찌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4년 또 앞으로 6년 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섬기게 되는데 7년 사기당했고 그래 또 7년 더블로 7년 일하면서 자기가 원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7년 동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는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곱이 뺏어왔던 훔쳐왔던 장자권 속에 포함된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장자 복을 받은 너 야곱을 섬기고 에서도 너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모세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기 위해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은 그런 면에서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야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들이 완벽함은 모르겠으나 아들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 훈육 연단시켜 제대로 된 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 8절에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야곱이 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도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뿌렸던 거짓 속임수의 씨앗들을 이제 야곱은 호된 육체의 노동을 통해 되갚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나 광풍을 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뿌린 죄악의 씨앗이 크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야곱은 죽 한 그릇 사기쳤으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계 바늘이 두 개가 있죠. 긴 바늘이 있고 작은 바늘이 있습니다. 긴 바늘 초침이고 작은 바늘 분침입니다. 이 긴 바늘 초침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분침이 한 칸 옮겨가죠. 그렇죠? 긴 바늘 분침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시침이 한 칸 옮겨갑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 긴 바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짧은 바늘이 한 칸.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도 긴 바늘이 있고 짧은 바늘이 있다. 하나님의 긴 바늘은 은혜와 자비의 바늘이요. 하나님의 짧은 바늘은 징계와 연단의 바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바늘이 한칸 움직인다. 하나님의 자비의 긴 바늘이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그러기에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구원하신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기꾼, 과거의 사기꾼, 에서의 등을 쳐먹던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그 수준에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징계, 훈육, 연단의 라반을 우리 속에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야곱의 모습이 깎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그 과정의 훈련을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징계의 연단의 라반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 라반보다 더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남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 흉보는 게 취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흉측한 모습, 한심한 모습이 그러나 혹시 내 속에도 있지 아니한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라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징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내가 괜히 라반돼갖고 다른 야곱을 도울 필요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라반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 흉악한 흉측한 모습을 본다면 아, 그 모습이 혹 내 속에는 있지 아니한가. 이게 지금 라반과 야곱의 두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놈이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기꾼이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사기꾼 사이에도 실력 차이가 있어요. 여기 라반이 고단수로 조카 사기꾼 야곱을 괴롭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빚어가시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다시요. 그러나 내가 굳이 라반 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뭘 다 이루신다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며 공급하며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사기꾼 야곱에게는 사기꾼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소멸의 불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힘입고 이제 과거의 사기꾼이었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사기꾼의 기질을 모습을 제거하겠다는 제거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소멸의 불
이십니다.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소멸하는 불에

0: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catfish effect. 낚시할 때 매기 잡으셨죠? 그 매기, catfish effect. 과거에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오랜 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어리, 청어를 잡아갖고 오는데, 이 조그만 좁은 물탱크 속에 이 잡은 청어를 집어넣으면 이 청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이 기력이 쇠해서 시름시름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항구에 도달하면 많은 청어가 죽고 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궁리하고 한 결과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청어들이 들어있는 같은 물탱크 속에 이 청어의 천적인 매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매기는 청어를 쫓아다니고 청어들은 그 매기를 피해 다니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도망치고 하다가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청어들이 다 싱싱한 채로, 팔팔한 채로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매기 효과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아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저 매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청아가 싱싱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그들의 오히려 복이 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청어입니다. 정어리.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정어리였어요. 붙일 게 없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정시 정어리. 붙일 게 없었어요, 제가 별명. 이런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 매기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어입니다. 우리는 이 물탱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탱크 같은 이 세상의 세력이 강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저 매기가 나를 더 싱싱하게 팔팔하게 해줄 것이라고. 라반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심지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가족들 가운데도 매기들이 있어요. 라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싱싱해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팔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매기를 보내십니다. 아, 또 그 친구가 매기지. 그러지 마시고 살펴야 됩니다. 나는 매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분명코 라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야곱을 멋지게, 더 멋지게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무엇이 또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매기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매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매기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매기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뢰셔야죠. 주님, 저는 이런 도구는 되기 원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본이 되는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꿈으로 쏘린 라반이 아닌 주께서 귀하게 쓰는 긍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의 앞으로 뿌리실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이미 덮어주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 하나님의 징계, 연단, 훈육,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이 인생 끝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이 제가 미워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자국 난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무자국 난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흔적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길을 명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저희의 모든 야곱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사랑의 징계 채찍도 보내시는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야곱의 모습이었으나 이제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K라디오
3: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3: 아주 해플리 잘 지냈습니다.
2: 아, 해플리.
0: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2: 아,
0: 나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2: 잘하고 있어요.
0: 잘해야죠. 네.
3: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2: 아, 정말요?
3: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쩌면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져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2: 아니,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매운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운 씨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 네네.
0: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2: 네.
0: 뭐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2: 네.
0: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2: 네.
0: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0: 네.
3: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2: 네.
3: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2: 네.
3: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기도 했고요.
1: 저는 이제 해외 계신
2: 네.
1: 또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2: 예,
1: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2: 네.
1: 예,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0: 네.
1: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 진짜 좋다.
0: 맞아요.
2: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0: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1: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악세사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급률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유수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0: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의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에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0: 네, 맞아요.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0: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지.
0: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2: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2: 아, 진짜요?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네. 가끔 레운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너무
3: 손이 모아지고
0: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0: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2: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2: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1: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예,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2: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봤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든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2: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2: 네.
3: 이렇게.
2: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0: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밥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2: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3: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갔을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2: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2: 들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상어버섯을 6kg에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어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샀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베개냐 버섯이냐.
2: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0: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정말요? 진짜요?
1: 아니요.
0: 대학교 보내, 대학교.
1: 아, 이제 대학을 보내서.
0: 대학교 보내게 아, 대학? 네.
2: 대학 보내 독립이죠.
1: 그런 거예요. 네. 핸드폰 요금 제가 내는데요.
3: 그러니까 독립 아니에요.
1: 독립 아니죠.
3: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됐디다.
2: 아니에요.
0: 독립 아니구나.
3: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2: 진짜.
0: 정리하겠습니다. 계좌. 네.
2: 계좌.
0: 네.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여기 목사님 내시고.
2: 이제 고시입니다. 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2: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그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시큰둥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2: 아.
1: 아이고.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네.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닿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4: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3: 네.
4: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3: 네.
4: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3: 네.
4: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 근데 우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3: 엄마죠.
1: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아.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흙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띠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떡국이를 날려주셔야 돼요. 그러 가면 쭉쭉. 이거
2: 뻑뻑이 많이 날리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 지난 일이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3: 네.
1: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2: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에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 아 진짜.
2: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2: 많아.
3: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3: 네.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2: 그러니까
3: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의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버섯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3: 그렇군요.
4: 하지만 라켓츠가 있습니다.
3: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네. 좀 떠오르는데, 네.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3: 예, 오.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희씨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네.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네. 아주 좋은 사랑의 악교로 이렇게 탁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3: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2: 그러니까.
1: 네, 상황 버섯 해요.
3: 아, 상황 버섯.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다.
2: 많이 비싸네.
3: 진짜 비싸요.
1: 제가 저기 상황 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3: 아, 이건 믿을만 하네요.
2: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
1: 상황을 봐서, 그렇죠. 네.
2: 상황을 봐야 돼.
3: 라임의 황금.
2: 라임의 황금. 네.
3: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버섯 얘기하다 계속 네. 딴 데로 빠지는데.
2: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네. 됩니다, 지금.
3: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4: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2: 해봤죠.
1: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라드려요.
2: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있습니다.
3: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4: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3: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4: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3: 혹시 목사님이
2: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3: 아, 그치. 어쩐지 청이 들어가가지고
1: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3: 청진기.
4: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제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온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0: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1: 네네네.
0: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2: 지금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청바지.
0: 그러니까요. 지금 청바지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1: 그렇죠.
0: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3: 네.
0: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네.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1: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2: 저는 제가 적어온 게
1: 네.
2: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1: 네.
2: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 네.
2: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3: 네,
2: 편안하게
0: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3: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1: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3: 네.
1: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3: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1: 아, 준비하셨군요.
3: 네.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1: 네.
3: 올해 주제는 일하십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서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1: 네.
3: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서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고 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1: 네.
3: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1: 네.
3: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3: 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0: 믿음 생활을 하기엔 지금 다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자라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네.
3: 저도 딸바보인데,
0: 네.
3: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0: 네.
3: 그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0: 그쵸.
3: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황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4: 잘된!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5: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0: 맞다, 연하시잖아요.
5: 아주 깜찍해요.
6: 활동 만져봐. 엄청나지 않아?
7: 그냥 새 팔이야, 새.
8: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9: 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8: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그녀가.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0: 그렇죠.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생겼어요.
1: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2: 알아보고
1: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0: 네, 네 궁금합니다.
1: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2: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1: 아니야. 자외전이었어.
2: 아, 웬일이야.
3: 야, 너 잠깐만 자외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2: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격잖아.
3: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주야 어서 속히 통일을 지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2: 야 그거 몰라?
1: 조심해.
2: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3: 그렇지.
2: 어?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3: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빠밤.
2: 아니,
1: 아, 그죠, 그 얘기
2: 똑같아.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네. 평가가 될까 봐.
0: 아닙니다.
1: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0: 네,
1: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0: 네,
1: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4: 빗물 닦개.
1: 그러니까 닦개.
4: 네. 우리나라 닦기. 말로 와이퍼.
1: 아~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개라고. 뭐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아까?
2: 어기 막힌다.
1: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0: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1: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0: 그것도 있었어요. 마음이 간데 없다.
2: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데 없다가 뭔 말이지?
0: 간데 없다.
3: 속이 간데 없다?
0: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1: 아~
0: 그래서 그때 속이 간데 없다 내가 지금
1: 내가
0: 너무 불안하다.
5: 속을 둘데 없다.
0: 네. 속한데 없는 거죠. 네.
1: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는 거.
2: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1: 의미는 있어요, 그죠?
3: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1: 연결이 돼.
0: 근데 되게 순 우리말이 될까?
1: 순 우리말.
2: 그렇지.
1: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0: 네, 근데
5: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0: 맞아. 저 고쳐야 돼.
1: 고쳐야 돼요?
0: 네.
1: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 부족하잖아요.
3: 맞아요.
1: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3: 네.
1: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2: 막대.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3: 히토류.
0: 네, 90%.
1: 90%.
0: 네.
3: 중국이 갖고 있죠?
1: 그렇죠. 근데 그 히토류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3: 그렇죠. 뭐
1: 자동차,
3: 스마트폰,
1: 전기차, 그렇죠.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3: 네.
1: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
3: 와.
1: 처음 들어보셨죠?
3: 히토류.
1: 네.
3: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1: 네.
3: 히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0: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네.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진짜?
0: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1: 네.
0: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

0: 팀이 떨어진 김정숙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0: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기 알면 도둑질이해서 팔아먹는데 그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2: 아니 도둑질이해서 팔 수 있는데
0: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네.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터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터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3: 그렇죠.
0: 주옥이하고 내가 그 경계선이라 김경숙군하고 김영진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0: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히터류에서 내가 아는 히터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터루로 하는데 속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
3: 리아한테 지금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4: 제가 있을 때 히터리란 말 북한에서
0: 아 나도 처음 들었던 거.
4: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터리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5: 근데 아라 씨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회령.
5: 거기가 또 석탄이 또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6: 네.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휘발유?
6: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빨간통이라고
1: 네.
6: 했죠.
1: 네, 네. 네.
6: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0: 오.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3: 왜냐면.
7: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온 거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가공을
0: 엄청 시켜내서 뭔일들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가만 엄청
6: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1: 아, 명칭은
0: 휘발유 디젤로
4: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 네.
4: 그게 이제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길조건폐야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낮은 손봉씨 이거 성류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4: 아라 씨의 아버님께서
1: 그걸 가지고
4: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4: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2: 맞아요.
8: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2: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0: 그렇지. 우리 때는 난 줄하고 우리나라.
2: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
0: 네,
2: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네. 맞죠?
4: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그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2: 아, 매장량
4: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8: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어요.
4: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0: 그래서,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1: 하얗습니다.
0: 네, 하얗습니다.

0: 지하 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어마한 시한 매장량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 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 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네.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 하는 것은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쳤던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혼자 그게 끝까지.
2: 그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두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다리가 있고 무역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상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따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강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번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두지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맞아요. 써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4: 그러니까 빨리 네. 북한의 지하자원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타까운
0: 맞아요.
4: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4: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5: 네.
4: 좋겠네요.
5: 네.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5: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5: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네.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4: 6살 때? 고난의 생활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5: 집이 정말 네. 빈대가 줄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5: 방에서
0: 네.
5: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데 가마 부두막이나 네. 이런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4: 아~ 네.
5: 그 정도로 네.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4: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했다고.
5: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5: 그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4: 아유,
5: 그래서 네.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5: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뺏어 날라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뻥을 좀 잡아다니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려.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이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4: 아,
5: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4: 거기서
5: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5: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앙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6: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6: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6: 저 제가 깡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네.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6: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6: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5: 그런 게
6: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네.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그래서 아이고.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네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6: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네.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아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6: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2: 그러니까,
0: 게
4: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4: 에이.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6: 네네네.
4: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6: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쏘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동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네.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7: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0: 오, 네, 네. 진짜요?
7: 네.
0: 중국에서요?
6: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네.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7: 어떻게 될지 몰라요.
6: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의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대박이다. 거다. 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미나이다 미나이다 하는 그런 게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제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봐라고 하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6: 근데 그 순간 저는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네, 반갑고 네, 좋았지만 네, 네.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0: 그런 내 기도를 들으셨어.
6: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아서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6: 근데 엄마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6: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4: 그러죠.
3: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5: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 하거나 말을 못 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아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2: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네.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네. 맞아,
2: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네, 네, 네.
2: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4: 아,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4: 주시는
3: 네.
4: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4: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1: 아, 네.
4: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4: 분명 있으실 것
6: 저희 같은데.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4: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회령부터 시작해서
4: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중앙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일곱 기업소, 일곱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4: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이급 기업소
4: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4: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4: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4: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4: 네.
6: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4: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니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북부 탄강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5: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강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안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5: 지하에서?
6: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탁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떻게 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5: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7: 극한
5: 직업을
7: 아주 극하다.
5: 하셨네요. 네.
7: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 사람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 중이라고 폐 돌이 차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거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거라서 죽어가셨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전모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하시죠. 쌀이나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서반지 모르겠는
3: 비닐 모자
7: 뭐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8: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5: 뭐예요? 물어 목사님
8: 금이 그렇게
5: 금
8: 금이 그렇게 많아
5: 진짜 많아 매장량이
7: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5: 있습니다.
7: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5: 정말요?
7: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7: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5: 집에서요? 사실은
7: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이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5: 와.
7: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3: 맞아요.
7: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차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하금이 남아요. 그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3: 이렇게. 터치.
2: 몇 그, 그램 정도
7: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를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새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쵸.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3: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 같아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7: 금이 정말 네. 많아요.
3: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6: 네. 네. 땅 파면 꿈이 없어요. 네.
5: 없어요.
2: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7: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근데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6: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7: 단속이에요.
6: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권들 하루 보러 사다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7: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도
6: 쉽지도 않아요.
5: 아유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 좀 캐자 안 되겠어.
3: 저는 좀 갔다 올게요.
5: 금 좀 캐자.
7: 힘들 너무 힘들.
5: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2: 오, 우라늄. 아,
5: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2: 지하적 뭐
5: 이런 말도 없죠.
7: 평성 지역에 네.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든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2: 그래서 왜 못 떠요?
7: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6: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7: 불법이
6: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몰래.
8: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2: 네, 맞죠?
8: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의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2: 무명처가
6: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2: 네.
6: 처럼 생긴 온감자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2: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6: 아니 아닙니다.
2: 식물이 아니에요?
6: 아니 식물이야. 아, 이걸 혹시 모르는 거야 아무도.
3: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2: 네 보셨어요?
3: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2: 네.
3: 그 영접똥이 영접똥찌 있잖아요.
7: 영종 강의 그 찌꺼기 제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6: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데 파면 감자 막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3: 식품이에요?
7: 아니 이걸 모르라고 뿌리.
6: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썼냐면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6: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2: 뭐예요?
6: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2: 3대 진미?
6: 네.
2: 3대 진미.
5: 3대 진미?
6: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5: 아빠 얘기 좀 해.
6: 트러플.
2: 아, 저 트러플 봤어요.
6: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2: 네네.
6: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심양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냐면 북한 심양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2: 네네.
6: 그건가?
2: 제가
6: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봤어요.
2: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6: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의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2: 일어나요.
3: 어마어마하지, 진짜. 사도국가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7: 일이 났지.
5: 일이 났죠?
7: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5: 아쉽다.
7: 정보면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 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대감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5: 우리 남감비 협정했으면 좋겠네요.
7: 네. 너무
5: 자원 좀 캐오고.
2: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8: 너무 아깝고.
2: 아깝다.
8: 네. 또 너무 짠하고.
2: 짠하다.
8: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 네.
8: 그 북한.

0: 저 영국까지. 와. 그 복음의 대로가 이어질 것 같고. 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꿈이라
1: 왔습니다.
2: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 복음의 대로.
2: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그래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 해주신 우리 아라씨. 오늘 어떠셨어요?
3: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2: 왜요? 네,
3: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네.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아, 네.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네.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1: 네. 네.
3: 네,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1: 딸이에요?
4: 세균하다.
2: 그러니까.
4: 이거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1: 솔직히
2: 네.
4: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2: 그래요.
4: 그리고 제가 네.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2: 오~
4: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2: 네.
4: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 씨를 보러 온 거예요.
2: 아,
4: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2: 아, 네.
4: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네.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 네.
4: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4: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2: 네.
4: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2: 아,
4: 네. 너무 착하고
1: 네. 영원육이 다 이뻐요.
5: 받은 거죠.
2: 네. 아, 그러니까.
5: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생각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으세요.
2: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6: 네.
2: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1: 아멘.
2: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이 교회라는 곳, 예.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예.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예. 교회가 있고요. 예. 예. 어떤 교회를 가면 되게 돈 많이 들였다 뭐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목사님도 교회가 예.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예, 예. 이렇게 교회를 지으실 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요. 예. 너무 화려한 화려한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맞아요. 되는 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성전 건축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시각과 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잖아요. 네. 축복의 통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로서 하나님이 예배당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저는 그 경찰서 몇 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1: 큰 역할을 하니까요.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 예배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 일에 성전 건축이 교회 부흥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1: 예.
0: 오늘 일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 오셨죠?
1: 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생각하는 권사무의 권혜진 회장입니다. 국내외 미자립 교회 건축은 물론 북한교회 100개 건축의 비전을 품고 있는 권혜진 회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1: 네, 권사모의 권혜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예.
3: 저기 권사모가 뭔가요? 권사모에 예.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2: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1: 아,
2: 모여요.
1: 아. 예, 예.
2: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예. 시공자도 필요하고 설계자도 필요하고 예, 각 예. 파트에 있는 사업자들이 필요한데
1: 네.
2: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와 사업자들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불신이 많이 있는 것을 네, 네. 바라보았습니다.
1: 예.
2: 그렇게 불신이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서로 이 불신을 좀 해소해보자
1: 네.
2: 라고 해서 2014년도 8월 달에 건사무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창립이 되었고 교회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아. 참여하자라는 뜻이 건사무의 뜻입니다.
3: 회원수도 꽤 많으신 건가요?
2: 예, 회원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개 회사가 시작되었는데
1: 네.
2: 지난달에까지 한 30개 회사가 되었고
1: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해외까지도 다 가서 하시는 건가요?
2: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1: 예.
2: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건축만을 위한 것이 우리한테는
1: 네.
2: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서 너무 사업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1: 예.
2: 2015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북한 교회 우리가 문이 열린다면은
3: 예.
2: 100개 교회를 우리 건사무로 통해서 세우자.
1: 예.
2: 그다음에 한 6개월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1: 예.
2: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1: 네.
2: 해외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2: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교회를 지으려 그러니까
1: 예.
2: 너무 지식도 없고
1: 짓기는
2: 지어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고
1: 예.
2: 고민 속에 빠져 있는
1: 예. 예.
2: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러시아에 있는 알타이 공강국이라고 영하 41도 되는 공간에 저희들이 불러서
1: 네.
2: 갔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희들 건사모 팀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3: 예.
2: 또 필리핀에 가보면은 마닐라에
1: 네.
2: 뿔로섬이라고 있습니다.
1: 예.
2: 그 뿔로섬을 다르게 말하면 악마의 섬이라고 합니다.
1: 아.
2: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3: 예.
2: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가서 한 1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 네.
2: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1: 오.
2: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1: 예.
2: 신축을 할 것인가
1: 예.
2: 판단을 해달라고
1: 예.
2: 해서 신축 계획을 세워드렸고
1: 예.
2: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
3: 예.
2: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럼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2: 안 가본 일은 없습니다.
1: 아.
2: 다 갔습니다.
1: 예.
2: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망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1: 그렇죠.
2: 하고
1: 예.
3: 선교지다 보니까요.
2: 예.
3: 굉장히 비용을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2: 예.
3: 그럼 많은 재능 기부를 좀 하시는 건가요?
2: 그 지역에서 건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3: 예.
2: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가고
3: 예.
2: 기간이 오래 감으로 통해서
3: 예.
2: 금액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3: 예, 그렇죠.
2: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식으로 교회를 짓게끔 공정을 맞춰주고
1: 예.
2: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술 자문도 하고
3: 예, 예.
2: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 교회를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하게끔 하고
3: 예.
2: 또 시공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3: 예.
2: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1: 아.
2: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12억 정도 예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 예, 예, 예.
2: 작년 여름에 가서 보니까 한 8억 정도 더 가면 완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3: 예. 그러면 4억을 줄이는 거죠.
2: 4억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정 일정을 한 4년을 잡았는데
1: 네.
2: 저희들은 2년 안에 공사를 끝났었죠.
1: 예. 완전 한국 스타일이네요.
2: 한국 스타일.
1: 예.
2: 그렇게 저희들 하고.
1: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데
2: 제이풀.
1: 그거는 뭐 어떤 회사예요?
2: 건산모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1: 예.
2: 이 일을 중심축에서 행해야 될,
1: 그렇죠.
2: 실전해야 될 회사가 필요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프를 만들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게끔 하셔서 지저스 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자
1: 예.
2: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예. 저희 회사는 교회 건축을 설계도 하고
1: 예.
2: 그 다음에 CM도 하고
1: 예.
2: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요즘은 신축보다는 정축이 더 많아졌습니다.
1: 예, 예.
2: 정축 리모델링이 더 많아졌습니다.
1: 아.
2: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축 리모델링을 전문하는 회사로
1: 아.
2: 그렇게 지금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예. 있습니다.
3: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회장님에 대한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2: 예, 예.
3: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2: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1: 아.
2: 저희 할머니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로서
3: 예.
2: 일제시대 때 교육을 개척하다가
3: 예.
2: 순교한 그런 순교자 집안으로
1: 예, 예, 예.
2: 그렇게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1: 아.
2: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셨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매주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 예.
2: 그런 예배 속에 가정을 꾸리고
1: 예.
2: 예배 속에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3: 아, 예.
2: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1: 예.
2: 저희들이 자녀가 6형제가 있습니다.
1: 예.
2: 6형제 중에서 목사님이 현재
1: 예.
2: 6분이 나왔습니다.
3: 오. 6형제 중에서 6사람이
2: 그러니까 제 형제 중에서는 2명의 목사가 있고
1: 예.
2: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자녀들 중에서 네 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1: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모태 신앙들의 문제가 늘 뜨뜻한 데만 있어가지고
3: 못해.
1: 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모태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2: 네.
1: 언제 그런 사건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2: 인격적으로는 제가 SFC라고
1: 네.
2: 신앙 운동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1: 예.
2: 거기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남 지방 총무까지도 했고요.
1: 네.
2: 서운태 목사님이
1: 예.
2: 그때 우리 간사였습니다.
1: 아, 예.
2: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3: 아, 예.
2: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아, 네.
2: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3: 예, 예.
2: 노력을 했고
3: 근데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다 보면
1: 네.
3: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2: 예, 제가 해군으로 입대했습니다.
1: 네.
2: 해군으로 입대하는데 그 입대하는 과정 속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1: 네.
2: 특송을 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1: 네.
2: 특송을 해서 그렇게 그 특송이 제 모든 군대 생활과
1: 예.
2: 그 앞날의 인도함을 받는
1: 아.
2: 그런 계기가 되는 특송을 하게 됩니다.
1: 어떻게 해요?
2: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그 찬송을 들어가면은 낮에도 밤에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군을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2: 해군을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서도 한 600명 되는 훈련소 훈련병들이 있는데
1: 예.
2: 그 중에 가장 좋은 훈련병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보직이 있어요.
1: 예, 예.
2: 그 중대장 소대장들이 휴게실에서 쉬는 그 공간에 당번으로 불려가서
1: 예.
2: 어려운 훈련들은 다 빠지게 되는
1: 예.
2: 그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지더라고요.
1: 예. 고난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고난이 없으시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3: 고난 없으면 나중에
1: 예,
3: 봤죠.
1: 그러니까요. 예.
2: 이제 저를 인생을 놓고 보면은
1: 예.
2: 하나님께서 뭐 순간순간 짧은 고난은 주시겠지만은
1: 예.
2: 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고난 없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1: 그러면 군 생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정말 고백이 있으세요?
2: 예, 있죠. 군에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작은 누나가 목사 사모입니다.
1: 예.
2: 근데 그 당시 피아노 레슨을 하러 다녔습니다.
1: 예, 예.
2: 제가 피아노 레슨 했는데 보호자로 밤에 데리고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제가 베개에 놓고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는 풍금 위에 제가 먼저 칠 정도로.
1: 아, 진짜요?
2: 예, 그렇게 제가.
1: 예, 예, 탤런트가 있어요.
2: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군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방부로 저희들이 차출이 됐습니다. 차출이 됐는데, 10명이 차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는데. 예. 타자기를 놓고 타자를 치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한 30명 중에서 제가 타자기 1등을 합니다. 다섯 가지 손가락 타자기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니까.
1: 피아노 쳤던. 피아노를 치니까. 야,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2: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연결해 주신 통의 통으로.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군에 도입이 됩니다. 예. 되는데 우리 군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미8군 연합부대에 도입이 됩니다.
1: 예, 예.
2: 그 부대에서 자료를 입력시키는 타자수가 필요했습니다.
1: 예.
3: 그리 차출된 거예요?
2: 그 타자수로 해군이 미 8군 연합부대에 제가 들어갑니다.
3: 그래요.
2: 거기 들어가서 제가 타자기를 타자로 입력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그 타자를 입력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속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타자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잘 쳤는지 안 쳤는지 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러 리스트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수정을 제가 직접 해서 다시 수정 리스트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
1: 예, 예.
2: 그것을 바라보고 미국 사람이 저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1: 오.
2: 그 일로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뀝니다.
1: 아, 진짜요?
2: 제 전문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 네.
2: 그 분야로 국가를 위해서 제가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1: 아.
2: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각 부처에 들어오니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군대에서 사병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찾아서 저희들은, 특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치는데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 결과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그냥 공무원이 됩니다.
3: 공무원.
2: 그래서 9급 공무원이 되고 또 8급 공무원이 되고 7급 공무원이 되고 6급 공무원이 되고 1988년도에는 사무관이 됩니다.
3: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결혼은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예방을 나가잖아요.
1: 예.
2: 아, 이분은 예방은 헌팅 위주로 가자.
1: 예.
2: 이렇게 젊은이들이니까
1: 예.
2: 여자분을 모시오지 못하면
1: 예.
2: 모든 그날 비용은 모시오지 못한 사람이 다
1: 내자. 야, 진짜.
2: 이런 젊은 아이들이
1: 그런 게 있었죠.
2: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젊은 팀들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애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 그렇죠.
2: 지원군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원군이 없어요.
1: 예.
2: 그래서 거기서도 또 기도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또 짜기 시작합니다. 짜기 시작한 것이 명동 시내에 탁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2시간 후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방을 정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나간다 보니까 해군 체례복을 입고 다니지만은 사람은 쳐다보지만은 제가 경상도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1: 불리하죠.
2: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한심스러워서 다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음악다방들 많아요.
1: 예, 맞아요.
2: 음악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음악다방이 옛날에는 문 열면은 종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종소리가 나면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종소리가 나도 고개를 안 돌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1: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2: 거기서 저는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고개 돌리는 사람은 손님을 기다리는 분이고, 고개 안 돌리는 사람은
1: 그냥 와 있는
2: 오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 와서 계시는 여자분도 있고 둘이 앉아서 계시는 여자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아, 혼자는 좀 부담스럽다. 가서 그래서 둘이 앉아있는 분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 사정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굉장히 활달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저 선택하는 분 중 한 분이었죠. 한 분은 듣는 사람이었고 앉아있어도 한 분은 말 한 80% 하고 20% 듣고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분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종소리가 나도 고개 안 돌리보는 분들이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저는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1: 야,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그 활달한 분하고 제가 대화는 많이 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분한테 제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몇 분, 그런 인연이 돼서 몇 분 만나다가, 예. 그 다음에는 조용한 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아내가.
3: 오, 그래서요? 야. 이건 뭐 옛날 청춘영화 보는 거
1: 아니에요? 예.
2: 그 당시에 제 아내는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 제가,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1: 예. 아, 어떻게 해요?
2: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다. 예.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 결혼을 해야 된다. 예.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세례 받게끔 하고. 예, 예.
1: 흔쾌히 그러면 승낙을 하셨어요, 저쪽에서.
2: 제가 무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
1: 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 예, 안 믿는 예. 사람하고 결혼할 예. 때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해서 결혼해도 왜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나 교회 안 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꾸준히 그러면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2: 열심히 다녔죠. 아, 예, 그 열심히 다니는 것은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니게 되죠. 아,
3: 그럼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2: 지금 권사님이죠.
3: 권사님이신가요? 아. 그런데 공무원으로 잘 나가셨잖아요. 사무관까지 됐죠. 예, 예. 그러다가 왜 갑자기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2: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예. 뭐 그 당시만 해도 한 700명, 800명 되는 예, 예, 예. 그런 네.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이 욕심이 생겨서 네. 제가 36세 네. 장로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장로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의 어떤 믿음보다는 네. 여자의 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 나이가 33살입니다. 네. 33살에 장로 부인이 되는 아. 그 엄청난 그 중책을 그렇게 맡게 되는 그런 내조 역할을 예. 믿음의 내조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사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제 동생이 예. 우리 집안에서 하던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예. 그 사업체를 물받아서 하는데 예. 위기감이 좀 왔어요. 아. 부도의 위기까지 왔는데 다른 채권단들이 바라볼 때에 회사는 괜찮는데 예. 경영적인 차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 예, 예. 형제들 중에서 경영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예, 예. 라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찾아왔어요. 오. 서울까지. 그래서 이 회사를 형님이 맡은다면은 예.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오. 그 정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는 반대를 했죠. 그냥 공무원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저는 또 동생도 살려야 되고 또 거기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예.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조선소 사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 축복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1: 네. 그러다 그냥 쭉 잘 나가셨나요? 아니면 정말 앗뜨거 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2: 당연히 앗뜨거 하는 계기가 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도 예. 조선소를 또 지사를 두게끔 되고 아. 이 정도에 이제 하면서 예,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분당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네. 일산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1: 건설 붐이
2: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래가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예. 뭐 물자가 모자라니까 예. 바다 모래를 파가지고 예. 정수해서 자재로 내 보냈는데 예, 예. 그 당시에 우리 텔레비에서 예. 무엇이 나오냐면은 아파트 벽면이 예. 소금기가 예. 있다라고 이렇게 예, 예, 신문에 예. 나기도 하고 방송에도 예, 나기도 했어요. 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 딱 그 시절에 우리 회사에 당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당근이었냐면은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예. 배 위에서 그대로 정수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차에다가 실어서 나가면은 막바로 화물차에 실어서 예. 탑차에 실어가지고 공사 현장에 나가는 예. 이 시스템을 갖는 설계 도면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울산 앞바다에 모래 를 채취할 수 있는 재간권을 가졌으니까 예. 자 이거를 만들어주라 라는 예, 예. 순주회사가 나타 우리한테 당근으로 가지고 옵니다.
1: 예. 정말 얘기로는 기가 막힌데요.
2: 기가 막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설계를 일본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왔고 네. 우리가 그 배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예, 만들기 예.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한 85% 정도 만들었을 때 예. 순주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근데 그 애들 그 배를 만들 때 조건이 뭐냐면은 리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배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리스 자금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라고 국가가 건장했을 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리스 자금을 받아서 공사비는 한 100억짜리 되는 공사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85%를 받은 상태에서 선주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1: 아이고.
2: 우리가 그 85%에 대한 보증을 계속 써가지고 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2: 그거를 우리가 입보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예.
2: 아주 한 2년 정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1: 예.
2: 해결하지 못하고
1: 예.
2: 부도가 나는.
3: 그럼 당시 부도 금액이 어느 정도?
1: 액수가?
2: 중앙일보에.
1: 예.
3: 중앙일보에 났어요?
2: 예, 중앙일보에.
1: 중앙에 나오셨어요?
2: 그럼 나올 정도로.
3: 오, 예. 어마어마해.
1: 액수가 어마어마하셨네요, 지금.
2: 부도가 났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3: 수백억 막 났겠는데.
1: 그러니까, 그 충격은 말로 다 못.
2: 충격은 말할, 이런 말할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예. 그런 예. 시점에 제가 어느 날 은행에서 돈을 14억을 찾습니다. 한 달을 가지고 있을 돈입니다.
1: 네.
2: 14억을 찾아서 예. 제 아내한테, 아내한테 가서 원혼을 합니다. 여보, 이제 회사가 이거 좀 어려워질 것 같아. 같은데 이 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선소 외국에 있는 조선소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3: 네. 그런데 예. 이게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2: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2: 그러다가 내가 동생들이 아들 낳아가지고 목회 성운기도 하기 전에 제 아들한테 목회자가 되라고 성운기도를 시켰어요.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을 놓고 계속 목회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1: 네.
2: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둡고 더러운 일로 아들한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지 않느냐.
1: 네.
2: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아들한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네. 저한테 간청을 하더라고요.
3: 네.
2: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손 한 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 근데 아내분이 대단하시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또 회사를 마지막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부도가 나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부도 나서 예. 다녀오셨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2: 당연히 갔다 왔죠.
1: 예.
2: 당연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제 모토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것이 제
1: 예.
2: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1: 예.
2: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교만함이
1: 예.
2: 너무 넘쳤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도가 남으로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1: 예.
2: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시린 고개를 제가 가족들하고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내가 좀 피해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시린 고개를 올라다니면서 한두 분 정도 절벽으로 핸들을 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1: 예.
2: 브레이크가 급브레이크에 잡아지고
1: 예.
2: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가지고
1: 예.
2: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보성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보고 내가 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가 벗어납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나게
2: 예,
1: 하셨네요.
2: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 중에서
1: 예.
2: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1: 예.
2: 장모님 뭐 하세요? 제가 부도 난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 제 생명을 살리는 전화였죠. 어떤 전화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떼서 떼어서라는 영성훈련
1: 예, 예.
2: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가 그 초청자가 돼서 제가 그곳에 뭐 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황혼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 네.
2: 제가 하나님 주신 일로서 어떤
1: 네.
2: 일을 주시더라도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고
1: 네.
2: 제가 다시 생을 살아갑니다.
1: 예.
2: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허리가 이리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1: 아우.
2: 허리 디스크 수술을 칼로 수술을 합니다.
3: 아이고.
2: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3: 그럼 그렇게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구치소 들어간 거예요?
2: 그렇죠.
3: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1: 네.
2: 퇴원하자마자 3일 만에 제가 구치소로 갑니다. 이제 구치소로 갈 때는 이제 디스크 수술했다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치료하면서 요양하는 방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 방에는 전부 다 누워있어도 되는.
1: 되는.
2: 아, 하나님께서 예. 디스크 수술하고 예, 예. 그곳에서 누워서 요양할 수 있도록.
1: 구치소 병동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네.
2: 요양할 수 있는 와. 그런 또 축복을 주십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됐죠. 건가요?
2: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유리창에 예. 매년 오셔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예.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1: 예.
2: 유리창에 손을 데려가지고 제 손하고 아버지 손하고 마주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를 이곳에 전도자로 보냈다라고 하고 파송식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1: 예.
2: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사용하던 성경 찬송가를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파송 예배 해주신 그 손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자 말자 한 제가 구치소에 가고 난 다음 일주일 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예.
2: 막바로 용기를 얻어서 그 방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어떤 사항도 다 파악되지 않는
1: 예.
2: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찬양인지 무슨지 모르지만은 뭔가가 감동이 오는 여운이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보더만은 그 다음에는 듣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 다음에는 찬송으로 입으로 하는
1: 예.
2: 그런 일들이 한 일주일 만에 있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1: 예.
2: 그분들하고 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구지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지소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필경사.
1: 아, 그런 게.
2: 즉,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필요해요.
1: 아, 진짜요?
2: 그 안에서.
1: 예.
2: 근데 보통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3: 자기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그것을 뜻을 표현해가지고.
3: 맞아요.
2: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없잖아요.
1: 예, 예.
2: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더라도. 그분들이 반성문 쓰면서 저한테.
1: 검사를
2: 하면서 자기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해줍니다. 예, 예. 그럼 그 내용을 적어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듯이 예. 그냥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 예, 예.
1: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되고 예. 항소 유서를 쓰게 되고 예.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3: 그 막 형량들이 막 다 줄었겠네. 막.
1: 그 중에 이제 어린 아이가 마약 꿈으로 왔어요.
2: 예.
1: 근데 오자마자 계속 눈물을 애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지켜보면서 아이니까 엄마하고 막 계속 울고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제가, 좀 우리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들어오면 좋아하거든요.
2: 예.
1: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따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반성문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2: 아이의 마음으로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구치소에는 재판하러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2: 네.
1: 그날 재판 받는 사람 한 30명이면 30명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가지고 있으면 30명이 줄줄 이렇게 앉아있다가 만약에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2: 예.
1: 판결을 받고 갑니다.
2: 예.
1: 그리고 30명이 다 똑같은 그 판결을 다 압니다.
2: 아.
1: 아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납니다.
2: 예.
1: 일어나는데 재판 판사께서
2: 네.
1: 믿음을 가진 판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네 반성문을 보고 알았다. 이제 네가 여기서 나가면은 그 애는 구치소로 오게 되는 것은 재범이기 때문에 구치소로 옵니다. 초범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냥 소년원으로
2: 예.
1: 가는 거예요. 재범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왔기 때문에 너는 재범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반성문이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장문했다는 내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2: 예.
1: 판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3: 아, 예.
1: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읽고 그 아이를 집행유예를 내보냅니다. 그 소문이 30명이 갔으면 아, 30명이 다 알고 옵니다.
3: 아.
1: 차 안에 오면서 너 누가 너 그거를 적어줬느냐? 라고 해서 우리 방에 목사님이 계신다고. 제가 이제 그 아이
3: 목사님을 통했네요.
1: 이제 우리 그 아이 입장에서 제가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2: 예.
1: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방에서 이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 아.
1: 그래서 아침, 전심, 저녁.
2: 예.
1: 그럼 우리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전만 소망으로 잡고 있으면 소망주를 왜냐하면 제가 반성문을 얼마만큼 잘 써주면 예, 예. 자기네들 형량도 줄어들 수 있고
2: 되고,
1: 여러 가지
2: 예.
1: 상황이 벌어진다는 예. 증거가 나왔잖아요.
2: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 말을 잘 듣게 됐군요.
1: 말을 잘 듣게 되죠.
2: 예.
1: 그런데 그 우리 방에서만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이 나가지고 비둘기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2: 야.
1: 비둘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연을 적어서 쪽지가 날라오면서
2: 예.
1: 또 다소 작은 냇물도 옵니다.
2: 예.
1: 요구르트 한 줄이 온다든지 사과 몇 개가 온다든지 감사해서
2: 예.
1: 그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2: 예.
1: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또 반성문을 써주가지고
2: 예.
1: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동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2: 신뢰하게
1: 되고
3: 예.
1: 또 그렇게 저를 믿게 되고
2: 예.
1: 운동하러 나가면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선착순을 합니다, 그분들이. 선착순을 해서 제가 나가면 줄줄이 줄을 섭니다. 그럼 한 20, 30분 운동하잖아요. 저는 운동 못 합니다. 그분들 사연 듣고 쪽지 들고 가고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전도자로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한 분이 꼭 있습니다.
2: 네.
1: 부산에서 그래도 칠성파 중에서 소도묵죽 한 명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2: 네.
1: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윗방에 있었기 때문에
2: 네.
1: 우리 소리를 예배 소리도 다 듣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위에서 귀담아 들으면 다 듣습니다.
2: 예, 예.
1: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점차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자 그러고
2: 예.
1: 그 만나서 보니까 어깨들이 형님 그러면서
2: 예, 예.
1: 그렇게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 아.
1: 그 전도의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전방을 가는데 그 방으로 갑니다.
2: 아.
1: 그래 가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을 살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예수님께 만들고.
2: 야.
1: 그리고 제가 출소를 1년 하루를 있었는데 취소하고 난 다음에도 한 2,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2: 왜요?
1: 그분들이 취소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또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가기도 하고 이런 믿음 사후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3: 근데 취소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1: 그렇죠. 아내가 선택했던 것은 어쨌든 회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다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금액 중에서 한 95%를 제가 해결해드렸습니다.
2: 네.
3: 어떤 뭐 부도난 그런 것들이요?
1: 그치, 부도난 장들을 95%를 해결해드렸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는 이 상암동에 저 매형이 하는 교회에 어린이집에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한 방 안에 딸하고 아들하고 서히 그렇게 기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아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너무 참 암울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활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방장 하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또 영성훈련 레스티아스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면서 제가 거기서 기도 중에 제가 결심을 했던 것이 내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로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막바로 제가 영업용 택시 자격증을 따고 서울 시내 영업용 택시 드라이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용 택시를 1년 8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까지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럼 보내신 뜻이 있다면은 영업용 택시 하면서 하나님 뜻이 제가 내가 나의 종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 번만 길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택시를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세 번의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 세 번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막바로 제가 택시 기사를 1년 8개월 만에 감두게 됩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집에서 자진해서 감두고 있는데 제가 택시 이제 기사로서 노릇하면서도 떼레스떼아스에서 그 간증하는 내용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지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또 간증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시키는 역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저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느 날 제 간증을 듣고 아, 저분이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분을 주더라도 우리 회사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3개월을 기도를 했답니다. 저를 수소문에서 파주 통일동산까지 데리러 오게끔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회사에 음양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호암마트 홀, 영광홀 이런 모든 홀에 스피커를 달한 그 아주 엄청난 좋은 스피커 회사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니까 제가 장모님을 위해서 3개월을 기도했고 기도 응답으로 장모님 오셨으니까 저한테 백지 수표를 내놓는 겁니다. 받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고요. 저는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도 좀 기도 일주일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나오면서 그 회사 소개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딸한테 보여줬습니다. 제 딸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기 때문에 음량이 돼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보더만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아빠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 들어가라고 안심하고 들어가라고. 딸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후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항들이 이제 저한테 부딪히는데 저도 기도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 타겟을 정합니다. 그 당시에 주한장로교회가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신축 현장을 만들어 놓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땅을 파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또 나름대로 저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한장로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 예, 예. 정표를 주십시오라고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한장로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음양을 뭐 할 좀 소개를 할 수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2: 그렇죠.
1: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술의 정당, 국립극장 예, 이거만 예.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만나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음양을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2: 예, 예.
1: 저는 그분들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을 가야
3: 돼요. 질문에 답할 수
1: 질문에 없어요. 답을 예, 할 수 없으니까. 예. 이런 문제가 된 거 저도 답답해지면 그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2: 그렇죠.
1: 오기는 오는데 그리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의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면 그 정도의 크기에 좋은 제품이라는 소리거든요.
2: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 제품이 탐이 나기는 나는데
2: 예.
1: 이 담당자가 오가지고 도망만 가니까 예타는 그런 가정 속에 제가 7개월을 거기에서 1주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2: 예.
1: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2: 예.
1: 그 현장의 본부장이 영업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동태를 파악하게끔 거기에 있는 여직원한테 동태 리스트를 적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셨다. 앉으셨다. 차 한잔 마신다. 참 오셨다 기도한다 앉으셨다 차 한잔 마셨다 좀 앉아 계신다 그리고 나가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현장을 뺑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신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신다
2: 예.
1: 전부 다 제 동생 이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는 아 본부장이 나오신다 이분은 본부장님을 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2: 아.
1: 그 현장에 있는 여직원이
2: 예.
1: 제가 어느 날 간증했을 때 그
2: 예.
1: 여직원이 간증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2: 아.
1: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여직원이 저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속말로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모님 언제 어느 자리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우리 가정이 장모님 간증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2: 아.
1: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예.
1: 이 후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럽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2: 예.
1: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개월, 만 7개월 되는 해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계약하러 오라고. 여직원이.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와가지고 본부장을 만나고 직원들을 안 만나고 하느냐. 두 번째. 예. 왜 교회를 짓는데 계속 돌고 다니느냐. 세 번째, 우리가 정해주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왜 뺑뺑 돌았느냐. 여리고성, 그죠? 땅밟기 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롭게 교회 진행이 되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그 믿음 보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몇억짜리를 제가 계약을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들고 가니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이 들어와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다음날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2: 예.
1: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음양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름 있게 됩니다.
2: 예,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으셨을 텐데 우리 제이플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살짝 엿봤거든요.
1: 예,
2: 함께
1: 예.
2: 보시겠습니다.
0: 예.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제이플. 예수로 가득 찬 회사란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공간을 만들겠다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음향, 조명까지 교회 건축의 모든 것을 담당하며 예배당의 목회 철학을 담아내는 특별한 회사인데요.
4: 제이플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을 해준다는 게 느껴져서 참 좋고요.
5: 회장님이 항상 선교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해 나가시려고 많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고요. 그런 열정들이 늘 헌신적인 기도로 디자인 연구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닮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4: 지금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0: 교회를 통해 예배 공동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은 물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권혜진 회장. 제이프를 통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6: 국내 교회에 또 한 30년, 40년 된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필요가 대두가 되면 그런 선교지를 돕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군선교, 예, 오래된 그 군인교회들이 지금 중국에 한 거의 천여 개가 되는데, 제이프리 같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돕고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3: 장로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지 나눠주시죠.
1: 예. 예배로서, 기도로서, 사역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건사모 분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 건사모가 활성화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건축 문화가 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도의 제목 2번은 저 제이풀입니다. 제이풀 회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요즘은 교회가 춥고 그 다음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 확장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정축과 리모델링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신축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제이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축 설계사가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시공 전문가가 모여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축 리모델링 하는데 좋은 회사를 만나기가 또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 회사를.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정축 리모델링을 통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교회의 축복이 하나의 변화의 축복으로 부흥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제이풀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요새 즐겨 부르세요?
1: 복음성 중에서는 아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등 뒤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밀어주신 하나님이 그 느낌을 항상 어깨에 밀고 그거 느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0: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쁨 되어 살려고 힘쓰셨기에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리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건축 사역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1: 네.
0: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선교지 교회가
1: 예.
0: 우리 그 장로님 사업장 그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으면
1: 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곳을 보면서 돈을 이렇게 갖다 써도 돼 했는데 아마 회장님께 맡기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돈도 절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지카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AS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제를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 중간에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AS 시간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거듭남이 뭔가? 나는 거듭났는가? 아직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또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에서 좀 더 제가 보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뒤따르는 의문입니다. 거듭남이 취소될 수 있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께서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듭난 사람이 그 거듭남이 취소되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가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한때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믿는 걸 보니 과연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더 중요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사례는 내 거듭남이 혹시라도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질문일 겁니다. 한때 나도 뜨거웠는데 열심히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믿음이 좀 식어버린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스스로도 확신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마음에 생길 때 이러다가 내 거듭남이 취소돼 버리는 건 혹시 아닐까? 내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 또 하나의 사례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심각한 질문이겠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오래된 인간의 본성적인 무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혹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하다는 의식.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른다는 이 세계관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자신의 믿음이 좀 식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구원이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은혜 받고 찬양의 말씀에 막 감격하고 이러면은 내가 구원의 백성인 것 같다가 평일날 집에 와서 또 아내랑 대판 한번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랑 욕하고 막 고객들한테 시달리다가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일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러고 돌아서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아닌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은 구원이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행위나 성실함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충돌하는 세계관이지요.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함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혹은 아무도 자기가 못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선행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실함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또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처음 택함 받은 그 순간 아니 처음 구원 받은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죄인처럼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구원을 취소키로 하신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처음 구원할 때는 죄인이어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면 그만 실망하셔가지고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망하셔서 취소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원치 않으시죠. 죄인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죄 밖에는 지을 재간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하는 말마다 죄된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탱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죄인에게서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원래 구원 받을 때부터 우리는 의롭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 재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일어나는 온갖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이 게으름이 나태함이 이기적인 성품이 그대로 다 나타나지요. 그럴 때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이 구원을 취소시키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주중에 가서 또 엉망으로 살면 또 취소시켜 주시고, 깜빡이는 등불처럼, 전등처럼 온앤오프를 쉴 새 없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나 구원 이후에나 항상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예요. 구원을 마치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넙죽 건네주시는 축구공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공을 내게 주셨지만 이 공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건 잘 지키는 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을 놓치면 구원도 같이 날아가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은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린 문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신실함으로 얻어낼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거나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던진 질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답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는 길이 소개되는데 왜 유독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 한결같이 인간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그 구원은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두려운 소식이죠. 내가 까딱 실수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좀 게으르면, 내가 선행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그 구원이 날아가 버리니 끊임없이 자기를 다그치며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관은 우리를 그 율법적인 삶의 방식에 묶어두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만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두려운 소식이죠. 이건 마치 초등학생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요구예요.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의롭게 살아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마치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냐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율법주의자 위선자를 만들어낼 뿐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참된 기쁨과 자유의 삶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믿기 힘든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의 온갖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고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삶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데도 아마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신앙생활 하시며 처음 들은 바는 아닐 것입니다만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왜 또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걸까요?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메시지 처음 듣지 않으시잖아요. 근데서 살다 보면 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말을 씀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경고가 아닌가 두려운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현실에서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떠나 방탕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정말 구원 받는단 말인가? 그러면 나랑 교회를 떠나지 않은 나랑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저 사람도 구원 받는다면 나도 이렇게 썬데이 모닝에 골프장 안 가고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있겠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도 생길 수 있는 의심입니다. 먼저 성경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실격자가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런 경고를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오, 나처럼 믿는 동 마는 동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경고 때문에 같은 기독교라 하지만 감리교나 캐톨릭에서는 두 교파의 구원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은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이런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경고 때문입니다.

받은 이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부름이요 꾸지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속썩이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가 너 이놈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 안 들으려거든 집을 나가버려라 이놈아 널 쫓아서 내버리는 게 낫겠다 이놈아 하고 아버지가 역정을 낸다고 치죠. 그 말씀은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 밖에 쫓아내겠다 이 뜻입니까? 그 뜻이라기보다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말 들어라 하는 부름이죠. 호소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크게 고생한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쫓아내버리겠다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가 아니죠. 방금 읽은 본문의 바로 후문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다 구원을 잃어버린 실격자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하는 꾸지람이요 훈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리교와 달리 장로교가 이런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런 이들은 애초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마치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마치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혹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른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로 부름받은 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악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즉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한 사람이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니라 하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가롯 유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악을 행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린 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롯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듭난 사람인 척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간적인 열심이 마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당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서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0: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조차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스스로마저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그런 예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마저 속이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기가 믿음 있는 양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에 떠난 사람에 대한 실제 성경의 평가이죠.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삼손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했습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도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 시기를 주님을 섬기며 살았고 또 성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나오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했지만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 보면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가 방탕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도 결국은 그 정욕 때문에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사였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편 강도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삼손의 예는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믿음에 머물렀다가 지금 신앙을 떠난 이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면 그 은혜가 취소되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삶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교우들 가정에 장례 요청을 받는데 그 가족이 한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그 후에 교회를 떠났다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장례 요청도 받고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의 장례 요청도 받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의 99.9%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병상에서 그가 한 몇 마디의 그 고백에 의거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장례식장에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의 끝도 관측하지 못하는데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끝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며 감히 측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면 그보다 더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편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에 구원과 상관없는 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사람이 원래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는데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경우일까요?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알곡을 쭉정이로 여겨서 뽑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1: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 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미 주요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념 역사 논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거 구도를 이념 대결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방산 생산 역량 확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파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에게 내려진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FIFA의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치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이 제공한 전용기를 퇴임 후 대통령 도서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군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향후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면서 AI 투자 기대를 중심으로 전망치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투자자 중 약 100만 명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손실 규모는 약 38억 달러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초기 투자자와 트럼프 측은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 밀폐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엠파이어 빈 도입이 확대되면서 거리 위생 개선 효과와 함께 노상 주차 공간 감소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 총격전이 발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총격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후계자로 지목한 코니 첸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대해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펠로시 전 의장이 자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코니 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며 공개 비판해온 미 의회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2022년에는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촉발하는 등 양국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계 은퇴를 선언한 펠로시 전 의장은 최근 중국계 진보주의자로 분류되는 코니 첸 후보를 자신의 후보자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첸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캠프의 줄리 에드워즈 대변인은 첸 후보는 특히 대만과 관련된 외교 정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항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첸 후보의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에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 존중, 책임, 평화적 공존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난 3월 한 포럼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간 직접 대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순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첸 후보의 배경이 단순한 대립과는 다른 서사를 미 의회에 제공해 미중관계의 주변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순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중관계가 긴장될수록 지역 차원의 실질 협력에는 통역사와 완충자가 더욱 필요해진다며 첸 후보가 교육과 기후, 공중보건과 같이 민감도가 낮은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예비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코니 첸 후보는 11%포인트 차로 앞선 같은 민주당 소속의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오는 11월 3일 본선에서 맞붙습니다. 승자는 내년 1월 퇴임하는 펠로시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독립기념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행진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무장관이 이들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옹호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단체 애국전선 회원들의 행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의 근본 원칙은 민주주의를 복잡하게 만들기는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개인적으로 불쾌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부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백인 우월주의를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애국전선 회원 400여 명이 남색 상의에 카키색 계열 바지를 맞춰 입고 복면 모양의 마스크에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쓴 채로 워싱턴 DC를 활보하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낮 최고 기온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노예제 옹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남부 연합계를 들고 거리 곳곳을 행진하면서 미국을 되찾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흑인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이터 통신의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에서 유색인종이 처한 현실과 저항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단체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극우 세력이 집결해 폭력 시위를 벌인 즈음 결성됐습니다. 이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미국 각지에 떼지어 나타나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시위나 행진을 산발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샬럿츠빌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벌인 극우 세력이나 반대 시위에 나선 쪽이나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해 백인 우월주의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언사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저지하겠다고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프라우드 보이스를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 극우단체 회원이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오하이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비위생적인 주택에 사실상 감금돼 지내던 아동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일부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발달이 지연된 상태였으며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은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의 열악한 주택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아동 16명이 구조됐다고 AP통신이 지난 1일에 보도했습니다. 아동들의 나이는 생후 18개월부터 18세까지였습니다. 아동들이 구조된 주택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는 등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라이언 케인, 빈턴 카운티 보안관은 내가 키우는 가축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다며 정말 역겨운 현장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은 지난 4년간 3평 반 넓이의 방 한 칸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이 학교에 다닌 기록조차 없습니다. 구조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말을 하지 못했으며 발달장애를 가진 18세 소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을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조된 아동들은 주 아동보호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발견 당시 한 명은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가족이 이사 온 뒤에도 아동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리를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부른다며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많은 나라와 달리 우리는 실제로 함께 싸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길 바라고 핵연료 농축시설을 해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폭격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해 미쳤다며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이 또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산불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수일째 산불이 이어지면서 19,0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는 파리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산불은 일부 지역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6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수천 명이 더위와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은 올 여름 산불철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찾아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소방당국은 지난 며칠간 북부 산림지대 13,000헥타르가 타버린 가운데 산불의 약 80%를 통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앞서 화상 등 부상자가 9명 나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코스타 브라바 해안 인근에서 난 산불로 이틀 만에 2,200헥타르 면적이 차버렸습니다. 프랑스 피레네 주리앙탈 데파르망트에서는 페르피냥 동부의 산간지대 약 1,500헥타르를 태우고 화재가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관 750명, 소방차량 200대 등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주 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1,528명으로 하루 전보다 26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이 증가한 4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명률은 32.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인원도 전날보다 26명이 늘면서 239명이라고 민주 콩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민주 콩고와 이웃한 우간다에서는 지난달 21일 2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금까지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일 기준 16명이 완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에볼라에 확진된 의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프랑스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민주 콩고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으며 귀국 직후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외디오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는 실제 무기와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5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모든 게 방위비 증액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며 올해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폭증하는 수요를 방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7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독일은 24% 급증한 1,140억 달러로 2029년까지 2024년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방위비가 빠르게 늘면서 미 방산업체에는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몰리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화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병목 현상의 두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무기 탄약 소모, 전투력 확대를 위한 신규 병력 모집 및 훈련 능력의 제약을 꼽았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유사 무기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면서 파편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자금 집행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방공 시스템과 정밀 타격 미사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다음 주 논의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자금이 유입되고 방산 기반 생산도 늘고 있는 만큼 그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교훈으로 드론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드론 생산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술 자체가 끊임없이 적응하며 2, 3주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업체 임원진과 정부 관계자들 초청해 무기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산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토는 이 자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예비 계약, 공동 생산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합성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바마 부부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과 오바마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의 합성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오바마 부부가 손을 흔들며 에어포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전용기 외관에는 낙서 형태로 여러 문구가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기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Yes We Can과 오바마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Black Lives Matter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아랍어로 아람 함둘라라는 문구도 포함됐는데 이는 신께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미지에서 사용된 그래피티 표현이 범죄와 도시 황폐화를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활용됐으며 과거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메시지에도 자주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버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오랜 기간 개인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또 흑인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논란성 게시물로 여러 차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흑인 역사의 달 첫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부부를 정글 속 영장류로 묘사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민주, 공화 양당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삭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고 이후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이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에어포스 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카타르 정부가 제공한 약 4억 달러 규모의 개조형 보잉 747-800 기종을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로 처음 이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존의 하늘색 외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남색 바탕에 빨간색과 금색 줄무늬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및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버지니아주에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7일에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게시물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린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당시 그는 시카고에 건설 중인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위에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올려놓고 주변을 황무지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며 10년 뒤 오바마 도서관은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도서관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판했으며 해당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두 차례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과거 사진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게시물입니다. 멜라니 총리는 이를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 논란으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예정됐던 워싱턴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와 외국 정상 등을 겨냥한 합성 이미지와 자극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미 주요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문제 삼는 백악관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역사와 이념을 둘러싼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을 경제나 정책뿐 아니라 이념과 역사 인식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밤 미국 역사구하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 역사전시가 미국의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역사 해석과 이념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공유된 국가적 유산으로 다루기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전시가 미국을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도, 정복, 배제, 계급,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구조적 불의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물관이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미래 세대가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기관의 역사 전시 및 연구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이 인종 문제와 성소수자 권리 등 이른바 워크의 의제를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최고의 선물.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강한 뇌우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고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뇌우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과 같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전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춤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정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국.
4: 703-354-1950 703-354-1950.
6: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7: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6: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7: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6: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7: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4일 미국과 이란에서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는 대규모 추모 행사 속에 반미 반이스라엘 구호와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건국 기념 행사와 불꽃놀이 속에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더위 속에서도 두 나라 시민들이 마주한 감정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축하와 환호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7월 4일 하루 동안 미국과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쉐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열리면서 울음과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거리를 메웠고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놨습니다. 이날 테헤란 내 대형 예배 장소인 이맘호 메이니 대무살라에서는 지난 2월 미국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무살라 중앙광장 단상 위에 하메네이를 비롯해 14개월짜리 외손녀, 딸, 사위, 며느리 등 일가족 5명의 관이 놓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애도의 뜻을 밝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피해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암살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쪽에는 트럼프를 죽이자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하염없이 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장례식장에서 남녀 구역을 나눈 임시벽 위에도 분필로 사탄과의 협상은 하지 않는다. 협상하는 이에게 저주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분위기 속에 시내에는 하메네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노래 노회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려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 널몰의 기념탑 주위로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하며 에어쇼를 펼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한 뒤에 무려 85만 발의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성조기를 그려놓은 의상이나 배트맨 복장, 독립전쟁 시기 유행했던 삼각모 등을 차려입고 행사를 즐겼습니다. 미군 밴드가 YMCA, 스윗 캐롤라인 등을 연주하자 관람객들은 리듬에 맞춰 춤을 췄고 USA를 연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바친 헌사 행사에서 연설하며 미국의 위대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전력을 자랑한 뒤에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베네수엘라를 보라, 이란을 보라, 우리는 그것을 제거했고 그들의 군대를 괴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5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희망이었고 약속이었고 빛이었고 영광이었다며 250년이 지난 지금도 미 공화국은 여전히 우뚝 서 있으며 강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란과 미국 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무더위였습니다. 테헤란은 35도의 더위 속에 인파가 몰리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광장과 도로 곳곳에 물 분사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생수와 수박, 오이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더위를 달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역시 38도가 넘는 폭염 탓에 낮에 예정됐던 퍼레이드마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보고서가 공개된 점도 역사 서술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의 세력을 언급하며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미국의 가치와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독립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미국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으며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미국 내 공산주의적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을 이념적인 대결구도로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주목받은 점을 선거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 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추구하는 정치 경제적 노선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사유재산 폐지, 중앙계획 경제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정치학계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의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이 직전 경기 퇴장에 따른 출전 정지가 집행유예 처리되면서 벨기에와의 16강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이 FIFA에 관련 요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2: 5일 AP통신에 따르면 FIFA는 미국 대표팀의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에게 내려진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출전 정지는 발로건이 1년의 유예 기간 유사한 성격과 강도의 파울을 범하지 않을 경우 공식 철회됩니다. 발로건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의 대회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뽑으며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지만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로건에게 고의성이 없어 보였기에 퇴장 판정은 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일단 레드카드가 나온 이상 규정에 따라 최소 한 경기 출장 정지가 불가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3골을 기록 중인 에이스 없이 6일 시애틀에서 강호 벨기에에 맞선 16강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백악관이 자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통해 발로건에 대한 레드카드 판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물론 FIFA 규정상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출전 정지에 대한 12개월 집행유예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북중미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저지른 상대 선수 가격에 따른 3경기 출전 정지 결정 가운데 2경기 출전 정지가 1년 유예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FIFA에 미국 선수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FIFA가 월드컵 공동 개최국으로서 전체 경기의 75%를 치르는 미국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IFA로서는 미국 대표팀의 성적이 대회 흥행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축구 경기 외적인 요소를 감안해 징계 유예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으며 그가 이끄는 FIFA는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16강 승부를 하루 앞둔 미국과 벨기에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옳은 일을 해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FIFA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벨기에 축구협회는 놀랐다며 경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며 대응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배터리가 방전돼 견인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도중 웨이모 차량 여러 대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심각한 정체 때문에 웨이모 차량이 도로에 갇혔고 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 일부가 견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체증이 더욱 심화된 겁니다. 한 시민은 SNS X에 견인되는 웨이모 차량 영상을 올리며 고장난 차들을 견인해 차량 흐름이 다시 원활해질 때까지 서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웨이모 이용자는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도로 위에 설치돼 불꽃이 터져나오는 폭죽 위로 주행하는 모습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금문교에서 진행한 불꽃놀이 직후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에 심각한 교통 혼잡과 예기치 않은 도로 통제가 발생한 걸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크리스 보넬리 웨이모 대변인은 지역 당국, 응급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웨이모의 도로 긴급지원팀이 차량을 신속하게 철수시켰다며 우리 팀은 대규모 교통마비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웨이모 차량은 월드컵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캘리포니아주 잉그로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지난달 ABC 방송에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샌프란시스코 일대 정전의 영향으로 신호등 작동이 멈추자 교차로에 멈춰 혼잡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하나에 있는 웨이모는 현재 미국의 약 10개 대도심 지역에서 2,500대가 운영 중이며 유럽과 일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2분기 매출이 인공지능 제품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8% 늘어난 2조 5,13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 예측지에 가중치를 부여한 LSEG 스마트 추정치 2조 3,720억 대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나 주당 순이익 규모는 8월 중순 공식 실적 발표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1분기 실적에서도 폭스콘은 매출이 전년 대비 29% 늘어난 가운데 영업이익은 63% 급증하며 클라우드 네트워킹 부문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용 AI 서버 생산으로 사업 축을 넓히며 엔비디아의 최대 서버 제조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실

0: 않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밈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4억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을 산 사람 중에 거의 100만 명이 손실을 봤으며 합계 손실액이 38억 1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4일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트럼프 밈코인 구매자 중에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98만 8,905명이 손실을 봤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지갑의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샀던 코인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상으로 기록된 미확정 손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으로 이익을 낸 투자자의 수는 5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며 이들이 낸 이익의 합계는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코인은 3일 기준으로 1.7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고점인 75.35달러 대비 97%가 하락한 겁니다. 난센 보고서는 트럼프 밈코인에 대해서 소수의 초기 매수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광범위한 개인 투자자 다수가 손실을 떠안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센 보고서의 수치는 지난달 30일 미 정부 윤리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정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 산출됐습니다. 트럼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밈코인 베팅으로 6억 3,6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유일한 공식 트럼프 밈코인으로 홍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 사흘 전인 2025년 1월 17일에 나왔으며 대통령 당선자였던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X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밈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익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가족 또 측근 인사들은 트럼프 밈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 사업으로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암호화폐의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2024년에 설립해 코인을 팔기 시작했으며 이 코인 역시 나중에는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나온 트럼프의 총 이익은 9억 9,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2025년 초 비밀리에 움직여 회사 지분의 거의 절반을 사들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나온 자금 수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의 경우 트럼프의 한 사업체가 일정 비용을 공제한 뒤 판매액의 75%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코인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요즘 이 코인은 0.057달러에 거래되며 지난해 9월 1일에 82%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사업 6억 3,600만 달러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업 9억 9,900만 달러를 합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4억 3,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도합 22억 달러에 이릅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재정 보고서를 공개한 후에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미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밈코인 사업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미 주요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념 역사 논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거 구도를 이념 대결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방산 생산 역량 확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파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에게 내려진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FIFA의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치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이 제공한 전용기를 퇴임 후 대통령 도서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군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향후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면서 AI 투자 기대를 중심으로 전망치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투자자 중 약 100만 명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손실 규모는 약 38억 달러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초기 투자자와 트럼프 측은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 밀폐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엠파이어 빈 도입이 확대되면서 거리 위생 개선 효과와 함께 노상 주차 공간 감소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 총격전이 발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총격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소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폭염이 한풀 꺾이는 과정에서 강한 뇌우와 폭우가 몰아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정전으로 수십만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1: 5일 NBC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이번 폭염으로 미국에서 최소 25명이 폭염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만 2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30에서 80대로 에어컨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저지주는 4일 밝혔습니다. 뉴저지 보건부는 이번 폭염은 일반적인 여름 폭염이 아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각각 열 관련 사망자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이번 폭염은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영향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기온은 약 38도까지 치솟았고 체감온도는 43도까지 올랐습니다.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거나 같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여러 야외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됐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 행사가 열린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 주방위군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한낮 햇볕에 달궈진 행사장 의자 온도는 70도까지 올랐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강한 뇌우와 폭우까지 덮쳤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이 남하에 남아있던 고온 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폭풍우 전선이 형성돼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 강한 뇌우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부 전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뉴욕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약 95km의 강풍과 잦은 낙뢰가 예보됐고 맨해튼과 퀸즈 등에는 최고 100mm의 기습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뇌우로 미시간과 뉴저지, 뉴욕 등을 중심으로 정전이 발생해 약 90만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암츄럭과 뉴저지 트랜지 등 주요 열차 운행도 지연을 빚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4일 하루 동안 미 북동부와 중부 연안에서 511건의 강풍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당분간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야간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뉴욕시가 거리의 쓰레기와 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밀폐형 수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생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도로 주차 공간이 대거 줄어드는 부작용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거리 위생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확대 계획이 도시 공간 구조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위 개체수 감소를 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도로 주차 공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뱀파이어 빈으로 불리는 대형 밀폐형 쓰레기 수거 장치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서 거리의 쓰레기 봉투 적치를 줄이고 주위의 먹이원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장치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대형 공동주택은 설치가 필수이며 중소규모의 건물은 기존 방식 또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면 도입 시점은 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설치 공간 확보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일정한 설치 공간이 필요해 기존 노상 주차 구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행정 추산에 따르면 약 2030년대 초까지 수만 개 수준의 주차 공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밀도 주거지역이 많은 맨해튼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퀸즈 등 외곽 자치구도 일정 규모의 주차 공간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됩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체감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전체 도시 주차 공간 대비 감소 비율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 위생 개선과 주의 문제 완화라는 공공 목적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무료 노상 주차 공간이 줄어들 경우에 민간 주차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환경 영향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카타르 왕실이 선물한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카타르가 제공한 에어포스 원의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해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대통령 도서관에 이 항공기를 전시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도서관에 퇴역한 에어포스 원이 전시된 전례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지난 2017년 보잉사에 발주한 차세대 에어포스 원 두 대는 2028년 중반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에어포스 원이 투입된다면 카타르가 제공한 에어포스 원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 전시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어포스 원을 운용하는 미 공군조차 이 같은 희망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카타르가 제공한 보잉 747-8 항공기에 보안 시스템과 군 통신 장비 등을 장착하는 데 4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공군 내부에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차세대 에어포스 원이 납품 이후에도 카타르가 선물한 에어포스 원 운용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 화이트 공군 대장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한다는 임무가 최우선이라며 임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반발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외국 정부가 제공한 고가의 항공기를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카타르가 선물한 에어포스 원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막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한 차기 대선도 변수입니다. 퇴역 군용기의 최종 전시 여부는 미 공군과 국립공군박물관이 결정하는 만큼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유수밥 금, 토, 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구구.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에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프레스콜을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미국 측 주요 의제와 관련해 앙카라 정상회의에서는 헤이그 국방공약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휘터커 대사는 GDP의 5% 목표와 함께 동맹국들이 유럽 대륙에서 진행 중인 부담 분담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확대해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별 이행 상황에 대해선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 발트해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고 독일도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는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방위비 지출에서 양적 질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공정한 부담 분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프레스콜에서 이번 정상회의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 계약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미국산 무기 수출 확대로 긴밀히 연결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유럽 내 미군 병력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 주도로 유럽 내 미군 배치와 주요 기지 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량을 갖춰야 하고 헤이그 국방공약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군의 유럽 주둔 현황에 대해 6개월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저녁 백악관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나토 정상 친목 만찬에 참석합니다. 8일에는 나토 정상회의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앙카라를 떠나 8일 저녁 백악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 청년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6: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가계경제의사결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성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청년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며 성인기 문화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대 청년이 부모 집에서 사는 것은 한때 독립에 실패했다는 의미이자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일부에게는 장기적인 생활 방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스라이번트가 올해 봄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의 약 55%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숨기기는커녕 자신을 집에서 사는 딸이나 집에서 사는 아들로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맨하튼에서 살던 서멘사 스토보는 연인과 헤어진 뒤 혼자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머니가 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9세 때 맨하튼 집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 집에서 몇 달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상을 틱톡에 올리고 있는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말 좋겠다, 돈도 많이 모으고 있겠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케이시 라이트도 연이어 두 차례 직장을 잃은 뒤 부모 집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월세를 내지는 않지만 장보기와 요리, 잔디깎기 등 집안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독립하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오래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템플대 심리학과 로런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이 연령대 미국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주택 구조와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주에서는 부모 집 부지의 별채 형태의 보조주택을 짓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주택건설업체들도 성인 자녀나 부모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세대 주거 형태를 늘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대도시권의 부동산 중개인 케빈 그롤리그는 성인 자녀가 계속 함께 사는 탓에 고객들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념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적 논란과 위법성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은 4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짜리 지폐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본인 서명이 삽입된 100달러짜리 지폐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후 스콧 바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지폐 이미지를 자신의 X에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성장, 지속적인 달러 패권, 재정적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센트 장관은 우리의 위대한 나라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데 그의 서명이 담긴 미 달러 지폐보다 강력한 방법은 없다며 이 역사적인 화폐가 건국 250주년에 발행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칭송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3월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신규 발행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지폐가 언제부터 유통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조폐국에서 지폐를 인쇄한 후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배포하기 전까지는 통상 몇 주가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달러화에는 재무장관과 통화와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맡는 재무관의 서명이 인쇄됩니다. 현직 대통령 서명이 인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힐은 연방법은 미 화폐 생존 인물과 관련된 것을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에 서명한 2020년 유통수집용 주화 재설계법에 따라서 건국 250주년 기념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화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찬성하는 비율은 24%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 등을 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신의 초상을 넣어 한정판 여권과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내놨으며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 주화도 만들어 최근 정부 자문기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8: 중국이 6일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한 전략 미사일이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3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날 중국군은 해군 전략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사한 미사일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번에 중국군이 쥐랑3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중국의 3세대 SLBM인 쥐랑3는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이어서 미 본토를 포함한 지구상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으로 둡니다. 바닷속에 일단 들어가면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되는 핵무기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작년 9월 열병식에서 쥐랑3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4년 9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이뤄진 전략 미사일 시험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보면 중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데 향후 수년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신형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전력이 고도화하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시스템이 대놓고 재성능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시험의 시대가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외교와 군사정책에서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앞세워 군사굴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ICBM 시험을 적게 해왔다며 그 이유는 정치적이었지만 이제 그 정치적 역학이 바뀌었으며 더 많이 시험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반발을 의식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온 과거와 달리 이제는 ICBM 발사에 따른 정치적 대가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강한 뇌우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고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뇌우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과 같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전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이익 전망치에 거품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P 500 지수 기업들의 향후 1년간 이익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 집계 기준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나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전망치가 실제 달성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비용 증가, 관련 기술 수요 감소 또는 투자 대비 지출의 수익화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GMO의 벤 잉커 자산관리팀장은 향후 2년간 이익 증가 전망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COVID-19 회복기 외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1년간 이익 전망치의 시장 컨센서스가 6개월 전보다 거의 20%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건 이런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서치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보고서에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와 자본 지출이 지속되기 어려운 시점에 근접하고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기대치가 상향 조정되면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BS 투자 분석 플랫폼 홀트의 책임자 미셸 러너는 AI 공급망 기업들의 주가는 비정상적인 이익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이익이 계속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런 수준의 수익성과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은 믿기 어려울 만큼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견조한 기업 실적은 미 증시 상승세의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지수는 지난 1년간 20%, 나스닥 종합지수는 25% 이상 각각 상승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아론사이 수석 전략가는 우리는 중국 주도의 원자재 붐 시기인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강력한 이익 상향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사상 최고치 정도인데도 기업 실적이 좋아 밸류에이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입니다. 지난해 또는 2020년 COVID-19 이후 반등 국면보다 훨씬 낮으며 닷컴 버블 때도 훨씬 못 미칩니다. 자산운용사 코즈웨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사라 캐터러 최고 경영자는 만일 주가가 이익 정점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 낮은 밸류에이션은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노르데아 에셋 매니지먼트의 카스퍼 엘름그린 채권 주식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도 현재 실적은 안전 마진이 매우 좁다며 핵심은 언제까지 예상치 못한 호실적 발표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대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경찰관들이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으며 코니 아일랜드에서는 가족 바비큐 모임을 향한 무차별 총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8명이 다쳤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도시에서 이런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독립기념일 연휴인 5일 브루클린에서 경찰관 피격 사건과 다수의 민간인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뉴욕시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5일 새벽 4시 14분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 뉴욕 경찰 형사들이 순찰 중 무장한 18세 남성과 맞닥뜨리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관들이 탄 사복 차량에 접근한 뒤에 권총을 장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으며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곧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차의 앞뒤 유리와 차체에서는 여러 발의 탄환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3명이 대응사격을 했지만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수블럭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고 현장에서는 9mm 권총이 회수됐습니다. 총격을 당한 형사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등에 경상을 입는 데 그쳤으며 은퇴를 불과 열흘 앞둔 베테랑 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경찰관 한 명도 체포 과정에서 얼굴과 어깨를 다쳤으며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시카 티시 NYPD 김희기 국장은 오늘은 방탄조끼가 형사의 생명을 구했다며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져 총격 직전에는 바디캠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5분쯤에는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더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안뜰에서 가족들이 독립기념일 바비큐를 즐기던 중에 검은 옷과 스키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가 울타리 밖에서 접근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에 도주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코니아일랜드 보드워크와 네이션스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린 장소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입니다. 이 총격으로 6세와 7세, 12세, 14세 어린이 4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21세 여성은 가슴에 총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이며 나머지 7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와 탄피를 확보했지만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전 바비큐 모임에서 말다툼이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주 초 같은 블럭에서 발생한 갱단 관련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There is no place for this kind of violence in our city. We will not tolerate it and we will fight it with every single tool at our disposal. As we mourn alongside those whose loved ones have been hurt, let us also recommit ourselves to the work of building a city where every celebration is safe.
1: 한편 조란 남자니 뉴욕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우리 도시에 이런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경쟁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0: 굉장히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뇌 활동 지표로 추정한 뇌 나이가 더 젊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제2 언어를 더 이른 나이에 배우고 높은 수준으로 익힐수록 뇌 노화가 늦춰지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소재 바스크 인지 뇌 언어센터의 루시아 아모르소 박사 연구팀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신경과학회 연맹 포럼 2016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에는 칠레 아돌포 이바니에스테 라틴 아메리카 뇌건강연구소, 아르헨티나 산 안드레스테 인지신경과학센터,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글로벌 뇌건강연구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평균 860억 개의 뉴런이 있으며 이들이 다른 뉴런이나 다른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인 시냅스 연결은 100조에서 1000조 개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연결성이 약해지고 기억력과 사고 속도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언어 경험과 뇌 연결성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지역은 스페인어와 바스크어, 프랑스어, 영어 등 서로 다른 언어 중 두 개 이상을 함께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연령과 언어 능력이 다양한 728명의 뇌 활동을 뇌 자도 검사로 측정해 뇌 노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뇌자도 검사는 뇌세포가 활동할 때 생기는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연구진은 이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나이별 정상적인 뇌 연결성 수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144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와 추정된 뇌 나이를 비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집단은 구사하는 언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 사람이 각각 동수로 구성됐습니다. 구사하는 언어가 두 개, 세 개, 네 개의 언어인 사람들의 뇌는 한 가지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들보다 뇌 나이가 각각 6년, 7년, 13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모르소 박사는 간단히 말하면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실제 나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젊어 보이는 뇌를 가진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효과는 구사하는 언어의 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더 높은 언어 숙련도와 더 이른 제2 언어 습득도 뇌 노화가 더 지연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다언어 경험이 하나의 기울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순히 이중 언어 사용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경험의 깊이와 기간의 문제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같은 요인은 감안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참여처럼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잠재적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알츠하이머병처럼 뇌 노화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에게도 비슷한 분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서로 매우 비슷한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경우 뇌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아스테의 크리스티나 달라 교수는 이 연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뇌가 더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이에든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할 좋은 이유는 많다. 사회적 이유와 문화적 이유, 그리고 뇌건강을 위한 이유가 있다면서 때문에 어렵더라도 학교에서 그리고 평생에 걸쳐 언어학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달라 교수는 유럽 신경과학회연맹 포럼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이며 이번 연구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러프버러대 이프 호거보츠 교수는 다언어 사용이 더 나은 뇌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점은 맞다면서도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거나 독서와 평생학습, 악기 연주와 같은 다른 보호적 환경과 활동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는 실제 무기와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5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모든 게 방위비 증액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며 올해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폭증하는 수요를 방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7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독일은 24% 급증한 1,140억 달러로 2029년까지 2024년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방위비가 빠르게 늘면서 미 방산업체에는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몰리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화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병목 현상의 두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무기 탄약 소모, 전투력 확대를 위한 신규 병력 모집 및 훈련 능력의 제약을 꼽았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유사 무기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면서 파편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자금 집행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방공 시스템과 정밀 타격 미사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다음 주 논의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자금이 유입되고 방산 기반 생산도 늘고 있는 만큼 그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교훈으로 드론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드론 생산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술 자체가 끊임없이 적응하며 2, 3주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업체 임원진과 정부 관계자들 초청해 무기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산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토는 이 자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예비 계약, 공동 생산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후계자로 지목한 코니 첸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대해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펠로시 전 의장이 자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코니 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며 공개 비판해온 미 의회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2022년에는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촉발하는 등 양국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계 은퇴를 선언한 펠로시 전 의장은 최근 중국계 진보주의자로 분류되는 코니 첸 후보를 자신의 후보자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첸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캠프의 줄리 에드워즈 대변인은 첸 후보는 특히 대만과 관련된 외교 정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항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첸 후보의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에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 존중, 책임, 평화적 공존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난 3월 한 포럼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간 직접 대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순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

0: 의원과 오는 11월 3일 본선에서 맞붙습니다. 승자는 내년 1월 퇴임하는 펠로시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면 장애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혈관 기능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일상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졸음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직장에서는 실수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며 결국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 자고 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하다는 호소를 합니다. 현대의학은 수면을 유도하고 급성 불면과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의학은 뇌혈류와 미세순환,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시켜 스스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우리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 관리는 단순한 불면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수면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심리학을 알면 우리 삶이 더 지혜로워집니다.
1: 어.
0: 우리가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까?
1: 어.
0: 그냥 살면 안 됩니까?
2: 그 앨런 레너가 경험보다 좋은 게 배우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저분 말은 잘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얘기해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그 사람 말을 듣는데.
0: 네, 세바시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세바시 대표 강연자. 유튜브 틀면 나와. 올리면 조회는 무조건 100만. 아주대 심리학과 네, 네.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0: 예.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네.
2: 근데 참, 표지가 참, 네.
0: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시그니처 표정 같아요, 교수님은.
2: 이제 서점 가면, 오프라인 서점 가면 매대에 이렇게 쌓였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한 20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네. 미니언즈 굿즈 파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0: 처음 알았습니다. 미니언즈
2: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안 보이고 미니언즈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네.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노주현 씨 탤런트 노주현 씨 닮았다 그러시고
0: 아, 그 젊은 때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요 우리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이렇게 이 표지 가 되게 기분 네, 좋아지는 네. 표정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특별히는 이 책을 저희 세바시 랜드에서 또 영상 네, 네. 클래스로 만든다고 하셔서
2: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좋은 또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또 뭐 감사하죠.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촬영을
0: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2: 네, 네.
0: 첫 번째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 책 제목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심리학을 알면 우리 삶이 더 지혜로워집니까?
2: 야,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심리학계를 대표해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드려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요. 네. 근데 지혜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일단 있긴 한데 지혜가 이제 엄청난 통찰 능력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다라고 하면 심리학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죠. 그런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2: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이 상관과 인과관계를 착각하지 마라.
0: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네네. 착각하지 마라.
2: 그러니까 뭐냐면 상관은 그냥 얘가 일로 갈 때 얘도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인과관계는 얘가 얘를 이렇게 가게 만드는 원인이죠.
0: 원인이고.
2: 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인과관계라고 착각을 해요. 상관관계인데.
0: 네네. 이게 이것 때문이다.
2: 네.
0: 사실은 아닌데.
2: 네.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화살을 돌리거나 그걸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걸 추앙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저는 심리학 한 30년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생기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아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닌데 이걸 인과관계로 착각하고 있구나 많은 경우에
0: 아 그러면 언뜻 생각하게 화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2: 네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저도 늘 뭐 화 많이 내고 이렇긴 하는데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쯤 돌아가게 그 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번쯤은 아 내 생각이 맞지 않았을 거라는 것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보는 게 아, 꽤 괜찮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것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것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지식을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네.
0: 뭔가 우리 삶을 좀 네. 바꿔보고 변화시켜보고 나아지게 그렇죠. 하려는 네, 네. 적용점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렇죠. 더 재밌죠.
2: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식을 쌓기만 하려면 우리가 교육받는다. 이러죠. 근데 우리가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학습 좀 다르죠.
2: 네, 우리도 러너라고 하시잖아요. 러너.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AI도 머신 러닝이지 머신 에듀케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자면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공부들 중에 하나로 또 심리학을 보실 수도 있겠죠. 네.
0: 교수님이 접근 동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2: 아,
0: 회피 동기,
2: 네네.
0: 접근 네네. 동기. 네네. 그 접근 동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되고 싶은 바를 동기로 삼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접근 동기로서 그래, 지혜로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걸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2: 접근동기, 회피동기 여기에 좀 기초를 해서.
0: 기초를 해서.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그러니까 접근동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
0: 그렇죠.
2: 네네. 그리고 회피동기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마음. 네,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원래는 향상 초점, 예방 초점이라는 그 학술 용어를 쓰는데, 아. 근데 사실은 이제 향상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걸 가지고 싶은 거고, 그게 예방이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직관적인 용어로 접근 동기, 회피 동기를 이제 더 많이 쓰는데요. 뭐 어느 용어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사람이 접근 동기로 해야 되는 말과 행동이 있고,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는 말과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둘 다 다 해야 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그게 적재적소로 가야 돼요.
0: 아, 적절하게.
2: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걸 가지고 싶은 마음,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중에 우리가 만약에 야, 너 이번에 공부 잘해서 평균 90점 넘기면 야, 네가 너무 가고 싶었던 제주도에 보내줄게 아빠가. 상대방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거죠.
0: 접근 동기.
2: 근데 상대방 회피 동기에 호소하는 얘기는 뭐 너 이번에 기말고사 평균 90점 못 넘기면 뭐 지옥 캠프에 보내주마 뭐 이런 거.
0: 아, 그 지옥 캠프 막 해병대 모자 쓰고 있는 애들 막 소리 지르는데.
2: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피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상대방의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대화, 두 번째가 상대방의 회피 동기에 호소하는 대화죠. 그럼 이게 어떤 대화가 맞느냐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0: 아, 그게 둘 다 유효할 수 있군요.
2: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죠. 오래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대화가 더 소통력이 힘든.
0: 그러니까 세고. 그 약간 목표가 큰 것일수록 이게. 네.
2: 그 다음에 오래 가고.
0: 오래 가고. 네.
2: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일수록 회피 동기.
0: 회피 동기.
2: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
0: 이거 안 하면 푸시업 100개야?
2: 네,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너한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거대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0: 누구요?
2: 보험회사.
0: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2: 그러니까 보험회사 광고를 보면 은퇴설계 프로그램.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만 보여주죠.
0: 그거는 이제 접근 동기.
2: 그렇죠. 네. 근데 실손실비 보험.
0: 지금 아프면 내가 네, 하는 거.
2: 뭐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맞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보험 광고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정확히 보고 있는 광고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어떤 지혜를 주느냐. 미래는 경고할 수 없다.
0: 경고할 수
2: 미래는 경고하는 게 아니다.
0: 경고하는 게 아니다.
2: 네. 왜냐하면 길게 해야 되는 일, 오래 해야 되는 일은
0: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2: 네,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에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복더위에 이대로 전기를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다간 삼복더위에 500년 후에 빙하가 다 녹아서 지구가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사식당에서 제가 언제든가 그런 그 캠페인을 보고 있는 기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삼복더위에 빙하가 녹습니다. 500년 후에.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지금 내가 녹겠다 이놈아. 에어컨 더 틀어라.
0: 기사님들은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죠. 뭐 그게 500년 후가 아니라 당장
2: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녹겠는데.
0: 코앞에 낙천인데. 네.
2: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광고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이게 우리나라 실험은 아닌데 날씨가 오히려 아주 좋은 날 사람들이 날씨를 만끽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500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았니? 라고 들어왔는데 TV를 딱 켜니까 오늘 당신이 만끽하신 이 아름다운 날씨를 500년 후 당신 자손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지요. 이러니까 에어리스 베턴을 그때 누르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는 경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더 소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다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저분은 참 저분 말은 잘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그걸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떤 소망에 더 당신의 소망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그 사람 말을 듣는데, 제가 의뢰받았던 우리나라의 명의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명의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 치료 제때 안 받으면, 이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를 알게 되시는데, 이 치료 꾸준히 저한테 한 1년 반 더 받으세요. 그러면 어르신 좋아하시는 그 도봉산 정상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럴 때 확 무너지는 거죠. 이럴 때.
0: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간생활이에요.
2: 그러니까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바로 그런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건 그렇게 짧은 시기 안에 이게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2: 그럼요.
0: 접근 동기라고 생각하고 자, 지혜로운 인간들,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길래 지혜롭게 사는지 한번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가 소통을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굵직한 거 한두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라는 게 일단 말을 잘한다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2: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분명히 안 하는데 제가 이런 다양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조금 세상에 나가서 기업 뭐 다른 뭐 여러 지역 이런 조직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그 이론들을 적용해 보니까 그 소통을 잘하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상대방 장점을 잘 봐요.
0: 상대방의 장점을 잘 본다.
2: 최고로 좋은 건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0: 장점 디텍터군요.
2: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걸 참 잘하는 후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형 그거 알아? 뭘? 그랬더니 형 은근히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걔를 만나면 걔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0: 그 사람은 이미 프레임을 깔았던 거예요.
2: 야, 정말.
0: 고단수 아니에요, 네, 고단수? 네.
2: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래요. 그 친구한테 너 그때 이 소시오패스 같은 놈아. 나를 그때 올가매려고 그런 거 아니니?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기분 좋게 그 친구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진심으로 알고 있고 그 친구도 진심이었는데 그건 분명한데 사람의 장점을 보일 줄 아는 재주가 아니죠. 참 좋은 자세를 가진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바로 뭐냐면 그 사람 단점을 주로 보고 내가 보충하려고 하거든요.
0: 그렇죠.
2: 조언하려고.
0: 컨설팅 하려고.
2: 예, 예. 그렇죠.
0: 그러네요.
2: 예, 예.
0: 그러면 진짜 소통이 막히죠. 불통이 되죠.
2: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후배가요. 성장을 하고 더 그래서 좀 더 지혜로워지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왜 세바시에서 칭찬의 방법 중에 칭찬을 옮기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구범준 PD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김경일 교수 얘가 나한테 뭐 돈 빌리려고 그러나 뭔가 좀 아첨하거나 아니면 뭔가 숨은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구범준 PD님 그 제가 이슬아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잘생긴 분이라고 하더니 진짜 이슬아 작가님 말 맞네요. 이러면
0: 이건 또 다른 얘기.
2: 이게 되게 다르죠.
0: 사기꾼 같아. 확 넘어가네요. 확 넘어가.
2: 그 다음에 저는 또 저를 통해서 이슬아 작가님, 실제로 이슬아 작가님이 이제 세바시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슬아 작가님을 만나게 되면 구범준 PD님이 이 작가
0: 그런
2: 말을 함께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옮기거나. 남의 말을 옮길 때 그렇게 뒷담화를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 결국 자기도 피해자가 됩니다. 사실 자기 속 다 보이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칭찬을 옮기잖아요. 칭찬을 옮기면 나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돌아가요.
0: 그러네요.
2: 돌아가요.
0: 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장점을 보고 그리고 칭찬을 옮길 줄 알아요. 칭찬의 일종의 꿀벌이네.
2: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 그런 걸 증명해내고 확인해 나가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서로 참조가 되면서 사회학 이론에서는 왜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영향력 있나.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예요.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요.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0: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모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0: 그렇죠. 이런 또 이건 일종의 꿀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지인들, 타인들 아니면 우리 후배들, 직원들 장점만 열심히 한번 바라보시고 네네.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뭐 하여튼 어렵잖아요.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게. 4050의 관점에서 MZ세대와의 소통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다른 팁이 있다면 뭘까요? 이 장점 보기도 되게 좋은 팁 같은데. 네.
2: 뭐, MZ세대는 뭐, 이분들도 다 늙으셨죠.
0: 이제 다, 그죠?
2: 그쵸. 아니, 뭐, 알파세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아, 감마, 입실론, 오메가 뭘 붙여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과 살게 되실 텐데, 저는 세대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는 별로죠. 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 잘한다.
0: 그렇죠.
2: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0: 그,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는 거죠.
2: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신입사원인 나한테, 어우, 근데 말하는 부장님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어우,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 너무 잘해. 이러면 우리 부장님이 나를 칭찬하신다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세게 들어오는 건 우리 부장님이 나 같은 요즘 젊은 사람 싫어한다고.
0: 싫어한다고.
2: 예.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칭찬하시면 되게 좋아요. 어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네가 그렇구나, 뭐 이런 거.
0: 그렇죠. 그렇죠. 이런,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배님들도 그래서 선배 세대의 관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되게 젊은, 그 20대 중반쯤 되는 스태프분이 만약에 이제 50대이신,
0: 50대 꼰대들과는 다르게 대표님은 이러면.
2: 그렇죠.
0: 네. 이상하죠.
2: 근데 여기에 하나 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MZ 세대 같지 않다는 말 들으면, 여기 하나 더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그, 보통, 사실, 거친 표현이나 무례한 표현은 대부분 이제 웬만한 수준의 분들은 자제하세요, 이거는.
0: 그렇죠.
2: 자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자꾸 칭찬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할 때 항상 오히려 조심성이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2: 나중에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싸우기도 좋아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얘기란 말이야.
0: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감수성이 제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네. 경우죠.
2: 네. 네. 그러면 진짜 좋은 칭찬 하나 말씀드릴게요. MZ세대, MZ세대와 만약에 하신다면.
0: 이거 팁이네.
2: 네. 제발 잘했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0: 아, 방법을 물어보라는 거.
2: 네, 제발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게... 잘했어, 김대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0: 내가 더 말하고 싶은데.
2: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네. 끝.
2: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써, 김대리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표정에서, 그러니까, 말로, 내가 칭찬하겠다는 건 말로 표현하지 말고, 표정에서 보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써? 이런 표정은 칭찬이죠. 근데, 언어는 뭐예요? 방법을 물어보는,
0: 물어보는 거죠.
2: 거고.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봐야 사람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0: 이거는 뭐 MZ세대가 아니라 4050 세대도.
2: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면 상대방과 소위 말하는 대화가 되는데 방법을 얘기할 수 없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잘했어는요. 내가 진단 내린 거예요.
0: 평가한
2: 거고. 평가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화하려면 오히려 이런 거죠. 오히려 하우로 다시 한번 와야 돼요.
0: 그렇군요.
2: 하우로 다시 한번. 예. 그런 대화 해주시면 예. 굉장히 수평, 그런 걸 수평적인 대화라 그래요.
0: 수평적인. 열린, 대화. 열린 질문. 네. 수평적
2: 네.
0: 대화.
2: 네. 네.
0: 이것만 알아도 뭐.
2: 아, 그럼요.
0: 수업의 어떤 효과 이런 거 잘 할 수 있죠. 그 소통을 잘해서 지혜로운 인간이 된 그 인간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해 두시고요. 5월 9일날 공개될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수업. 여기서 더 많은 네, 팁들이,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혜로운 인간들의 특성을 삼은 거는 인정. 나 진짜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데 꼭 그 인정받는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인정을 잘 받는 거예요?
2: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는 진짜 우리가 너무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0: 우리는 왜 우리만 그런가요? 한국 사회만 그런가요?
2: 조금 한국 사회가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게 있죠.
0: 아, 왜 그런가요? 그건? 네. 문화적인 어떤 그
2: 왜냐하면 인정이 타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2: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주의 문화.
0: 아, my country가 아니라 네, 네. our country. 그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2: 그러니까 항상 나 외에 다른 타인들과 포함된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쓰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다른 타인의 어떤 존재가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래서 아니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수입차 타세요? 수입차는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이라고. 하차감. 그러니까 그 하차감이라는 게 뭐냐. 승차감은 내 시선. 감정이고 하차감은 남의 시선인데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평가인 인정을 인정을 정말 목말라 해서 심지어 왜 그 문화심리학자 저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같은 과 선배 이 김정훈 박사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라고 꼬집기도 하셨잖아요.
0: 그렇죠. 감탄이 인정이네요.
2: 예, 예, 예. 근데 이게요. 오히려 그거를 너무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안달복달하는데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들
0: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네,
2: 자연스럽게
0: 사람들.
2: 인정받는 사람들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
0: 자기 기준이 있다 자기 기준. 이건 무슨 뜻입니까?
2: 문제를 자기가 정 그 현상을 자기가 정의하거나 그 대상을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 자기의 데피니션 그러니까 저스티스 말고 데피니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안 힘들게 해요. 뭐냐면 야 돈을 번다는 건 이런 거야 부터 시작해서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거지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야 스마트폰이라는 건 이런 거지 우리가 만드는 세탁기는 이런 거야 이게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은 멈출 줄을 알아요 일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들 혹은 그 작은 직무에 대해서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더 하자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절대 없는 단어 말이 뭐냐면 야 여기까지 딱
0: 됐다.
2: 좋아. 네, 됐다가 없어요. 본인이 됐다를 해야 누군가가 인정할 와, 틈이 생기잖아요.
0: 그 의미군요.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스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기회가 생기죠. 근데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냥 앉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하면 되고, 조금 더 하면 될 거고,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봤으며, 그 다음에 그걸 몰랐던 나 자신도 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원생한테, 이제 석사과정 학생인데 너한테 대학원은 뭐니? 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한 1초도 고민 안 하더니 저한테 대학원은 군대입니다.
0: 대학원은 군대다?
2: 뭐 이렇게 좀 세게 정의를 내려 얘는. 아.
0: 그래도 그 정의의 그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2: 먹고 군대? 자고 한다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숙식을 다 네. 한꺼번에 한다.
2: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이 완전히 학교로 온 걸.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학부는 뭔데? 통근 져요.
0: 통근?
2: 통근하는 게 학부고 먹구자 거의
0: 옛날 의미로는 네, 네. 아, 지금은 공익이고
2: 그렇죠. 네, 네,
0: 네. 민간역이고.
2: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얘의 대학원에 대한 그냥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얘의 정의예요.
0: 아, 대학원에서 집에 안 보내는.
2: 아니, 아, 보낸다.
0: 이거 뭐 대학원 갑질 이런 거 논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그 친구는 열심히 진짜 공부하시는 분이.
2: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데 재밌게도 다른 친구랑 또 얘기를 하다가 그 정의가 만났죠. 다른 친구의 정의가.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대학원은 외출 외박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군대입니다.
0: 카투사네.
2: 카투사. 자유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있어야
0: 그렇군요.
2: 정의가.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0: 근데 그렇게 자기 기준이 있다, 자기 정의가 있다는 이제 일을 딱 멈출 줄 안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실패해도 멈출 줄 안다. 성공해서 멈출 줄 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2: 성공이든 실패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죠.
0: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그렇죠. 자기 기준 정의가 있어야 된다.
2: 네네네. 네, 네. 왜 그 예전에 최대천 교수님께서 심지어는 찰스 다윈조차도 그걸 자기 기준을 잘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책을 계속 완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써서 그냥 백과사전에 편수만 늘리는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책을 완성을 하고 논문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중간에 그런 터미네이션 만약에 이게 멈추는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윈을 몰랐을 거다. 자칫하면 됐습니다.
0: 계속 그냥 네. 계속 글 책만 쓰는 사람.
2: 네네네.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이 없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0: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또 인정받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쓰셨더라고요.
2: 네, 네.
0: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2: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정을 해준다는 게 인간은 상호성의 원칙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0: 그게 아까 장점을 잘 말해준 네, 거랑
2: 장점을 말해주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그 인정의 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럽다는 표현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잘 받아요. 우리가 부러움은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2: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0: 그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네,
2: 근데 그 틀렸다라기보단 질투와 부러움은 부러움을 동일시해서.
0: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2: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단어가 난 너의 이 점이 너무 부럽다예요. 그렇겠죠. 질투랑 달라요.
0: 그러네.
2: 우리 옆집에 나도 농부인데 우리 옆집에 이웃의 농부가 사는데 그 농부가 좋은 소를 한 마디 얻어서 그 소로 참 편하게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럽다는 건 나도 그런 소를 갖고 싶다는 거죠.
0: 그렇죠.
2: 예. 그런데 내가 질투한다는 건 그 집 소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렇잖아요.
0: 그러네요.
2: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투하면 지는 거죠. 내가 바보처럼 구는 거죠.
0: 그렇죠.
2: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래서 나는 너의 이런 면이 참 부러워라고 하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0: 인정을 그쵸? 잘 받기 위해서는 인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2: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형처럼 만 52세에서 형처럼 살고 싶어요. 형 그게 너무 부러워요라고 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계속 얘를 인정해줄 걸 찾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얘는 어떤 장점이 뭐라도 있을까? 발이라도 클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저는 걔를 한 20가지를 인정해주는.
0: 네,
2: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0: 자, 우리 김경일 교수님은 말 정말 잘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기법을 다 썼습니다, 제가.
2: 네.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뭘 지금 찾기 시작하잖아요. 네.
0: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네. 또, 좀 약간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 뭐, 인정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이게 막 무리가 모이는 사람이 있어. 인기 있는 사람.
2: 네, 네.
0: 매력적인 사람. 뭐, 잘생기거나 뭐 이러지도 않은데, 뭐, 딱히 근데 매력적이야.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인기 있는 사람.
2: 인기라는 거 언제 느껴보셨어요, 혹시?
0: 아, 제가 느낀 적이, 최근에 네네, 느낀 적이 언제냐? 참. 최근 메모리 없을 정도로 참 그래요? 그러신 일이네요.
2: 아까 다른 촬영하고 있을 때, 여기 그 세번시 스태프분 그러니까 세번
0: 아, 제가 없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 예, 되게 독담 좋은 거 많이 하시던데.
0: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
2: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는 게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이라고 매력, 하잖아요. 매력.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러운 점도 아니고 매력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기반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게 가장 먼저 깔려 있는 거죠.
0: 아, 그 공격적이지 않은 건 잘할 수 있는데.
2: 예.
0: 그렇다고 매력적이 돼.
2: 아, 그러니까 일단 그게 깔려 있어.
0: 일단 깔려야 된다.
2: 네, 그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나한테 공격적인 능력 있는 자예요.
0: 아, 그러네요.
2: 네, 네,
0: 아, 네. 저는 매우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2: 왜냐하면 무능한 자는 네. 공격적이라도 상관없죠.
0: 그렇죠.
2: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겁내하는 게 그리고 속으로 아, 길 가다가도 어떤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빨리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능력 있는 나한테 공격적인 자죠.
0: 그러니까 대표들. 사장님들.
2: 그러니까 능력 차원은 사실은 나한테 좋고 싫고의 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력 있고 뭔가 나한테 뭔가 왠지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시카고 대학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교수가 프라다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0: 프라다 이펙트 네,
2: 높은 사람일수록 프라다 같은 명품을 들어야 내가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사람일수록
0: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네, 명품을 갖고 네, 있으면 내가 인기가 네, 높아질 네, 것이다. 네,
2: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높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계급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나처럼 평범한 브랜드를 쓸 때 더 좋아해요.
0: 험불한.
2: 네, 그걸 매력으로 잡는다는 거죠. 예. 네. 그게 평범함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단 하나 전제 조건은 내가 점점 더 뛰어난 사람이거나 더 높은 사람이거나 더 전문적인 사람이거나 능력치가 높아갈수록. 능력치가 높아갈수록.
0: 능력과 뭔가 그 험불함은 같이 가야 되는
2: 그렇죠,
0: 거예요.
2: 그렇죠.
0: 험불함의 정도도 네. 높아야 돼요.
2: 근데 우리가 그 반대로
0: 가죠.
2: 반대로 가는 분들을 보죠. 특히 어떤 분들이야 능력이 없을수록 그래서 명품에 굉장히 탐욕적인
0: 나를 조금 더 높여 네, 보이려고. 네,
2: 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명품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죠. 조금도 없는데 간혹보다는 조금 더 꽤 자주 우리는 그런 명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컴플렉스를 느끼잖아요.
0: 그렇죠. 그쵸? 그런 네, 네, 네, 그런 네. 뭐 느낌적 느낌이 네, 네. 있죠.
2: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혹은 일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고 그다음에 돈 잘 버시면서 의외의 평범함을 보이는 거. 이게 대부분의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0: 아, 그러니까. 네. 겸손해져야겠네요.
2: 그렇죠. 일종의 겸손이죠.
0: 겸손이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겸손한 사람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네, 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 겸손이 지나치면 또 약간 위선적으로 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겸손할 것도 없는데 겸손하면 네. 좀 그러하죠.
2: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서 겸손한 거.
0: 그렇죠.
2: 조금 뛰어나지면서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죠. 네.
0: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9: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0: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0: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 진짜 부러운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멘탈도 우리가 뭐 소위 멘탈이라는 거 강하고 감정의 동요나 기복도 크지 않고 쫙 그냥 쫙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뭐 어차피 우리가 이런 막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부러울 때도 많거든요. 이런 흔들림 없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2: 무슨 침대 광고 같다.
0: 아, 그거요?
2: 네네. 근데 이제 그 흔들림이 없다라는 게 진짜로 정말 어떤 상대방의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는 분들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참 뭔가 좀 옆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방향 잘 잡아가는 분들. 그렇죠. 원래부터 원했던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0: 그렇죠. 그 여기서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책이 시작되는데 자기 마음의 척도가 세분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같아요.
2: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뭐냐? 눈금이 많은 분들.
0: 그러니까 마음의 눈금.
2: 네, 마음의 눈금.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마음의 그 저는 그 마음의 척도, 마음의 눈금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몰랐어요.
0: 되게 공감.
2: 네, 되게 공감을 하시죠.
0: 맨 앞에 뺀 이유가 있어요.
2: 네, 네, 네. 그래서
0: 처음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이 익히거든.
2: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아직 감정의 발달 단계가 그 세분화되지 않은 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꼭 어리석은 건 당연히 아니죠.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많은데 아직은 우리가 봤을 땐 조금 그 세밀함이 덜하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사춘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은 재밌는 영화나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 한 7개 정도를 보여주면 우리는 다 이 7개가 조금씩 정도가 다른 걸 느껴요.
0: 그렇죠.
2: 그런데 제 딸이 둘째 딸이 이게 좀 특히 심했는데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미디 영화 7개를 보여줬는데 3개를 보면서 나머지 4개는 어떤 걸 보든 하,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첫 번째 거는 하나도 안 재밌어요.
0: 노잼?
2: 네. 슬픈 영화를 보여줘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엉엉 울든가 안 울든가. 그러니까 이게 차례로 저희들이 표시해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어른은 한 7개가 나와요. 7개가. 크기별로. 그런데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적으니까 2개 많아야 3개. 네. 그럼 좀 더 실용적으로 내려가볼까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7점 척도로 물어보면 그 서베이는 망하기 딱 좋아요.
0: 그거에 7개까지 나눠지지
2: 누구도 없는 친구들인데 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4 그저 그렇다 하면 애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는 얘기야 이거 좋으면 좋고 말라면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0: 0 1
2: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오히려 어른들한테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0: 감을 못 써 어떻게 감을 못 써
2: 예. 네, 그게 제가 농담으로 잠깐만 근데 왜 선거는 왜 이렇게 0 1로만은 가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양당되지?
2: 예,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내 거 7개 중에 4개는 주고 3개는 이쪽 주고 싶은 분도 계시고 나는 5개 주고 2개 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건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0: 아, 꿈 표를?
2: 예, 예, 표를
0: 1인 1표제가 아니라 예. 뭐 1인 7표제 해서
2: 1인 10점제 뭐 이래가지고 예. 어떤 분은 난 몰표야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라는 이제 그런 재밌는 이제 발상이 있는데 눈금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서 성숙한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좋아, 나빠, 찬성, 반대 이렇게 이분법적이 아니라 참 마음의 느낌을 다양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 불어도 4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4로 갔다가 2에서 6으로 가고 왔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죠.
0: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2: 네. 거죠. 왔다 갔다 와 그 자체가 이분법이잖아요. 왔다 갔다가. 그래서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걸 꽤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저희가 쭉 읽으면서 저도 이제 느껴보니까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나이로 어른데도 성숙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눈금이 많다는 뜻이에요.
0: 내 마음의 눈금이 많아지는 네, 네, 것이 네, 네. 성숙해진다라는 그렇죠. 정의군요.
2: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야, 요건 꽤 괜찮은데 요거는 별로네. 요거는 그거보다 아까부터 나았는데 아, 요거는 좀 그저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사를 많이 쓰는 거죠. 부사를 많이 쓰는 분들이 오히려 안 흔들려요, 보면.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흔들리는 것보다도 타인에 대한 오해나 미움도 적어지죠.
2: 적어지죠.
0: 당연히. 네. 마음의 눈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2: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이제 직장에서 같이 옆책상에 있는 나의 선배가 저 사람이 나한테 덕담 네 개, 그 다음에 약간 질책 두 개를 했어요. 그럼 플러스 2죠.
0: 그렇죠. 네.
2: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0: 질책이 커.
2: 질책이 더 커요. 특히 끝에 가면. 끝에 가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나보다 한참 나이 어린 후배를 만약에 질책할 일이 있으면 오전에 해라, 차라리. 아. 끝날 때 오히려 하지 말라. 참고 버티다가. 아니, 그러면 하루를 망치면 어때? 아니요. 뒷부분에 덕담할 거 있으면 그거 그때 하면 돼요. 예, 아. 예.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하루에 좋은 일 네 개, 슬픈 일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아직 경험이 적을 땐 눈금이 없으니까, 이, 보통 그럼 네가티브에 더 초점이 가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때문에 그냥 망한 날이에요. 특히 후반부로 가면 진짜 완전히 망한 날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정확해져요. 연구를 보면. 네 개의 좋은 일과 두 개의 나쁜 일이 있으면.
0: 그냥 좋은 날이네요. 네,
2: 그러면 플러스 2 정도에 대한 이 정도의 계산이 40대, 50대 가면서 괜찮아져요. 그런데 여전히 40대, 50대에도 뒷부분으로 이 마이너스, 안 좋은 게 붙어가면 여전히 그래도 플러스 2까지는 못 가고 플러스 4, 마이너스인데도 플러스까지 못 가고 0이나 뭐 플러스 1 정도로 되는데 60 정도 되어야 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물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이게 저도 이제 막 50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더 살아야 내 마음의 눈금에 최소한 정확함이나 기본적인 섬세함은 갖추겠구나. 사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거 그런데 아니죠.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해 보면 또 저한테 준호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나이 먹고도 이분법적인 사람들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0: 아, 더 심하게.
2: 그렇죠.
0: 눈금이 네. 별로 없 네. 네. 없이 사는 뭐 좀 나이 드신 분도 있을 테니까.
2: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이제는 막 자라나는 친구들이야. 그렇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죄가 없죠. 근데 나이 들었는데도 이 눈금이 몇 개 안 된다. 이거 정말 저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진짜 헛살았다 소리
0: 어떤
2: 들어도 할 말이 없으시겠죠.
0: 자기 얼굴값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뜻이네요.
2: 그런
0: 나이 들수록 얼굴값을 해야 된다. 네, 네.
2: 그래서 진짜로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농담으로 이럽니다. 사석에서 무장공비보다 안 좋은 게 이분법이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예, 예, 예. 그런 거 있죠.
0: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나요? 어떤가요?
2: 그런 이분법. 쪽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땐 미디어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제 주위에는 대부분 그냥 평범한 저처럼 평범한 이런 분들은 아니 저게 그렇게까지?
0: 그렇게까지?
2: 이건 좀 앵간히
0: 아, 그 뭔가 어떤 사건을 두고 막 양측이 갈리고 이런 게 진짜 이분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네.
2: 갈라치기, 피하 구분 이런 거.
0: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아니에요.
0: 이런 것도 지혜로운 인간 생활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그죠?
2: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5월부터 김경인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수업이 세바시랜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4월 30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기간. 와. 자, 우리, 다음 질문. 진짜 궁극의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궁극의 질문.
2: 궁극의 질문.
0: 행복한 사람이 있대요. 네.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있다고 하네요. 이 행복한 이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2: 일단, 우리나라 행복 심리학에서 가장 제가,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으로 뽑는 서은국 교수님.
0: 그렇죠.
2: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0: 우리 서은국 교수님 여동생이 더 행복해.
2: 네, 여동생이 더 행복하죠. 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만한 행복에 관련된 책을 지금도 못 봤거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0: 우리나라 예, 그 못 본 거 못 읽은 걸 알아요, 교수님이?
2: 뭘 못 읽어요?
0: 서은국 교수님 책을 못 봤다면서요?
2: 제가 행복의 기원? 봤지.
0: 아니 못 봤다는 건 뭐예요?
2: 아 그런 분을 못 봤다.
0: 아 서은국
2: 그런 교수님. 그런 좋은 책을 못 봤다고요? 행복에 관한.
0: 아, 죄송해요. 아, 네, 저만 네. 오해하고 있어요.
2: 아니 저는 행복의 기원 거의 구절 다
0: 그렇죠,
2: 외워요.
0: 그렇겠죠.
2: 네. 제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농담으로. 이렇게 좋은 책인데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맨날 놀리는데
0: 그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바시에서 네. 서은국 한번 치는
2: 명강입니다 진짜 네, 명강이에요. 근데 서은국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도 행복에 관련된 얘기를 그때부터 새로 잡아갔죠. 서은국 교수님이 이 행복의 기원에서 진짜 명언 두 개가 나오죠. 첫째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0: 도구다.
2: 예. 네.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땡! 틀렸다고. 사석에서 정말 땡 하시더라니까요. 성욱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분의 생각을 조금 결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주시려고. 살려고 행복한 거지.
0: 그렇지.
2: 살려고 행복한 거예요. 살려고.
0: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2: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과 실험들을 발굴해내죠. 저희가 농담으로 이렇게 성국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명언 한마디 남기면 실험해야 되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그거 증명해야 되는데. 가끔 그 제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저기 또 이번에 성국 교수님이 명언하셨습니다. 이런
0: 뭐 하시면.
2: 아, 진짜.
0: 아 그러는군요. 어떻게
2: 실험하냐. 막
0: 아, 인지심리학계에는 그런 거군요.
2: 그러니까 실험으로. 사회심리학자들도 당연히 실험을 하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마이크로한 실험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명언은 그분들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입증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2: 근데 이제 그 정말 굳이 실험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입증이 많죠. 금지약물 복용하면 왜 안 되잖아요. 금지약물 복용하면.
0: 그렇죠.
2: 갑자기 신체 능력이 좋아지니까. 네. 근데 왜 좋아지나 봤더니 금지약물 복용하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요. 인위적으로.
0: 약물로.
2: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못 견디는 혹독한 훈련을 그 선수만 견뎌요.
0: 견디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2: 예. 그러니까 행복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가 행복하느냐? 성욱 교수님은 결국 인간의 행복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걸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데 있다.
0: 맞아요.
2: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예전에 총장님한테 무지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짜장면을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가까운 친구분, 가까운 그 교수님이랑. 근데 동네 카센터 하는 친구랑 알탕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0: 무슨 차이인가요?
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굉장히 상황에 민감해서 고난과 시련의 종류에 따른 행복의 종류가 패턴이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총장님한테 무지하게 혼난 날은 인계동에서 카센터 하는 친구랑 사우나 후에 알탕 먹으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겠더라고요. 근데 동료 교수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가끔 회의하다 보면 학과 간에 이제 이견이 그렇죠, 생겨서. 네. 근데 이건 총장님처럼 수직으로 오는 그런 질타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알력이죠. 이거는 그 친구랑 아무리 사우나하고 알탕 먹어도 이게 나지지가 않아요. 이게 좀 뭐 회복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약간 찬물 샤워하고 깐풍기를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제 지난 5년 동안에 아주 일관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0: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떤 나만의 방법으로
2: 나와 내가 만나는 상황 즉 시련의 종류에 따라 내가 맞이해야 되는 살짝 거기서 벗어나는 종류들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0: 있는 따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니고.
2: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저는 면접 떨어지는 날은 정말 컴퓨터 다 집어던지고 싶은데 그래도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만 마시면 다음날 컴퓨터는 다시 킵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뽑아서 퇴사자가 적은 회사도 봤어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하기엔 살짝 쿵 행복, 부스팅 한다고 하죠.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꾸역꾸역 온 거잖아요. 에이스는 꾸역꾸역 던지는 친구가 에이스입니다. 세바시도 이거 꾸역꾸역이 얼마나 좋은 뜻이냐면 사실은 정말 왜 아까도 왜 대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책장 한번 피게 만드는 거. 예.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소설가 한 분은, 야, 아무리 절필하고 싶어도 다음날 펜만 잡으면 책은 다 짓어. 책상 앞까지 가는 길이 구만리야.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그렇죠.
0: 예. 하지만 그 책상 앞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잖아요. 꾸역꾸역. 그런데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꾸역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살짝 그 전날에 부스팅이 있었다는 뭔가 뜻이에요.
1: 뭔가 뭐 있는 거지.
0: 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놔요.
1: 아.
0: 다시 네. 찍었다는 것만. 그 다음에 다시 열었다는 것만. 다시 결국은 그래도 네. 책장 펼쳤다는 거. 진짜 저도 유학 시절에 짐 따가지고 한국 돌아가고 싶은 일이 진짜 한 100번쯤은 있었는데 결국 다음날 다시 학교 대학원 가서 공부했던 거 100번은 거짓말이고 한 50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쌓여서 어떨 때는 아, 위대한 삶도 되고 어떨 때는 참 대단한 존경스러움도 살고 어쩔 때는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되는데 그 전날 뭐 했나가 우리를 아무도 기억을 안 해.
1: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꾸역꾸역을 하게 했던 그 어떤 것.
0: 예, 예, 예.
1: 우리의 행동, 예. 뭐, 패턴, 뭐, 어떻게 보면 리추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그렇죠. 지나친 거군요.
0: 그걸 기록해놓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행복해져요.
1: 아, 그렇구나. 예, 마치 우리에게 꼭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과 예, 비슷하게. 예, 예.
0: 저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로 뭘 보냐면, 그걸 귀신같이 기록해 놓으신 책으로 뭘 꼽고 싶냐면 난중일기.
1: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거기에 그게 네, 돼 있군요.
0: 의외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순신 장군 보면 막 성웅 이순신의 그 어마어마하게 막 위대한 얘기가 대부분일 것 같지만 뭐 그런 얘기
1: 우리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만 네, 말고 그러니까, 있어서 네,
0: 네, 네. 뭐 신에게는 뭐 한산선 달라
1: 12살
0: 저희가 쭉 한 샘플링에서 보니까 3%밖에 안 돼요.
1: 나
0: 나머지 얘기는 다 뭐 드신 얘기, 장난치신 얘기, 수다 떤 얘기, 갈대밭거른 얘기.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이렇게 보고 있더니 사실 제가 몇 명의 심리학자들과 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는 난중일기를 새로 보는 거죠. 고난의 종, 그러니까 난중일기니까 임진년서부터 이렇게 시간대로 가죠.
1: 그렇죠. 고난일기죠. 네. 전쟁 중 일기니까. 네.
0: 그런데 그게 이게 아니라 이제 고난의 종류로 그냥 가로 X축 Y축, 가로축, 세로축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봤더니 이분이 아시는 것 같아. 제가 얼핏 봐도 거의 100개 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벤져스지. 50개쯤 하니까 카네기나 록펠러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0: 한 30개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지. 이세바시가.
1: 아니, 제가 몰라요. 저도 기억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배워야 돼. 이런 걸 아니까 이제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힘든 예.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우리가 그 힘든 일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예. 우리가 어제 뭐 했지?
0: 그렇죠. 그걸 적어놓죠. 그
1: 잠을 얼만큼 잤지? 예. 이런 걸 기록해두면
0: 그렇죠. 그러니까 난중일기가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걸 너무 잘 적어놓으신 책인 거예요.
1: 이제 오늘 여기 이 토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알게 되신 겁니다. 진짜 이건 뭐
0: 우리 인생 그런 난중일기를 쓰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닐까 싶.
1: 각자의 난중일기를 씁시다. 네, 네, 네, 각자의 네. 난중일기.
0: 진짜 뭐 이렇게 막 난 부하 지휘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하시는 다음 날 뭐 이렇게 뭐 드시는 게 꼭 정해져 있더라고. 찾아가는 대장장이가 따로 정해져 있고.
1: 예. 네.
0: 그리고 갈대밭을 가는 게 대부분 뭔가 안 떠오르실 때 괴로우실 때가 있어요.
1: 나도 난중일기를 읽어볼 생각을 안 했지만 네. 읽어보고 싶네요.
0: 난중일기. 그러니까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이러세요. 왜 이렇게 싱거워?
1: 뭔가
0: 예, 처음에는 예, 쓰잘데기 없는 그쵸. 얘기가 많아. 그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일기를 쓰는 사람이 강해질까를 저희들이 연구한 적들이 꽤 있어요.
1: 아,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 좀 예. 스트롱해질까?
0: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만드시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아. 이런 날은 내가 뭘 살짝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작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1: 그러네요.
0: 네. 그게 일기 쓰는 사람들이 왜 강해지는가에 대한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1: 여러분, 정말 오늘. 아니,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 뭐 수업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0: 아, 그런가요? 아니, 이제.
1: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
0: 그렇지,
1: 거잖아요.
0: 그렇지,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1: 이게 살짝 큰 네네. 것만 알려준다고 여러분, 이게 되질 않아.
0: 네네.
1: 꼭
0: 네네.
1: 수업을 들으셔야.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네 가지 부분에서 지혜로운 인간에 대해서 한번

0: 우리가 접근 동기의 관점에서 좀 알아봤는데, 이런 인간은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1: 없죠.
0: 없는 거죠.
1: 제가 네.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그쪽을 향해 가는 분들은 꽤 보죠.
0: 그 마지막 질문은, 뭐, 요 세바시랜드 과정에서, 과정에 관한 얘기인데, 잠깐 이제 좀 선생님으로서 한번 홍보 겸 설명과 한번 소개를 네네. 한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1: 오늘 우리가 오늘 왜를 보통 말씀드렸죠. 오늘은 왜. 네. 근데 이제 강론에서는 how 방법이 좀 방법 위주로 가는 거죠. 방법 위주로.
2: 그게 좋죠. 네.
1: 그게 왜를 하나 정도 제대로 잡으면 한 다섯 개 정도의 how가 붙어야 돼요.
0: 아 그렇죠.
1: how 다섯 개를 먼저 외우면 이게 이제 파편화되죠. 파편화되죠.
0: 그렇죠. 왜, why를 먼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네.
1: 그래서 그 왜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근데 꼭 how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져서 제가 이제 제일 신경 써서 한 게 그래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조치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개별 강론에서는.
0: 자 오늘 토크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까? 그냥 아니, 살면 안 됩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1: 왜? 그, 폴 그루제가 자기의 작품 정오의 악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0: 맞아요.
1: 근데 우리가 사는데 정말 엉망으로 살 때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잘못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렇게 살아, 생각하는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이 참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한테 울림을 주고 있죠. 지혜롭게 되기 힘들죠. 네. 아마 영원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서는 가기 위해서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적어도 살아야 된다. 그게 배움으로 배움이라는 행위가 그걸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1: 그럼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앨런 랭어가 능는다는 착각에서
0: 네.
1: 시간 그 최근에 능는다는 착각의 책을 네. 썼죠. 경험보다 좋은 게 배움이다.
0: 아 경험보다 좋은 게 배움이다. 네. 경험이 배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이거보다 좀
1: 왜냐하면 경험이 거죠? 너무 비싸요. 사람들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생각만 하지 배움 자체를 즐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움 자체가 더 근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러네요. 네. 이 지혜로운 인간 생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험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 돈을 써야 됩니까? 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무려 뭐 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계속 봐주셨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세바시랜드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세바시랜드의 김경일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1: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었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현아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잘 보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또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었죠.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시면서 여유로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화려한 불꽃놀이,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2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미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각주에서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DMV에 사는 이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장관을 눈앞에서 어떤 주에 사시는 분들보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불꽃 축제, 많은 사람들의 함께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보면서요. 또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도 조금은 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유를 선언한 날, 그리고 그 자유의 터전 위에서 우리도 함께 그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를 다녀오셨는지요? 아니면 정말 이번 지난 주말 너무 더웠죠? 정말 문을 열고 나가면은 훅 하고 들어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숨을 쉬는 것도 참 쉽지 않을 정도였죠. 이 더위를 또 잘 견디시고 이번 주를 맞이하셨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 주만큼 그렇게 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또 6시경에 또 비 소식도 있고요. 또 한낮에 더위를 이 또 비가 씻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잠깐 잠깐씩 올 것 같아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은 87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78도입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현재 지금 78도인 상황에서 체감 온도는 80도고요. 습도가 86%나 되기 때문에 또 체감 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70도 후반대에서 86도, 목요일 정도는 9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이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으니 우산 꼭 차에 두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첫 독립 기념일 밤에 낯선 도시의 불꽃놀이를 혼자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 시절,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이 오히려 또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이제 그 불꽃놀이가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낯선 나라의 축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이 여기서 새롭게 피어난 것을 축하하는 불꽃처럼 느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마도 미국에 이민을 오신 지 오래되셨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더 아시겠죠? 아마 이분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거창한 자유나 성공도 결국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휴식이 있었기에 또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이 조금은 더 가볍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푹 쉬셨길 바라면서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1985년에 발표된 We Are The World인데요.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또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또 이렇게 250주년이 이어지고 있는 그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함께 듣고 또 희망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정말 역사적인 노래지요. 그리고 최고의 가수 4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만든 이 노래를 위해서 스티브 원더, 레이 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밥 딜런, 티나 터너, 다이애나 로스, 빌리 조엘, 신디 로퍼 등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스타들이 미국 음악 시상식이 끝난 늦은 밤 스튜디오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녹음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피곤함도 스타라는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튜디오 입구에는요.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붙여놓은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글을 붙여놓았을까요? 자존심은 몸 밖에 두고 들어오세요. 세계에 정말 유명한 그런 스타들이 이 말이 꼭 필요했었나 봅니다. 그 한마디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아프리카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했습니다.

네, We Are The World를 썼는데요. 네, 이 노래가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수천만 달러의 구호 기금이 모아졌고 네, 지금까지도 인류애를 상징하는 노래로 기억이 되고 있죠. 시대는 변했지만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죠. 네, 이 노래가 주는 감동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좀 더 평화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함께 꿈꾸어 봅니다. 어제가 독립, 7월 4일 토요일이 독립 기념일이자 또 건국 250주년을 맞은 워싱턴 DC, 그야말로 역사적인 하루였지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TV로 또 함께 이 역사적인 현장들을 함께 하셨는지요. 혹시나 또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한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50년 전 자유와 독립을 선언했던 나라가 이제는 2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날이었죠. 네, 이번 행사는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정말 불꽃놀이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놀이 축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군사력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함께 보여주는 대규모 국가 행사가 있었지요. 행사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워싱턴 상공에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인 B-2 스피릿, 또 B-52, B-1D 이런 폭격기들이 편대를 이뤄서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F-22, F-35가 하늘을 가르면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서 장면을 기록하고 또 아이들도 놀라워하면서 환호하면서 이런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또 이 날씨가 굉장히 너무 더웠죠. 체감 온도가 40도, 네, 섭씨로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진 데다 저녁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까지 있으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인근의 연방정부 청사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들은 미국 국가를 함께 부르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갔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와서 기다림을 이어갔지요. 네, 사실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날씨를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면 갔을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영상으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꽃놀이랑 행사들을 쭉 지켜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지요. 그래 미국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두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미국의 희생과 번영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황금시대의 새벽에 서 있다라고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또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를 직접 소개를 하면서 한국계 또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는 더 뜻깊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설이 끝난 뒤 드디어 시작된 하이라이트죠. 무려 85만 발의 불꽃놀이가 약 40분 동안 워싱턴 하늘에 수놓았습니다. 이는 기존 기록을 뛰어넘는 규모로 미국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는 장관을 연출했지요. 워싱턴 마뉴먼트 뒷편으로 연이어 터지는 불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역사와 자부심을 밤하늘에 그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불꽃놀이를 보는 엄청난 사람들을 보는 것도 또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요. 미국이 국경일을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국가 브랜드를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을 한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요. 정치적 견해야 요즘 정말 많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미국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두고는 지지와 비판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념하는 축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려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또 공산주의라는 말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지요. 네,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또 이번 중간선거를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쟁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에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자유시장 경제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지요. 특히 20세기에는 냉전 속에서 소련과 또 수십 년 동안 이념 경쟁을 벌였고 공산주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경제 체제를 넘어서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미국 정치에서 여전히 매우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자체에는 상당수 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북한이나 과거 소련 그리고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인권 탄압과 정치적 자유의 제한, 경제적 실패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자는 메시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의견을 보면요. 미국 정치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 민주사회주의,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이라고 말을 하죠. 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곧바로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소 단순화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의료보험 확대, 복지 강화,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사유재산의 폐지, 중앙계획 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민주사회주의가 점진적으로 국가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용어보다는 정책의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유시장 경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동시에 불평등이나 의료, 교육 문제 같은 새로운 과제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면 사회 안전망은 강화될 수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곧 있을 중간선거에서도 이런 이념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지요. 유권자들은 공산주의냐 아니냐라는 구호보다는 각 후보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미국의 자유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요즘 이념 논쟁이 뜨겁지요. 공산주의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현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서서히 좀 침투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이념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이념을 쫓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있을 중간 선거에서 또 예비 선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달리하고 지지하는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전통적인 아메리칸 포크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7월 6일은 외국 역사에서 또 다른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1785년 7월 6일 미 연방의회가 달러를 미국의 공식 화폐 단위로 채택한 날입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당시에는 식민지인데다가 사용하는 화폐가 제각각이었죠. 영국 파운드, 스페인 은화, 각 주가 발행한 지폐까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화폐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독립선언 9년 뒤인 오늘 미국은 달러를 공식 화폐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단순히 돈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와 경제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십진법 화폐 체계, 즉 1달러를 100센트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체계가 이후 여러 나라의 화폐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달러라는 이름도 재미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달러는 독일이 탈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당시 북미 식민지에서 널리 사용되던 스페인의 은화, 이른바 스페니시 달러가 미국 화폐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나라였지만 세계가 선호하던 화폐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또 미국의 고유의 통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달러. 이 달러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돈이 아니지요. 국제 원유 거래, 금값, 세계 무역, 외환시장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기축 통화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여기고 또 미국의 금리나 달러 가치가 움직이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융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지요. 우리가 환율 뉴스를 매일 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미국 지폐에는 모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한화도 마찬가지죠. 얼굴에 그 한국 돈에도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폐에 미국 지폐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요. 이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남북전쟁 당시 미국을 지켜낸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건국의 기틀을 세운 알렉산더 더 하밀튼,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인물들의 초상화를 지폐에 담았습니다. 사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은 아니었죠. 하지만 외교와 과학, 출판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 건국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지폐를 볼 때마다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면 이 달러, 왜 사람들은 이 달러를 그 많은 세계의 화폐 중에서 가장 신뢰를 하는 걸까요? 사실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요. 지금의 달러는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법정 화폐입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달러를 믿고 사용하고 있지요. 이유는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규모, 법과 제도,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높은 유동성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은 종이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스템과 신뢰가 아닐까 싶고요. 경제학자들은 종종 말하지요. 돈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인쇄된 지폐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또 다른 여러 중국도 지금 각 나라의 그 화폐를 또 세계에서 함께 유통과 무역에서 사용하기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이어지고 또 기업도 신뢰가 있어야 고객이 찾고 나라도 신뢰가 있어야지 세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사회를 움직이는 것도 마지막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한인 동포분들 또 한인들에게 이 달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정말 한국에서 달러 강세로 모두가 참 힘들어하고 있지요. 원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을 지금 넘어섰고 1,600원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과 우리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거나 수입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들도 외화 자산을 관리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금융 지주들은 환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환 해지와 자산 재조정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번 고환율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율이 높은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 미국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 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고 이것이 환율을 더욱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지요. 정부도 외환시장 개입과 여러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의 힘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신호를 찾아보면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도 되면서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달러 강세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전문가들은 말하죠.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우리 한인 제외 동포분들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달러가 미국의 화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과 유학비 또 수입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달러라도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셈이기도 하지요. 요즘 달러 강세로 주변의 유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부모님들 너무 애쓰시고 계시죠. 또 대미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속히 달러가 안정화되기를 환율이 대한민국에서 안정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강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이 될 것이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합동 점검회의에서 또 AI 시대는 결국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의 경쟁이라면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청와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온 전력과 용수 공급, 부지 확보, 인허가 문제를 정부가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삼성과 SK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호남 신규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먼저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실제로 SK 하이닉스 용인 일반 산단은 부지 확정 이후 환경 영향 평가와 지자체 갈등 등으로 착공까지 6년이 걸렸고 삼성전자 용인 국가 산단 역시 아직 토지 보상과 전력, 용수 공급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지요. 이번 발표가 정부가 속도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과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정부가 속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행정 절차와 규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영향평가, 토지 보상, 주민협의, 전력망 구축 등은 법적 절차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바로 몇 시간 전이죠.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군공항 이전 문제도 변수입니다. 무안군이 소음 대책과 지역발전 지원,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3대 선결 조건을 내걸고 군공항 이전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요. 반도체 산단 조성의 속도가 붙으면서 무안 군민의 동의와 또 지역 수용성 확보가 광주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을 좌우할 최대의 관건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권이 산업 정책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가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투자의 최종 판단은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과 정책의 지속성도 중요한 변수이고요. 이런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이어질 사업인데 향후 경제 상황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바뀐다면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지원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라는 점을 정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계 리더들이 감옥을 가는 사례들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봐왔지요. 예,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대통령의 속도전 그런 발언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인허가가 단축이 되고 전력과 용수가 제때 공급되며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호남 신규 클러스터와 용인 클러스터 사이에서 국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요. 글로벌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국가전력산업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장 원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 또한 의견이 많이 다르겠지요? 네, 바라건대 이 계획들이 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똑같은 과거의 그런 불합리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요 산책 함께 가곡 산책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좀 우리 대한민국의 가곡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곡을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나요? 도시의 불빛이 밝아질수록 별은 점점 보이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의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을 품었던 청춘의 별, 사랑했던 사람의 별,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별.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시인 신흥문의 시에 작곡가 정혜련이 선율을 더한 별을 캐는 밤, 깊고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베이스 길병민의 목소리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밤은 어둡지만 별은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올수록 희망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있기에 별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별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향이 별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떠나 삶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에게도 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별하면 생각나는 윤동주 시인도 별을 시적 소재로 많이 사용하셨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별. 그 별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별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 너무 버겁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바라보면 문득 알게 됩니다. 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별도 가장 환하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용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캐야 할 별입니다. 별을 캐는 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란다고. 오늘 여러분도 저녁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분명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 별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언제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심흥문 시인의 따뜻한 시와 정혜련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베이스 길병민의 깊고 풍성한 음색으로 전하는 별을 캐는 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 가장 소중한 꿈 하나를 떠올리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별을 캐는 밤과 함께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별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꿈을 모두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을 향해 걸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믿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오늘의 날도 아름다운 별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죠. 네, 화씨 80도대 후반까지 오르는 네,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햇살도 강하고 자외선 지수도 높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선크림입니다. 이 선크림을 여름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땐 선크림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근래에 들어서는 정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얼굴에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바르시더라고요. 네, 이 선크림 어린아이들도 꼭 챙겨서 바르셔야겠죠. 어렸을 때 그 자외선을 차단한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피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름철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선크림은 해변에 갈 때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출퇴근길, 장을 보러 가는 짧은 외출,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도 자외선은 피부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바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미와 주근깨는 물론 또 심하면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피부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꼭 필수적으로 바르시길 권하는 선크림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외출하기 전에 금방 바르시고 나가시나요? 그런데 외출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피부에 충분히 흡수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도 조금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요. 얼굴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 길이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조금만 바르시면요. 열심히 바르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시간마다 덧바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영을 했거나 또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면 반드시 다시 바르셔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한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날씨가 흐리다고 하면 선크림을 건너뛰는 것이 일반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SPF 숫자를 체크를 하시는데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네, 말씀드리고요. 보통은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이상이면 괜찮고요. 야외 활동이 길다면 SPF 50 정도를 선택하시기를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준히 바르고 제때 덧바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야외 활동할 때는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함께 착용하시면 눈과 피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죠.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또 피부가 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수록 자외선 노출 시간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여름 건강 관리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큼이나 또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선크림 매일 바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해변이나 또 야외 활동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는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선크림을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또 시원한 여름 이야기 노래 DJ 덕이 부르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 들고 또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월요일에 함께하는 멋있는 분 우리 제이든 감독과 함께 온 에어 DMB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게 찾아오신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On Air D&B. 제이든 감독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더운 날 외출할 때 매일매일 꼭 필요한 선크림처럼 여러분의 출근길에 밀착해서 재미와 웃음을 지켜드릴 남자 제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 네, 이번에 굉장히 또 뭐 어제였네요. 네. 엊그제였죠. 저희 그 독립기념일에서.
0: 그렇죠. 토요일. 네. 네.
1: 엄청나게 비가 생각지 못하게 와서.
0: 네.
1: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볼티모어에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그 보드 게임도 하고.
0: 아, 볼티모어에서 보내셨어요?
1: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 볼티모어 같은 경우가 그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막 한 그렇게 뭔가 꾸민 데가 되게 많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1: 교회를 꾸며가지고 약간 맥주집 같이 이렇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0: 아, 교회를 또.
1: 네. 네.
0: 그렇죠. 전통된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쪽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가서 매상도 확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카페에서 곧 보드게임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비가 너무 오는 거죠.
0: 아, 네. 네,
1: 그래서 어쨌든 불꽃놀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250년이라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0: 그렇죠.
1: 들었는데
0: 85만 발의
1: 불꽃이에요. 85만 발이요? 네. 와, 엄청 많네요. 네.
0: 기네스북에 오를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1: 저는 이제 좀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그렇게 그 불꽃놀이가 감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TV로 보면서 오, 좋네. 네. 이런 느낌이요.
0: 또 근데 타주에서는 일부러 오셔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저희 동네 오는 사람들 보면은 불꽃놀이며 이제 벚꽃놀이, 놀이를 좋아해요.
0: 네. 네.
1: 그런 것들 보러 오시는데 또 이제 저희는 사실 뭐 감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리액션은 또 해드릴 수 있다. 친구들이 봤을 때.
0: 그렇죠. 이제 미국의 워싱턴이 유명한 게 또 이제 이런 그 독립기념일 행사 그리고 또 벚꽃놀이 말씀하셨죠. 워싱턴에도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DC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좀 너무 사람들 많은 거는 좀 힘들어해서 그 베데스다에서 벚꽃놀이 하는 곳이 있거든요.
0: 아, 베데스다 맞아요. 네. 벚꽃놀이, 벚꽃이 아름다운 동네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저도 그 쪽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1: 거기가 조금 더
0: 한적하고 아시는 분들만 가시죠.
1: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다른데 주로 이제 투어를 가게 되면 그 우버 기사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해요.
0: 아, 우버 기사님들이 더 많이
1: 오래
0: 아시죠?
1: 오래 살아서 약간 맛집이라든지 숨겨진 명소들 굉장히 잘 알거든요.
0: 네.
1: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여행 가실 때는 우버 기사님들에게 팁을 많이 얻어라.
0: 아, 팁도 많이 들으시고 팁도 많이 얻으시면
1: 그럼요.
0: 좋겠네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 또 택시 운전하시는 운전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렇습니다.
0: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1: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구석구석 싱싱하고 알찬 소식들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뭐 더웠지만 그래도 요즘엔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요즘에 주말에 또 뭐 할까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들 편안하게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네. 워싱턴 주변에서 뭐 할까 주말에 뭐 할까 했을 때 추천하시는 곳들이죠.
1: 네네. 워싱턴 DC부터 보면요.
0: 네.
1: 포토맥 강변의 군악대 콘서트가 이제 7월 4일 연휴는 지나갔지만 워싱턴 DC 여름밤을 수놓는 군악대 무료 콘서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악대들이 요일별로 내셔널 몰의 US 캐피털 웨스트 프론트나 국립해군기념광장에서 웅장한 라이브 연주를 보입니다.
0: 아, 이건 정말 아이들, 자녀분들 방학 있으니까 데려가셔서 함께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더군다나 무료 콘서트라고 하니까. 네.
1: 네, 돗자리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여름밤의 낭만을 한번 즐겨보시죠.
0: 네.
1: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비가 오거나 여행 가시느라고 불꽃놀이를 못 보신 분들 전혀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이번 주 토요일에 기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의 오로노코 베이 파크에서 시 탄생 277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축제가 열립니다.
0: 와, 이거 정말 또 네. 좋네요. 네.
1: 네, 독립기념일 바로 다음 주인 이번 주 토요일 7월 11일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향악단의 생생한 연주와 함께 지난 네. 주말 그 불꽃놀이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한 번 더 펼쳐집니다.
0: 네, 알렉산드리아 교향악단에서 또 연주를 하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이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1: 아, 그럼요.
0: 거기 또 호돔의 강가 앞에서도 맞아요. 또 네. 레스토랑도 맛있는 레스토랑도 많고 또 산책하시기도 좋고
1: 맞아요.
0: 공연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네요.
1: 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올드타운에서 이제 그 크루즈 같은 게 있어요.
0: 네.
1: 크루즈 하면 보통 저녁만 생각하시잖아요. 점심 크루즈도 있습니다.
0: 저도 네. 이 크루즈 타봤거든요. 네. 네. 너무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점심에 이제 딱 타서 네. 거의 뷔페가 있어요. 점심 뷔페. 뷔페 먹고 이제 거기 뭐 노래도 틀어주고 뭐
0: 맞아요.
1: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상 갑판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도 이제 쐬시면서 네. 구경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포토맥 강가 곳곳에 네. 그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곳에서 네. 또 여러 종류의 또 배들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도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3대가 이 포토맥 강 배를 타고 식사도 하면서 굉장히 그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의외로 워싱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배를 타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1: 네네.
0: 네. 이 여행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국에서 지인들 오셔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월에 접어들으면서 이제 D&B 곳곳의 스퀘어나 공원들이 야외 극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0: 네.
1: 특히 라슬렌의 게이트웨이 파크에서 열리는 라슬렌 시네마나 로컬 분들이 자주 찾으시는 메이슨 디스트릭트 파크의 저녁 스크린 타임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 열대야로도 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네,
0: 에어컨 바람 대신 시원한 자연 바람 맞으시면서 영화도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또 우리 동네 곳곳에서 공원에서 무료 야외 영화 상영도 시작이 되죠.
1: 네. 네. 메이슨 디스트릭트 파크가 그냥 파크가 아니라 거기 네. 공연장이 있어요. 약간 그 행사장 같이 돌로 된 약간 공연장이 있어서
0: 네.
1: 여기서 행사를 좀 많이 하시는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번 갔었는데
0: 그렇군요.
1: 괜찮더라고요.
0: 그래서 이 로젤린 시네마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1: 거기는 네. 라슬린 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이슨 디스트릭트라고
0: 네.
1: 에난데일 쪽에 있어요.
0: 에난데일에 있는 네. 네.
1: 파크 되게 잘 돼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네.
0: 이 동네 곳곳에 찾아보면은 숨은 공연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오늘 우리 제이든 감독님께서 소개를 너무나도 잘 해주셔서
1: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게 만드는 축구 소식이에요.
0: 네, 네
1: 이번
0: 축구. 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저희 우리나라 대표 국가 대표팀이 뭐 아쉽게도 탈락을
0: 아쉽죠.
1: 하고 말았는데요.
0: 네.
1: 그래도 최선을 뭐 다 해준 선수니까 따뜻한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네.
1: 비록 경기는 끝났지만 월드컵 축제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진검승부입니다.
0: 네.
1: 오늘부터 생존한 16개의 팀이 운명이 걸린 16강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32강은 정말 역대급 이변이 많았어요.
0: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1: 벨기에는 세네갈을 상대로 연장 후반 124분에 극장 역전골을 넣으면서 드라마를 썼고요.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은 파라과이에서 피말리는 승부차기 끝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0: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네. 네.
1: 그리고 이번에 메시, 와, 메시 아르헨티나가 네. 그 카보베르데 그 골키퍼가 엄청 잘하셨어요.
0: 엄청 났었죠. 네.
1: 네. 진땀을 빼다가 간신히 올랐고요. 노르웨이는 또 이제 홀란드의 막판 결승골로 브라질을 이겼어요.
0: 그러니까
1: 놀랐어요.
0: 이번에 정말 독일, 브라질 네. 막강한 그 정말 팀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 팀들이 지금 다 짐을 싸는 상황이 돼버렸죠.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카보베르데 이 지금 이 섬나라잖아요.
1: 네.
0: 정말 그 서아프리카의 그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상상도 못한 이변이 있으면서 또 골키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0: 그, 이런 네. 그 극적인 장면들을 보는 것이 또 흥미롭죠.
1: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막 두각에 뛰지 않는 선수들이 네. 월드컵만 되면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실전에 강하신
1: 맞아요.
0: 분들.
1: 네. 어제도 사실 영국과 멕시코전 봤거든요.
0: 네.
1: 벨링햄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와, 엄청 잘했고 그 멕시코도 너무 재밌게 잘 풀어가지고 네. 봤는데 결국에는 3대 2로 네, 영국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0: 아, 이번이 특별히 올해 2026 월드컵은 네. 딴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기대했던 팀들이 좀 많이 도태가 되고 신진 나라들이 이번에 사실 노르웨이도 생각지도 못했던 우승 후보잖아요.
1: 네. 그렇지만 네. 또 노르웨이에 또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네. 홀란드가 또 이제 월드컵에서 이번에 좀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또 보여주면서 네. 저희에게 빅재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네. 그 치열한 승부를 뚫고 올라온 팀들이 바로 오늘 밤 빅매치를 펼칩니다. 오늘 일정이 그야말로 대박인데요. 오후 3시에는 포르투갈 대, 와, 이거 재밌겠네요.
0: 네,
1: 포르투갈 대 스페인.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옛날에도 굉장히 뭐 전쟁 그런 느낌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0: 아, 그렇죠. 역사적으로.
1: 일본, 일본과 네. 느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때 벨기에의 8시. 아, 이게 빅매치예요.
0: 아,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 네.
1: 네. 16강이기 때문에 네. 이번부터는 진짜예요. 이 약물과 아마 싸울 텐데 비록 저희 경기는 없어도 이런 메가톤급 매치들은 이제 그냥 지나치기 어렵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그러면 열심히 또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 또 이제 뭐 식당이나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도 같이 축구 경기를 응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네. 그러면은 참 이번에 이렇게 또 DNB에 기대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또 노래를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1: 네, 여름에 딱 어울리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네, 어떤 노래일까요?
1: 버즈가 부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아, 버즈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간 GMB 온에어 제이든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장이 뛰는 음악을 지금 신청해 주셨어요.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1: 네, 그 세상의 모든 핫한 소식들을 가장 가까이서 당겨봅니다. 제이든의 주민 트렌드 지금 포커스 맞춘 이런 네. 건데요.
0: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핫한 소식들.
1: 네, 네. 다음번에는 약간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멘트를 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민 트렌드라고 이제 그 요즘에 뭐 핫한 테크 소식들 네. 많이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 일부 대형 카페나 스타벅스 매장들이 노트북 프리존을 선언하거나 매장 내 와이파이를 아예 꺼버리는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주말에 네.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인생샷만 찍고 오시는 분들 많죠.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커피와 대화에 집중하려는 카페 사장님들의 눈물겨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노트북 프리존을 선언을 하시거나 매장 내 와이파이를 아예 꺼버리는 파격적인 실험. 네,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반격이 시작되었네요.
1: 네. 그 요즘에는 좀 그 한국에는 카공족 때문에 카페 사장님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네,
1: 이제 손님들은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미 콘센트와 함께 뭐 저는 저번에 막 스피커 엄청 큰 거 가져오시는 분도 바쁘긴 했었는데 네. 사실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0: 그럼요. 네, 네. 이것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한 네. 고객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차고 있으면 또 민폐지요.
1: 네,
0: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1: 네. 네. 최근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내가 앉은 좌석과 실제 뷰와 창문 위치, 앞좌석과의 간격을 3D 메타버스 렌더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서 미리 걸어보고 선택하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여행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막상 비행기 탔는데 창문이 애매하게 비껴가서 밖이 안 보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0: 네, 그렇군요. 아, 이제 정말 그 렌즈 너머로 미리 명당을 줌인해보고 고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군요.
1: 맞아요.
0: 네.
1: 이번에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버추어 세상이 좀 온 것 같아요.
0: 네. 그, 요번에 이제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에게는 실패 없는 앵글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1: 네. 이제 나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라고 말하기도 전에 네. AI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신나는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0: 그래요?
1: 인간적인 눈치는 없어졌지만 기계적인 눈치는 엄청 빨라진 세상이에요. 화면을 들여다보는 AI를 넘어서 최근엔 사용자 목소리 톤, 심박수, 심지어 호흡까지 분석해서 실시간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감정인식 AI 웨어러블 제품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 와, 정말 이제는 감정까지 우리 보통 강아지가 보면은 반려견들이 그 인간의 감정을 느끼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이 AI가 해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1: 네. 자, 이제 알바생한테 패티 좀 바짝 구워주세요가 아니라 로봇한테 펌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버거 체인들이 주방에 AI 패드립 로봇과 자동 튀김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패티를 정확한 온도에서 뒤집고 감자튀김은 완벽한 타이밍에 건져 올린다고 하네요.
0: 와, 이런 이제 정말 AI가 우리 네. 먹거리까지 굉장히 더 관리를 하면서 어쩌면은 실수 없이 정확한 그 맛을 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원래 체인점 같은 경우가 네. 맛이 다른 게 뭐냐면
0: 사람들이 하기 네, 때문에
1: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0: 아, 하라는 대로 안 해서.
1: 네, 네. 그래서 그 백종원님이 그 네. 체인점을 냈거나 다른 뭐 BBQ나 뭐 다른 데서 이제 체인점을 냈을 때. 이 지점, 저 지점이랑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좀 아무래도 컴퓨터로 정확히 네. 나오면은 더 맛이 예, 완벽하지 않을까요?
0: 똑같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기쁜 소식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그 손맛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1: 출근해서 어제 진짜 대박 꿈꿨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 꿈을 인스타 릴스로 업로드하는 날이 머지않았네요. 사용자가 잠들었을 때 뇌파를 분석해서 꿈속에서 본 시각적인 이미지를 AI가 이미지나 비디오로 재구성해주는 획기적인 드림 리코더 스타트업이 화제입니다.
0: 아, 이런 드림 리코더, 이게 꿈을 갖다가 시각적 이미지로 AI가 만들어준다, 재구성해준다는 거죠.
1: 아, 저는 이거 좀 좋은 것 같은 게 가끔 꿈속에서 본 그 꿈이 와, 꿈 같다라고 네. 달콤한 꿈이 있어요.
0: 아, 그런 것들은 그쵸. 계속 네. 꾸고 싶은 꿈.
1: 그럴 때 깨고 싶지 않은
0: 깨고 싶지 않은데 네. 깰 때가 있죠.
1: 그럴 때 있어요.
0: 네. 무서운 꿈을 네. 꿀 때 깨는 건 좋은데
1: 그쵸.
0: 어떤 꿈은 꾸고 나서도 좀 일어났을 때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때 떨어져서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왜냐면 또 피 보면 좀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 너무 좀 아쉬운 꿈들 저장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림 리코더
1: 그러니까요.
0: 스타트업이 네. 네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 이미
0: 가능하겠죠.
1: 스타트업을 했으니까.
0: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준비하신 것들이 다 AI랑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삶 속에서 먹거리, 꿈, 생각, 경험 같은 것들을 이 AI가 상당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다음 이야기 전해주시죠.
1: 네. 주차 공간 좁아서 문콕 걱정하시는 분들, 주차장 뱅뱅 돌면서 혈압 오르시던 분들에게 최고의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공항이나 대형 쇼핑몰에 납작한 원반 모양의 주차 로봇이 도입되어서 운전자가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를 번쩍 들어서 빈 공간에 칼각으로 주차해줍니다.
0: 주차도 이제 해준다는 거죠?
1: 네.
0: 와, 편리하겠습니다. 네.
1: 내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마트 우주. 이제 와이프나 여친 앞에서 말로만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옷 색깔이 이미 시뻘겋게 변하고 있을 테니까요.
0: 아, 네.
1: 거짓말 탐지기가 따로 없네요. 특수 섬유나 마이크로 센서를 활용해서 착용자의 심박수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옷의 색상이나 패턴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하이테크 의류가 러너웨이에 등장했습니다.
0: 하이테크 의류. 이게 실제로 정말 런웨이에 등장을 했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나 여친 또 가족들 앞에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안심이 되십니까?
1: 그 런웨이 할 때 뭔가 그 다른 모델들과 싸우고 나오면 네. 큰일 나겠어요.
0: 그렇죠. 모델들이 입고 그것이 색깔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좀 더 참 모델들에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 이제 아침 출근길에 차 막힌다고 상사에게 핑계대면 자네는 왜 에어택시 안 타고 왔나? 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0: 아, 에어택시는 이제 정말 좀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1: 네, 드론도 네. 뭐 많이 나오고 뉴욕에서는 몇몇 군데는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네. 아, 하늘을 나는 택시들을 우리가 또 이제 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빨라져 오고 있군요.
1: 우리 집 댕댕이가 쳐다볼 때 무슨 생각하나 궁금하셨죠? 변역기 돌렸는데 아재 간식이나 좀 주게 멍멍 이라고 나오면 약간 서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 주파수와 몸치 전화를 분석해서 배고파요, 놀아주세요, 저 사람 저리 가라 그래 등등 90% 이상의 정확도로 사람 언어로 번역해주는 AI 펫 통역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를 때 이제 언어의 제한을 느끼지 않고 다른 언어로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반려견까지도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1: 네.
0: 와.
1: 저희도 얼른 네. 도입하고 싶네요.
0: 저 지금 반려견과 함께 사시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0: 근데 말하지 않아도 거의 주인들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서로 아는 것 같아요.
1: 저는 근데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얘 네. 무슨 생각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0: 아마 강아지도 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니까요. 감독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1: 맞아요.
0: 지금 뭐
1: 새로운,
0: 있나?
1: 새로운 네. 말로 하면 이렇게 그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할 때가 있습니다.
0: 아, 참 신기하죠.
1: 네네. 네. 자, 이제 술자리에서 눈치 보면서 지갑 늦게 꺼내는 아재 전술이 안 통합니다. 그냥 손 한번 흔들면 결제가 끝나버리니까요. 지갑도 스마트폰도 없이 대형마트 계산대나 카페에서 내 손바닥 바코드, 아 이게 정맥인식, 이나 얼굴을 쓱 비추면 1초 안에 결제가 완료되는 스캔페이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0: 이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런 저희가 모르는 이런 또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이게 옛날에 우리가 미래 세계에서 네. 바코드를 몸 안에 심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의 모든 정보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현실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제가 옛날에 본 것들은 이제 그 쌀 한 날 한 톨 같은 그런 크기의 칩을 네. 그 팜 안에다가 이 엄지와 그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주사로 주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캔하고 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반대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게 엊그제 같은데.
0: 666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세상이 되었군요.
1: 공항 패션 완성의 끝은 이제 간지나는 캐리어가 아니라 내 뒤를 강아지처럼 따라오는 스마트 캐리어입니다. 공항에서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 가방이 주인의 스마트폰 신호를 감지해서 장애물을 피해가며 알아서 뒤를 졸졸 따라오는 자율주행 여행 가방이 여행족들의 워너베템이 되었습니다.
0: 아, 네.
1: 네, 그 블랙핑크의 리사도 전에 이런 거를 이제 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0: 네.
1: 제가 알던 거는 여기 팔목에 리스트 밴드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기지 백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0: 네.
1: 거였는데 지금도 많이 발전했나 봐요.
0: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상용화되면 정말 네. 이렇게 서로 분실하는 것도 좀 없어질 네. 것 같고요.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그래서 사실 캐리어에다가 에어태그를 달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딘지 나니까.
0: 네, 맞아요. 네. 요즘은 저는 가방에도 네. 그거 달고 다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그러면 가방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호가 이제 오죠. 네.
1: 네. 네. 그 저도 막 여행을 좀 많이 출장도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0: 필요하겠네요.
1: 네, 네.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저거 있으면 또 무거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0: 네. 네, 마지막 소식. 네.
1: 부하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 보고 소외감 느끼셨던 부장님들. 이제 비밀 병기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밈과 10대들의 신조어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해서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쉽게 맥락과 예시까지 곁들여 번역해주는 MG알파세대 통역 AI 챗봇이 직장인들 사이의 유행입니다.
0: 아, 이게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10대들이 쓰는 단어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신조어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네. 10대들이 쓰는 신조어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그걸 알아내는 순간 더 이상 안 쓴대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희는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굳이 이렇게까지 알아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려고 억지로 이제 노력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오그라들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냥 약간 내추럴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피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어렸을 때는 많이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낸 걸 텐데 꼭 굳이 이렇게 찾아내면은 또 그 느낌이 안 살지 않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0: 10대 그들만의 세상을 네. 지켜주고 싶다는 우리 제이든 감독님의 네, 뜻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10대들 그들만의 세계를 네. 또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런데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1: 맞습니다. 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지만 아는 척
0: 모른 척하고 네. 또 너무
1: 그게 좀 센스 있는
0: 네.
1: 것 같아요, 저는.
0: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또 앞선 세대 분들이 10대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또 어쩔 때는 좀
1: 맞아요.
0: 약간
1: 어색하고,
0: 자연스럽지 네. 않은 경우도
1: 그런
0: 있어요.
1: 그런 유튜브 좀 많아요. 아빠나 네. 엄마가 뭐 저기 자녀들과 대화할 때 신조어 막 쓰면서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0: 이상하다고.
1: 닭살 돋는다고 하지 말라고.
0: 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 핫 이슈들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1: 네,
0: 잠깐
1: 팩트.
0: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1: 좋습니다.
0: IOI가 부르는 갑자기.
1: 갑자기.
0: 네, 그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IOI가 부르는 갑자기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1: 아, 너무 좋아요, 아이오.
0: 아, 또 좋아하시는.
1: 네, 네, 그, 네, 이게.
0: 굉장히 청량한 것 같아요.
1: 프로듀스 101에서 나온 그룹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컴백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가수들이 다시 리유니언에서
0: 네.
1: 그런 컴백을 하는 게.
0: 어떤, 요즘 또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1: 마마무도 하고, 그쵸, 이제 제가 또 네. 투어를 또 가지만.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요즘에 다시 보고 싶은 가수가 있긴 해요.
0: 어느 분이실까요?
1: 신화가 보고 싶어요, 신화.
0: 아, 신화.
1: 신화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0: 그렇군요.
1: 여름하면 신화였거든요.
0: 네, 많은 온리, 분들이 좋아하시죠.
1: 온리원. 네. 뭐 이런 거.
0: 네. GOD는 얼마 전에 네. 함께 또 이렇게 공연도 아, 하시고 하더라고요.
1: 팬이십니다.
0: 아, 팬은 아니었지만.
1: 네. 혹시 네. 보고, 다시 보고 싶은 가수 있으세요?
0: 아, 다시 보고 싶은 가수. 네. 글쎄요. 저는 옛날 워낙 좀 옛날 노래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미 다시 하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좋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1: 좋습니다. 저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0: 네.
1: 또 이제 남는
0: 시간이
1: 또,
0: 없어서 다 네. 못하시고 네.
1: 남는 시간에 또 그 제가 준비한 게 또 있거든요. 심리 테스트를 좀 하면서
0: 오늘 하나 네. 하시고 네.
1: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네.
1: 자, 요즘에 또 주위에서 몽글몽글 연애 감성이 많이 피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0: 연애를 네. 우리 감독님이 하셔야 되는데.
1: 아이, 얼굴 빨개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코너가 이제 내 연애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다들 연애세포, 네. 연애세포가 네. 죽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토핑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거를 고르시겠습니까?가 질문이거든요.
0: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 그 위에 토핑을 이제 골라야 할 경우에
1: 네.
0: 뭐 지금 얘가 보니까 딸기잼, 녹차 시럽, 견과류와 네. 건과일,
1: 네.
0: 초콜릿 시럽 네 종류예요.
1: 네,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평소에?
0: 아, 저는 녹차.
1: 녹차 아이스크림.
0: 녹차 아이스크림을
1: 없네.
0: 줘요. 네.
1: 녹차 시럽 있다.
0: 녹차 시럽이 있네요.
1: 많이 네. 뿌리면 되겠네요. 네.
0: 녹차 시럽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자, 네 개 중에서 딸기잼, 녹차 시럽, 견과류와 건과일.
0: 네.
1: 건과일은 뭐죠?
0: 마른 과일.
1: 아, 네. 오케이. 그리고
0: 견과류와
1: 시럽.
0: 건과일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1: 초콜릿
0: 네.
1: 시럽 있는데.
0: 초콜릿. 네.
1: 저는 사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0: 아, 네.
1: 근데 아, 좀 고민돼요. 왜냐면 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 또 딸기잼 나쁘지 않거든요. 아, 딸기잼이구나, 시럽이 아니라.
0: 네, 이 조금 약간 특이하네요.
1: 네, 그럼 저는 네. 초콜릿 시럽 할래요.
0: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 네, 첫 번째로, 네. 네, 첫 번째로 제가 고르려고 했던 딸기잼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 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도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편. 항상 에너지 넘치고 생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사랑받고 싶어 함. 이거 저는 이런 거를 좀 선호하긴 하는데
0: 네.
1: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간 아나운서님이 네. 고르신 녹차 시럽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 말로 표현해주는 사랑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행동으로 해주기를 갈구하는 타입이라고
0: 아,
1: 나오네요.
0: 좀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전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죠. 행동이 우선이 되는 걸 더 좋아해요. 네,
1: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견과류와 건과일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재밌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 네,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대화가 통하지 않고 지루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타입. 상대방과의 재밌는 대화가 가능한지 중요하게 생각함. 아, 네.
1: 네.
0: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 재밌는 네. 대화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이 사람이 웃기지도 않아도 되는데 뭔가 같이 있을 때 재밌으면 또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0: 아, 또... 요즘 네. 젊은 세대는 또 유머 있는 분들을 굉장히 네.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티키타카가 잘 돼야.
0: 네. 티키타카라는 네. 말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1: 이게 티키타카가 네. 사실 이제 축구 용어거든요.
0: 아, 축구 용어예요?
1: 네. 그 바르셀로나라는 네. 팀이 좀 좁은 간격에서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러면서 공을 빨리빨리 주고 받아가지고 상대방 선수가 공을 못 네. 가로채게 하는 게 이제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0: 그렇군요. 네.
1: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제 골을 넣는 거를 이제 티키타카 전술이라고 하는데 또 말에서도 이게 티키타카 약간 핑퐁되는 그런 느낌.
0: 서로 이렇게 네. 공감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관계.
1: 네네.
0: 마지막 우리 제이든 감독님도 좋아하는 초콜릿 시럽.
1: 네,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힘든 상황일 때 격려해주며 달래주는 연인을 원함.
1: 아.
0: 기념일을 세심하게 챙긴다거나 로맨틱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 아, 그렇군요.
1: 저는 이거를 네.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챙기고 좀
0: 해주고 싶어 하시는
1: 연애할 때는 또 로맨틱한 스타일인데 아, 이 네. 반대로 됐네요. 네.
0: 아 그렇군요.

0: 약간 그런 느낌. 네,
1: 남자는 남자답고 네. 여자는 네. 여자다워야 한다는 거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0: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또 저 근데 또 아기자기한 건 좋아하긴 해요. 네. 네, 뭐 그 미니어처 뭐 이런 거 보면 좀 더 눈이 가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1: 뭐 아무튼 제이든 감독님은 네. 다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네. 너무 좋다.
1: 여성분들 다 되는 우리 제이든 감독님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만남 또 네. 주소 내드리겠습니다.
0: 네 맞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0: 네.
1: 우리 감독님 이제 월요일 날 매주 만나셨는데 이제는 네. 조금 가끔씩 이제 뵙기를 하고요.
0: 맞아요.
1: 오늘 저녁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온테일러 DMB의 제이든 감독님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소개를 해주십시오.
0: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한 시간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저희 미친 텐션으로 여러분들과 노는 라디오 K-Play DMB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제 편하게 오셔서 들으셔서 놓으시면 돼요. 그냥 저처럼 그러니까 퇴근 시간 아니어도 뭐 노는 느낌으로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한원서님과 함께하는 그 온웨어 DMB는 매달 첫 월요일 날에는 제가 출연을 오늘처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 6시에 뵙도록 할게요.
1: 네, 오늘 저녁 6시 우리 제이든 감독과 함께 하십시오. 네, K-Play DMB입니다.
0: 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네 김밥 함께 하고요. 그리고 한국식 중화요리 진짜 맛을 찾고 계신다면은 How by How루 페어펙스 How루 센터빌에서도 맛있는 한국식 중화요리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20불 쿠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 김밥에서 월화수 오늘도 해당되죠. 11시에서 1시까지 리김밥, 리라면 콤보 9불 99에도 드립니다. 네, 점심 뭐 드실까 고민하신다면요. 리김밥 또 하이바이하우루, 하우바이하우루 그리고 하우루에서 만나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2: K-온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있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O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동부를 중심으로 이어진 폭염으로 최소 2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정전과 교통 차질 등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그버건 미 내무장관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행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원칙을 언급하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표현이 허용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후계자로 공개 지지한 중국계 정치인 코니 첸 후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첸 후보가 미중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차량들이 교통 체증으로 멈춰서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으로 견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본인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 이미지를 공개한 가운데 재무부가 기념 지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생존 인물의 화폐 등재를 금지한 기존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투자자 중 약 100만 명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손실 규모는 약 38억 달러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초기 투자자와 트럼프 측은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 밀폐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엠파이어 빈 도입이 확대되면서 거리 위생 개선 효과와 함께 노상 주차 공간 감소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 총격전이 발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총격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FIFA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에게 내려진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FIFA의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소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폭염이 한풀 꺾이는 과정에서 강한 뇌우와 폭우가 몰아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정전으로 수십만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1: 5일 NBC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이번 폭염으로 미국에서 최소 25명이 폭염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만 2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30에서 80대로 에어컨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저지주는 4일 밝혔습니다. 뉴저지 보건부는 이번 폭염은 일반적인 여름 폭염이 아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각각 열 관련 사망자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이번 폭염은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영향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기온은 약 38도까지 치솟았고 체감온도는 43도까지 올랐습니다.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거나 같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여러 야외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됐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 행사가 열린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 주방위군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한낮 햇볕에 달궈진 행사장 의자 온도는 70도까지 올랐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강한 뇌우와 폭우까지 덮쳤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이 남하에 남아있던 고온 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폭풍우 전선이 형성돼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 강한 뇌우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부 전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뉴욕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약 95km의 강풍과 잦은 낙뢰가 예보됐고 맨해튼과 퀸즈 등에는 최고 100mm의 기습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뇌우로 미시간과 뉴저지, 뉴욕 등을 중심으로 정전이 발생해 약 90만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암츄럭과 뉴저지 트랜짓 등 주요 열차 운행도 지연을 빚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4일 하루 동안 미 북동부와 중부 연안에서 511건의 강풍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당분간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야간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뉴욕시가 거리의 쓰레기와 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밀폐형 수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생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도로 주차 공간이 대거 줄어드는 부작용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거리 위생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확대 계획이 도시 공간 구조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위 개체수 감소를 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도로 주차 공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뱀파이어 빈으로 불리는 대형 밀폐형 쓰레기 수거 장치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서 거리의 쓰레기 봉투 적치를 줄이고 주위의 먹이원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장치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대형 공동주택은 설치가 필수이며 중소규모의 건물은 기존 방식 또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면 도입 시점은 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설치 공간 확보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일정한 설치 공간이 필요해 기존 노상 주차 구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행정 추산에 따르면 약 2030년대 초까지 수만 개 수준의 주차 공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밀도 주거지역이 많은 맨해튼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퀸즈 등 외곽 자치구도 일정 규모의 주차 공간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체감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전체 도시 주차 공간 대비 감소 비율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 위생 개선과 쥐 문제 완화라는 공공 목적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무료 노상 주차 공간이 줄어들 경우에 민간 주차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환경 영향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카타르 왕실이 선물한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카타르가 제공한 에어포스 원의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해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대통령 도서관에 이 항공기를 전시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도서관에 퇴역한 에어포스 원이 전시된 전례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지난 2017년 보잉사에 발주한 차세대 에어포스 원 두 대는 2028년 중반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에어포스 원이 투입된다면 카타르가 제공한 에어포스 원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 전시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어포스 원을 운용하는 미 공군조차 이 같은 희망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카타르가 제공한 보잉 747-8 항공기에 보안 시스템과 군 통신 장비 등을 장착하는 데 4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공군 내부에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차세대 에어포스 원이 납품 이후에도 카타르가 선물한 에어포스 원 운용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 화이트 공군 대장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한다는 임무가 최우선이라며 임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반발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외국 정부가 제공한 고가의 항공기를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카타르가 선물한 에어포스 원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막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한 차기 대선도 변수입니다. 퇴역 군용기의 최종 전시 여부는 미 공군과 국립공군박물관이 결정하는 만큼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새 차 구입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집중호우와 뇌우, 국지성 돌발 홍수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라 맘다니 시장과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시민들에게 월요일 하루 동안 강한 비와 천둥 번개, 돌발 홍수 위험이 예상된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특히 월요일 많은 비가 내리고 저녁까지 산발적인 뇌우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폭우가 내리는 동안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나 물이 고인 지역은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걸어서 건너지 말고 가능한 경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하층이나 반지하 주택 또는 과거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사전에 대피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위층에 사는 이웃이나 가까운 공공시설,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하며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각 자치구의 임시 대피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풍에 대비해 실내에 머물고 쓰러진 전신주나 전선, 나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외에 있는 의자나 쓰레기통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911에 신고하고 쓰러진 나무나 막힌 배수구 등 긴급하지 않은 위험 요소는 311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인 노리파이 NYC에도 가입해 최신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MTA 역시 출근길 시민들에게 평소보다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교통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제는 시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면 이동을 줄이고 지연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며 기상경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가 거세지거나 강풍이 불고 천둥이 들리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안전계획을 마련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뉴욕, we are expecting heavy rain and thunderstorms this evening. The highest chance of flash flooding is going to occur during tomorrow morning's commute. We are asking every New Yorker to stay safe. And so if you are able, we ask that you do not travel tomorrow morning during this period of the most intense weather that we are expecting. The city is already out clearing catch basins, preparing neighborhoods that are historically flood prone, and responding across the five boroughs. We ask New Yorkers in this time to stay safe, stay prepared, and to keep an eye out for one another. If you live in a basement apartment, start to plan. If you see water rising around you, move to higher ground. If you are in any kind of danger, call 911. And the best way to stay up to date over the course of this period is by texting Notify NYC to 692-692. Stay safe, New York City.
5: 국립기상청은 화요일 오전 6시까지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뉴욕시 대부분 지역에는 여러 차례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총 2,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 지역에 폭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최대 6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최대 2, 3인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와 배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돌발 홍수 비상계획을 공식 가동하고 모든 시정부기관과 유관기관에 사전 대응과 긴급구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크라운 하이츠에서는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전선을 덮치고 차량을 파손했으며 도로까지 막아 교통에 큰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또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와 인도가 침수돼 차량과 버스가 얕은 물길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햄스테드는 7일 오전 6시까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됐던 모든 야외 수업과 야외 체육활동, 수영 강습 등이 전면 취소됐으며 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침수 도로 운행을 피할 것, 전자기기를 미리 충전하고 반려동물을 실내로 들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전이 발생하거나 끊어진 전선을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력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긴급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자제해 구조인력이 실제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 청년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7: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가계경제의사결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성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청년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며 성인기 문화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대 청년이 부모 집에서 사는 것은 한때 독립에 실패했다는 의미이자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일부에게는 장기적인 생활 방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스라이번트가 올해 봄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의 약 55%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숨기기는커녕 자신을 집에서 사는 딸이나 집에서 사는 아들로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맨하튼에서 살던 서멘사 스토보는 연인과 헤어진 뒤 혼자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머니가 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9세 때 맨하튼 집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 집에서 몇 달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상을 틱톡에 올리고 있는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말 좋겠다, 돈도 많이 모으고 있겠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케이시 라이트도 연이어 두 차례 직장을 잃은 뒤 부모 집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월세를 내지는 않지만 장보기와 요리, 잔디깎기 등 집안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독립하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오래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템플대 심리학과 로런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이 연령대 미국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주택구조와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주에서는 부모집 부지의 별채 형태의 보조주택을 짓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주택건설업체들도 성인자녀나 부모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세대 주거 형태를 늘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대도시권의 부동산 중개인 케빈 그롤리그는 성인자녀가 계속 함께 사는 탓에 고객들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독립기념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행진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무장관이 이들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옹호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8: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단체 애국전선 회원들의 행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의 근본 원칙은 민주주의를 복잡하게 만들기는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개인적으로 불쾌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부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백인 우월주의를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애국전선 회원 400여 명이 남색 상의에 카키색 계열 바지를 맞춰 입고 복면 모양의 마스크에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쓴 채로 워싱턴 DC를 활보하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낮 최고기온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노예제 옹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남부연합계를 들고 거리 곳곳을 행진하면서 미국을 되찾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흑인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이터 통신의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에서 유색인종이 처한 현실과 저항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단체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극우 세력이 집결해 폭력 시위를 벌인 즈음 결성됐습니다. 이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미국 각지에 떼지어 나타나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시위나 행진을 산발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샬럿츠빌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벌인 극우 세력이나 반대 시위에 나선 쪽이나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해 백인 우월주의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언사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저지하겠다고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프라우드 보이스를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 극우단체 회원이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리를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부른다며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많은 나라와 달리 우리는 실제로 함께 싸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길 바라고 핵연료 농축시설을 해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폭격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해 미쳤다며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이 또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산불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수일째 산불이 이어지면서 19,0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는 파리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산불은 일부 지역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6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수천 명이 더위와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은 올 여름 산불철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찾아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소방당국은 지난 며칠간 북부 산림지대 13,000헥타르가 타버린 가운데 산불의 약 80%를 통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앞서 화상 등 부상자가 9명 나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코스타 브라바 해안 인근에서 난 산불로 이틀 만에 2,200헥타르 면적이 차버렸습니다. 프랑스 피레네 조리앙탈 데파르망트에서는 페르피냥 동부의 산간지대 약 1,500헥타르를 태우고 화재가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관 750명, 소방차량 200대 등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주 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1,528명으로 하루 전보다 26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이 증가한 4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명률은 32.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인원도 전날보다 26명이 늘면서 239명이라고 민주 콩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민주 콩고와 이웃한 우간다에서는 지난달 21일 2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금까지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일 기준 16명이 완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에볼라에 확진된 의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프랑스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민주 콩고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으며 귀국 직후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혼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강한 뇌우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고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뇌우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과 같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전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경찰관들이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으며, 코니 아일랜드에서는 가족 바비큐 모임을 향한 무차별 총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8명이 다쳤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도시에서 이런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독립기념일 연휴인 5일 브루클린에서 경찰관 피격 사건과 다수의 민간인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뉴욕시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5일 새벽 4시 14분쯤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에서 뉴욕 경찰 형사들이 순찰 중 무장한 18세 남성과 맞닥뜨리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관들이 탄 사복 차량에 접근한 뒤에 권총을 장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으며,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곧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차의 앞뒤 유리와 차체에서는 여러 발의 탄환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3명이 대응사격을 했지만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수블럭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고 현장에서는 9mm 권총이 회수됐습니다. 총격을 당한 형사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등에 경상을 입는 데 그쳤으며 은퇴를 불과 열흘 앞둔 베테랑 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경찰관 한 명도 체포 과정에서 얼굴과 어깨를 다쳤으며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시카 티시 NYPD 국장은 오늘은 방탄조끼가 형사의 생명을 구했다며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져 총격 직전에는 바디캠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5분쯤에는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더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안뜰에서 가족들이 독립기념일 바비큐를 즐기던 중에 검은 옷과 스키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가 울타리 밖에서 접근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에 도주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코니아일랜드 보드워크와 네이션스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린 장소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입니다. 이 총격으로 6세와 7세, 12세, 14세 어린이 4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21세 여성은 가슴에 총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이며 나머지 7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와 탄피를 확보했지만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전 바비큐 모임에서 말다툼이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주 초 같은 블럭에서 발생한 갱단 관련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There is no place for this kind of violence in our city. We will not tolerate it and we will fight it with every single tool at our disposal. As we mourn alongside those whose loved ones have been hurt, let us also recommit ourselves to the work of building a city where every celebration is safe.
4: 한편 조란 남는 뉴욕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우리 도시에 이런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 맨해튼의 이스트강에서 5일 수상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객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CBS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에 따르면 맨해튼 동쪽 23번가와 FDR 드라이브 인근 마리나 앞바다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사고 기체인 코디악 100 수상비행기 탑승자 8명이 즉각 대피했습니다. 이 중 2명은 경상을 입었지만 현장에서 의료조치를 거부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전복되지 않고 직립 상태를 유지한 채 부두로 안전하게 인양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불시착 과정에서 발생한 하드랜딩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하드랜딩이란 비행기가 제조업체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직 속도나 충격으로 착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비행기의 날개 지지대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비행기가 뉴욕의 대표적인 부촌 휴양지인 햄프턴을 출발해 맨해튼의 수상 비행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한 파도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기체가 일부분 침수 및 파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고 당시 항공교통관제소가 해당 비행기에 별도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트강에서 수상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3주 전인 지난 6월 13일에도 소형 2인승 수상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하다 거센 파도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퀸즈 인근 해상에서 소방당국 보트에 의해 조종사와 승객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유사한 수상 비행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 도심 강가를 이용하는 수상비행기의 운항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비위생적인 주택에 사실상 감금돼 지내던 아동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일부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발달이 지연된 상태였으며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은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의 열악한 주택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아동 16명이 구조됐다고 AP통신이 지난 1일에 보도했습니다. 아동들의 나이는 생후 18개월부터 18세까지였습니다. 아동들이 구조된 주택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는 등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라이언 케인, 빈턴 카운티 보안관은 내가 키우는 가축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다며 정말 역겨운 현장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은 지난 4년간 3평 반 넓이의 방 한 칸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이 학교에 다닌 기록조차 없습니다. 구조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말을 하지 못했으며 발달장애를 가진 18세 소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을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조된 아동들은 주 아동보호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발견 당시 한 명은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가족이 이사 온 뒤에도 아동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중국이 6일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한 전략 미사일이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3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날 중국군은 해군 전략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사한 미사일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번에 중국군이 쥐랑3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중국의 3세대 SLBM인 쥐랑3는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이어서 미 본토를 포함한 지구상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으로 둡니다. 바닷속에 일단 들어가면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되는 핵무기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작년 9월 열병식에서 쥐랑3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4년 9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이뤄진 전략 미사일 시험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보면 중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데 향후 수년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신형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전력이 고도화하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시스템이 대놓고 재성능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시험의 시대가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외교와 군사정책에서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앞세워 군사굴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ICBM 시험을 적게 해왔다며 그 이유는 정치적이었지만 이제 그 정치적 역학이 바뀌었으며 더 많이 시험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반발을 의식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온 과거와 달리 이제는 ICBM 발사에 따른 정치적 대가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합성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바마 부부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과 오바마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의 합성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오바마 부부가 손을 흔들며 에어포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전용기 외관에는 낙서 형태로 여러 문구가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기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Yes We Can과 오바마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Black Lives Matter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아랍어로 아람 함둘라라는 문구도 포함됐는데 이는 신께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미지에서 사용된 그래피티 표현이 범죄와 도시 황폐화를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활용됐으며 과거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메시지에도 자주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버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오랜 기간 개인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또 흑인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논란성 게시물로 여러 차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흑인 역사의 달 첫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부부를 정글 속 영장류로 묘사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민주, 공화 양당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삭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고 이후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이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에어포스1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카타르 정부가 제공한 약 4억 달러 규모의 개조형 보잉 747-800 기종을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로 처음 이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존의 하늘색 외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남색 바탕에 빨간색과 금색 줄무늬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및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버지니아주에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7일에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게시물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린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당시 그는 시카고에 건설 중인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위에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올려놓고 주변을 황무지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며 10년 뒤 오바마 도서관은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도서관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판했으며 해당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두 차례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과거 사진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게시물입니다. 멜라니 총리는 이를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 논란으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예정됐던 워싱턴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와 외국 정상 등을 겨냥한 합성 이미지와 자극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미 주요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문제 삼는 백악관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역사와 이념을 둘러싼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을 경제나 정책뿐 아니라 이념과 역사 인식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밤 미국 역사구하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 역사전시가 미국의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역사 해석과 이념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공유된 국가적 유산으로 다루기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전시가 미국을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도, 정복, 배제, 계급,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구조적 불의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물관이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미래 세대가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기관의 역사 전시 및 연구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이 인종 문제와 성소수자 권리 등 이른바 워크의 의제를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념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적 논란과 위법성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은 4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짜리 지폐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본인 서명이 삽입된 100달러짜리 지폐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후 스콧 바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지폐 이미지를 자신의 X에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성장, 지속적인 달러 패권, 재정적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센트 장관은 우리의 위대한 나라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데 그의 서명이 담긴 미 달러 지폐보다 강력한 방법은 없다며 이 역사적인 화폐가 건국 250주년에 발행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칭송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3월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신규 발행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지폐가 언제부터 유통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조폐국에서 지폐를 인쇄한 후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배포하기 전까지는 통상 몇 주가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달러화에는 재무장관과 통화와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맡는 재무관의 서명이 인쇄됩니다. 현직 대통령 서명이 인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힐은 연방법은 미 화폐 생존 인물과 관련된 것을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에 서명한 2020년 유통수집용 주화 재설계법에 따라서 건국 250주년 기념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화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찬성하는 비율은 24%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 등을 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신의 초상을 넣어 한정판 여권과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내놨으며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 주화도 만들어 최근 정부 자문기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이

2022년에는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촉발하는 등 양국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계 은퇴를 선언한 펠로시 전 의장은 최근 중국계 진보주의자로 분류되는 코니첸 후보를 자신의 후보자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첸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와 금, 토, 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0: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자외선 차단에는 둔감해도 토크 차단에는 민감해지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질문이, 곽지식 작가님은 평소에 피부 관리를 위해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인데, 얼굴이 잔뜩 그을려서 이번 주도 좀 상기된 듯한 모습.
4: 그렇습니다. 선크림을 좀 게을리 발랐더니 여름 날씨에 싸돌아 다닌다.
3: 아, 그래도
4: 얼굴이 그을리
3: 잘생기셨습니다. 아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선크림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은 분들의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죠. 선크림과 그에 얽힌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작가님.
4: 아, 네.
3: 그 선크림 제품을 보면 이제 용기에 SPF 30, SPF 50 뭐 이런 수치도 있고,
4: 네네.
3: 또 PA+, PA++, PA++, 이런 기호들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지 아니면 화장품 업계에서만 쓰는 표현인지.
4: 아,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업계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과학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아.
4: 과학에서 뭐 이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PA 더하기 이 숫자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자외선 중에서도 덜 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일상적인 거를 막아주는 게 PA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 유난스럽지 않은.
4: 네네. 예. SPF 시리즈는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자외선 너무 많이 받으면 막 피부 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 좀 더 강력한 그거를 막는 거 위주로 돼 있는 게 SP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막 복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기 때문에
3: 예.
4: PA 뭐 플러스 플러스 SPF 50은 같이 적혀 있는 경우도
3: 같이 적혀 있어요. 맞아,
4: 있거든요.
3: 맞아.
4: 그래서 PA하고 뒤에 더하기가 많이 있을수록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평범한 조금 강력하지 않은 자외선들을 잘 막아주는 게 PA 시리즈다라고 그런 게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SPF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디 뭐 이런 해변에 가가지고 너무 많이 받으면 뭐 피부 까지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심한 자외선들을 더 잘 막아준다라는 게 SPF 뒤에 적혀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아.
4: 이게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걸 뭐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우리 소리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 소리의 과학.
4: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편에서 헤르츠, 주파수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예.
4: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빛에 관해서 적용을 시키면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3: 초반인데요.
4: 빛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파수라는 말은 빛의 색깔을 숫자로 부르는 말이 주파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봤어. 아이 뭐가 하야 왜 입어줘? 아 곽재식 선생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인생을 사시냐고. 아니 색깔을 빨간색이면 빨간색이라고 하고 그렇죠. 보라색이면 보라색이라고 하면 되지.
3: 방금 제 표정에서 읽으셨군요.
4: 그걸 왜 숫자로 부르냐고 이 사람아.
3: 라고 진짜, 제가 생각했어요.
4: 진짜 저 사람 진짜 세상 쓸데없이 힘들게 사네. 라고 할 법하죠. 자 그런데
3: 예, 예,
4: 사람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네. 사람이 눈이
3: 네.
4: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겠죠.
3: 그럼요.
4: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색깔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은 색깔밖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3: 네.
4: 물론 뭐 진짜 뭐 색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확 색깔을 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뭐 개구리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색깔의 빛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색깔 이름을 붙여 놓지 않은 그런 색깔을 가진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생눈으로는 감지가 안 되지만 이것도 분명히 빛이야.
3: 아하.
4: 이거는 매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 개구리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 이런 네. 빛들도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3: 있죠, 있죠.
4: 그래서 그것도 이거는 무슨 이거는 색깔로 치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말할 필요가 있어요.
3: 예, 예.
4: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숫자를 붙여가지고 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억 메가헤르츠에서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CBS는 몇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죠? 100
3: 잡지사는 서울 경기 98.1 메가헤르츠.
4: 98.1 메가헤르츠.
3: 네.
4: 98.1 메가헤르츠. 이것도 주파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던 이 빛의 주파수를 뜻하는 그거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방송을 하면 전파로 이게 날아가죠. 전파도 빛의 일종입니다.
3: 네.
4: 근데 CBS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면 뭐 방송이 번쩍번쩍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98.1MHz라는 이 색깔은 사람 눈이 감지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수치예요.
3: 네.
4: 사람 눈이 감지하려면 이 메가헤르츠 단위로 봤을 때 숫자가 한 어느 정도로 올라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억대로 올라와요. 억대로.
3: 아, 그래요?
4: 몇억 메가헤르츠 정도 되면 사람 눈에 빨간색, 파란색,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3: 예.
4: 대충 사람 눈이 한 4억 메가헤르츠 정도? 그래서
3: 예.
4: 이 주파수 수치로 색깔을 표현했을 때 예. 4억 메가헤르츠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주파수를 가진 빛이면 사람 눈에 불긋불긋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더 올라가면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남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지개 색깔이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게 다양한 주파수의 빛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빨주 노초 파란 보호 순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대략 한 7억 5천만 메가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를 띠는 빛 정도가 되면 보라색, 한문으로 자색이라고 하죠.
3: 네.
4: 이 자색으로 된 빛이 사람 눈에 감지 될랑말랑하는 그 정도로 되게 됩니다.
3: 어...
4: 네, 만약에 그거보다 주파수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빛은 빛이겠죠, 그죠?
3: 예.
4: 이런 빛을 자색,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빛이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3: 자외선.
4: 부릅니다.
3: 자외선. 그러네.
4: 그렇게 부릅니다.
3: 예.
4: 참고로 새들은 이런 자외선을 웬만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사람이 안 보는 것도. 네, 그래서 매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외선도 잘 보는 게 매의 눈이에요.
3: 아하.
4: 네. 그래서 7억 5천만 헤르츠부터 보통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 수치가 크면 클수록 보통 빛이 한 번 와도 뭔가 좀 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7억 5천만 헤르츠 정도 되면 이 빛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3: 네.
4: 7억 5천만 메가헤르츠에서 9억 5천만 메가헤르츠 사이 요 정도 되는 빛을
3: 네.
4: UVA라고 합니다.
3: 아, UVA.
4: 네, A는 그냥 ABC 중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냥 A로 붙인 거예요.
3: 네.
4: 그래서 그걸 UVA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와중에서도 흔히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정도의 자외선이다라고 하는 게 UVA예요.
3: 울트라의 유인가요?
4: 네. 울트라 바이올렛.
3: 아, 네. UV.
4: UV가 자외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UV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중에 A급이에요.
3: A급. 네. 아, UVA.
4: 네. 요 정도는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맞는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UVA입니다.
3: 네.
4: UVA를 막는 게, 막 정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PA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PA 시리즈로 하는 게 UVA 정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3: 아, 예.
4: 주파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7억 5천만 메가헤르츠보다 높은 것, 말이 꼬였네요.
3: 네.
4: 주파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9억 5천만 메가헤르츠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람 눈은 어차피 안 보이죠. 그렇죠.
3: 그렇죠? 예.
4: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자외선이라고 하거든요.
3: 예.
4: 이거는 아까 UVA보다는 한 급 더 주파수가 높잖아요.
3: 예.
4: 조금 더 같은 빛이라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 네.
4: 이거를 그래서 UVB라고 합니다.
3: 아, B가 더 세구나.
4: 예, 와, 9억 UVB. 5천만 메가헤르츠 이상이 되는 자외선은 UVB라고 하고 예. 요거는 많이 맞으면 피부가 까지고 화상 있고 그런 정도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이라고 하고
3: 네.
4: 요거를 얼마나 막느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PF 다음에 숫자로 표시를 하고 숫자가 클수록 더 세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 예.
4: 참고로 UVC도 있을 수 있겠죠. UVC도 생각을 해보자면
3: 그거는 뭐 피부에 닿으면 안 될 것
4: 그렇죠.
3: 같은데.
4: 그렇죠. 예, 예. 근데 UVC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3: 예.
4: 그죠? 근데 태양이 사방으로 빛을 내어 뿜으면서
3: 예.
4: UVA, UVB까지만 내뿜고 UVC는 아니 C는 너무 심하니까 나 안 내뿜을게. 태양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3: 아, 그래주면 좋은데.
4: 참고로 태양이 X선도 막 내뿜습니다.
3: 아.
4: X선이라는 것도 주파수가 극히 더 높이 올라간 빛의 일종입니다.
3: 예.
4: X선은 막 사람 몸을 막 뚫고 가고 막 뭐 뼈부터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강력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3: 무방비 노출돼 있는 건가요?
4: 그렇죠. 근데 네. 태양이 X선은 내뿜는데 네. X선은 공기를 잘 못 통과해요. 지구에 공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3: 네.
4: 그리고 지구에 공기도 있고 그리고 뭐 구름도 있고 있잖아요.
3: 네.
4: 그게 이렇게까지 지구에 대기로 쌓여있는 정도 이 정도 두께로 있으면 다 뚫고 지상까지 잘 못 내려옵니다.
3: 아, 다행이네.
4: 그래서 지구의 공기라는 대기권이라는 이 껍질이 X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예.
4: UVB 같은 UVC
3: 네,
4: UVB보다 더한 UVC 같은 경우에는 네. 공기는 어느 정도 통과를 하거든요.
3: 그럼 어떡해요?
4: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상으로 내려꽂히면
3: 네.
4: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아니, 안 내려꽂히나 보지.
4: 참고로 약간 안이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3: 아니요?
4: 참고로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수십억 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3: 예, 예.
4: UVC가 지상으로 다 내려꽂혀가지고 지상에서는 웬만한 생물들이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다 뭐 화상 있고 뭐 무슨 뭐 피부암 걸리고 해서 다 파괴돼가지고 다 전멸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3: 아...
4: 그래서 그 시대에는 생명체 그럼 그 시대에 생명체 안 살았나요?
3: 살았겠죠.
4: 그 시대에는 생명체들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3: 바다.
4: 다 바다에 물 속에
3: 아...
4: 살았어요. UVC를 피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UVC를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UVC 막으려고 노력해보신 적 있으세요?
3: 아니요.
4: UVC를 막습니다. 뭐 기부해보시고 이런 적 있으세요?
3: 아니요.
4: 우리 아나운서님은 의외로 이거 신경 별로 안 쓰셨을 수도 있겠다.
3: 예.
4: UVC는 뭐가 막아주느냐?
3: 뭐가 막죠?
4: 뭐가 막아주냐? 바로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오존층이.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3: 아, 오존층.
4: 저 상공 높은 곳에 예. 오존층이라고 하는 오존이라는 물질이
3: 예.
4: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3: 예.
4: 참고로 이 오존이라는 물질 사람이 몸에 들이마 우리 산소 편할 때 했죠. 주기 편할 때.
3: 예.
4: 오존이라는 물질 사람이 들이마시면 해롭습니다.
3: 예.
4: 오존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사람이 안 사는 저 높은 상공에 오존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으면서 이 오존이 하늘에서 내려져 있는 UVC를 많이 막아줍니다.
3: 아.
4: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상의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3: 오존층 파괴되면?
4: 오존층 파괴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예. 90년대 SF 만화 이런 거 보면,
3: 예.
4: 오존층이 파괴된 2020년의 미래, 지상은 다 파괴되어서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되었고, 지상에 살던 모든 식물들도 다 죽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땅은 다 사막으로 바뀌어 있다.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은 지하 기지에서 괴로운 삶을
3: 지하에서?
4: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90년대 만화 같은 데서는 꽤 나왔어요. 그런데
3: 무섭네.
4: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CFC라는 물질인데,
3: 네네.
4: 그 CFC라는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3: 전
4: 세계가 다 CFC를 사용하지 않고 네. 대체 물질을 사용하기로 다 손에 손잡고 다 맹세해가지고
3: 아,
4: 성공을 시켰어요.
3: 예, 예.
4: 그래서 지금은 오존층이 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3: 아, 예.
4: 예.
3: UVC 걱정 없다?
4: 예.
3: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4: 아, 네.
3: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저분이 트럭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신데 외국에. 이제 그 창문 쪽 햇빛을 받는 창문 쪽 얼굴과 창문 반대편 얼굴이 저렇게 극명하게 갈리더라.
4: 아~
3: 피부 보호를 좀 소홀히 했더니 아 저런 사진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왜 그런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4: 자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을 잘 파괴를 합니다. 자외선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센 빛이기 때문에 약한 물질들은 뭐든지 사실은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존층이 UVC를 막는다 네. 이런 것도 그 자세한 원리를 살펴보면 UVC를 맞아가지고 오존층이 오존층에 들어있는 그 오존 성분이 파괴되는 원리입니다. 오존 성분이 파괴돼가지고 쪼개지면서 그래 내가 파괴되면서 대신 UVC 막았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 좀 고마워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외선은 웬만한 물질들을 다 조금씩 파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 햇빛 잘 뜨는데 간판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세워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색이 이렇게 바래는
5: 맞아요,
4: 경우
5: 맞아요.
4: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색이 바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외선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3: 아 그래요?
4: 네.
3: 햇빛 때문에?
4: 보통 그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런 거를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야외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때 야외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을 때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물체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플라스틱에 어떤 색소를 타가지고 색감을 잘 낼까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3: 아, 예.
4: 화학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근데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좋은 색깔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팔지 못하게 내는 경우의 이유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오는 게 아, 이건 색깔도 되게 깔끔하고 단가도 맞고 좋은데 사람한테 해도 없고 되게 좋은데 이건 자외선은 너무 약하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간판 만들어가지고 표지판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세워놓으면
3: 오래 못 간다.
4: 이거 사흘만 세워놔.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빛 쨍쨍 내려쬐을 때 사흘만 세워놓으면 이거 색깔 다 빠진다.
3: 그거 고려해야겠네.
4: 네, 자외선이 의외로 되게 강한 겁니다.
3: 예, 예, 예.
4: 그렇다 보니까 생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잘 파괴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를 이루는 세포 이런 거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자외선을 맞다 보면 뭐 조금 파괴돼가지고 노화를 일으키는 정도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고.
3: 저승꽃 피고 이런 것도 세포 죽어서
4: 그렇죠.
3: 그런 거.
4: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UVB 같은 거 많이 닥치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피부에 어떤 종양이 생긴다든가 암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러면 아 이거 자외선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고 이런 건 도대체 왜 지상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 저주야? 지구가 받은 저주야 뭐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3: 지구가 받은 저주
4: 이게 묘한 게 아 진짜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중에 나쁜 것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3: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4: 원래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 뭐 있게 있어요? 돌이 있고 물이 있고 뭐 이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금속 원소 뭐 이런 거 우리 주기율표 하면서 배운 거 그런 거 뭐 몇 개 뭐 바다에 국물처럼 좀 떠다니고 이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상태로 어떤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있었으면 지구가 탄생한 지 46억 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지구에 돌이 있고 물이 있고 뭐 금속 원소 몇 가지 바다에 국물처럼 녹아 있고 이걸로 끝이었을 거 아니에요?
3: 그렇겠죠.
4: 그죠? 그런데 지구가 생긴 초기에 특히 그때는 오존층도 없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지구에 엄청나게 내려쬐는 거예요. 그럼 그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물 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 돌, 성분 이런 게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된 성분들이 국물처럼 바닷속에,
3: 우러나와서
4: 많이 우러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런 잡단 성분들이 방금 파괴돼서 나온 성분들이 이렇게 우러나오면 서로 간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3: 반응,
4: 그럼 그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에 아미노산 성분도 생기고 단백질 성분도 생기고 DNA가 될 수 있는 성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화학 실험할 때 보면 흔히 어떤 장면 많이 나옵니까? 우선 이런 보통 이렇게 코수염 기른 박사님들이 많이
3: 흰머리
4: 박사님. 흰머리에 코수염 기른 박사님 나와가지고 뭘 항상 맨날 뭘 끓이죠?
3: 뭐 터트리시죠.
4: 끓이다가 뭐 뭐가 뻥 터지고 이렇게 맨날 나오는데 그 뭔가 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끓여주는 뭔가 같은 그런 역할 그거를 지구에 해준 게 사실은 자외선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화에 나온 박사님이 뭐가 뻥 터지는 대신에 지구에는 뭔가 이렇게 뻥 터지듯이 생명이 이렇게 창조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3: 있는 건데.
4: 있겠죠. 조금 더 질러보면 아까 자외선이 날아오면 특히 생명체의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파괴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초창기에 지금 사는 생물들은 무슨 이상한 껍데기가 있는 강한 껍데기가 있는 생물들도 있고 무슨 비늘로 뒤덮여 있는 생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강한 생물들이 많이 있지만 초창기에 단세포 생물, 세균 이딴 거 조금 생겼을 경우에 되게 나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물들이 참고로 그래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는 것도 있죠.
3: 아, 있죠, 있죠.
4: UVB나 네. UVC 정도 되는 강한 자외선을 쪼개주면 세균들이 다 파괴되면서 죽어버리거든요.
3: 아, 그러네. 네,
4: 그래서 그걸로
3: 아,
4: 이제 살균도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이런 사소한 생물들,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자외선을 맞으면서 수없이 죽고 살아남기를 반복했을 거거든요.
5: 그랬겠죠. 예.
4: 근데 그런 생명체 중에 그런 세균 중에 상당한 숫자의 세균들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네. 자기 몸 속에 들어있는 DNA가 좀 파괴되는 정도의 그런 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3: 예.
4: DNA가 파괴되면 노화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3: 아.
4: 그래서 그런 죽은 세균들도 많이 있었겠죠.
3: 예.
4: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세균 속의 DNA가 파괴돼가지고 돌연변이 상태가 되어서 살아남기는 살아남은 세균도 생겼을 거예요. 그죠?
5: 그쵸.
4: 그런 애들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돌연변이로 변신을 하게 됐을 거예요.
3: 예, 예.
4: 자외선 덕분에. 그러면 원래의 생물과는 다른 생물로, 더 복잡한 생물로, 더 특이한 생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하게 되죠. 진화를 일으킨 그 원동력 중에 하나로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외선입니다.
3: 그렇네요.
4: 자외선이 이게 사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이렇게 막 뭐 노화도 시키고 뭐 살도 화상도 입히고 되게 피곤하고
5: 그렇죠.
4: 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 큰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명의 약간
3: 축복
4: 뭐,
3: 아닌가요?
4: 뭐 축복.
3: 예?
4: 약간 뭐
3: 우리 오존층 파괴해야 되는 거
4: 생명의 약간 셰프 예, 예. 이런 역할을 해준 게
3: 그러네.
4: 자외선일 예. 것이다.
3: 생명의 이런, 셰프.
4: 예,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5: 그렇군요.
4: 추가로 하나 이걸 살짝 딴 질문 이거 통과하신 건데 이거 걸고 너무 들어가서 죄송한데.
3: 아, 아닙니다.
4: 그래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 아, 예.
4: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 예.
4: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아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하겠다 이건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5: 아 궁금하긴 하다
4: 한국 사람들은
5: 순간적으로.
4: 한국 사람들은 햇빛을 좀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저기 뭐죠 보통 이제 중년 정도가 되면 한국 사람들만 이상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선캡이라는 거 있죠 선캡,
3: 선캡 있죠
4: 아. 미국에서는 약간 뭔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뭐 도박 딜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주로 이런 선캡 같은 거 많이 쓰시는
3: 도박 딜러가 이걸 써요?
4: 뭐 저는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3: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4: 우리나라에서는 좀 누구나 다 선캡이라는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3: 선캡 쓰고 이거 예. 이 등박
4: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햇빛을 싫어하는 문화가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면 물론 네. 뭐 도시지역 위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통계가 나왔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사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좀 뭐 높게 잡으면 한 70% 이상이 사람이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몸속에서 생성될 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3: 아, 비타민 D.
4: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정도는 햇빛을 너무 안 받아서 문제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 아,
4: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관련된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3: 예, 예.
4: 뼈가 약해진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3: 어.
4: 보통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햇빛 받는 거를 주 2회, 3회 정도 하는 것만 하면 이 비타민 D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 네.
4: 한국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30분 동안 햇빛을 받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3: 없죠,
4: 일주일에
3: 없죠.
4: 두세 번씩.
3: 예.
4: 우리나라는 70% 정도 이거가 부족할 정도에 시달린다라고 해가지고
3: 과한가?
4: 오히려 좀 이 자외선 받아야지 이게 생기거든요. 특히 UVB를 받았을 때 우리가
3: 아,
4: 싫어서
3: UVB를
4: 더 받... 위험하다라고 하는 UVB를 좀 받아야지 이게 좀 생긴다라고
3: 선크림
4: 하거든요.
3: 선크림 바르면 웬만하면 비타민 D는 못 받네요.
4: 근데 또 이제 100% 차단은 아니기 때문에
3: 아,
4: 그만큼 더 오래 활동을 하면 또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게 좀 골칫거리죠.
3: 아 근데 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암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덜하잖아요.
4: 그렇죠.
3: 네. 뭐 어떻게 선택해 피부암이냐 골다공증이냐 뭐 선택을 해야 돼요.
4: 한국 어떻게.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표 반대로
3: 예.
4: 우리나라 문화가 정반대라고 예를 들면 이 진짜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정말로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건데
3: 예.
4: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반대로
3: 햇빛이
4: 나라에서 옛날부터 햇빛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핏하면 햇빛을 받으려는 그런 전통이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스웨덴은 예로부터 피부암이라든가 피부 관련 종양이나 질환이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골칫거리인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런 얘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햇빛을 네. 좀 받아야지 비타민 D 생깁니다. 이런 말 많이 하듯이 그렇죠. 스웨덴 정부에서 당국에서는 아, 그 햇빛 받고 하실 때 제발 좀 선크림, 선블록 이런 거 좀 받으시라, 바르시라고
3: 그래요.
4: UVA, UVB 다 좀 차단하는 걸로 바르시 이런 걸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3: 반대네.
4: 예, 그런데 네. 최근 정말 극최근 들어서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스웨덴에서 이런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5: 아, 그래요?
4: 라고 예. 해가지고 스웨덴 사람들이 좀 뭐 좋아한다면 좋아하고 있는데 예. 일부에서는 또 조금 껄쩍지근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게
3: 뼈가 약해지네.
4: 예?
3: 뼈가 약해지네.
4: 아직까지 그 스웨덴은 그 정도로 도달하지는 않은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일부 스웨덴 학자들은 왜 스웨덴 젊은이들이 스웨덴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피부 질환 문제에서 탈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이 백인이잖아요. 어, 예. 소위 말하는. 예.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아질 수 있는 피부의 성분이 더 없기 때문에 아. 더 취약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3: 아, 하얀 편이라서?
4: 네, 그래서 오. 뭔가 예. 한때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이 섞이고 하다 보니까
3: 아프리카계에서도 네, 오고
4: 예, 스웨덴 예, 사람들 예. 피부 색깔도 그렇죠. 피부 옛날 백인 피부에서 좀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피부 질환을 잘 견디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온 적도 있었는데 예. 최근에 스웨덴 학자들 일부는 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다. 젊은 층 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3: 뭘 생각해 볼 수 있지?
4: 이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스웨덴 사람들이 게임을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 훨씬 더 먼저 진입했죠. 한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한국에서 잘 개발하잖아요. 이런 걸 개발하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웨덴의 청소년들도 옛날에는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하면서
3: 버섯 채취하자.
4: 햇빛을 막고 그쵸. 막 이렇게 하자라고 예, 했던 예, 그 예. 스웨덴 청소년들이 야 근데 한국에서 개발된 총 쏘는 게임 하는 게 훨씬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밖에 안 나가는 문화가 요즘 스웨덴 청소년들이 사이에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
3: 한국 총게임 아니요? 마인크래프트라는 스웨덴 제작자가 개발한
4: 그러네.
3: 엄청난 게임이 또 있잖아요.
4: 그것도 있네 또 마치.
3: 마인크래프트.
4: 네, 그래서 아. 그렇다 보니까 게임 때문에 이런가라는 생각도 스웨덴에서는 또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계가 평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3: 아니 그건 그렇고 자외선을 좀 밸런스 있게 우리가
4: 네.
3: 너무 맞기만 해도 그렇죠. 안 되겠네.
4: 예, 예. 그래서 스웨덴 같이 자외선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고생하던 나라에는 예. 한국 사람들이 좀 우리의 게임 많이 수출해가지고 좀 너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집안에 좀 머물도록 한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뭐 이런 K 콘텐츠 이런 거를 집에서 OTT로 보면서 집안에서 좀 머물도록 스웨덴 사람을 좀 잡아놓고
3: 아하.
4: 우리들은 예. 좀 더 조금은 더 밖으로 나가는 햇빛 맞는 거가 좀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느끼는 문화로 또 하는 한국 느낌으로. 사람들은 조금 바뀌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 약간 이렇게 자기적으로 스웨덴 엔딩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다음 주에 원소 하는
4: 아 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아까 말씀 자기적인 거 아니었다. 아,
3: 기사에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4: 예. 찾아보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 나라가 스웨덴이더라고요.
3: 알겠습니다. 네. 어 하나 더 제작진이 하나 더 하자고.
4: 어, 네.
3: 하나 더 궁금한
4: 게 뭐가 있죠?
3: 아 요거 선크림과 양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에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4: 아 이게 또 진짜 쉽지 않죠.
3: 아 선캡 양산 선크림 팔토시까지.
4: 선캡이 생각해 보면 되게 강력해요.
3: 선캡 좋네.
4: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햇빛을 막는다라는 게 필요한 반면에 비타민 D를 위해서는 햇빛을 좀 받기도 해야 되니까 네. 팔로는 팔다리나 이런 쪽으로는 햇빛을 좀 받아주고 비타민 D 만드는 건 꼭 얼굴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좀 가꾸고 싶은 얼굴은 좀 막아주고 이런 걸 하기에도 저 선캡이 아, 좀
3: 사지로 비타민 D를 받고.
4: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선캡이라는 게 이게 80, 90년대 한국의 이 중년층 사이에서 중장년층 사이에서 대유행을 한 거지.
3: 맞죠.
4: 이 한국인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약간은 우스갯소리지만.
3: 선캡은 머리도 안 눌려요. 선크림의 곽재식 작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와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 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공룡 박사 박진영 고생물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2편, 예, 박진영 박사님과 공룡 이야기 2편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휴가, 네. 뭐 고생물학자들은 휴가를 어디로 가십니까?
8: 아, 고생물학자도 일단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3: 그렇죠.
8: 다른 네. 모두 다른 모든 분들이 가는 곳 주로 많이 가고요. 뭐 수영하러 간다든지. 근데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 중 하나가 박물관인 것 같아요. 네, 박물관에 특히 이제 애 데리고 가면은 예. 일단 박물관이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뭐 테마공원이라든지 예. 네. 그리고 시원합니다.
3: 아, 그렇죠.
8: 동물원이다 보니 예. 예. 이런 날씨에 동물원 가기는 좀
3: 부담스럽죠.
8: 예, 예. 힘들죠.
3: 힘들죠. 예.
8: 동물도 안 나와요 이 날씨에는.
3: 맞죠, 맞죠.
8: 네, 오, 네. 예. 그래서 박물관 가면은 그리고 또 그렇죠. 박물관에 볼 게 많죠.
3: 많죠. 두세 네. 시간은 끄덕 뭐 가뿐하죠.
8: 네. 예.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좋습니다. 하면 또 시간 보내기 되게 좋습니다.
3: 아, 예. 고생물학자가 추천해준 여름휴가지 박물관이었습니다. 화석, 그 공룡 화석 발굴도 직접 하시잖아요.
8: 예.
3: 예. 뭐 최근에 뭐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8: 뭐 더우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저기 주로 많이 가서 발굴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몽골이에요.
3: 아, 몽골 많이 갔나?
8: 네네네. 예. 몽골 고비사막에 가서. 예. 사실 몽골 고비사막 더운데 왜 여름에 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3: 그러게요.
8: 사실 여름에 가야 네. 탐사하기 좋은 날씨예요.
3: 왜 그렇습니까?
8: 그러니까는 네. 그 너무 일찍 가거나 봄에 가거나 가을에 가면요. 예. 추워요.
3: 아, 추워서 오히려 네. 힘들어요?
8: 네. 춥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가더라도 예. 밤에 되게 추울 때가 많아요.
3: 그렇구나.
8: 가장 덜 추울 때.
3: 아, 여름에 가야 된다.
8: 예.
3: 오.
8: 네. 그렇습니다.
3: 예. 네. 좋습니다. 박진영 박사님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룡의 로맨스와 관련한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의 장르는, 뭐, 액션 쪽이랄까요? 예. 공룡들의 양보 없는 결투의 현장, 그리고 박진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공룡 최강자 월드컵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화석 하나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투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 화석 네, 보셨겠지요 박사님도.
8: 아 예. 네. 되게 유명한 화석입니다.
3: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저기서 어떻게 결투를 유추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8: 그쵸.
3: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8: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 말고도 원래 사진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저는 두 마리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한 마리만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저게 예. 뭐냐면 지금 저게 60공룡입니다.
3: 아 네.
8: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중간 크기의 60공룡인데. 요즘 좀 논란인 공룡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3: 아, 네.
8: 아니다.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끼가 아니라 네. 친척인 또 나노티라노스라고 하는 공룡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3: 나노티라노사우루스?
8: 나노티라노스.
3: 나노티라노스. 네. 네. 성체인가요? 나노티라노스면?
8: 저거 이제 나노티라노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성체라고 보는 거고요.
3: 예, 예, 예.
8: 저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어린 개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덜 자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3: 예, 예.
8: 그 저 공룡이랑 같이 이제 뿔공룡이 같이 발견이 됐어요.
3: 아...
8: 머리에 이제 뿔이 솟아 있는 이런 트리케라톱스.
3: 예.
8: 사실 그 네, 트리케라톱스랑 같이 발견이 됐어요.
3: 아...
8: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저게 뭐 새로운 종류의 뿔공룡일 것이다 라고 홍보가 됐었는데 예.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냥 트리케라톱스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게 사실 나노 티라노스가 아니라 그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3: 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8: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그 왜 결투화석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됐냐면은 예. 저게 사유지에서 나온 화석이에요.
3: 사유지요?
8: 네, 미국의 그 미국의 사유지. 그 사유지에서 나와가지고 저걸 예. 이제 그 발견한 사람이 저걸 팔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죠. 같이 나왔으니까 얘들이 싸우다 죽었다. 그래서 파이팅 다이너소어라는 별명까지 줘요.
3: 네. 마케팅 전략인가요?
8: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공초 두 공룡 보시면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3: 그러게요. 예.
8: 그래서 뭐 이걸 홍보한 쪽에서는 두 공룡이 싸우다가 같이 죽었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저게 싸웠다는 증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3: 저것만 봐서는 한쪽이 잡아먹다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고.
8: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하나는 딴 데서 죽었는데 물에 떠내려오던 해가지고 같은 곳에서.
3: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8: 네. 예. 묻혔거나 네. 혹은 같은 자리에서 죽었는데 네.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3: 네. 시간차를 가지고.
8: 예. 시간차로.
3: 완전히 동시대에 살았던 애들이
8: 살았던
3: 아니라.
8: 살았던 애들이 아니라. 예.
3: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8: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결투 공룡 하면은 저 화석보다는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진짜 그 원본 파이팅 다이너소어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예. 그 프로토케라톱스랑 네. 그러니까 프로토케라톱스라고 해서 트리케라톱스의 또 뭐라면 친척인데요. 머리 뿔이 없어요.
3: 뿔이 없다.
8: 뿔이 없는 애고. 예. 그 영화 주라기 월드 나오는 벨로시랩터, 예. 벨로키랩터르랑 싸우다가 예. 산채로 묻힌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3: 그건 왜 확신할 수 있죠?
8: 그거는요 이미 두 마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뒤엉켜 있고요. 이 그 프로토케라톱스라는 초식 공룡이 예. 벨로키랩터르의 한 팔을 물고 있고요.
3: 아 물고 있으면 그렇지.
8: 그리고 벨로키랩터르가 또 재밌는 게 뒷발에 갈고리 예. 발톱을 하나 갖고 있어요. 예예. 그걸로 프로토케라톱스의 목을 찌르고 있어요.
3: 아, 이건 확실하죠.
8: 네. 네. 그런 식으로 발견했어요.
3: 아,
8: 예.
3: 저건가요? 예, 아, 저걸 저렇게 나왔구나.
8: 네. 저거는 확실히 싸우다 죽은 게 네. 맞아요. 싸우다가 그 옆에 있는 그 모래 언덕이 무너지면서 산채로 묻힌 거예요.
3: 모래 언덕이 진짜 무섭구나. 아, 예. 공룡을 집어삼키네. 네.
8: 뭐 저렇게 큰 공룡들이 아니긴 해요. 아. 네. 뭐 이런 막 집채만한 공룡이었으면 묻혔어도 그냥 털고 일어났을 텐데 이 벨로키랍토르만 하더라도 영화에서는 사람만한 크기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거위만한 공룡이에요.
3: 아, 진짜 작구나.
8: 굉장히 작아요.
3: 이야, 그렇게 무서웠는데
8: 네.
3: 영화에서.
8: 네. 네. 실제로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3: 서로 싸웠는데 그게 서로가 생애 마지막 본 게 적이었네.
8: 네. 이야.
3: 공룡이 뭐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생물이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도 이제 공룡들이 서로 막 보자마자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포악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한 누리꾼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동의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막상 공룡들 부활시켜서 결투시켜도 공룡들도 서로 신기해하면서 멀뚱멀뚱 안 싸울 것 같음.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도 사는 지역과 시기가 달랐고 먹이에 대한 관심사도 달랐음. 서로 신기해서 쳐다만 보고 다른 길 갈 것 같은데 라고 예, 올린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을 보더라도 네. 예,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싸우라고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그 막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막 무슨 복싱 경기처럼 싸울까요? 그럴 가능성은 예, 예. 뭐 한 마리는 막 갇힌 공간에 있으니까는 막 패닉이 와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난리치고 한 마리는 뭐
3: 그냥 뭐 예, 딴 데 보고
8: 딴 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3: 정확히 하시네요.
8: 격투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3: 맞습니다. 예.
8: 그렇다 보니까는 영화 속 혹은 만화에 등장하는 공룡들도 보면은 보자마자 되게 막 그렇죠. 잘 싸워요. 네. 네.
3: 명분도 없이 그냥
8: 네.
3: 싸우죠.
8: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라기 월드 2편인가요 보면은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초식 공룡이랑 육식 공룡이랑 네. 도망치다가 네. 눈이 한번 맞아가지고 맞아. 싸워요.
3: 맞아.
8: 막 뒹굴고 난리 나요.
3: 극한 상황이에요. 네. 맞아, 맞아.
8: 네. 그 어떤 동물이 그래요. 그 영화니까. 네. 즐거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3: 아, 네. 그러면 이 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공룡이 다른 공룡을 공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뭐 사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8: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냥. 그러니까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을 이제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경우. 이런 거는 화석 증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대표적인 게 이런 이렇게 생긴 오리지둥이 공룡들한테서 네. 유식 공룡의 이빨 자국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 잡아 먹혀가지고 생긴 자국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네. 사냥에 실패했던 자국들도 많이 나와요.
3: 사냥에 실패한 자국?
8: 네. 어떤 뭐냐면은 네. 물렸는데 예. 얘가 산 거예요.
3: 예.
8: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3: 예.
8: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오리지둥이 공룡 중에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3: 예.
8: 지금으로도 6,600만 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던 공룡인데 네. 그 공룡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개체 같은 경우는 꼬리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자국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3: 물렸구나.
8: 그 티라노사우루스 주둥이를 갖다 대면 딱 들어맞아요.
3: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8: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어떤 개체는 뼈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3: 아,
8: 그래서 그거를 CT 촬영했더니 예. 그 안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박혀 있는 거예요.
3: 와.
8: 물려서 얘가 흔들어서
3: 아니까 도망쳤겠죠.
8: 뽑혔는데 뭐가 박혀 있으니까 네. 이게 뼈가 이거를 이제 뼈가 위에 자란 거예요. 이렇게.
3: 아 그때 저기
8: 상처랑
3: 선생님들 완전 전율했겠네요.
8: 아,
3: 네. 난리 났겠네요. 네.
8: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한동안 그런 그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했냐 아니면은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3: 네.
8: 그 죽은 동물만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3: 예, 시체 청소부.
8: 예, 시체 청소부 설이 예.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약간 그 스캐빈저 설보다는 시체 청소부가 아니라 얘네는 활동적인 사냥꾼이었다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데
3: 그치, 꼬리를 물었으니까 예, 살아있는 거.
8: 또 살아났잖아요.
3: 예.
8: 그거 말고도 뭐 머리 눈 쪽이 물렸는데 예. 뜯겨 나갔는데 살아남은 개체 또 발견이 됐어요. 뼈가 자라난 흔적이 난 얘네들이 있어요.
3: 육식 공룡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죠?
8: 가능하죠.
3: 예.
8: 대표적인 게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3: 예.
8: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를 물어서 생긴 자국도 많이 나와요.
3: 아.
8: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얘네들이 힘겨루기 할 때, 주둥이를 예. 서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아, 예. 싸우거든요.
3: 예. 아.
8: 그래서 입가 쪽에 이렇게, 예. 이빨에 물린 상처들이 많이 나와요.
3: 예.
8: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가져와서, 예. 그 틈에 딱 꽂으면 딱 들어맞아요, 이렇게.
3: 그게 신기하네요.
8: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떤 티라노사우루스는 뒤통수랑 이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것도 이빨이 딱 들어맞아요. 얘는 얘보다 더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와가지고 머리 뒤통수를 문 거죠.
3: 예.
8: 서로 잡아먹기도 했어요.
3: 서로 잡아먹기도 했어요.
8: 네, 왜냐면 오늘날 살아있는 포식 동물들도 사실은
3: 그러나
8: 잡아먹죠. 호랑이가 호랑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불곰도 사실 다른 불곰 잡아먹기도 하고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영역에 들어오면은 잡아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사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3: 그렇죠. 네. 빨리 배 채울 수 있을 때 채워야죠.
8: 네. 그래서 그런 자국도 많이 나오고, 그 앞서 소개했던 벨로키라토르도
3: 네.
8: 머리 쪽에 이렇게 그 머리뼈가 으스러진 채로 발견된 개체가 있어요.
3: 야.
8: 다른 벨로키라토르가 물어가지고.
3: 네. 그래서
8: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벨로키라토르가 그 집단으로 사냥하는 네. 늑대처럼 네. 생활하는 동물로
3: 맞아요,
8: 나오는데,
3: 맞아요.
8: 근데 그 화석 때문에 이제 그 몇몇 학자들은 얘네가 서로 싸우는데 왜 같이 지내는 거예요?
3: 그러네.
8: 그러니까는
3: 독립생활 한 거 아니야?
8: 독립생활 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3: 서로 그렇게
8: 사이가
3: 보고 있군요,
8: 네.
3: 지금은.
8: 네.
3: 아, 재밌습니다. 초식 공룡이라고 해서 이게 순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식성이 다른 거지.
8: 아, 그쵸. 그러니까는 네. 제가 영화 쥐라기 월드 뿐만 아니라 네. 뭐 다른 뭐 어린이 관련 매체 보면은 아쉬운 게 중 하나가
3: 네.
8: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룡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분명히 저 티라노사우루스는 쫓길 때는 막 뛰어오다가
3: 네.
8: 앞에 트리케라톱스가 있는데 뿔이 막 1m가 넘어요. 예. 근데 막 얘는 괜찮아 초식 공룡이야.
3: 교감하죠.
8: 교감하죠.
3: 예.
8: 트리케라톱스 가만히 있어요.
3: 예.
8: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게 저는 트리케라톱스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래도 그나마 그 트리케라톱스보다는 머리가 좋아요.
3: 그러니까
8: 그래. 우리가 쉽게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 네.
8: 트리케라톱스는
3: 머리가 좋아서
8: 네,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오늘날 그러니까 초식 공룡이 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이
3: 네.
8: 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3: 그렇죠.
8: 그죠. 저희가 이제 계속 교배 시켜가지고 순한 애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3: 그렇죠.
8: 품종 개량한 거잖아요.
3: 예예.
8: 그러니까 양, 소 다 순해요.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동물이 양, 네. 토끼 이런 거다 보니까는.
3: 근데 야생 말이나 야생 소 보면은 그런 말 못하죠.
8: 아, 그죠. 네. 그죠.
3: 네.
8: 뭐, 코뿔소나 코끼리만 네. 보더라도.
3: 그죠.
8: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하마예요. 초식 동물입니다.
3: 예, 그죠. 네. 맞네.
8: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런 과거로 돌아가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큰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물론 위험하긴 하겠지만은 네. 이 초식공룡들도 더 이제 네. 조심해야 된다. 네.
9: 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8: 예, 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9: 그렇다고 해도 티라노사우루스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8: 아, 좀 더 가능성이
9: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8: 트리케라톱스보다는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되겠지만
9: 어떻게?
8: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자라든지 호랑이 키우는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조련사.
9: 조련을 해보겠다. 예,
8: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9: 티라노
8: 싶어요.
9: 테이머.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얘네가 이제 공격을 하거나 뭐 사냥을 할 때는 무작정 달려드는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약간 뭐 매복을 해서 기습을 한다든지.
8: 경우에 따라 달랐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덩치가 큰 초식공룡, 아, 육식공룡 같은 경우는 예. 매복을 했다가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덥석 무는 이런 식의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9: 티라노답지 않은데요.
8: 몸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추격해서 잡는 동물이라 하면은
9: 예, 예. 아 보이면
8: 다 보이잖아요. 아.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집이 너무 커서 일단 뛰지는 못하고요.
9: 아니야 뭐 사자들도 다 이렇게
8: 다 숨어서 숨어서 해도 열 번 사냥했을 때 뭐 사냥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순례 잡기를 할 때도 알겠지만 예, 예. 그 순례로 하는 순례보다는 네. 아 그러니까
9: 도망가는
8: 역할이 더 쉬워요.
9: 그렇죠. 더 재밌고.
8: 네, 왜냐면, 그죠. 일단은, 순례는요,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려면은, 이 도망치는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갑자기 일로 튈지.
9: 그렇지.
8: 예측이 가능.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머리가 발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9: 아,
8: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9: 싸움을 한 번 더 하니까.
8: 한 번 더 해야 돼요. 초식동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 초식동물은 일단 자기가 먹는 먹이가 도망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9: 그렇죠. 예.
8: 초식동물은 신기하게도 기억력은 되게 좋아요.
9: 코끼리도 머리가
8: 좋잖아요. 코끼리 기억력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가 누가 자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기억을 해야겠죠. 실루엣을 보자마자 바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9: 아, 그런 이유로?
8: 그것도 있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풀도 그러니까 식물도 그냥 막 먹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뭐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계절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다 푸른 들판인데 네. 어떤 식물을 먹고 어떤 식물을 안 먹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아... 초식동물 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9: 정보들을 네. 식물 도감이 머리에 있어야
8: 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맛있긴 한데 많이 먹으면 독소가 저기 있으면 이걸 또 해독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뭐 수킬로미터 걸어가 가지고 뭐 저기 흙을 또 먹어야 되고 중화시켜야 되고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9: 네. 아마 공룡도 그런 차이가 있었을 네. 것이다. 예. 이렇게 뭐 하이에나들처럼 좀 무리지어서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까요?
8: 중국에서 발견된 네. 그러니까 벨로케랍터로의 친척에 해당되는 그런 조그만 육식공룡들이 네. 그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간 발자국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몇몇 공룡들은 그래도 그런 작은 무리를 이루고
9: 그렇죠.
8: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9: 도망간 친구 발자국도 나왔나요?
8: 도망간 건 안 나왔는데요.
9: 그럼 근데 같이 나란히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산책하는.
8: 아, 그러니까 이게 예. 나란히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예.
9: 이미 무리 생활은 맞죠.
8: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발자국들이 서로 막 포개져 있거나 하면은 예. 같이 나란히 걸은 게 아니죠.
9: 아, 그렇죠.
8: 예. 얘는 나란히 나왔단 말이에요.
9: 무리 생활은 확실하니까 그러면 네. 아마 사냥도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다.
8: 그런 애들은 충분히 이제 사냥을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늑대처럼 정말 이렇게 계획적인 사냥이었느냐. 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해요.
9: 아, 자기 역할 나눠서 막
8: 나눠서 할 수도 낫진 않고요. 이제 뭐 나오면은 다 같이 뭐 몰려 들어가 가지고 예, 예. 잡는다든지 하는 건 가능할 텐데. 아. 너는 뭐 셋했을 때 넌 쫓아오고 예. 뭐 15초 후에 너는 달려와 가지고 목을 물어. 이런 식의 사냥을 안 했을 거예요.
9: 예. 그 육식 공룡 중에도 좀 작은 친구들이 있겠죠?
8: 예.
9: 그런 친구들은 뭐 어떤 먹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8: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영화나 특히 이제 어린이 만화 보면은 예. 육식 공룡이 자기보다 큰 사냥감을 사냥하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나와요.
9: 아, 예.
8: 그렇죠.
9: 예.
8: 근데 진짜 야생에서 보면은 예. 보통의 육식 동물들은요. 자기보다 작은 걸 먹어요.
9: 사자가 자기보다 가끔 뭐 기린 같은 거 먹기도 하고.
8: 아, 그런 거 이제 그 특이한 예. 케이스긴 한데 예.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9: 솜슨가질 먹
8: 여우가 예. 예. 뭐 사슴을 사냥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9: 그러네.
8: 네.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만한 육식공룡인데 점프해가지고 집채만한 공룡 목을 물고 막 잡아뜨리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3: 그런 장면도 있나?
8: 네, 그런 예. 그런 것들도 있어요.
3: 그래서
8: 그때 그래서 그 예. 이런 작은 공룡들 있죠. 예. 벨로키랍토르 거위만한 육식공룡이죠. 이런 공룡들 예. 같은 경우는 주로 작은 먹이를 먹었을 그런 추정을 하고 있어요. 뭐 도마뱀이라든지.
3: 아.
8: 왜냐면 얘네가 재밌는 게 다른 비슷한 무리의 작은 육식공룡들과 달리 주둥이가 길어요.
3: 예.
8: 보통 주둥이가 긴 애들은요. 네. 주로 이제 건전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기도 한데 네. 건전 환경 같은 경우는요 작은 먹이를 추격을 해야 돼요. 주둥이가 길면 길수록 유리해요. 먹이가 더 잘
3: 그렇죠.
8: 닿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 습한 환경 그러니까는 숨을 곳이 많고 한 곳에 사는 육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주둥이가 또 짧아요.
3: 아.
8: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벨로키랍토르가 굉장히 작은 먹잇감을 주로 사냥하는. 동물이라는 걸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3: 공룡이 아닌 다른 동물들, 작은 동물들.
8: 뭐 작은 공룡도 먹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양수리라든지 뭐 도마뱀, 예. 작은 포유류 이런 것들을 주로 잡아먹었을 걸 보고 있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3: 예.
8: 아까 그 파이팅 다이노소 말씀드렸는데
3: 진짜 파이팅 다이노소.
8: 네, 진짜 예. 파이팅 다이노소 예.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 나오는 이제 이 벨로키랍토르가 프로토케라톱스라는 공룡이랑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3: 아, 예.
8: 프로토케라톱스 큰 동물이에요.
3: 아, 그래요. 예.
8: 네, 이 벨로키랍토르보다 살짝 더 커요.
3: 예.
8: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벨로키랍토르가 이 프로토케라톱스 사냥하기 위해서 네. 덤벼들었다가 묻혔다고 봤는데
3: 네.
8: 주둥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뒷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작은 거로 움켜쥐고 먹기에 적합한 구조란 말이죠.
3: 네.
8: 그러면 얘는 프로토케라톱스를 사냥하기 위해서 덤빈 게 아니라
3: 예.
8: 그냥 뭐
3: 기분 나빠서
8: 길 가다가 그 성질 더러운 프로토케라톱스한테 잡혔다든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3: 그 프로토케라톱스는 초식이죠.
8: 초식인데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있어요.
3: 아, 심기를 건드려서
8: 네.
3: 프로토케라토스가 이제 막 덮쳤을 수 있다.
8: 덮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 네,
8: 왜냐하면은 이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3: 체급이 안 맞아.
8: 체급이 안 맞아요.
3: 그렇네.
8: 붙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톱으로 찌르고 하다가
3: 네.
8: 그러니까 옆에 저기 모래 언덕이 저기 쓰러져가지고 네. 같이 붙인 거지 네. 사냥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3: 저는 아직도 주라기공원 1의 그 무시무시한 벨로시랍토르가 거의만 했다는 게. 아, 너무 배신감 드네요. 네. 지난 시간부터. 예. 그렇군요. 이건 무슨 얘기죠? 깃털을 이용해서 메뚜기를 잡아먹은 공룡이네요.
8: 아, 예. 이게요. 예. 이제 깃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화석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공룡은 아니지만은 많은 공룡들이 깃털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예. 지금 벨로키랍토르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깃털이라는 게 재밌는 게도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보온 용도 되지만은 몸을 예. 따뜻하게 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은 위협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날개를 확 펼친다든지 예. 깃털을 펼친다든지 구애 용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거 저기 제가 저랑 친한 연구원 분이 이걸 연구하신 거예요.
3: 우리나라 분이?
8: 예. 오. 지금 좀 독일에 계시는데 예. 박진석 박사님이라고
3: 예.
8: 원래는 새를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3: 예.
8: 근데 이제 그 이 분이,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 보니까, 조그만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깃털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날개를 펼치거나 했을 때,
3: 네.
8: 작은 동물이 이제 네.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3: 그렇죠.
8: 뛰어오르는 거예요.
3: 아, 예.
8: 새들이 그걸 잡아요.
3: 아, 정말?
8: 예. 네.
3: 오.
8: 그런 식으로.
3: 뛰어오를 때?
8: 뛰어오를 때 잡아요. 그러면, 풀숲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날개를 한번 이렇게 막 해요.
3: 네.
8: 그러면 풀숲에 있던 애들이 놀라서 뛸 거 아니에요.
3: 네.
8: 그때 잡는 거예요.
3: 아.
8: 그래서,
3: 저도 집안에 모기 잡을 때 일단 다 들쑤시고 다니거든요.
8: 아 그래서 모기가 예, 그때 예. 튀어나올 때
3: 튀어나올 때 잡는 거죠. 예. 와, 예.
8: 그런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3: 예.
8: 오늘날의 공룡인 새들도
3: 예.
8: 그렇다면은 과거에 살았던 깃털 달린 공룡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 예.
8: 박진석 박사가.
3: 예.
8: 그래서 그거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3: 그렇죠.
8: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3: 공룡 로봇이요?
8: 공룡 로봇을 만들었어요.
3: 그렇게까지 하세요?
8: 네, 큰 공룡은 아니니까는 예. 조금만 이만한 걸 만들었는데,
3: 예.
8: 그러니까 카우딥테릭스라는 그 깃털을 갖고 있는 원시 공룡이 있어요.
3: 예.
8: 이제 새처럼 생겼어요. 아마 자료화면 있을 텐데 그거처럼 해서
3: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 저기
8: 네, 카우딥테릭스.
3: 테릭스.
8: 네. 예. 뭐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3: 예.
8: 그 보면 앞다리 날개가 있죠.
3: 그렇죠.
8: 예. 네,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펼치게 했어요.
3: 예.
8: 메뚜기를 갖다 놓고
3: 예. 예.
8: 메뚜기가 놀라서
3: 뛰죠.
8: 뛰어요.
3: 예.
8: 실험용으로도 이게 공룡 실루엣으로 해도
3: 아, 그럼 그 로봇이 먹기 물기까지 한
8: 아, 물진 않아.
3: 아, 그건
8: 날개만 이렇게 펼칩니다.
3: 이게 가능 요 예. 과정이 가능한지.
8: 예. 이제 이게 그 공룡의 그 앞다리, 날경의 앞다리로도 메뚜기가 과연 놀라는지.
3: 정말, 정말 죄송하고 무례할 네. 수 있는데, 로봇까지 쓰셨어야 알 수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8: 아, 네. 뭐, 최대한 이제 그 모양을 예. 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3: 아, 진심이시네.
8: 그냥 막 그런 그, 이 날개를 드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3: 이제 구현을 해서.
8: 구현을 해서 이제 그 모델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 진짜 디테일하게 연구하시는구나.
8: 예. 탈수고 하는 것보다는 야, 이게 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야, 요새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시는
8: 거예요. 네, 실험을 해서, 가능성이 있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저 실험이.
3: 진짜. 네. 요즘 동물이, 아, 저건가요?
8: 아, 예, 로봇이.
3: 아, 네. 아 엄청, 엄청 크네.
8: 네.
3: 스케일이 크네요. 네. 예. 저 화살표가 메뚜기인가요, 설마?
8: 네,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 이렇게 확 하면 메뚜기가 뛰어올라요, 이렇게.
3: 아, 네. 누가 봐도 한국 배경인데요.
8: 아, 맞아.
3: 예, 뒤에 아파트 가서 있고. 아, 네, 그러네요. 예. 자, 아, 공룡 말고 다른 동물 중에 더 센 애냐고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브라키오를 이길 수 있는 생물이
8: 아마,
3: 있나요, 세상에?
8: 예. 예.
3: 없겠죠. 예. 쟤는 설득, 아닙니다.
8: 아, 어떻게 안 될 겁니다.
3: 해보려고 했는데. 네, 브라키오사우루스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동심을 좀 회복해보겠습니다.

있던 기간이 장장 1억 6천만 년이라고 하죠. 심지어 공룡은 지금까지도 생존에 성공해서 닭같이 비둘기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 땅에 등장한 건 불과 6,700만 년 전에 불과한데요. 지금 사람이 야기하는 어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룡처럼 1억 년 넘게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 우리 인류가 좀 공룡 앞에서라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전 지도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인데요. 잠시 일부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투두해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드린 대로 이어서 JTBC 장르만 여의도의 정영진 앵커, CBS 박성태의 뉴스쇼의 박성태 앵커, YTN 뉴스 명당의 장성철 앵커와 함께하는 한판 승부 5주년 기념 앵커 특집도 준비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예,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이시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출마 선언한 후 첫 인터뷰로 나오셨습니다.
3: 그러네요.
1: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당권주자로 오늘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오전에 하셨고 또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3: 광주와 서울이 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죠.
1: 예.
3: 광주는 5.18, 또 서울은 빛의 혁명. 그리고 두 곳 다 지금 새로운 의미에서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1: 예.
3: 광주에서 시작하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서남권, 충청, 영남 이렇게 이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리는 출발지가 됐고,
1: 예.
3: 서울은 이제 또 글로벌한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역사, 미래, 이걸 다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1: 예.
3: 또 달리 얘기한다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부터의 최대의 과제를 국회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에 나가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제는 국회와 당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대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3: 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전에 광주 저녁 오후에 서울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당대표 이 시점에 왜 김민석이어야 하는가?
3: 지금까지 1년은 이제 임기 초에 예. 내란을 극복하고 첫 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예. 지금은 그야말로 국회와 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예.
3: 원래도 이제는 전체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고요.
1: 예.
3: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기대만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치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예.
3: 그런 점에서는 국정방향을 대통령님과 쭉 나눠왔고 첫 어떤 국정방향을 설계했고 그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호흡이 잘 맞고 정부와 당정관계 예. 그리고 총선 준비라는 게 현재 당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1: 약 1년 10개월 후에.
3: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 당에서 사실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 세 가지의 선거를 큰 선거를 다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승리해본
1: 예.
3: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1: 예.
3: 현재 그것은 뭐 과거에 당대표를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다 지휘해보고 다 승리해본 것은 현재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정의 성공에 필요하고 총선 준비에 제일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저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1: 두 번 해보셨고.
3: 예. 네. 그런 것도 있죠.
1: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번엔 나다.
3: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하셨는데 그만하세요. 이런 생각이 또 있고.
1: 지난주에 그 용산에서 세 분 만나셨을 때 그 테이블에 그냥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3: 저희 같이 만나서야 뭐 서로가 다 편하게 얘기하니까요.
1: 예,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도 계속 절제를 하시다가 오늘은 좀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제 당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무엇이냐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3: 한편으로는 여당의 정치는 결국은 당정관계, 당정협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1: 예.
3: 또 한편으로는 당내의 민주적 토론을 잘 조율하고 끌고 가는 것인데
1: 예.
3: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당의 운영은 한편으로는 당정 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있어서 주요 사안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수기와 토론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1: 예.
3: 그러면서 생긴 어떤 잡음 또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절차와 수기가 무시됐던 합당 추진 과정이 결국은 갈등을 가져오고 결론은 못 내고
1: 예.
3: 검찰개혁 추진 과정도 사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1: 예.
3: 공천도 우리가 확립한 시스템 공천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는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자기 정치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1: 예.
3: 결국 선거나 정당은 책임 윤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1: 예.
3: 잘하면 계속하고 그렇지만 아주 잘하지 않으면 어지간히 잘하면 그냥 한 번씩 바뀌는 것이 맞고요.
1: 예.
3: 근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은 교대하고 교체하는 것이 기본이죠.
1: 예.
3: 그런 점에서는 지난 선거가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 바로 연결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되지 못해서
1: 예.
3: 기대할 만한 예상했던 만족할 만한 승리다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3: 그럴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1: 예. 아까 이제 합당 문제, 또 검찰개혁 관련 추진 문제, 공천 관련,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정치의 폐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정청래 전 대표 자기정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연임? 혹은 그 이후의 과정?
3: 목적. 까지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 그런가요?
3: 예. 예, 당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당정 간의 조율 그리고 당내의 토론이 원활하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민주적인 어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1: 예.
3: 그런 의미에서의 독단성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1: 그렇군요.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 중도층을 뽑기 위한 제3의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총리께서도 끊임없이 확장하는 대통합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대통합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 강 실장께서 제3의 길을 말씀, 제가 그날 명료하게 제3의 길이라는 워딩을 썼는지는 저도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런가요? 예.
3: 어쨌든 제3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과거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예. 그 제3의 길을 뜻한 것은 아니고,
1: 아, 예.
3: 다양한 의미에서의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1: 예, 예.
3: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취지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예,
3: 조금
1: 예.
3: 잘못 짚었다고 저는 보고요.
1: 아하.
3: 내부에서 통합하면서 연대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1: 예.
3: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온 흐름입니다.
1: 예.
3: 내부를 통합하고 약간 다른 세력과 연대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중도와 함적 보수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1: 예.
3: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 쭉 추진해온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그 또한 지난 1년의 당 운영에 있어서
1: 예.
3: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히 통합을 강조하냐 확장을 강조하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예.
3: 그건 전혀 잘못 짚은 거라고 봅니다. 통합이 잘 안 되면 확장도 안 되고요.
1: 예.
3: 확장이 안 되면 통합도 잘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1: 예.
3: 우리 편만 꼭 붙잡고 있으면 다른 어떤 중간이나 외부 세력을 함께 포용하고 넓히는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1: 예.
3: 그렇게 해서 선거 승리의 전망이 없으면 내부가 어떻게 단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단결 통합, 외부의 확장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그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3: 그런 의미에서 예. 저는 내부의 통합 단결, 연대 확장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외연 확장 규제에서 임명했던 분이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5.18이 성역화됐다라고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 공개 공고를 했었는데, 5회 청와대 사퇴 공고가 있었고, 2회 사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의를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3: 우리 편, 흔히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이념이라든가 스펙트럼이 같은 분들 내에서도 어떤 때는 부정도 있고 어떤 때는 오류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퇴할 부분은 사퇴하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4: 예.
3: 이병태 부위원장의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에 아마 홍준표 전 맞습니다. 시장님을 가깝게 네. 했던 분으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전혀 좀 보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기조였고 그러나 그분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4: 예.
3: 그래서 그 5.18 문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보고요.
4: 예.
3: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김남준 의원이 그 글을 쓴 어떤 글을 보고서 SS, 그걸 제가 예. 공유를 했었는데
4: 아하, 예.
3: 일종의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그러니까 헌법이 개헌 헌법 전문에 수록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국민의 인식에서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부분이고
4: 예.
3: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 세계적 어떤 세계의 시민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 예.
3: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가 지금 사퇴를 하셨는지 예. 제가 지금 소식은 못 들었는데요.
4: 예, 그러니까 수용했다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3: 네.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 것이 전체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4: 예. 자 이제 총리님이 그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시자 출마 선언문을 보고 또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를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3: 그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 아, 그런가요?
3: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예.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3: 그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4: 예, 예.
3: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4: 아, 예,
3: 것처럼
4: 예.
3: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예. 저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3: 예.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4: 예.
3: 제가 뭐 굳이
4: 아 직접 대응은 아니고
3: 뭐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4: 예, 예. 아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그, 예.
3: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4: 아하, 아하,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 연어, 동지 연어만 쓰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총리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제 본인의 지난 1년의 어떤 지도부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네거티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3: 정치에서...
4: 말씀하세요?
3: 예. 토론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이제 나중에 후보 토론회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함께 말씀 네, 나누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3: 정치에서는
4: 예.
3: 서로 동지들 간에 토론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4: 예.
3: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4: 아하.
3: 조금 전에 이성윤 의원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4: 예.
3: 이제 그런 경우는 네거티브라고도 하고 나중에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4: 예.
3: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활발하고 치열하게 예. 해야 우리가 이렇게 당이 발전하는 것이죠.
4: 예. 또 이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또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인데 이제 총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속도와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서 언제 할 것이냐. 이를테면 정청래 전 대표는 재원절에 전까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총리님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3: 저는 그걸 이미 5월 달에 끝내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4: 예, 예.
3: 지금 그 시기의 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 아.
3: 이미 5월 달에 끝내자고 제안을 했었고
4: 예.
3: 그때 당의 사정으로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4: 예.
3: 지금 그 시기는 현재의 당 지도부가 최대한 빨리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5월 중에 이제 당의 처리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처리를 요청했던 기억이 없다.
3: 기억이 말은...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죠.
4: 아, 그런가요?
3: 법안을 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4: 예.
3: 당정 관계에 대해서 다 아는 분들은 당정 간에 의논을 해서 법안이 가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예.
3: 5월에 이것을 처리하자고 해서 제안하고 그것이 당의 중요한 당직자들에 의해서 당 지도부에 다 전달됐고
4: 예.
3: 그런데 그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또 이렇게 역으로 왔고
4: 당에서
3: 뭐 그랬기 때문에
4: 예?
3: 그걸 제가 뭐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팩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 예?
3: 그렇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더 중요한 것은
4: 예?
3: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정부의 입장을 폐지로 정리했고
4: 예.
3: 제 입장도 일관되게 그랬고 또 그것을 가급적인 빨리 땡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
4: 예.
3: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에 오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 관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요 후보님들은 폐지 입장이신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게 지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3: 그렇습니다.
4: 대통령도 폐지지만 예. 만에 하나라도 그 국민들의 피해가 가는 건 없는지 숙의해달라, 숙고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3: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4: 그러니까요.
3: 보안수사권의 원칙은 이런데 그래도 예외가 불가피하지 않나, 일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를 토론해달라고 제기하신
4: 맞아요.
3: 것과
4: 네.
3: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확한 워딩과 맥락을 제가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4: 예.
3: 그런 측면이 있겠죠.
4: 예.
3: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고
4: 예.
3: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 검찰의 폐해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 뭐 저도 그런 피해자의 한 사람이지만
4: 그렇죠. 예.
3: 그렇게 해서 정치 검찰의 문제를 검찰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층에서 현재로는
4: 예.
3: 일단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서 보안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하는
4: 예.
3: 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4: 예.
3: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일단 짓는 것이 좋겠다고 당 정부 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책임지고 정리한 것이거든요.
4: 예예.
3: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가면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보안책이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도 정부가 여러 가지 논의와 참고 의견을 축적한 것이 있지만
4: 예.
3: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을 정리하되
4: 음흠.
3: 법안으로서 그거를 국회에 보내는 방식보다는
4: 음흠.
3: 그 입장에 기초해서 당과 국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주시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4: 예.
3: 그것을 이제 당에서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아,
3: 그간 정부에서 축적했던 여러 자료들은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게 참고 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4: 예. 자, 아까 서두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또 이재명 정부의 그 역할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 7월 1일 날 그 전북에 가서 전북 소외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원택 지사 취임식 가셔서 아마도 이제 광주에 집중이 돼 있고 전북은 좀 지원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런 말까지 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 전북 소외 발언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총리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제가 뭐 정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4: 예.
3: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일종의 1차 발표이고
4: 예.
3: 앞으로 쭉 이렇게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예. 내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표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4: 예.
3: 지금 아 지금 이게 다 끝난 건가 아, 하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현 시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4: 예.
3: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데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이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4: 아하.
3: 그러니까 창의적인 제안과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4: 예, 예.
3: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은 아, 전북 도화도 이야기를 할 텐데
4: 예.
3: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해결의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예.
3: 제가 총리 시절에 제일 집중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4: 예.
3: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차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했거든요.
4: 예.
3: 거의 최초의 어떤 플랫폼이었습니다. 범정부가 함께해서 제가 당장 요새 그 저희 장모님하고 집을 익산에 얻어가지고 살고
4: 익산.
3: 있는데
4: 예. 아니, 맞네요.
3: 굳이 그렇게 따지면 아니, 나 가까운 동네 잘 발전하는 게 좋죠.
4: 예.
3: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해법들을 자꾸 제안하면서 이거는 풀어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예. 아, 또 하나의 당권 레이스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적통, 그리고 그를 통한 파면 논쟁입니다. 지지자들과의 또 멸칭 공방까지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가 끝이 나도 이게 또 진보진영 내부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우려는 이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애들이 싸워도 상처가 나는데
4: 그러니까요.
3: 어른들이 정치를 갖고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4: 예.
3: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4: 예.
3: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상당 기간 분열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 예.
3: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오늘 현재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신 우리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전직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4: 예.
3: 민주진영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 예.
3: 이런 것이 결정적인 어떤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예.
3: 저는 전당대회 후에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제가 아마도 가장 잘 비교적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대회 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완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비교적 척지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화롭게 푸는 좀 스타일이어서
4: 예.
3: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마 일정하게 실제로 그렇게도 풀 것이고 또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그렇군요. 끊임없이 이제 확장하는 대통합 전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당대표 하시면 이제 1년 10개월 후에 총선도 지휘하셔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로서 하실 그 공천 전략이나 혹은 공천에도 그런 통합 전략을 쓰시겠다?
3: 말씀처럼 삼박자죠.
4: 예.
3: 내부는 똑같은 세력을 통합해야 되고
4: 예.
3: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령 과거에 진보당이나 기본소도 약간 더 진보적성이 강한
4: 맞아요.
3: 예. 이런 거는 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확장 또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진보 보수 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합리적인 신진 인사의 영입을 바로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아 바로 시작하십니까?
3: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선거 임박해서 하는 깜짝 쇼가 아니라
3: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4: 예?
3: 당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1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4: 예.
3: 이 당의 영역을 넓히면서 내부는 단단하게 하면서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챙겨나가는 이런 어떤 좀 유능하고 좀 기민한 여당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4: 예.
3: 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당대표가 되면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상 과반 득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예.
3: 당이 그리고 정부가 임기 1년 만에 처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4: 예.
3: 저희는 반드시 당을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정립해야 하고
4: 예.
3: 당이 안정되면서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려면 저는 모든 권리당원과 또 가능한 지지자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셔서 기왕 누구를 당대표를 만들어 주시려면 압도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예, 그 말씀과 진심이 잘 전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을 오늘 하셨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7: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8: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7: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예, 자,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가 어느덧 이제 5년째 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5주년이 됐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 5주년이라는 시점을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이 특별한 분들을 모시자라는 상상을 하면서 앵커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들의 한판승부, 현 시점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의 최고의 진행자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먼저 JTBC 장르만 여의도의 정영진 앵커 어서 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 옆에 또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영진 앵커를 조련하고 계시죠. JTBC 최윤경 부장 어서 오세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3: 와, 최윤경이다.
0: 저 화면 괜찮습니까?
2: 어, 네, 네.
0: 예, 한판승부.
2: 남의 방송 처음입니다.
0: 아, 그럴까요? 예, 예. 아, 잘 나오고 계십니다.
1: 남의 방송.
0: 예, 자, 그리고 옆에서 지금 부채질하고 계시는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의 장성철 앵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0: 아, 네.
4: 자, 저만 응원단이 안 왔어요.
0: 아, 그, 왜요?
4: 모르겠어요. 저 버림받은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가 또 식군데
4: 우리 PD님, 작가님들 네. 이 방송 보고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응원하는데 저만 홀로 내던다고
0: 생각하시네요. 아, YTN 제작진에게 네. 예.
4: 너무해요, 박 PD님.
0: 아,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분은 우리 한판승부 올해 원년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 시간대에 가서 열심히 방송하고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 어서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입니다.
0: 이야. 지금 그 새벽 방송 끝내시고 쉬고 계신 거죠? 쉬고 오신 거죠? 그죠?
5: 예, 집에 가서 쉬었다가 네. 이제 다시 출근했죠.
0: 예. 지금 네임태그 저희가 구독자까지 제작진 열심히 붙여놨는데 지금 예. 164만 구독자에
2: 우와.
0: 이야. 박성태의 뉴스쇼.
5: 원래 김현정 네. 앵커 할 때 163만이었고요. 예. 저는 만 명 늘었어요.
0: 만 명. 1월부터 하고 지금 5월까지 해서 만 명.
5: 요건 숟가락도 아니고 스푼 정도 얹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0: 자, 우리 정영진 앵커 네. 좀 오랜만에 다시 오시니까 느낌 아유, 어떠세요?
1: 너무 네. 행복하고요. 아, 저는 이제 저 혼자 알았는데 예, 예. 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온 줄 알았으면
3: 이런 분들
0: 이런 분들
1: 다시 한번 이런 출연을 고려
3: 이런 디스맨 디스 와. 디스맨 이거
1: 아니, 선글라스들은 다 왜 끼시고 도대체
0: 아, 정영진 앵커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 뭐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딱 끼면 전제 알지만
0: 아 그런가요?
1: 두 분은 왜 끼셨을까?
5: 아. 저는 끼라고 해서 껴요. 저는 제작진 그래요? 시키면 다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도수가 없는 거여서 안 보여요.
0: 안 보입니까?
1: 아, 네. 예,
5: 예. 괜찮습니다.
0: 그 일정 시간 좀 끼신 다음에 예. 이제 불편하시면 이제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이미 또 다들 유명하신 앵커님들 또 청취자 너무 좋아서 이 기획 칭찬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직접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2분 정도 드리고요. 또 네. 강점을 함께 P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작은 프로부터 가시죠.
0: 네.
4: 야. 안녕하세요. 와이트 신명당 장성철입니다.
0: 예, 예. 이제 장성철 앵커부터.
4: 2분까지
0: 예.
4: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명당입니다, 명당.
0: 명당. 명당 이름을 우리 장성철 앵커가 지으신 거죠, 그죠?
4: 아니요. 저희 이제 PD 작가님들, 예. 스태프분들이 이제 하셨고, 예. 저 명당에 놀러 오시면 예. 좋은 일이 생깁니다.
0: 아, 그런가요?
4: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1: 무슨 얘기예요?
4: 명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방송을 딱 들으시면은 네. 하루가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1: 아, 청취자분들이
4: 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0: 아.
4: 제가 아주 좀 가볍고 재밌고 즐겁게 아. 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0: 네.
4: 박성태 듣다가 약간 좀 지겨우면 저 뉴스 명당에 아. 오셔가지고
0: 아.
4: 저의 즐거움을
1: 아,
4: 같이
1: 아, 나눠주시고 분이 경쟁 관계에 계신 거군요.
4: 경쟁 안 돼요. 안 돼요.
5: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1: 아, 그래요? 네, 어려운 분들끼리 돕는 게 맞긴
0: 해요.
5: 7시 51분부터 광고 시간이거든요. 그때
1: 아,
5: 또 가시면
1: 아, 그때 또
5: 아, 55분부터구나. 55 네. 광고가 많아가지고 55분
4: 그런데 뭐 유튜브로만 송출되는 방송 진행자가 네. 저희 라디오 채널로도 네. 진행하는 사람들 저렇게 디스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아, 여기서 이제.
0: 예, 동접자가 최고여가지고. 아, 예, 동접자가 워낙 최고여서.
1: 이쪽
0: 예.
1: 시장에선 동접자.
0: 예, 동접자로.
4: 화이트 네. 뉴스 명당 네. 내일도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명당은 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0: 어, 좋지는
4: 그러니까
0: 좋아요.
4: 예, 아침에 네.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정치 얘기를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2: 아. 아침부터 설거지를 해야 할까요?
4: 아침부터 청소.
2: 좋은 선택일까요?
0: 아침 이런 거 좋아. 아. 아,
5: 역시 제부장
4: 날카로워요.
0: 날카로워요.
4: 박 PD님 도와주세요.
0: 근데 보니까 섭외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4: 아니에요. 섭외 어렵습니다.
0: 특히 그 보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출연 안 하거든요. 네. 뉴스 명당에는 출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 제가 가끔 협박을 합니다. 저는 진행을 하지만 네. 일주일에 방송을 한 20여 차례 다른 방송 패널로 출연을 한다.
0: 내가 그래서
4: 내가
0: 안
4: 씹는다.
0: 안 나오면
4: 씹는다.
0: 장르만 가서
4: 각오하시라.
0: 한파승부 가서 네. 그 신용상객장 가서 비판할 거니 네. 각오해라.
4: 그러면 이제 하루 있다가 네. 알았어요 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섭외의 비밀. 네.
4: 예, 협박입니다.
0: 협박. 네.
5: 장소장님이 직접 섭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없으니까.
5: 되게 신기한 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패널로 네. 막 편안하시면서
0: 맞아요.
5: 되게 뭐라고 했던 분들은 네. 또 다 섭외를 해요.
0: 그러니까.
5: 그래서 방송에서 또 친해져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또 욕해요. 이렇게 뒷담화가 아니라 방송에서 그분 이게 잘못됐다 편안하고. 대단해요, 제가.
4: 제 기억나는 분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진수 의원.
0: 그 빵. 예. 예, 빵도 직접 들고
4: 요즘 아주 돈독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5: 장해찬 부원장이랑 어떻게 돼요?
4: 아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또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선배님, 이렇게. 저 여기 출연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인사하길래 네. 역시 욕해야 되는구나.
0: 알겠습니다.
2: 인간말종 장해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4: 면전에서는 못하고.
1: 아니, 출처까지 늘 밝히시면 얘기하잖아요.
4: 면전에서는 못하고요. 어우, 그래.
0: 수영기 부장님이 거의 그 어제 나왔던 분처럼 자연스럽게 저희 방 한판승부에 네. 녹아 계시네.
1: 수요일 고정합니다.
0: 그래, 좋네요.
4: 수요일 날 장르만 가서 최은경 기자님.
2: 한판승부는 제가 봤을 때 네. 너무 선한 방송이에요.
0: 아, 그래요?
4: 선한 맛이에요?
2: 네, 원고를 줬는데, 네. 아니, 어느 대목에서 이거를 찌르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게 되게 평이하고 따뜻한 질문이라 한가를 깎았어요.
0: 아, 그래요? 예.
5: 세상을 따뜻하게 보세요.
0: 예.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네. 요즘 그 시사 유튜브의 최강자로 떠오른 장르만 소개를 한번 가볼까요?
1: 와, 예. 저희요.
0: 예, 장르만. 소개. 예, 정영진 프로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네.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예. 말입니다.
0: 현재 구독자.
1: 예.
0: 63만
1: 요즘은
0: 3천명.
1: 구독자로 판단하지 않죠.
0: 동접자.
1: 동시 접속자 예. 그리고 조회수로 판단하게 되는데
0: 예, 예.
1: 비교적 요 세 분들 가운데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
0: 요즘 한 4만 명, 3만 5천 명.
1: 뭐 3만 분.
0: 3만 명.
1: 뭐, 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0: 아직
1: 많이 부족하고.
0: 예.
1: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서
0: 아.
1: 이제 한 5만 분, 7만 분, 10만 분 정도가 오셔서
0: 네.
1: 매일매일 요거 하나 들으면 그래도 시사에 대해서는
0: 예.
1: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0: 어.
1: 정도 느끼실 수 있는 방송으로 어허. 만들고 있는 거죠.
2: 10만 분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0: 동접자 10만까지
2: 너무
0: 아니다.
2: 많은 건 부담스럽습니다.
0: 7만, 명, 예. 7만 명 정도.
2: 조금 더 그냥 그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4: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0: 예. 예.
4: 한번 제대로 한번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5: 그럼 동접자 더 늘어요.
0: 아, 네. 그런가? 네,
4: 고민이 되네요.
0: 최 부장님 이 정도 소개 만족하십니까?
2: 네,
0: 정 프로의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
2: 네, 사실 뭐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방송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4: 역시. 재부장 잘 컸어.
0: 네. 밖에서 신혜원 기자가 굉장히 흐뭇한 눈치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혜원 기자도 네. 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정프로가 그 와중에 신간을 냈어요.
1: 아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0: 저 이미지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 야
1: 어떻게 이런 책을 또 썼을까요?
0: 저 책을 쓴 다음에 최 부장님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방송하는 멘트 들었어요.
1: 왜요?
0: 너무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혼자 책 쓰냐.
2: 네.
0: 네, 어떤 책입니까? 설명해 좀 해주세요.
1: 이 책은 이제 제가 그리고 네. 이제 3프로TV라는 경제 채널을 꽤 오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네.
1: 아, 그러면서 네. 매번 올라온 질문들이,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0: 그러니까
1: 너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초적인 것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0: 신혜원 기자님 같은 분?
1: 저런 분들을 위한. 저런 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읽고 어떤 경제 기사를 읽는다든지.
0: 방송 진행한다든지.
1: 방송 진행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최소한 알아야 될 경제 상식. 이걸 아주 흥미롭게 또 풀어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5: 네. 아니,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5: 지금 뭐 시사 프로그램에
1: 네.
5: 뭐 최고 진행자로 꼽히고 있는데.
1: 네.
5: 정치 심사 중심으로 하면서
1: 네.
5: 또 경제책도 내고
1: 네. 과학도 얘기하셔야죠.
5: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할 만한 게 없으면 우리 농업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4: 정영진 앵커에게 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0: 아, 질문해 주세요.
4: 장르만 여의도 앵커라는 자리가 부끄럽습니까?
1: 제가요?
4: 네.
1: 그럴 리가 없죠.
4: 근데 그 책에는 왜 장르만 여의도 앵커라는
1: 네.
4: 그 타이틀이 없습니까? 다른 데 진행하시고
0: 아, 3프로 TV만 있고 있는데. 아, 그래서 최 부장님이 그, 확인을 해서 넣었어요, 다시.
2: 네, 넣었습니다.
1: 넣었어요.
4: 네. 이제부터는 거예요?
2: 아니,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인터넷 서점에
4: 아, 책은 네. 없잖아요. 네. 그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0: 이간질 안 합니다.
4: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 공격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팩트체크 좀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4: 넣었어요?
0: 책은 네. 넣었어요.
1: 책은 요건 경제 상식 책입니다. 네. 네. 아시겠죠?
4: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경제상
1: 우리 많은 분들 듣고 계십니까?
0: 듣고 계시니까 예, 통합행보. 자, 여기서 화제 프로그램 박성태의 뉴스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앵커?
5: 뭐
0: 홍보가 필요 없는 채널이긴
5: 그렇죠.
0: 한데
5: 구독자가 일단 164만 아~ 장르만 63만이잖아요.
0: 네. 163만 차이네 그죠?
5: 60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제 수능 5등급이 3등급까지는 쉬워요. 1등급, 2등급 초반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보통 저기서 164, 제가 106개월 동안 올린 게 만 명이라니까요. 아~ 163만을 전임 김현정 앵커가 다 올렸고, 아하. 제가 6개월 동안 추구라고 해야 만 명 올리니까, 물론 이제 탁월한 정영진 앵커와 탁월한 최영경 부장이 있지만,
0: 신혜영 기자도 함께.
5: 네, 신혜영 기자도 있지만, 네. 저기서 이제 163만 되려면은 네. 한 32년 정도가 걸려요. 아~ 요즘도 경쟁 워낙 치열하니까.
2: 구독자의 표면 장력이라고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넘쳐야 구독자가 확 터지는데, 그래서 한 방울씩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5: 아, 그렇죠. 근데 네. 더더구나 그리고 구독자에는 안 들어오지만 네.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숫자지만 300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다 듣는 걸로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뉴스 듣고 있다. 아. 네, 그래서 뭐 저희 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희 형은 지방에 있지만 아. 출근하면서 듣고 있다.
1: 맞아요. 진짜 그 그냥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네. 진짜 많고 네. 네. 그래서 아마 동접에는 체크가 안 되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신 진짜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그렇죠. 역사와 전통.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앵커님에게 너무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닌가.
5: 좀 무거워요. 생각,
1: 그죠?
5: 네, 그리고 네. 키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분이 감당할 프로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우리 정영진 앵커가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그러고 네. 밖에 뉴스쇼 제작진 듣고 있어요.
2: 네. 네. 동시간 때 다른 진행을 또 하고 있으니까.
0: 아, 네. 알겠습니다.
4: 뉴스 명당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0: 자. 한판 승부도 합니까? 한판 승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짧게.
5: 아니, 한판 승부
0: 짧게.
5: 최고의 프로죠.
0: 네, 한판 승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만 5년 됐고 2021년 7월 12일 날 첫 방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 5년이 됐어요. 만 5년이 돼서 이제 구독자가 이제 96만 한 5천 명, 96만 아. 5천 명 연내에 100만 구독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르만 여의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100만 돌파하면 공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얼마 전에 장르만 여의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1: 저희가 네. 공개 방송 했죠.
0: 네, 30명 모시고 그죠.
2: 네.
0: 저희는 100만 돌파 100명 정도 모시고 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만 해보고 네. 있습니다.
1: 오신 분들 제가 밥 사드린 건 아시죠?
0: 아, 알죠, 알죠. 네, 아, 그 100명을
1: 살 자신이 있으신 거죠?
0: 그때는 그 사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서 아, 감당을 해달라.
5: 그때 네, 얘기하시면 네. 최 PD 왔나요? 아까 뉴스쇼 최 PD 왔던데.
0: 아, 최수민 PD. 아,
5: 최수민 PD
0: 예.
5: 있구나. 예. 예. 우리도 같이 껴서 하죠.
0: 아, 같이 네. 같이. 아, 그 뉴스쇼 한판 쓰면 연합으로 그죠?
5: 공개 방송인데. 네.
0: 아, 좋아요.
4: 저도 낄게요 그냥.
0: 예, 그러니까 저는
4: 안 껴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때 네. 특별 게스트 함께 또. 네.
5: 근데 이렇게 딱 정말 박정 네. 앵커 또 제작진이 기획의도가 좋은 게 네. 요즘 이제 시사 프로그램 특히 정치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들이 네. 팬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양쪽 진영에 좀 팬덤에 끝에 이쪽이 사실은 주도권을 잡는 게 많은데 예. 여기 장르만 여의도의 정영진 앵커부터 해서 뉴스 명당의 장소장도 마찬가지고 한판 승부 뉴스쇼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이 힘을 그런 채널들이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0: 예.
5: 그래서 제가 뉴스 명당의 장소장님 가셨을 때 예. 처음에 막 가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0: 아, 앵커 새로 해야 되냐?
5: 네, 일단 앵커가 새로운 경험이니까 해봐라. 근데 뉴스의 패널이더라고요. 우리 쪽에 빠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고 되게 후회했는데
0: 아~
5: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너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채널이 또 장수장님이 가서 하시면 전체 이쪽 움직임 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좋다.
4: 아 근데 적극 그때 응원합니다. 제가 상의했을 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솔직히 섭섭했어요.
0: 왜냐면 내가 필요 없나? 뭐 이런
4: 네, 한 칼 토론 제가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네. 날 자르려고 그랬나? 원래 기획사
2: 교체 타임.
4: 그래서 아우 되게 흔쾌히 형 가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서운했다.
4: 속으로는 약간 좀 서운했습니다.
0: 저 정현진 그 일황이라고 얘기 듣고 있잖아. 일황.
1: 아이건 뭐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쩌다 이제 그런 별명이 좀 붙긴 했습니다만
0: 인정?
1: 아니 근데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을 이분들 중에는 아,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지 않나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또 좀 다양한 코너를 준비해가지고 네. OX 퀴즈 좀 OX 퀴즈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2: 네
0: 그래서 이 코너도 저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또 가장 진행을 잘하는 JTBC 최윤경 부장님
1: 아 진짜 최고입니다
2: 네. 최윤경은 왜 나왔냐고 댓글에 계속 올라왔어요 할 게 있으니까 나옵니다
0: 할 게 역할이 있습니다
1: 네, 최고예요
0: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네. 예, 액션
2: OX 퀴즈를 할 건데요 예. 빠르게 OX를 아하. 들어주시면 됩니다 생각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한 바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개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넘어갑니다
0: 예, 자 화면 나오고 있고요
2: 첫 번째, 솔직히 내가 이 중에 진행은 제일 잘한다. 하나, 둘, 셋.
0: 자, 듭니다. 어, 안 나오죠, 화면이? 아, 이렇게. 아~ 오! 야, 세 분 다 5등이셨네.
2: 김지수 이래서 한판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5: 내가부터 제일 잘해.
2: 아, 잘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5: 자신감!
0: 자존감이 낮아요.
2: 아니, 과도한 경매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요새. 아, 두 번째 가겠습니다.
1: 아, 잠깐, 이거 이유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2: 아니, 왜냐면.
4: 잘하는 이유를, 건 잘한다고 생각하는
2: 거지. 네, 다 잘하세요. 이유가 길어지면 재미가 그래,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이거.
0: 정영진의 거 들으면 말씀해주세요.
1: 제 이유보다도. 네. 저는 이제 들을만 하잖아요. 아주 장성철 소장님이 왜 들었는지가 난 궁금한 아, 거예요.
0: 저는 왜 지대기 잘해?
5: 저라도 우겨야 돼요.
1: 아, 우겨야 네, 돼서?
5: 우겨야
1: 아,
5: 되니까.
0: 이해해 주세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5: 그리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각자 예. 또 취향이 있어서.
2: 네, 그렇잖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0: 다음 질문.
5: 갈갔네.
2: 인터뷰에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척 넘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없어. 잘난 척은 또 심합니다. 나는 못 알아들은 적은 없다는 거네요.
1: 다 알아들었어요?
0: 아, 얘 뭐 그냥 비교적? 비교적?
1: 어, 그래요?
2: 비교적? 가방끈이 길다는 걸 확인했어요.
0: 비교적? 예.
1: 내 얘기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0: 아, 스스로 못 알아듣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다. 아,
5: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다 알지만, 뭐 다음 코너에 뭘 하나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서 실컷 다 얘기했는데 다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끔 아, 있다.
4: 네. 저는 그때 네.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1: 아, 진짜.
5: 액션을 더 크게 합니다.
0: 네. 정현진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1: 예?
0: 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그게 오히려
4: 구성이에요.
0: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그게
4: 구성이면 또 우리 최윤경 부장님이 또 잘 받쳐주시고.
1: 아 맞습니다. 너무 네. 든든하죠.
2: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이거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5: 진지하게.
2: 정치 영입 제안이 온 적 있다. 하나, 둘, 셋. 우와.
0: 오, 다 있어요?
2: 우와.
0: 오, 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 그래요. 야, 정영진의 코 있어요.
5: 얘기해달라니까.
2: 오, 있었을 것 같아요,
0: 있었어요?
2: 근데.
0: 오.
5: 퇴사한 다음에 있었는데, 네. 아주 아주 연배가 많은, 오. 아주 아주 친한 제가 모셨던 선배가, 예. 이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회사 퇴사한 다음에 바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원래 또 뭐 그쪽에 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안 한다.
2: 근데 영입을 했을 때 자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5: 그분이 상당히 파워 있는 분과 친한. 친한.
0: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구나. 친명.
2: 이 정도 아니에요?
5: 그러니까 그 정도 거의 분과 친한. 네. 그 정도 분과 상당히 친한.
0: 야, 나 실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2: 왜냐면 실력자에게 이제 섭외됐다. 이렇게 네.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정성호 장관이더라고요.
5: 아니에요, 좀.
2: 아니에요.
5: 정성호 장관 아니에요.
0: 정성호 장관이. 자, 어우, 장성철 소장님.
4: 저는 뭐 이재명 네.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저보고 정치하자고 영입하려고 그런다고.
0: 아, 진짜로?
1: 네. 아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4: 직접 저한테
0: 이재명 후보에게
4: 네, 직접
1: 그 인사말
5: 인사말이 아니에요.
1: 아,
5: 그래가지고 들어 얘기했었어요.
0: 이거 바로, 처음 밝히는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0: 방송에서
4: 몇 번 얘기했죠.
0: 아, 그래요?
4: 그래가지고 그
0: 다음 날 주목을 안 했구나. 그 밝혀도 뉴스가 안 돼.
4: 그 다음 날 그때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 예, 예. 연락이 왔었죠.
0: 오,
4: 저 좀 만나자고.
0: 오, 진짜
4: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2: 그랬었죠. 뭘 하자고 한 거예요?
0: 좋네.
4: 영입하려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0: 캠프
4: 아. 대선을 앞두고 같이 정치 합시다. 그러니까 김용남 하원아 이분들 갔던 것처럼
0: 아. 최소 비서관이었다.
4: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평택을 공천 받을 뻔했다.
4: 아이 그런 건 옛날에 다 그냥 제 거쳤던 거예요 그런 거.
0: 야
4: 역시.
1: 영입을 할 때 뭔가 롤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4: 그냥 안 해요 그냥.
1: 같이 합시다.
0: 같이 합시다
2: 이거예요. 아. 아.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0: 그러네, 그래. 구체적으로 뭘 딱 찢었어야 되는데.
2: 있었으면 그러니까. 고민을 했을 텐데.
4: 아니요, 아니요. 전 정치 안 한다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아. 바로 단칼에.
2: 근데 이거 제일 대반.
0: 정영진은 저. 언제?
1: 진짜. 아, 저도. 네. 이미 오래전.
0: 오래전? 저, 네.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맞네! 아, 부정을 안 해.
1: 그럴 리가 있습니까?
0: 아, 그 누구?
1: 아니, 그럴 리는 없고, 아... 이제 뭐, 연락이 이렇게 예. 오긴 왔죠.
0: 오, 진짜.
1: 네, 근데 저는 뭐 전혀 그쪽과는 이제 거리가 멀기 아... 때문에.
2: 야... 윤석열 전 대통령.
1: 아하.
2: 언제야?
0: 근데 중요한 건 다 보수에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네.
1: 저를?
0: 네, 지금 저는 박근혜, 윤석열 두 이름이 나왔으니까.
1: 아, 그래요?
0: 네.
1: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오, 그래요?
1: 네.
0: 야
1: 그래. 양쪽이라고...
5: 안철수.
1: 예? 네?
5: 안철수.
1: 아니야.
0: 잠깐만요.
3: 아가 영입자
1: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2: 방재영 네. 앵커는 아직 영입 제안이 온 적이
0: 어, 정말이에요,
2: 없다.
1: 예, 단 한 번도 없어요?
0: 어, 정말 없어요.
2: 아, 근데 예. 이제 연락을 주시면
0: 네,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 것도 아닙니다.
2: 자, 답한다. 네,
0: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질문은 엄청 많이 준비가 되는데 약간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앵커들만의 자기 관리 루틴, 멘탈 관리 루틴. 하나씩 좀
1: 자기 관리는 제가 볼 땐 장성철 소장님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자기 관리.
1: 아침 일찍 하시고 하니까.
0: 아. 네. 처음부터 더 아, 우리 박성태 의원은
1: 요즘 관리 안 하시는 게 지금 이미 드러난 네. 것 같고요. 네.
2: 아니, 술을 끊었으니까 줄였으니까 많이 관리하시는 거죠.
5: 관리를 잘 해본 적은 없는 거야. 그냥 네. 인생이 네. 네.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네. 별로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0: 너무 그렇게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떡해요?
2: 아니, 그렇다고 제구장.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 예, 예. 박성태 그 기자님이, 예. 박성태 선배가 그 상암동에 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일 밤마다 휘젓고 다녔거든요.
0: 야.
2: 네, 자정에 이제 미드나잇 땡땡 어디 가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박성태를 만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아침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한동안.
0: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걱정.
2: 지각도 안 하고 계속 하셨잖아요.
5: 어, 그럼요.
2: 어, 제가 매일 네. 아침 확인을 하는데
0: 그러니까,
2: 제 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0: 제 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2: 엄청난 자기 관리.
4: 항상 아침 5시에 아침밥을 차려줘요.
0: 아. 야.
4: 대단한 분.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아마 얘가 좀 헤이질 수 있겠다.
0: 아.
4: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네. 낡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심정으로 아. 아침밥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0: 새벽 5시 아침밥을. 야. 그래요. 야.
4: 대단한 분.
2: 진짜 악덕 남편.
5: 이 자리 여보 고마워.
0: 야, 아침마당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래, 막 아내에게 사랑 고백까지.
1: 아니면 그런 거 한번 가죠. 그, 네. 아, 본인에게 제일 들어오는 욕들 중에,
0: 네, 네.
1: 악플 엄청 실시간으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1: 제일 뼈 아픈 거라든지, 제일 많이 들어온 욕은 뭡니까?
5: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1: 그래요?
5: 왜냐면, 그냥 제가 굳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차단하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남지가 않아요.
0: 차단하고요.
1: 아, 시청자 의견은 대체로 무시하는 편이다.
5: 아니, 그러니까 들을 건 있는데 맥락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의 비호감이나 그냥 하는 부분들은 네. 댓글에서도 이게 진행하다 보면 댓글을 제가 패널 할 때 거의 안 보는데
1: 네, 네.
5: 진행할 때는 댓글 보시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 가끔 네. 보거든요.
0: 어.
5: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비호감 있잖아요.
2: 네. 아.
5: 그러면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네. 괜히 제가 어차피 저는 댓글을 봐야 되는데
0: 어.
5: 그걸 보면서 제 멘탈이 흔들리면
0: 어.
5: 피곤하잖아요.
0: 어.
5: 프로그램에 안 좋다.
2: 네.
5: 아. 근데 저는 아, 이분은 좀 계속 악의적인 뭐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1: 네.
5: 일단 안 맞다.
0: 네.
5: 차단.
2: 차단.
0: 어, 차단. 죄송합니다.
1: 아니, 저희는 뭐 악플에 그렇게
0: 영향 받으세요?
1: 아니, 저도 잘 안 받지만 저렇게 차별하진 않아요.
0: 차별하지 않아요.
1: 악플을 쓰는 분들도 좋은 선플 쓰시는 분들 다 우리 장르환 여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5: 아니, 내가 먼저 할 걸.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분은 네, 보는데 네.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네. 분도 가끔 있잖아요.
0: 어...
5: 늦었다, 이씨.
4: 저는 악플 다 보고 그 희열을 느끼고
0: 네.
4: 그런데 2019년 방송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네. 그때 악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어,
4: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네, 네. 욕이에요. 저 X는
0: 어.
4: 사지를 찢어서 다음에 까마귀밥을 줘야 된다고. 그때 제가 막 문재인 정권을 막 비판을 할 때였거든요.
0: 예.
4: 보수 팬으로서.
0: 예.
4: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이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 어떤 욕이 들어오더라도
0: 괜찮아.
4: 괜찮더라고요.
1: 아, 담금질이 좀 잘 돼 있으시군요.
4: 그때 완전히

0: 경이 많이 올라와요.
1: 왜?
0: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 저는 저 악플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심지어 그 문조 털레도 저는 이렇게 멸칭이라고 일부러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털륜경 많이 올라오네요.
2: 털륜경 많이 보입니다.
1: 아 이거는 조욱에 이어서 가장 충격적이니까
3: 엄청 충격적이에요.
1: 아, 조우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앵커 특집을 유튜브로 연장해서 한 5분만 조금 못다한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한판 쓴 유튜브로 지금 와주시면 우리 정영진 앵커, 최은경 부장, 또 박성태 앵커, 그리고 장성철 앵커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0: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단어 하나 고르라면 나만이 있지 않을까요? 나만 없어. 나만 혼자야. 나만 이래.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고립감에 더 억울하고요. 더 화도 납니다. 나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함께이고 싶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싶다는 가장 고요한 외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깨닫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

슬슬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계십니까? 일단 마음부터 김건모입니다. 잘 될 거야.

0: 김건모의 잘 될 거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남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하고 남들은 잘도 살되만 나만 이렇게 매번 힘들지 남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잘도 넘어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람관계가 힘든 거야 남들은 돈도 그렇게 쉽게 잘 버는 것 같은데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돈도 그닥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때 되면 잘만 놀러들 다니더만 나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일상생활이 다 왜 나만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닌 말로 예전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거 하나 없어도 정말 잘만 사셨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오늘도 다 같이 더운데 왜 나만 유더니 덥지? 더위 한풀 꺾었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더운 거야? 하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잠깐 다른 곳에 둬보세요. 신경을 다른 곳에 또 기분 좋은 곳에 두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나고 속상할 때 그 생각과 그곳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라고. 이왕이면 기분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각은 안 하게 되니까 덜 힘든다는 거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주말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2시간만이라도 라라랜드에 집중해 주세요. 그럼 다소 기분이 나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건강 뉴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풍성한 음악과 이야기거리를 풀어놓으실 수지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열대 태평양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급격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염, 가뭄, 폭우 및 기타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미 세계기상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엘니뇨는 2026년 이번 달부터 9월까지요. 강력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세계 기상 예측 기관들의 다중 모델 앙상블 예측에 따르면 주요 모니터링 지역에서 계절 평균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을 것 등 적도 태평양 중부와 동부 전역의 해수 온도가 지속적이고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서 전망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엘니뇨는 북반구 가을 동안 계속 강화될 것이고 그 영향은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적도 대서양 뉴욕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겠으며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은 기온 측면에서 남위 6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에 대부분의 육지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극지방 외에 거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강수량의 경우 올 7월부터 9월까지의 전망은 엘니뇨의 강화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강우량은 중부 및 동부 적도 태평양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열대 인도양 일부, 인도 아대륙 및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7년마다 발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엘니뇨 현상은 3월에서 6월에 발생을 시작해서 11월에서 2월 사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발병 다음에 지구 기온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엘니뇨가 최고조에 달했었나요? 예보로 보면 올해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번과 같은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독히도 무더웠던 폭염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동부 해안을 강타한 비와 우박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와 심한 폭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폭우로 인해 워싱턴 DC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동쪽으로는 메릴랜드주 세실 카운티에서 서쪽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 카운티까지 북쪽으로는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 엘버말 카운티까지 확대됩니다. 오늘 오후와 저녁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예상이 되고요. 시간당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고 순간 강우량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일 화요일쯤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폭풍을 칠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88도, 섭씨 31도, 습도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슬점은 7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이 취약한 이웃을 살펴볼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네요. 7월의 첫째 주 이렇게 흐린 날씨와 뇌우 가능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독했던 폭염은 끝났지만 오후 최고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비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뇌우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돌발 홍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시속 5마일로 불겠습니다. 오후 9시까지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고요. 자정 무렵이나 직후에 비가 내릴 확률은 줄어들겠습니다. 계속해서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으며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운전 중 시야 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젖어 있을 수 있으니 미끄러운 면도 아울러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화요일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구름도 많고 습도도 높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변덕스러운 날씨 이어질 텐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80도대에 머물겠으며 하루 동안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맑은 날씨도 간간히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다소 높게 유지돼서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뇌우는 집중 호우를 동반할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또한 높은 습도와 흐린 날씨 계속되면서 하루 종일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중에는 비가 올 확률이 약간 낮아져 야외 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습도가 지속이 되고 이동 속도가 느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상예보에 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7월 중순부터는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천둥, 번개 동반한 소나기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영턱스입니다. 타인.

건강 뉴스. 알츠하이머병 유발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노인이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치매는 수년간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최근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등 신경 퇴행성 변화를 조기 발견하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 단계에서 식습관 등 생활 방식 변화가 실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치매가 없는 60세 이상 성인 1,865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반복 측정하고 알츠하이머병 병리, 신경 손상 등과 관련이 된 혈액 바이오마커 수치를 분석해 치매 발병률과의 연관성을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수한 식단을 지킨 집단 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효과는 혈액 검사상 생물학적 치매 위험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 등 세 가지 패턴을 분석했는데 이 중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낮은 염증성 식단의 예방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푸른 생선 등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품 위주의 식단을 뜻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위험 징후를 보인 참가자 중 이 식단을 섭취한 이들은 치매 발병 상대 위험도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미 생물학적 치매 위험 신호가 나타난 사람들에게서도 항염증성 식습관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관찰 연구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남성의 기억력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더불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한 사람들은 약 6년에 걸쳐 기억력, 특히 특정 사건을 떠올리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졌고요. 여성에게서는 뚜렷한 연관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된 유전적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 고나트륨 식단이 치매 진단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단순히 혈압 관리를 넘어서 뇌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다 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슘 함유 식품인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등을 함께 섭취하고 조리시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풍미를 내는 습관이 권장이 됐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그러니까 티스푼 약 한 티스푼 분량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치매 사례의 약 40%는 식습관 개선 등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높은 나트륨 섭취와 인지 기능 저하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주는 초기 근거라며 고나트륨 식단이 뇌기능 저하와 관련이 된 내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이 된 만큼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짜게 드시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한여름에 특히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치신 분들은 약간의 좀 짭짤한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사람마다 워낙 체질이 다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짜게 드시는 건 피하는 걸로. 박미경입니다. 2부의 경고.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7월 4일은 이란과 미국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서 분노와 복수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먼저 이란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이 오열을 했는데요. 단상 위에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그의 일가족 5명의 관이 놓였습니다. 테헤란 전역에 애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숨어 열기는 이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메네이 추모객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모두 슬픔에 잠겨 상심해 있고 온 힘을 다해 최고 지도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한다며 강한 메시지를 보였는데요. 반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려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고 밤하늘은 폭죽 85만 발로 물들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을 치켜세우며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완전히 제거했고 군대를 괴멸시켰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두 나라의 유일한 공통점은 숨막히는 무더위였는데 테헤란에서는 더위를 식히려 물을 분사했고 워싱턴에서는 폭염에 예정이 됐던 퍼레이드가 취소되며 폭죽 85만 발만 치솟았다고 하네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고라는 데 이 지도 미국 국민으로서 이에 대해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디. 근데 왜 지 머릿속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화까지 나는지 모르겠네요. 나만 그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92년 영화 나 홀로 집에 2 까메오 출연 등 과거 배우 활동 이력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 배우 조합으로부터 약 1억 원대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자산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배우 조합으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또한 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예술인 연맹으로부터도 약 1,300여만 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금 수령 배경에는 약 30여 년 전 영화 출연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1992년 개봉한 영화 나 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에 까메오로 출연을 했으며 이 시기 배우 조합 가입과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주랜더, 시트콤 못 말리는 유머,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 톡쇼, 엘렌 드 제너러스 쇼 등 과거 출연작에 따른 자녀 출연료도 신고했는데 다만 작품별 자녀 수입은 각각 200만 달러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연금은 영화, TV, 방송 출연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리면 연금 크레딧이 쌓이고 이를 기반으로 수령 자격이 부여되는 구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989년 배우 조합에 가입을 했으며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을 해 현재까지 관련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 배우 조합에서 탈퇴했지만 연금은 계속 수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합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을 해 제명 절차를 추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자진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탈퇴 서한에서 더 이상 귀 조합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며 즉각 탈퇴 의사를 밝혔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조합 규정상 이미 연금 수령 자격을 확보한 경우 탈퇴 이외에도 연금 지급은 유지됨에 따라 2024년도에도 배우 조합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2025년 연간 소득은 22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족의 가상 화폐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런 팔자도 있네요. 이 쇠복 쇠복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헌티나 하는 것이 쇠복이겠죠. 차는데도 돈 들어와, 골프 치면서도 돈 들어와, 밥 먹으면서도 돈 들어와. 도대체 이니한테 돈은 무엇일까? 이 구겨진 옷을 다리미 없이도 손쉽게 주름을 제거할 수 있는 의료관리기기가 등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의료기기 브랜드 에어로녹스의 에어로녹스 고는 다리미나 스팀기 없이 간편하게 의류에 있는 주름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셔츠 등 상의를 전용 공기주머니에 넣고 기기를 작동을 하면 내부로 따뜻한 공기가 순환을 하며 옷을 부풀려 주름을 완화하는데, 일반 다리미처럼 열판을 직접 대거나 스팀기를 이용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아닌 열풍 방식을 적용을 해 화상 위험을 줄였으며 사용자가 직접 다림질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어로녹스 측은 대부분의 의류를 약 8분에서 12분 안에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아직 정식 출시되지는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개발 자금을 모으고 후원자들에게 완성된 제품을 리워드 형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 후 소비자 가격은 약 249달러로 책정이 됐으며 7월 대량 생산을 한 뒤 8월 배송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밥은 밥솥이오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설거지는 디시워시가 하고 다림질도 이젠 에어로녹스가 하게 생겼는디. 아이 근디도 왜 시간은 늘 모자라는겨? 그냥 바뻐. 쉴 데 없이 늘 이렇게 바쁘네. 바뻐. 중국의 한 헬스장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빗발친 남성 회원의 등록을 강제 해지하고 환불해 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성은 최근 이용하던 헬스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5월 3년치 회원권 비용으로 145만 원을 지불을 하고 헬스장을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헬스장 측은 남성에게 경기 침체 속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 중이지만 다수 회원으로부터 강한 악취로 인해 운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회원권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헬스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이 머물다 간 기구 주변이나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다른 회원들이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남았으며, 심지어 헬스장 측은 그를 위해 구석진 곳에 운동기구를 배정하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불만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자신이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수건을 여러 장 챙겨 다니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결국 그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금과 다른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들은 싸늘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헬스장이 땀 흘리는 곳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배려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반면 일각에서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곳에서 체질을 이유로 회원권을 해지하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닌 말로 말용 운동하러 왔는디 바닷가에 수영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훌러덩 훌러덩 복구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니들도 정말 꼴보기 싫지만 이 냄새 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 지가 모르나 냄새가 무할매나 심한지. 아니 가족들이 안 가르쳐주어? 이? 중국 헤일룽장성에서 이른바 웃음 가스를 여러 지역에 걸쳐 불법 유통한 대규모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7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조직원 89명을 검거하고 웃음개수 2만 1000리터 이상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도심에서 누군가 대량의 웃음개수를 판매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웃음개수의 정식 명칭이 아선화질소인 기체인데 상온에서는 무색에 약간 단맛이 나며 의료 현장에서는 흡입형 진통 마취제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웃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일명 웃음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웃음개스가 국가가 관리하는 위험 화학물질로 허가 없이 생산을 하거나 운송 또는 판매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웃음개스가 마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웃음개스를 장기간 또는 과다 흡입할 경우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불안, 환각 등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액계의 손상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혈중 산소 포화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뇌 손상이나 반신마비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웃다가 뒤지는 사람도 있겠네. 이 웃음 가스가 아니라 마약 가스구먼. 이 티백계 활동가로 알려진 남성이 지난 목요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숨진 가운데 망명 티벳 단체는 티벳 독립을 호소하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날 유엔 본부 앞에서 한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했는데 남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해진 소식통에 의하면은 사망자가 티벳계 활동가 록바 랑제엔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매체에 의하면은 이 랑제는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벳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인 뒤 숨진 것으로 우버 운전기사로 일을 했으며 티벳 국기를 들고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티벳인들의 이러한 항의 행동은 중국의 티벳 통치와 정책에 반대하고 티벳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저항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국의 티벳 통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티벳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티벳이 중국 영토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티벳의 중국식 명칭인 시짱은 예로부터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게 뭐요? 티벳도 중국 지그들 땅이라는 야그 아니여 시방. 요런 식으로 따지자면 말이오. 이 만주, 이 만주 아시죠? 지금의 만주가 원래는 우리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랑가 모르겠네. 멕시코의 한 여성이 한 달 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던 반려견을 월드컵 승리 축하 현장을 비춘 생중계 영상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 극적으로 되찾은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동부에 살고 있는 24살의 알레가르시아는 한 달 전 집을 나간 반려견 라고르다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멕시코 축구 대표팀이 체코를 3-0으로 꺾은 뒤 거리 응원이 한창이던 저녁 여성은 남동생으로부터 축하 인파 속에서 라고르다를 봤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경기장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으며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느냐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생이 보내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확인한 그녀는 깜짝 놀랐는데 영상에는 한 축구팬이 거리 응원 도중 자신의 반려견인 라고르다를 번쩍 들어 올린 채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반려견임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즉시 현장으로 갔고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자 반려견은 다리를 절며 곧바로 달려와 주인에게 안겼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집을 나간 적이 있었지만 몇 시간 안에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페이스북과 지역 단체 채팅방에 실종 글을 올리며 수소문을 했으나 두 차례 목격 제보를 받았지만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멕시코의 승리와 반려견과의 재회를 기념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Life is good,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는 글을 남겼으며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고 멕시코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반려견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돌아다녔다는 놀라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인 줄 알고 음식과 물을 주며 도와준 시민들에게도 역시 거듭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 한번 집을 나가버렸다면 말이오. 이게 또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갑을 쪼갠 이놈 조만간 또 나가네. 잉. 아무래도 역막살인 낀 개 같아요. 잉. 아니면 주인이 싫어서 몰래 나갔는데 그때마다 주인이 찾은 건 아닌지도 모르죠. 잉.
1: 어디야?
2: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1: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0: 끼가 많은 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껏 다리 절면서까지 멀리까지 도망갔는데 그게 또 해필 화면에 잡혀서 주인한테 다시 잡혀가는 그런 개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었대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또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또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갖추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4시부터 소나기 내린다고 하는데 뭐 구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슬슬 끼고 있죠.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후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다음으로 만나보도록 하지요. 자, 2부 첫 곡은 임영웅이 부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인데요. 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새삼스럽게 가슴이 와닿네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죠. 그렇죠. 씨앗을 물에 심으면 안 되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쉽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퍼님 신청해 주신 임영웅의 곡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필 성경은 갈라디아서네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면은 참 재미있는 또 유머 퀴즈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꼭 봐야 할 성서는? 네,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네요.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곁에 있으나 이를 견디고 이기는 힘도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과 부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아가 강하고 듣는 귀가 닫혀 있기에 알면서도 자존심을 숙이지 않으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참고 이해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요. 언제나 올리는 글이 나의 경험담 같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북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영화 Summertime Killer 중에 주제곡 Run and Run을 부탁하셨어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크리스 미참과 여자 주인공 올리비아 세. 오! 올리비아 세, 저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그 올림머리, 가운데 그 민속촌 머리라고 그러죠. 그 머리에 어울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올리비아 세는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아, 올리비아 세, 맞아요. 이 영화 기억납니다. 저도 봤어요. 예. 그 당시 젊은이들의 로망이었죠. 적당한 장발의 레이와 긴 머리의 타샤 너무 멋졌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 미참의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 타던 모습 모든 여자가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었지요. 아무쪼록 이 여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화 Summertime Killer 중에 Run and Run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웅과 악당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던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배우이죠. 로버트 미첨과 올리비아스의 주인공. Summertime Killer, Run and Run 들려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걱정보다 오늘의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그 걸음이 결국 큰 길이 됩니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월요일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웃음으로 하루를 열면 한 주가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하루를 여는 시 한 편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월요일의 약속.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은 내일의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새로운 한 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짧은 글귀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먹구름이 끼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날씨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물기도 했지만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 괜히 기다려지는데요. 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조석진님 듣고 계시죠?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성함이 척이란 분이 척하고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퀴즈가 그렇지만 답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의 노래이니만큼 아이돌 그룹에 잘 생각해 보시고 중점을 두시고 들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답은 우리 뽀들현도님이 유일하게 한 번만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뽀들현도님만 이 정답자로 발표가 되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뽀들현도님이 정답을 보냈느냐? 아, 요거 노 코멘트입니다. 자, 정답자하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뽀들현도님 조금만 보충해 주세요. 먼저 보냈던 정답과 오늘 보내셨던 정답이라고 보내신 답을 잘 조합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도 같고요. 자, 첫 번째 곡은 갓세븐이 부릅니다.

Chewing Gum. Chewing Gum, NCT Dream입니다. 제가 가수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시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아하 하고 금세 맞추실 수 있습니다.

0: BTS가 부르는 Fake Love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7: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6: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7: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6: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7: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나멀거리며
0: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습도 때문인지 끈적끈적한 것이 짜증이 날만도 한디 우리 또 수지 씨의 구수한 뒷담화를 들으면 기분이 또 나아지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수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늘어졌어요.
3: 아유, 그래도요, 지난 주말보다는 뭐, 훨씬 난데요. 뉴욕은 어때요?
2: 아, 여기는 비가 어저께 밤부터 계속 쏟아지는데,
3: 예, 예.
2: 태워 죽이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쪄 죽이려고 하네요.
3: 아유, 누구 말대로 죽을라 그러면 살려놓고, 죽을라 그러면 살려놓고, 이래서 죽으란 밥은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던데.
2: 맞아요.
3: 예, 예.
2: 네, 맞아요.
3: 아유, 아무리 더워도 또 그런 날도 있어야죠. 여기도 잠시 후부터는 아마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고,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2: 네, 네. 여기 계속 비가 와요, 지금.
3: 아, 지금도? 예, 예, 예.
2: 네.
3: 자, 이런 날, 또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되네요.
2: 네. 이, 저, 방송을 청취를 잘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항상 나중까지 들으시면은, 들을 만한 게 그때 나오걸랑요.
3: 아니, 오늘은.
2: 최초 오늘은 더,
3: 그래요?
2: 더 해요.
3: 아니, 네. 오늘은 좀 별로다. 그럴 때 꼭 마지막에 하나씩 터뜨리시더라고.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 네. 네. 오늘은 김하정 씨예요. 김하정 그러면은 대부분 혹 누굴까 하는 분들도 덜어주실 거예요. 근데 살짝이 없어에도 했고, 뭐. 사랑이란 슬픈 일을 그런 노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3: 네?
2: 1950년생이에요. 광주 스피아 여고를 졸업했고 진도 섬마을 출신이로 19세 호남 가요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광주문화방송 전속 가수로 있다가 작곡가 황문평 씨의 픽업으로 가수가 됐어요.
3: 네.
2: 그래서 1968년 영화 사랑의 주제가를 부르고 1969년 야생마 또 71년에는 금산 아가씨 등 연이어 히트를 하게 됐어요. 서구적인 외모와 허스키한 그 매력적인 음색으로 살짝이 없어요. 이게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3: 예예.
2: 그, 네, 등의 히트곡을 남기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방송과 라디오를 넘나들면서 이제 활약을 했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무대에 오르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고 MBC 10대 가수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어요. 화려했던 전성기와는 달리 파란만장한 개인 인생사에는 세 번의 이혼과 네 번의 대형 교통사고라는 큰 아픔을 겪었어요.
3: 아유, 본인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또 이 시간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참 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예, 계속 하시지요. 네네네.
2: 네네네네. 특히 마지막 교통사고로는 네. 두개골이 드러나고 다리에 철심을 박는 등 중상을 입혔고 또 오랜 기간 교통사고 후유증 및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3: 아이고, 저 좀 전에 했던 얘기 취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2: 아유, 여러 시련을 극복한 그녀는 그 파란만장했던 20대 시절 첫사랑이었던 영화 제작자 박성수 씨와 우여곡절 끝에 재회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3: 아유, 다행이네요. 예.
2: 네, 과거 1970년대 섹시 디바로 불리며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그녀였었죠.
3: 아, 김하정 씨가 섹시 디바?
2: 네.
3: 아, 네. 넘어가요.
2: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3: 네.
2: 요즘에 그게 또 이렇게 써먹네.
3: 그냥 붙여준 것 같아. 네.
2: 네. 1960년대부터 70년대 네. 성대모사로 인기를 끈 쓰리보이, 신선삼의 여자가 되는데
3: 네네.
2: 그 과정이 과히 충격적이에요.
3: 아, 그래요?
2: 지방 공연 도중에 넌 내 거야 하며 김하정의 방에 들어온 이후 3개월 만에 고속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쓰리보이는 이미 세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도박, 의처증, 폭력 등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 도박 빚을 대기 위한 무리한 스케줄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한 김하정은 첫 남편과의 이혼 이후 또다시 심각한 교통사고로 얼굴이 손상되고 그 후에도 연이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재혼과 이혼이 반복되는 등 불행하고도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 현재의 남편은 네 번째 남편이에요.
3: 아이고 참 능력도 좋으시네.
2: 교통사고로 네 번, 결혼도 네 번, 사고로 두개골이 다 보일 만큼 왼쪽 구에서부터 오른쪽 귀까지 피부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대요.
3: 아우, 그럼요. 여잔데. 그럼요.
2: 세 번의 이혼을 거쳐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과 여생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 남편도 지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털어놨어요. 남편은 짧으면 1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남았다고 밝혀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주현미의 길면 3년, 짧으면 1년 그 생각나네요.
3: 아니, 어찌게. 아, 찌찌뽕이네.
2: 나 못됐죠?
3: 아니, 못된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이.
2: 그쵸? 예. 그쵸? 예. 여기서 우리 사랑 들어볼까 봐요.
3: 김하정의 사랑.
2: 네.

0: 오,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나요? 음색이 아주 고운데요?
1: 그쵸? 네. 아니, 이게 첫 번째 부른 노래였거든요?
0: 네네.
1: 그 슬픈 길을 알 것 같이럼 그렇게 처음에 사랑이란 그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네요.
0: 아유, 그러니까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대잖아.
1: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남편 코미디언 고신산, 신선삼 씨, 쓰리보이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손만 잡혀도 결혼해야 하는 시대였기에 맞아요. 운명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쓰리보이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결혼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0: 아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이만저만.
1: 예.
0: 아니, 그런데 왜 그려?
1: 그니까, 신선삼은 당시 세 번의 이혼 경험과 애까지 있었었는데, 김하정의 어머니가 다시는 그 김하정을 안 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대요.
0: 아...
1: 예, 신선삼은 앞서 얘기했듯이 도박, 가정폭력, 외도를 일삼았고 특히 의처증이 심해서 자신의 활동을 못하게 가로막아서 결국 김하정은 신선삼과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이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이 인물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요. 보니까 타고났네. 그 병이요, 병.
1: 병이요. 병. 예. 이후 두 차례 결혼을 했지만 모두 파경을 맞았어요. 김하정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 전 남편의 과속으로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한 김하정은 한 달간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를 200바늘을 꿰매고 7번의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대요. 그 200바늘이면 이 정도면 뉴비입을 될게요 아마.
0: 아유, 이렇게 웃기시면 너무 심각한데. 아유, 넘어가요. 예.
1: 네. 김하정은 제2의 패티김으로 불리며 살짝이 없어예 등 연이어 히트를 시켰고 1970년대 10대 가수상 수상을 비롯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 살짝이 없어요를 그 시민회관에서 할 때 패티김하고 번갈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이 김하정이 하더라고요.
0: 아, 이걸 직접 들으셨어요?
1: 예, 봤죠.
0: 아, 패티김 씨도 이 살짝이 없어에 굉장히 노래 잘하셨는데.
1: 네, 맞아요.
0: 어느 게 더 낫었어요? 우리 수지 씨가 들으셨어요.
1: 아, 두 개를 다 못 봤슈. 하나밖에 못 봤슈.
0: 아, 우리 김하정 씨 것밖에 못 보셨구먼.
1: 그렇죠.
0: 아, 예.
1: 표가 그거밖에 없었슈.
0: 네.
1: 김하정의 현재 남편은 영화 제작자 박성수 씨인데 두 사람은 20살 때 첫사랑으로 만났다가 헤어진 후 각자의 아픔을 겪고 38년 만에 운명적으로 재회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0: 아유, 잘 되셨네.
1: 박성수 씨는 김하정이 그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현재는 말기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애틋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 뭐, 요즘에도 공연을 나가더라고요, 가끔.
0: 김하정 씨가.
1: 네,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더라고요.
0: 이야, 대단하시네.
1: 남편이. 쓰리보이 그 신선삼은 1940년 경상남도 울산군에서 출생을 했고 흔히 알려진 쓰리보이는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쓰면 S가 세 번 나온다 해서 붙인 이름이래요.
0: 아유, 머리도
1: 신선삼.
0: 그분이 머리도 똑똑해.
1: 예, 똑똑한 분이에요.
0: 예.
1: 1959년에 미 8군 영내 행사인 김 시스터즈 쇼의 MC로 연예계에 입문하였고 1960년대에 곽규석과 콤비를 이뤄서 인기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잘생긴 외모와 입담, 순발력 등을 무기삼아 원맨쇼의 1인자로 등극했어요. 주요 개인기로는 성대모사가 있으며 또 70년에 77년도에는 네네. 루이 암스트롱 모창을 소재로 한 앨범을 내기도 했어요. 예예. 그러나 인간성에 있어서는 최악이라는 평을 받는 인물로 네. 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원로 연예인들을 비밀리에 또 후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이고. 1996년에는 선행예술인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연예협회 위원장을 역임하던 중인 2002년 2월 25일 지병인 당뇨병이 이제 악화돼서 네.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어요. 향년 62세로.
0: 여기 버지니아에도 잠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1: 아니 뉴욕에 있었잖아요.
0: 아니 뉴욕에
1: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그 마당놀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0: 예, 예,
1: 그
0: 예, 예,
1: 킹스칼리지 예. 거기서 예. 거기서 우리 봤잖아요. 그 산발이 이렇게 돼서 사발인가 그 워커 이렇게 해놓고 턱 받치고 이래 그 콜라 한 통 놓고 아~ 보는 거 봤잖요. 그 옆에 여자 있었잖요. 또
0: 난 그게 또 버지니아인 줄 알았지.
1: 나도 아니 버지니아 아니요.
0: 야 알겠습니다. 네네.
1: 유족으로는 삼남 이녀가 있어요.
0: 네네.
1: 네, 여기서 야생마 들어보죠.
0: 아, 야생마라는 곡이 또 있어요. 김하정 씨 노래 중에.
1: 네네네.

0: 아니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가사도 구구절절이.
1: 예. 자기 스토리야.
0: 글쎄 그런 네. 것 같으네요.
1: 그렇죠. 예. 시방부터 사건 사고를 말하자면은. 네네네. 재미있을 경우 1974년과 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두 번째 교통사고에는 이게 이제 신선삼시 얘기예요. 네. 무면허 운전 중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한편 내연녀의 동생에게 대리 진술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0: 아...
1: 또 76년 12월 4일에는 어느 지방 공연 무대에서 알게 된 20대 무희와 두 차례에 걸쳐서 정을 통해 오다가 당시 부인이었던 김하정에게 발각돼서 간통 혐의로 구속됐어요. 또 세 번째는요. 1981년 5월 16일 서울의 비밀 도박장에서 하루 판 돈 3천여만 원의 대규모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또 구속됐어요.
0: 아유.
1: 그리고 또 1990년 5월 3일 식당에서 그를 만난 선배 코미디언 송혜가
0: 아, 그 사건 너,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1: 너 오래간만이다라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자 내가 네 부하라도 되냐? 이러면서 뺨을 수차례 때려서
0: 예, 맞아요.
1: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서 종해의 고소로 수배를 받아오던 사실도 또 드러나서 구속을 받았어요.
0: 그 송혜 선생님은 아유 그때도 좀 근이뿐만이 아니오 얘기 들어보니까 참
1: 아직 보기에 만만하게 생겼지 않요 키도 조그만 게
0: 아유 어쨌든 참 안타깝네요. 예.
1: 또 다섯 번째는 1992년에 10월 예. 27일 27일 공연을 위해서 부산의 한 호텔에서 2개월간 장기 숙식을 한 후 숙식비 418만 원.
0: 아우 그때 당시 뭐 큰 돈인데. 는,
1: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서 사기죄로 또 입건됐어요.
0: 아니 무슨 깡이래. 깡패도 아니고.
1: 또 이슈. 군복무 중에 군대를 빠져나와서 공연을 다녔을 때 그를 체포하러 온 헌병들이 무대 출구를 막은 채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자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들과 어울려 노는 척하면서 포위망을 빠져나간 일화도 또 유명해요.
0: 아니 무슨 이거 영화요 뭐요? 나 참 흔히 좋아했는데. 아우 세상에.
1: 이런 일을 좋아해 이런 일을. 쓰리보이는 총소리 폭발음 뭐 등을 이제 입으로 흉내내며
0: 너무 잘하시죠.
1: 제2차 세계 대전을 재현해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0: 예.
1: 그는 또 트럼펫, 트롬본 등을 그 관악기 소리를 완벽하게 모사하려 해서 그 원맨쇼로 분야에서 아주 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와 쌍벽을 이뤘죠.
0: 아유 그 곽규석 씨는 뭐 흉내 이런 거는 별로였고. 어쨌든 저 구봉소 선생님하고 좀 콤비로 많이 나왔지만 이 성대모사나 특히 악기 뭐 그런 뭐 기관총 이런 거 아우 입 삐딱하게 해갖고 마이크 대고 아유 최고였죠.
1: 네, 곽규석은 비위생적으로 손가락을 넣어놓고 입에다 놓고 병 따는 소리를 내는데 자기는 손 안 놓고 낸다고 익살로 라이벌 의식을 표현하기도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0: 아, 참 당당하네.
1: 현재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모든 코미디쇼와 가요 공연에서 쓰리보이가 MC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60년대, 70년대에 그는 인기 MC였었어요.
0: 아우, 대단했죠. 예, 맞습니다.
1: 네, 1940년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 개성중학교 서라벌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선후배에 대한 애정은 또 각별했대요.
0: 아유, 이 서라벌고등학교가 이게 보통 고등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길 나오셨구먼.
1: 전국연예예술인 노동조합의 석현위원장은 그 장례식에 가면은 지갑 속 돈을 반절은 나눠주는 사람으로 아주 그는 말년에 보냈다고 회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뽀대만 살은겨.
0: 키마이도 좋으셨네.
1: 미국에서 2년간 생활하다가 귀국해서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어요.
0: 네네네.
1: 어느 신문 칼럼을 보자면은 가수 김하정과 코미디언 그 쓰리보이 군이 9월 말 양가 친척만이 모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약혼을 했고 결혼 날짜는 11월 11일 조선 호텔에서 한다고 잡아놨다라고 하며 컬러미스트 그 신동류 씨와 동거하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 김하정과 이혼한 뒤 2년을 혼자 지낸 쓰리보이하고 가까워질 가능성은 많다. 둘은 외로움으로 서로 달래주고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가 될 것을 굳게 약속했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 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0: 예.
1: 네, 외로운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0: 외로울 때 만나면 그리고, 안 되는데 사실은.
1: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 잠깐 언급할 거는 김하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진짜 배기, 진짜 배기가 나오거든요. 네. 보너스로.
0: 네.
1: 옛날 신문 컬럼 그 스크랩 한 것이 예. 그것까지 내가 들려줘야 되는데
0: 네네.
1: 이때 한편 연예가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가수 이상열 군과 탤런트 김자옥 약의 관계가 다시 클로즈업 됐어요.
0: 아유 돌아가신 분인데.
1: 경부 고속도로에서 네네. 둘이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이상열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김자옥은 거의 매일 문병을 간다는 것인데 우린 오빠 동생 사이에서 다정한 친구로 발전했지만 양가 중 한쪽이 이들의 결혼을 계속 반대해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순탄치만은 않은 양이라고 신문의 칼럼에 나온 거예요. 때묻지 않은 연애와 연기와 청순미를 보여줬던 그 김자옥, 장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이제 이런 게 나는 이 사람, 이 얘기 하기 전에 옛날부터, 데뷔 전부터 이 사람들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어요.
0: 멋지게.
1: 괜히 군단에 의해서 다 알아융.
0: 하여튼, 소지 씨는
1: 예,
0: 대단해.
1: 예. 이분들을 찾아본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네. 이 김자옥하고 이상열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크랩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또 찾아봤죠.
0: 아이고 번외로 또 이렇게.
1: 예. 그래서 보너스로. 아유 김하정을 하려고 하니까 쓰리보이 네. 이상열 김자옥 모두 나와 버렸슈.
0: 네 잘하셨죠. 오늘도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0: 아니 무엇이게 그냥 30분이 훅 닦아버리네. 끝곡은 뭘로 준비할까요?
1: 살짝이 없어 이에 들어보죠.
0: 네,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김하정 편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김화정의 살짝의 욕서에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왔습니다.

0: 더욱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게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게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게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게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게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게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게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게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게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페이오프 어마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게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게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이민 영주권 과정의 핵심 단계인 험 노동 허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6일 미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훌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당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나사 국장이 건국 250주년 기념 에어쇼에서 구형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 비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시행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 청년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새로운 약값 지급 기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리 노숙자 수가 올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폭우와 강한 뇌우가 발생하면서 시 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서 강한 폭우로 인해 침수와 정전 피해가 확산했으며 뉴저지에서는 대형 매장 지붕 일부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강에 수상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객 8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행사를 진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도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 이걸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출국해 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행사를 진행한 트럼프 계좌는 미국인 아동의 성인이 된 뒤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 중 태어난 미국인 아이에게 일회성으로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하면서 이 계좌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금색 종을 울리면서 트럼프 계좌 운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 7월 4일 토요일 우리 행정부는 50만 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각 $1,000의 일회성 종자 자금을 입금했다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며 앞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마이클 델과 수전 델 같은 관대한 기부자들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거듭 공산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보는 공산주의 위협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펌, 노동허가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관련 규제 개정 계획을 제출했으며 펌 제도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 관련 규정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펌은 미 기업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는지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후에 이민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노동시장 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채용 노력과 미국인 고용 가능성 검증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 비자 제도의 전반 규제 강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천 방식 개편과 최저 임금 기준 상향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H-1B 관련 감독도 강화해왔으며 조사 및 현장 검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업계에서는 펌 절차까지 강화될 경우에 취업이민 전체 과정이 더 길어지고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백악관 심사를 거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 또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6일 미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6일 FIFA 미디어의 X계정에 올라온 성명에서 FIFA의 사법기구는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FIFA 징계위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FIFA 징계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규정과 제시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사건을 결정한다며 그들의 독립성은 축구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IFA의 징계 유예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의 관련 통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번 논란이 FIFA가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듯한 모습으로 흘러가자 전날 나온 FIFA 징계위원회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앞서 발로건은 지난 2일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이날 열리는 벨기에와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FIFA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했고 이러한 번복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의 통화 이후에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그렇다. 나는 미국 대통령과 월드컵 관련 사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이번 사안에서도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 정부 당국자, 축구 관계자,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전화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만 대화 중에 나는 FIFA의 독립적 사법기구가 관여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결정권이 있는 기구에 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바로 FIFA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내가 항상 지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나는 FIFA 징계위 발표가 나오면 그 결정을 읽는다. 가끔 놀란다. 때때로 동의하고 때때론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내가 항상 하는 일은 그 결정과 결정을 내린 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독립기관과 법치 존중은 우리 대회의 공정성과 FIFA의 신뢰성을 언제나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항공우주국 나사 수장이 항공규제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 250주년 에어쇼에서 직접 제트기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연방항공청이 당초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러드 아이장먼 나사 국장의 구형 전투기 비행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아이장먼 국장은 에어쇼에 맞춰 1970년대에 제작된 노스롭 F5 타이거 2 제트기를 몰겠다고 요청했지만 연방항공청 측은 지난달 30일 이 제트기가 지상의 인명과 재산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고위험 기종이라고 보고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과거의 추락사고와 조종사 탈출 시 발생하는 상황, 비행 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장먼 국장은 해당 F5 제트기들이 사실상 나사의 통제하에 있는 정부 항공기에 해당하기에 관할 대상이 아니라며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성대한 축하 비행을 원했던 것은 분명하다며 비행을 하게 된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당 전투기는 여전히 민간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세대는 아이장먼 국장의 회사 JDI 홀딩스 소속이며 나머지 한 대는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FAA의 예외 인정을 요청했고 결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에어쇼가 시작할 때 아이장먼 국장이 무는 제트기가 축하 비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고문인 크리스 라치비타 등을 제트기 뒷자리에 태운다는 원래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연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애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무협은 6일 윤진식 무역협회장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협은 요청 근거로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단지 공식적인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런 조치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무협은 한국이 USTR이 정의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명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제정 집행을 통해서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한국 기업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정책이나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협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는 미 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을 연기할 수가 없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앞서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는데 무협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이와 동일한 관세를 한국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국무협은 강제 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미 상거래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제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기업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USTR은 강제 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는 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USTR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 청년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간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가계경제 의사결정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성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청년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며 성인기 문화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대 청년이 부모 집에서 사는 것은 한때 독립에 실패했다는 의미이자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일부에게는 장기적인 생활 방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스라이번트가 올해 봄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의 약 55%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숨기기는커녕 자신을 집에서 사는 딸이나 집에서 사는 아들로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맨하튼에서 살던 서멘사 스토보는 연인과 헤어진 뒤 혼자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머니가 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9세 때 맨하튼 집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 집에서 몇 달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상을 틱톡에 올리고 있는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말 좋겠다, 돈도 많이 모으고 있겠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케이시 라이트도 연이어 두 차례 직장을 잃은 뒤 부모 집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월세를 내지는 않지만 장보기와 요리, 잔디깎기 등 집안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독립하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오래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템플대 심리학과 로런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이 연령대 미국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주택 구조와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부모 집 부지의 별채 형태의 보조주택을 짓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주택 건설 업체들도 성인 자녀나 부모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세대 주거 형태를 늘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대도시권의 부동산 중개인 케빈 그롤리그는 성인 자녀가 계속 함께 사는 탓에 고객들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1: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 외래에 사용하는 일부 고가 의약품의 지급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은 병원에서 투여하는 주사제와 일부 항암제, 전문 의약품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병원이 메디케어로부터 받는 상환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토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할인받은 약값과 메디케어 상환액의 차이로 인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MS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 메디케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약 1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는 평균적인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는 연간 약 80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암이나 류머티즘, 면역질환, 안과질환 등으로 병원 외래에서 고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번 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절감액은 사용하는 약품과 병원의 340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참여 여부, 메디케어 가입 유형, 메디갭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번 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할인 의약품으로 확보한 재원이 무료 진료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행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제안 단계입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고가 주사제나 전문 의약품 치료를 앞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료 전에 해당 약이 파트비 적용 대상인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보험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헤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 뉴욕 총영사관과 대한민국 해군은 5일 뉴욕 허드슨강에 정박한 문무대왕함에서 미 독립 250주년 국제 관함식 계기 함상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해군과 뉴욕주 및 지방정부 인사, 외교단, 경제, 문학, 학계 관계자, 동포사회 대표 등이 약 150명 참석해 미 독립 25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한미동맹과 해양협력의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김상우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 협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측은 독자 기술로 건조된 문무대왕함에서 각국 인사를 맞이하게 된 데 의미를 부여하며 국제 해양 안보 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미 해군 측도 양국 해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에서는 즐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방산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한식 리셉션과 재즈 공연, 해군 케이팝 공연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주 웨스트나이에게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의 미시장 진출과 한인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행사에서는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미 대형 유통업체 벤더 입점 설명회, 미 정부 조달 사업 설명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이 행사 이후에도 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공연,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려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이번 엑스포가 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는 8월 14일과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며 개막식은 14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201-917-8013 또는 201-638-4454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7월부터 초고속, 과속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속 100마일, 약 16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난폭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ISA를 설치해야 합니다. ISA는 GPS와 도로 제한 속도 정보를 활용해 과속 상황을 알리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크게 추가하지 못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시동 잠금 장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위험한 과속 운전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0마일 이상의 초고속, 난폭 운전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력화할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은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도로 이용자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과속 없는 안전운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고.
4: 703-354-1950 703-354-1950.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폭우와 강한 뇌우가 예보되면서 시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돌발 홍수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뉴욕시가 집중호우와 뇌우, 국지성 돌발 홍수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과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시민들에게 월요일 하루 동안 강한 비와 천둥 번개, 돌발 홍수 위험이 예상된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특히 월요일 많은 비가 내리고 저녁까지 산발적인 뇌우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폭우가 내리는 동안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나 물이 고인 지역은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걸어서 건너지 말고 가능한 경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하층이나 반지하 주택 또는 과거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사전에 대피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위층에 사는 이웃이나 가까운 공공시설,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하며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각 자치구의 임시 대피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풍에 대비해 실내에 머물고 쓰러진 전신주나 전선, 나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외에 있는 의자나 쓰레기통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911에 신고하고 쓰러진 나무나 막힌 배수구 등 긴급하지 않은 위험 요소는 311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인 노리파이 NYC에도 가입해 최신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MTA 역시 출근길 시민들에게 평소보다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교통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제는 시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면 이동을 줄이고 지연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며 기상 경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가 거세지거나 강풍이 불고 천둥이 들리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안전계획을 마련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 뉴욕, we are expecting heavy rain and thunderstorms this evening. The highest chance of flash flooding is going to occur during tomorrow morning's commute. We are asking every New Yorker to stay safe, and so if you are able, we ask that you do not travel tomorrow morning during this period of the most intense weather that we are expecting. The city is already out clearing catch basins, preparing neighborhoods that are historically flood-prone, and responding across the five boroughs. We ask New Yorkers in this time to stay safe, stay prepared, and to keep an eye out for one another. If you live in a basement apartment, start to plan. If you see water rising around you, move to higher ground. If you are in any kind of danger, call 911. And the best way to stay up to date over the course of this period is by texting Notify NYC to 692-692. Stay safe, New York City.
10: 국립기상청은 화요일 오전 6시까지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뉴욕시 대부분 지역에는 여러 차례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총 2,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 지역에 폭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최대 6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최대 2, 3인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와 배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돌발홍수 비상계획을 공식 가동하고 모든 시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사전 대응과 긴급구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크라운 하이츠에서는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전선을 덮치고 차량을 파손했으며 도로까지 막아 교통에 큰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또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와 인도가 침수돼 차량과 버스가 얕은 물길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햄스테드는 7일 오전 6시까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됐던 모든 야외 수업과 야외 체육활동, 수영 강습 등이 전면 취소됐으며 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침수 도로 운행을 피할 것, 전자기기를 미리 충전하고 반려동물을 실내로 들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전이 발생하거나 끊어진 전선을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력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긴급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자제해 구조인력이 실제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2: 미 북동부 지역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는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 침수와 정전, 교통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오션 타운쉽이 위치한 BJ 홀세일 클럽 매장에서는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약 27명이 매장 안에 있었으며 일부가 일시적으로 갇혔지만 모두 탈출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까지 겹치면서 매장 내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시간당 최대 수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에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넵튠 에비뉴는 강한 비로 인해 도로가 하천처럼 변했으며 셰프스헤드 베이 지역에서도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벨 파크웨이 일부 구간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다수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6일 오후 기준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전력회사 코네디스는 남동부 퀸즈 지역 고객들에게 전력 사용 절감을 요청했으며 복구 작업을 위해서 해당 지역 전압을 일시적으로 낮춘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폭우에 대해 예고 없이 발생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강한 비 구역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플래시 홍수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요일 새벽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강에서 수상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최근 이스트강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상비행기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3: 뉴욕 맨해튼의 이스트강에서 5일 수상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객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CBS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에 따르면 맨해튼 동쪽 23번가와 FDR 드라이브 인근 마리나 앞바다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사고 기체인 코디악 100 수상비행기 탑승자 8명이 즉각 대피했습니다. 이 중 2명은 경상을 입었지만 현장에서 의료조치를 거부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전복되지 않고 직립상태를 유지한 채 부두로 안전하게 인양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불시착 과정에서 발생한 하드랜딩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하드랜딩이란 비행기가 제조업체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직 속도나 충격으로 착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비행기의 날개 지지대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비행기가 뉴욕의 대표적인 부촌 휴양지인 햄프턴을 출발해 맨해튼의 수상 비행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한 파도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기체가 일부분 침수 및 파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고 당시 항공교통관제소가 해당 비행기에 별도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트강에서 수상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3주 전인 지난 6월 13일에도 소형 2인승 수상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하다 거센 파도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퀸즈 인근 해상에서 소방당국 보트에 의해 조종사와 승객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유사한 수상 비행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 도심 강가를 이용하는 수상 비행기의 운항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2: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주택난과 높은 임대료, 정신질환 관련 약물 의존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이 발표한 올해 연례 거리 노숙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모두 4,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가 늘어난 수치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겨울 하루 동안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 공무원들이 뉴욕시 전역을 직접 돌며 거리 노숙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맨해튼뿐 아니라 퀸즈와 브루클린, 더 브롱스 등 대부분 지역에서 거리 노숙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 노숙자뿐 아니라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뉴욕시 노숙자 보호시설 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약 19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급등한 임대료, 저렴한 주택 부족, 팬데믹 기간에 시행됐던 퇴거 유예 종료 이후에 늘어난 퇴거 사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노숙자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렌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숙자 보호 비상체계인 코드 레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드 레드가 발령되면 거리 상담팀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노숙자들을 찾아 생수와 전해질 음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제공하고 쿨링센터와 보호시설 이용을 안내합니다. 뉴욕시는 길거리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를 발견할 경우에 311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뉴욕 일원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때때로 소나기나 천둥멍대를 동반한 비가 내렸는데요.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흐리며 몇 차례 소나기 예고되어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로 흐리고 습하며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최고기온이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흐리며 밤늦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 입양이라는

대형 콘서트 현장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직전 인이어로 스탠바이 큐! 사인이 떨어지는 바로 그 1초 전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짧은 정적 뒤에 첫 비트가 터지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수많은 무대의 처음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느꼈던 그 미친 텐션을 오늘은 이 스튜디오 안으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조심스럽고 떨리는 게 아니라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터뜨릴 수 있는 짜릿한 타이밍이니까요.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얹어드릴 시간. 다들 주파수 고정하시고 스탠바이 큐! 저는 카메라 감독이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퇴근길에 항상 너네 편이 되어줄 친한 친구 DJ 제이든이고요. 여기는 재밌게 놀자 K플레이 DMB입니다.

0: 2026년 7월 6일 제이든의 K-플레이 DMB 뉴진스의 어텐션으로 천문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릴게요. K-라디오의 저녁 6시 새 코너 K-플레이 DMB 여러분의 새 친구 야 놀자 제이든입니다. 예! 와! 우! 예! 브루하!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저희 첫 곡 들으시면서 다들 리듬 좀 타셨나요? 그 제 스튜디오 텐션만큼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분위기는 어떤지 뭐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줄 멘트로 저희 실시간 반응 받고 있으니까 짧고 굵게 지금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막 던져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저희 그 메인 코너를 하는데 굉장히 그 제가 떨리고 설레고 완전 덥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힘을 많이 주셔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좋거든요. 자, 저희 방송은요. K-Play DMB 놀자. 재미있게 그냥 노는 시간이에요. 신나게. 예, 신나게 놀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서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그 일본 라면 가게에 오시던 것처럼 그냥 오셔가지고 나 오늘 이랬어. 오늘 상사가 이랬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시면 또 우리가 또 예, 제가 또 이게 잘 또 맛깔나게 또 잘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사연 보내실 곳은요. 아 일단은 방송 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라디오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K라디오.us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방송 듣기가 있어요. 거기 방송 듣기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유튜브 아 누르셔도 돼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려면 방송 듣기를 누르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K-Play DMB 혹은 K-Radio DMB 인스타 혹은 스레드로 예, 추가하시면 돼요. 친구가 없어서 많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친구 없을 때는 많이 놀아줘야죠. 야, 일로 와봐. 같이 놀자. 자, 사연 역시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픈톡 또 저희 세팅된 대로 바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나게 익명으로 또 떠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뭐, 스튜디오에서,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는 거대로, 그대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라디오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고요. 예, 그, 세계 각각 엄청 팬들이 저희 유리창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브이도 해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저희가 지금 라디오고요. 예, 저희가 재밌는 사람들, 재밌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저는 회사에서 되게 얌전한 척하고 저처럼 약간 신사적인 척하지만 저희 또 이제 내면에 깨어 있는 이런 재밌는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저 혼자 이 스튜디오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첫 방송을 축하해주러 온 특별한 손님이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도 에너지를 팍팍 얻어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텐션의 소유자입니다. 이따가 스튜디오가 찢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찢어질 거면 제가 볼륨 납을 살짝 줄여가지고, 예, 저분들 모르게 살짝 줄여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는 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열기 좀 이어가 볼까요? 자, 닉네임 퇴근길 살려님이 보내주셨어요. 제이드님 첫 방송 완전 축하해요. 예!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495 도로 꽉 막혀서 차 안에서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엄청 신나는 비트 나오면서 오프닝 멘트 치시는데 순간 잠이 확 깼어요. 좋은 의미겠죠? 예. 그 오늘 저녁은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따면서 라디오 끝까지 들을게요. 파이팅! 아, 태극기를 트래픽에 갇히셨군요. 저 사고 막힐 때 그 답답함 진짜 잘 아는데 아, 브레이크 밟다 보면 이제 다리에 쥐날 것 같잖아요. 그 요즘에는 근데 자동차들이 잘 나와가지고 저절로 브레이크 밟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 조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런 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장난이고요. 그 맥주 한 캔은 집에 가셔서 예,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차에서 그거 드시면 안 되거든요. 예. 자, 스마일님이 제이드님 첫 방송 축하해요. 오늘 저 지금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가고 있는 길인데 차 안에서 완전 신나게 듣고 있어요. 스마일 뭐 드시나요? 저 빼고 드시니까 좋으세요. 아니 장난이고요. 예. 맛있는 거 뭐 오늘은 또 비가 올랑말랑 해가지고 약간 우동이나 이런 쪽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예, 메뉴 못 정하셨을까봐 말씀드려요. 자, 클왕님이 방금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뛰고 와 땀 쫙 빼고 벤치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제이든 목소리 라디오랑 완전 찰떡이네요. 앞으로 매일 올게요. 아 동생 아니야? 제이든 형이지? 자 요즘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막 달리기 엄청 하면서 뭐 레이브 하면서 그런 저도 달리기 그 그룹에 한번 가입을 했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DC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달리기 하자고 예, 그래서 아 잘 그 한번 가볼까 하고서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겁부터 나가지고 한번 다음 달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운동 끝나고 듣는 라디오 굉장히 또 땀 흘리고 마시는 시원한 물처럼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매일 오신다는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방구석님 지금 저 집으로 저녁으로 김치 볶음밥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라디오 진행하시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아, 처음 진행하시는 거 맞아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 김치볶음밥님. 아,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방구석님. 아, 제가 이게 보이는 것만 읽게 돼가지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그 참치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네, 꼭 넣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당장 뭐 하고 계신지, 저녁을 드시는지, 차는 막히는지, 아니면 뭐 화장실 갔다 오셨는지 편하게 툭툭 던져주시면 저희가 이제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 가장 재밌는 얘기니까 원래 남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그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어떻게 보내냐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저한테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예, 저한테 DM 주셔도 되고, 뭐, 저희도 좀 급하게 또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게스트분한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K라디오 DC에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입이 마르네. 일단은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플랫 DMB는요. 그 광고가 제가 오늘 그 광고주분 이제 처음 뵙는 분이라 L&B 유니버서 냉난방 그리고 하우루 바이 하우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Play DMB입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오늘 그 마이크 예, 테크니컬 이슈로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못 들은 척하고 다시 한번 갈게요. 미안합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멘붕 터지는 아찔한 첫 순간 탑10입니다. 처음이라는 거 굉장히 떨리고 장난 아니죠. 실수도 할 수 있고 정말 한번 잘못하면 난리 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첫 경험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서 알아본 인생에서 가장 멘붕 터지는 아찔한 첫 순간인데 다시 한번 첫 방송을 맞이해서 준비한 야심한 코너 이름하여
1: 인생에서 가장 멘붕 터지는 아찔한 첫 순간.
0: 자, 10위입니다. 첫 해외여행, 입국 심사대의 정적, 영어 공부, I'm fine, Andrew 열심히 하고 갔는데 심사관이 Hello, come here 하자마자 머릿속 하얘져가지고 꿀먹은 벙어리 됐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땀 뻘뻘 흘리던 그 순간이 10위입니다.
1: 9위, 인생 첫 요리, 소금과 설탕의 대참사. 부모님 생신상이나 여인에게 첫 요리해준다고 주방 다 뒤집어 엎어놨는데 간 조절 실패해서 다 버리고 결국 중국집 시켜먹었던 아찔한 추억의 9위.
0: 8위입니다. 첫 독립, 나 혼자 맞이한 첫날 밤의 소음.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다면서 설렜는데 불 끄자마자 들리는 낯선 층간소음과 벽지 너머의 정체 모를 소리에 밤새 눈 뜬 채로 지새웠던 그 떨림이 8위입니다.
1: 7위, 첫 소개팅, 마의 3초 정적. 주선자 얼굴 봐서 나갔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내 스타일이라 숨이 턱 막힐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물잔만 만지작거리던 그 어색한 정적이 7위 차지했습니다.
0: 그 다 제끼고요. 3위부터 갈게요. 3위, 첫 이직 혹은 첫 면접, 면접관과의 눈싸움. 압박 면접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영혼이 몸 밖으로 유체 일타라는 기분. 아, 망했다 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치는 그 아찔한 3초가 3위입니다.
1: 2위, 수많은 사람 앞 무대나 버진로드 오르기 직전에 1분. 제가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렌즈 너머로 이 순간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 결혼식 날 신랑 신부님들 입장하기 바로 직전 손 부들부들 떨면서 심호흡하시는 그 표정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첫 출발의 순간, 그 뒤편의 긴장감이 대망의 2위입니다.
0: 자, 1위는 바로 지금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네요. 네, 사심 200% 담아서 1위는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그 게스트 방송 순간입니다. 머릿속은 이제 멘붕인데 안 멘붕인 척 예,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 덕분에 겨우 정신 붙잡고 가고 있어요. 저희 아찔한 첫걸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1위입니다. 카리스마 있어. 자,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스타, 옐프님, 그리고 양파님인가요? 예, 오셨는데, 양파님은 오늘 그 약간 수줍어한다고, 마이크는, 목소리는 약간 백그라운드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백그라운드 오늘 웃음 맛깔나게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안녕하세요. 예.
1: 네, 안녕하세요.
0: 처음 방송하는데 어떠세요?
1: 예. 좀, 저랑 맞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아까 전에 약간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약간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모습은 그 테토녀 같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소녀가 서 있네요. 네, 조금 있다가 이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양파님은 오늘 목소리 안 들려주시나요?
2: 안녕하세요, 양파입니다.
0: 양파 같이 깨알 같은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3: 저분이요? 까면 네. 깔수록 매력이
0: 간다고요? 친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3: 아니 양파처럼 네. 그 레어가
0: 레어가 근데 왜 속삭이는 거예요? 그, 저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속삭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3: 그 정리했네. 약간 버릇이
0: 버릇이 아 알겠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길래 속삭이시는 거예요?
3: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네. 속삭이거나
0: 아 둘 중에 하나군요. 도나 도원님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아 좋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네.
3: 도서관 차갑게
0: 도서관 에? 뭐라고요? 차갑다고요? 더운데요 지금?
3: 아니, 뜨겁고 차갑 뜨겁던지 차가... 아니면 네. 차갑던지
0: 아,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자 네. 네, 오늘 옐프님과 양파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3: 스윗 오니언이십니다. 네.
0: 스윗 오니언 네. 수고 수고 오니언은 또 이제 그 약간 카라멜라이징이 돼야 또 되게 달콤하거든요. 네. 불위에서 좀 많이 이렇게 네, 있으셨나 봐요. 좋습니다. 오늘 처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첫 순간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좀 공감되는 거 있으신가요?
3: 많아요.
0: 어떤 거가? 이제 근데 12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해당이 없죠. 아무래도 해외여행의 입국 심사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3: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0: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네. 어떤 얘기 들었어요? 뭐
3: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연습을 해놨다가도 네. 막상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준비했다가 원래 우리가 좀 인터뷰 볼 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인터뷰 그 시민권이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좀 공부한 거 좀 많이 나와서 벼락치기 했었는데
3: 예, 네,
0: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속삭여야 되는 거예요? 속삭일 거예요 계속?
3: 네. 어, 좀 약간 네. 살짝 쑥스럽기는 쑥스럽네.
0: 참 신기합니다. 네, 양파님은 혹시 여기서 공감되는 좀 거 있으신지?
2: 네. 저는 그 첫 면접.
0: 첫 면접.
2: 네. 네.
0: 어떤 일이 있었죠?
2: 많이 긴장하고.
0: 아 맞아요.
2: 또,
0: 모르는 사람이 예. 약간 이렇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나도 좀 그래요. 앞에 네 명, 세 명도 있으면은 좀 기죽을 것 같긴 해.
2: 예.
0: 네. 그렇죠. 양파님도 약간 지금 수줍어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처음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실 뭐 처음은 좀 두근거리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니까 떨리는 건 30%?
3: 어, 난 무섭지는 않고 네. 네. 지금 살짝 내숭?
0: 어, 내숭 떠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좀 저절로 되면. 나오는?
0: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이따가 물 한잔 하시고 오시면은 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지금 뭐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뭐 처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 관련된 좀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 좀 없을까요? 예.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처음이니까 좀 덜덜 떨시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처음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말 못할 것도 많고 첫 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첫 차. 예. 어, 좀 양파님이 살짝 그 상단 위쪽을 바라보시면서 회상에 좀 젖은 그런 눈빛이 보여가지고
2: 네.
0: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그건 일기장에서 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옛날에는 새 친구, 예, 뭐 학교 가면은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새 공책, 새 친구, 뭐 새 선생님들 이런 게 있었는데 어, 굉장히 또 이제 설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또 오나 어떤 멋진 친구들이 나랑 친구를 해주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 걸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걸을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를 때 있는데 뭐 음식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는 약간 졸업 앨범에서 내가 얘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을 좀 많이 잘 하실 것 같았는데
3: 네.
0: 예, 또 청취자 모드로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3: 네. 딱 어, 그건 있어.
0: 네.
3: 설레는 거?
0: 설레는 거예.
3: 어, 난 새 신발 사면은
0: 네. 새 신발 사면 설레 맞아요.
3: 신발을 하얀색. 좋아해.
0: 신발 좋아해요. 예, 좋아해는 좀 반말이니까 방송이니까 좋아해요로 아, 예, 좋습니다. 예.
3: 새 신발 신으면은 네. 설레고 네. 좋아요.
0: 어, 저도
3: 그러니까 네. 또 이런 옛말 있잖아요.
0: 예, 어떤 옛말이죠?
3: 좋은 신발 신으면 네.
0: 좋은 대로 간다고.
3: 그래서
0: 오늘
3: 그 핑계대고
0: 오늘 약간 아까 네. 전에 그 낮에 봤던 분은 어디 가고 지금 드레스, 예, 청룡 드레스 그런 느낌으로 오셨거든요.
3: 저,
0: 예, 오늘 아웃
3: 앞에도 산, 네. 산 타고 와가지고 타고 오셔가지고 하이킹하고 와가지고요. 네. 지금 다시 이제 프로페셔널.
0: 좋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이제 네. 드레스도 입으시고 네. 드레스 입을 줄 깜짝 놀랐어요.
3: 드레스 네. 아닙니다.
0: 아니에요? 네. 네. 오늘 또 아웃핏 오브 더 데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이거 네. 그냥 이게 뭐야 네이비 블루
0: 네. 이 모자 안 일어나시다 한번 일어나서 보여주시면. 네. 오, 와,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드레스 같은 옷이구나.
3: 이거, 네,
0: 네, 네. 신발은 오늘
3: 반바지고 신발은 네. 파란.
0: 오, 네. 멋진 또 좋은 또 좋은 모습 또 네, 네, 네. 데려다 주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그 지금은 사실 좀 정적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마이크랑 좀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음악 금방 듣고 지금 그 신청곡과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약간 와 라디오 진행 정말 잘하시는데 영 지금 일 중인데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하세요라고 이제 캐나다에서
1: 네, 와.
0: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잠시만요. 저 마이크가 울린다고 이렇게 조절한다고. 역시 네, 좋습니다. 토프님이 살은 언제 빠지나님이거든요. N년째 다이어트 중인데요. 배가 고프네요. 저녁 야식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3: 아, 야식 먹으면 안 돼요.
0: 뭔가 맵고 짜고 단 거가 그립고 땡기네요.
3: 스트레스는 네. 맵고 짜고 단 게 최고예요.
0: 이분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3: 저 국수 되게 좋아해요. 저 요즘 국수로 네. 먹방 많이 하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에.
0: 네. 두 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시면서 먹는 사연을 또 얘기를 하시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꼭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워우우우우우 제이든 감독님의 라디오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세요. 글로벌 팬들이 스튜디오를 에워쌀 때까지 방탄이 게스트로 올 때까지 이분이 좀 의성어가 많네요. 네. 방탄 노래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좋죠?
3: 아니 그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네. 되게 그쵸. 긍정 파워.
0: 아 긍정 파워 네. 말하는 대로.
3: 되게 너무 네. 좋으시다. 누구시 캐나다에서.
0: 아니 이분은 그 캐나다는 아니고 메릴랜드에서.
3: 아, 네. 와. 네.
0: 저는 퇴근하고 닭 요리하는 중이에요. 류수영의 갈비치킨 도전입니다. 후기는 다음에 아니 곧 남길게요. 운동은 내일 갈게요.
1: 다이어트는 항상 네. 내일부터예요.
0: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그. 어쨌든 지금 또 시간이 좀 있으면 7시거든요. 네. 오늘의 저녁 추천 한번 어떨까요?
1: 마라샹궈.
0: 네, 이따가 한번 네, 게스트 파헤치는 시간 가지면서 예, 어떻게 또 마라샹궈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던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신청곡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른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청하시는 1000마일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 프리티 브라운의 옆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르는 노래, 이렇게 아는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프리티 브라운의 옆에, 그리고, 아까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케이플레디엠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옐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수줍어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 어떻게, 나이는 먹을 만큼은 좀 먹었고요.
0: 네, 근데 그건
1: 네.
0: 굳이 안 얘기하셔도 되고, 간단하게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지금, 요즘,
0: 네.
1: 네.
0: 요즘요?
1: 백조 생활을 지금 너무 즐기고 있어요.
0: 백조 생활.
1: 하고 싶은 것좀 하고.
0: 저는 그게 참안 돼요, 이게.
1: 저는 처음, 네. 되게 오랜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미술관도 가고, 공원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요즘은.
0: 미술관.
1: 네네.
0: 정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1: 정적인 게 뭐죠?
0: 정적, 약간 정적인 게 그런 것들.
1: 네, 예술을 좋아합니다.
0: 예술. 네. 조용하고 약간 캄하고 이런 거, 힐링되는 거.
1: 네, 되게 생긴 거하고 또 다르게 또.
0: 저 뭐라고 안 써요.
1: 좀 약간, 예, 네. 좀 컴하고, 좀 그런 걸또 좋아,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고.
0: 네.
1: 제가 좀 산만해서.
0: 아니 DC에 가면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지루하고 뭐, 사람들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미술관 가니까 뭔가가 약간 있어요. 좋은 바이브가.
1: 저는 약간 역사?
0: 역사.
1: 네,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0: 네.
1: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고요.
0: 네. 좋습니다. 약간 클럽 같은 그런 옷 스타일을 입으시고 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0: 반전 매력.
1: 또 네. 뮤지엄이나 그런 데갈 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0: 맞아요. 네.
1: 그렇게 갑니다.
0: 네, 오늘 또 친구분 함께 해주셨는데, 양파님
2: 네.
0: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2: 예.
0: 오늘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2: 네,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주부고요. 네. 동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볼륨이 좀 작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2: 네.
0: 좀만
2: 좀 크게 얘기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네. 이런 피드백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저희한테 좀 혼내고 질책할 거 있으면 바로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저는 이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혼자 집에 가서 울게요. 여러분과 함께 K플레이DMB 오늘 첫 방송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좀 많이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좀 갖고 가질 테고 저도 뭐라고 하는지 자꾸 예. 아무튼 오늘 오늘 아까 전에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저희 코너 중에 주머니 속에 음악 하나가 있어요. 네, 주머니 속에 이렇게 근데 오늘 주머니 어떤 주머니 갖고 계시죠? 네. 주머니가 없어.
1: 주머니가.
0: 네, 거기서 저기 조그만 주머니인데 거기서 음악 하나 꺼내 보세요. 네, 살짝 이차. 저런 그런 효과음 네, 좀 신기하군요. 네, 게스트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시켜봐야겠다. 어떤 효과음 내는지. 오늘 가져온 음악 하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좀 약간 썸 타는 분들.
0: 썸 타는 분들.
1: 네. 설레게 하는.
0: 네.
1: 그런 제가 얼마 전에
0: 네.
1: 그런 노래를 스파티파이에서 찾았거든요.
0: 스파티파이에서 우연하게 찾은 거예요?
1: 아슈 인스타그램.
0: 인스타그램에서. 네. 요즘 인스타그램 노래들이 굉장히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네.
1: 그게
0: 저도 약간 좋아하는 노래 있거든요. 찹추, 찹찹추, 찹추, 찹찹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 네.
1: 네.
0: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오늘,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죠?
1: 타이로는 블러쉬라고 부르고요.
0: 블러쉬.
1: 네,
0: 약간 블러쉬 뜻이 뭐죠? 약간 발그레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부끄부끄? 부끄부끄 하면서 왜 표정 그렇게 지어야 돼요? 궁금해서.
1: 네. 네, 부끄러워. 네.
0: 부끄러워.
1: 약간 좀, 네. 누구 뭐.
0: 그렇군요.
1: 썸탈 때 그냥 네. 쓰기 되게 좋은 노래인 것
0: 스포티파이
1: 같아요.
0: 스포티파이 그거 저한테 네. 그 스크린샷을 보여주셨는데 네. 네. 굉장히 이게 남자와 여자가

0: 거의
1: 제가
0: 100만 뷰.
1: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스토리도 네. 올리고 그랬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노래가.
0: 노래가
1: 약간, 이뻐서 약간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요즘에 그거 인스타에 되게 유행하는 거 있어요. 그 어떤 한국 분이고 약간 프랑스인처럼 생겼는데 누워가지고 정적인 얘기. 한국말로 해요. 그 프랑스 분들이.
2: 어, 저 봤어요.
0: 밥 먹었어? 어? 나는 밥 먹었지. 어떤 거 먹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건지 보셨죠?
1: 못 봤어요. 네,
0: 되게 한국말도 되게 이렇게 프랑스적이고 몽환적이고 예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네, 그런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1: 네.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게
0: 네. 약간... 손 들었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에요.
1: 그 아빠하고 딸하고 한국 노래를 둘이서 너무 예쁘게 네. 잘 하는 그런
0: 아빠와 딸이
1: 백인
0: 네네. 요즘에는 좀 외국 분들이 한국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굉장히 또 K 글로벌하다 예, 해서 K 그 세계 속으로 뻗쳐나가는 K 라디오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노래 한번 듣고 예, 네네, 한번. 볼륨 한번 조절하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시고 그 노래 그 가수는 프라틱 쿠하드.
1: 네.
0: 볼게요.

0: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싱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0: 식사하실 수 있고 하와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와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Turn it.

0: 스타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스타 속에서. 자, 스타 속에서는요, 저희 지역 스타, 내가 우리 스타요 하는 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하나씩 파헤쳐보는 순간입니다. 예, 웃지 마시고 당당해져야죠. 예, 우리 누군데요. 예.
1: 저, 나름 인플루언서 배지 받았다고.
0: 그럼요, 그 인플루언서인데요. 네. 저희 그 현수막도 준비했고요. 네. 자, 그럼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프님이고요. 생일은 3월 5일. MBTI는 몰라 뭐시기. 혈액형은 B형, 그리고 개인기는.
1: 아까 보내줬잖아요.
0: 보내줬어요? 네네. MBTI는 뭐죠?
1: 아이, 뭐.
0: 아이, 까먹었는데, 뭐.
1: 잠시만요, 찾아줄게.
0: 네. 개인기는 뭐, 아까 전에 모르셔가지고 못 준비하셨는데, 어떤 거?
1: 개인기는.
0: 개인기는 잘.
1: 근데 내 개인기가 뭐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말하는 나의 실제 성격이나 별명이 있다면 천사. 했을 때, 천사 얘기하고 섹시 얘기했는데, 저는. 우연치 않게 웃게 됐어요. 자, 나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한다면 work of art라고 해서 이제 진지한 예,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하시죠.
1: 예술 작품이라고.
0: 예술 작품. 예.
1: 예술 작품.
0: 작품.
1: 뭐, 어. One woman circus.
0: 그렇죠. 그래서 미술관을 즐겨 가시는군요. 자, 좋아하는 단어는 love고요. 예,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정의롭고 솔직한 여전사.
1: 네.
0: 예, 어니스트한 그녀. 여전사. 예.
1: 저.
0: 옐프.
1: MBTI 예. 찾아냈습니다.
0: 예, 자꾸 왜 손 들고. MBTI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1: ISFJ.
0: ISFJ.
1: 네.
0: 예. ISFJ에게서 네. 좀 아시는 그 분들은 이제 제보 바라고요.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인생 영화는
1: Lone Survivor.
0: Lone Survivor. 네. TV를 잘 안 보신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1: 네, 요즘 잘 안 보는데.
0: 네. 네.
1: 좀 인생에서 제일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진짜 펑펑 우는.
0: 네. 그런 적이 없어요.
1: 아니 영화가 그 네. 영화예요.
0: 아. 그런 노래, 아 그런 영화,
1: 네.
0: 어떤 영화인지 한번 대충 한번 소개를 한번.
1: 약간 네. 좀 based on true story이기도 하고.
0: 저 그런 거 좋아해요.
1: 네, 저는 좀 약간 true story를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0: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1: 또, 그거까지는 아니고 저는 또 군인들을 좀 되게
0: 군인들
1: 많이 하고 또 약간 또
0: 저도 군인 그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멋있어요. 네.
0: 저도 약간 그 블랙홉 다운.
1: 네.
0: 아니면 또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런
1: 네네.
0: 거
1: 네. 네.
0: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마지막에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0: 네.
1: 그때 당시. 네. 근데 그 의리로 살려주잖아요.
0: 아, 그 저 안 봤어요. 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1: 아, 네. 네.
0: 제가 끄덕거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아무튼
0: 네. 그렇군요.
1: 좀 네. 저는
0: 네. 론 서바이벌 네. 그런 그 뭐 저기 양파님 혹시 이거 그 영화 아실까요?
2: 전 잘 몰라요.
0: 그렇군요. 네.
1: 저는 그거 네. 보고 맨지 진짜 너무 네. 마음 찢어지더라고요.
0: 어떤 부분에서 찢어졌죠?
1: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0: 네.
1: 좀 약간 그거 보고 좀 더 네. 군인분들한테 좀 더
0: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1: 직접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직접 보셔야 돼요. 네.
0: 일단은 뭐, 그, F의 감성을 후려잡는 그런, 론 서바이벌이라는 영화고요.
1: 생각하니까 지금도 좀, 네. 맴지.
0: 네. 그래요? 눈물 네. 한 방울 안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나 날씨는 봄, 가을. 겨울에서 태어나서 난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시원한 게 좋다. 저도
1: 네.
0: 그래요.
1: 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너무 더워, 요즘에. 그죠? 네. 요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만의 단골 스팟이라고 했을 때 마라샹궈가 너무 맛있다고
1: 네. 네,
0: K마켓에 있는
1: K마켓 안에 있는 네, 네. 그 You Like라고 네, 저기 뭐야
0: 그렇군요.
1: 거기에
0: 네, 입맛 따시고 있는 거 아니죠?
1: 네. 네. 마라탕도 있고 마라샹궈도 있는데 네.
0: 좀 마라샹궈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제
1: 네네네 네, 네.
0: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저 마라샹궈 네. 먹방도 찍었어요.
0: 오, 네. TMI 좋았고요. 네. 만약 내일 당장 일주일의 휴가나 비행기 표가 생긴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1: 저 사파리.
0: 사파리.
1: 네. 네.
0: 사파리 가서 남아프리카 가서 이제 사파리
1: 네.
0: 가고 싶다고.
1: 뭐 사자랑 막 네. 이렇게.
0: 사자요?
1: 동물들하고 네. 약간. 네.
0: 사자랑 교감을.
1: 교감.
0: 디즈니 영화를 좀 많이 보셨는데.
1: 네, 네. 저 디즈니 되게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내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1: 네. 또 우리 네. 수익 언년 네. 덕분에 네. 하나님과 더 네. 가까이.
0: 아, 그렇군요.
1: 뭐라고 해야 되지?
2: 네. 알게 됐.
1: 알게 돼서요.
0: 어떻게 부가 설명 한번 네. 가능할까요? 네.
1: 한번 하세요.
2: 엘프를 직장에서 만났는데 네. 이제 직장 동료로 지내면서 네. 아, 참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기도를 했었어요. 아. 근데 5년 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0: 아, 그렇군요. 그 친구분도 약간 엘프님 못지않게 설명을 되게 함축적으로 하시는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 어쨌든 뭐, 저도 약간 그런 영감, 약간 뭐랄까, 경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고귀한 거라서, 예, 또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잘 된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풀거나 에너지를 얻는 나만의 취미라고 했을 때, 먹기, 음악 들으면서 걷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저한테 이제 나긋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침대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해. 네. 그러니까 되게 다른데 이게.
1: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다르긴 한데 약간 네. 심심해도 침대 누워도 좋고 또 약간 힘들어도 네. 침대 누고.
0: 그렇군요.
1: 무조건 집에 가면 침대로 먼저 네. 누고 싶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 누워 있는 걸 좀 좋아해요.
0: 네, 끝나고 누워 쉬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마 마라탕도 먹고,
0: 마라탕도
1: 네, 먹은 다음에 네. 아마 가서 누울 것 같아요.
0: 부드고 마와서.
1: 네,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둠 스크롤링도 하고.
0: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자기소개서에 좀 재밌는 부분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텐션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밸런스 퀴즈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오니언님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2: 네.
0: 것도
2: 네.
0: 평생 양치 안 하고 살기랑 평생 샤워 안 하고 살기. 40이 나오네. 남들에게 냄새는 안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찝찝한 건가요? 그런 느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양치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살기. 이야, 대박.
1: 저 양치가 네. 왜냐면 네. 몸은 이렇게 샤워는 네. 못해도 딱 이렇게 닦을 수는 있잖아요. 네. 양치를 할 것 같아요.
0: 양치를
1: 뽀뽀해야 양치 되잖아요. 거.
0: 뽀뽀를 한다고요?
1: 아니 막 뽀뽀는 해야 되니까. 아니,
0: 누구랑 해요?
1: 아니
0: 이상하는 거지.
1: 아니 future.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 양파님은요?
2: 저는 네. 샤워하기.
0: 샤워 안 하기. 이렇게.
1: 샤워를
2: 아니요. 네 저는. 네
0: 안 된다니까요.
1: 아니, 나는 양치를 네. 해야 되고 차라리 언니도 똑같이.
2: 아니, 저는 샤워하는 걸로 선택할게요.
0: 아 네네 샤워하는 거요?
2: 네.
0: 허락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자, 두 번째입니다. 탄산이 다 빠진 미지근한 콜라 마시기. 치즈가 완전히 굳어버린 딱딱한 피자 먹기. 저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지근한 거 먹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뭐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콜라를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얼음이 없는 거예요.
1: 아 근데 탄산이 빠지면은 곤란한데요.
0: 곤란하죠.
1: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미지근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마실 네. 수는 있는데 네. 네.
0: 치즈는? 치즈가 완전히 굳어버린 딱딱한 피자 먹기.
1: 굳은 대로 약간 그 맛대로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는 그 뭐 전자레인지 못 돌려요. 그냥.
1: 괜찮아요.
0: 오, 미국 사람이요.
1: 그냥 네.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냥, 예.
0: 네. 그 두 번째는요. 이번에 또 2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그 저기 꼬북침님이 샤워하면서 몰래 이 닦아요 이러는데 샤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자, 가치관과 심리를 파헤치는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 혹은 10년 후의 내 모습을 딱 1분만 미리 보기. 하, 이거 참, 네. 어떤 것 같아요?
2: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갈래요.
0: 10년 전, 돌아가서 뭐 하시고?
2: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0: 2017년?
2: 네.
0: 17년?
2: 네.
0: 뭐 하셨죠?
1: 17년도에?
0: 네.
1: 뭐했더라?
0: 우리 다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네, 열심히 살고.
1: 어, 열심히 살고 그냥 네. 딱히 뭐. 저는 이렇게 후회는
0: 네,
1: 없어요.
0: 10년은 근데 좀 말고 저는 20년 정도.
1: 아, 20년 정도 좋아지네. 앞당기고 있다.
0: 네, 앞당기면 어떨까? 문제를 차라리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 지금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0: 오, 좋은데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 빼고 모두인 천재인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거가 있고요. 나 빼고 모두가 바보인 세상에서 혼자 천재로 살기.
1: 첫 번째가 뭐라고요?
0: 나 빼고 모두가 천재예요. 근데 아. 나 평범하게 사는 거야.
1: 네.
0: 아니면 나 빼고 모두가 바보인 세상에서 혼자 천재로 살기. 두 번째는 좀 약간 더 인생이 재밌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1: 차라리 그냥 내가 똑똑한 게 나을 것 같아요.
0: 두 번째. 네. 그렇죠.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면 않지만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있고요. 성공 확률이 50%지만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한 삶. 항상 이제 뭔가를 아. 도전할 때 50% 도전하는 그런 느낌.
1: 너무 네. 맨날 스펙타클을 하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0: 너무 지루해, 나머지는.
1: 아, 나머지도 너무. 근데 너무 극과 네. 극이다.
0: 원래 발렌스, 오늘 발렌스 퀴즈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죠?
1: 네. 아, 그럼 차라리.
2: 지루한 게 나은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도 약간 뭐 들쑥날쑥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는 초능력이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100% 꿰뚫어보는 초능력이 있어요. 아, 내 마음을 숨기는. 숨기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많이 숨기면서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1: 저는
0: 들어가지고.
1: 두 번째. 네. 그냥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걸로 선택할게요.
0: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꿰뚫어보고 싶으세요?
1: 뭐 그냥
2: 진심?
1: 네. 그냥 오케이. 누가 거짓말하면 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거짓말 탐지기.
0: 인간 거짓말 네. 탐지기.
1: 라이브 탐지기.
0: 나 빼고 모두 바보가 낫다고. 맞아요. 네. 그래야 좀 약간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무것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1: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알고 있어도 모르는 네. 척.
0: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은,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네. 열광하는데, 네. 나는 인플루언서야. 모두가 알아. 네. 근데 통장 잔고는 평생 영원.
1: 어머나. 또 곤란하네.
0: 반대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무시하지만 네. 통장 잔고는 100억. 100억?
2: 100억.
1: 네, 100억.
0: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가끔 이제 저희 뭐 친구들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진다면, 10억이 떨어진다면 이런 느낌. 네.
1: 갑자기 또 네. 이상한 생각이.
0: 어떤 생각이 드시죠?
1: 그 옛날에 그 만수르 그거 네. 발가락.
0: 만수르요? 만수르 발가락 뭐 이렇게.
1: 빨면 그. 아, 돈을 주면 그런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거 있잖아요.
0: 아, 집중하세요. 지금 100억 준다고요. 집중하시라고요. 네.
1: ADHD라.
0: 100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1: 네네네.
0: 네, 아무래도. 본인의 모토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1: 모토? 네. 저는 항상 네. 그 제가 아까 인터뷰 때 얘기한 것처럼 moral compass가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컴파스, 모랄 컴파스. 아까 컴파스 커피 마셨죠?
1: 네. 같이, 예. 네.
0: 그렇죠.
1: 네, 저는
0: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1: 이게
0: 모랄 컴파스가 뭐냐고.
1: 네. 한국말로 이게 번역을 하면은 살짝. 모랄 컴파스가. 네. 컴파스 커피가 나오네, 그게.
0: 그런 느낌으로.
1: 컴파스 한국어로가. 네. 도덕적 나침반?
0: 네.
1: 또는 도덕적 기준. 도덕관으로 번역됩니다.
0: 아, 도덕관.
1: 그러니까 올바른 네. 것과 네. 올바른 것과 그른 네. 것을 구별하고 아하.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가치관이나 네. 양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0: 네, 그런 느낌. 네.
1: 좀 약간. 네. 네.
0: 어쨌든 뭐 사람들이 EBS 방송인 줄 알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고품격, 네. 깐죽거리는 그런. 네. 케이플레이 DMB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담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요. 오늘 좀 많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 오늘 내송. 네.
0: 긴장은
1: 살짝 내송.
0: 내송 좋습니다. 그 오늘 그 사연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사연 그 뭔가 행동들이나 이제 그 일들이 좀 생각날 수 있는데 생각나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한재님이 그 첫 카페 알바 대참사. 20살 때 첫 카페 알바를 하던 날 훈훈한 손님이 오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포스기에 대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네, 아이스 아프리카노 한 잔이요.
1: 아, 귀여워.
0: 그 손님이 빵 터지시고 저는 얼굴이 에티오피아 원두 뺨치게 빨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손님한테 약간 너무 잘생기고 이런데 아. 새침대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실수한 적 한번 좀 있지 않나요? 네. 어떤 거 있으세요, 양파님?
2: 저는 네. 예전에 카운터에서 일을 했을 때요. 네. 그 손님이 오셨는데 체인지가 $1였어요. 네. 근데 제가 $1 디시션 이러면서
0: 아, 한국말로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거나 이러면은 그 말이 막 헛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책님이 강아지를 입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줄 멋지게 채우고 공원을 걷는데 이 녀석이 세 발자국 걷더니 바닥에 털썩 눕더라고요. 결국 한 시간 내내 그 털뭉치를 안고 땀 뻘뻘 흘리며 저 혼자 유산소 운동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선착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이제 네, 강아지랑 친하시잖아요, 그죠?
1: 네네, 저희 네. 유기견을 입양하셨다고요? 아 보통 유기견들이
0: 유기견 얘기는 없는데 아 강아지 맞네요 강아지 그러니까 입양했다고
1: 입양,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1: 보통 입양하는 아이들은 좀 약간 상처가 좀 있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이렇게 납작 엎드리거나 이렇게 안 걸으려고 해요. 무서워서 네. 그거에 적응이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좀 시간만 주면 네. 그게 나중에는 바뀌어요. 변해요. 네.
0: 약간 아무래도 좀 약간 친해진 시간이 좀 필요하고
1: 네,
0: 그러니까
1: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약간 네. 되게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처음에.
0: 맞아요.
1: 특히
0: 네, 사랑을
1: 가지고. 약간 상처가 있는 아이들.
0: 지금 강아지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1: 네, 저는 두 마리.
0: 우리 자랑 좀 해주시죠.
1: 견과류 애들.
0: 견과류요?
1: 견과류.
0: 어떻게?
1: 첫째는 호두.
0: 아.
1: 네, 호두.
0: 그런 느낌. 귀엽네.
1: 네, 호두고. 그리고 네. 둘째는 도토리. 진짜 예뻐요.
0: 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그 인기가 많아지면 네. 공개하는 걸로 네. 한번 네. 사진을 그리도록 할게요. 네. 그 사연 거기 한번 읽어주시고 그 인간반 치킨님이 치킨집 첫 출근날 단체 손님이 오셔서 여기 양념반 후라이드반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주방을 향해 아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네 사장님 여기 손님반 치킨반이요 이렇게 이런 귀여운 사연들 그렇습니다. 자 찜질방 데이트 네 썸남이랑 처음으로 찜질방 데이트를 갔어요. 귀엽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양머리 수건을 만들려는데 도저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냥 수건을 아랍 왕자처럼 머리에 둥둥 넣었습니다. 썸남이 제 머리를 보더니 사막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썸이 끝났습니다.
1: 어머.
0: 약간 그 썸이라서 예쁘게 보이고 싶었는데 깐죽거리니까 싫었나 봐.
1: 어머. 네. 아 그런 남자는. 네. 애초서부터 그냥 빨빨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에? 아니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1: 근데 썸 타니까 네. 양머리 했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썸이 끝났으면 아닌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0: 알겠습니다.
1: 차라리 잘 된 것 네. 같아요.
0: 왜냐면 썸이 끝나 너무해.
1: 아니 뭘 해도 귀여워야 될 때잖아요.
0: 아.
1: 그렇죠?
0: 네.
1: 네, 그래서 잘 됐습니다.
0: 오. 아니,
1: 까는 게 남잔데.
0: 네네.
1: 네네.
0: 그, 새벽님이 나중에, 기억난다. 나중에 가서는 단어가 가물가물해서 촛농을 캔들 국물이라고 말했다고.
1: 귀여우신 분들 많네. 네, 네. 네.
0: 그 엄마가 로스쿨은 영어로 뭐라고 하니?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로스팅이요. 아, 로스팅. 오케이. 엄마가 영어 열심히 배우시는 중에 하루는 휴게소에 들렸는데 커피 뭐라고요? 커피 팔더라? 뭐라고 쓰신 거죠? 로스팅 뭐죠?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자, 그 메시지 보내실 때 좀 잘 보내 주셔야 제가 읽기가 되게 편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면허 따고 꿈에 그리던 SUV를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차가 커지니까 주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 마트 주차장에서 한 20분 땀 뻘뻘 흘리면서 주차를 겨우 마쳤는데 내리고 보니까 주차선 3개를 물고 거의 가로로 대놨더라고요. 다시 빼서 될 엄두가 안 나서 결국 부끄러운 마음에 차 버려두고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 제 친구들도 파킹 좀 무서워하는 분들 많아요. 페로 파킹 이런 거.
1: 또 파킹을 또 잘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차라리 좀 네. 걷더라도 멀리 안전한 데가 되는 게 좀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희도 그 네. 요즘에는 또 파킹도 저절로 되는 그런 차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1: 그것도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엔 또 저희 카메라가 많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용하면서
0: 네.
1: 하면 좋을
0: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1: 아, 마라탕? 아,
0: 식당 홀서빙. 네. 식당 홀서빙 알바쳤나요?
1: 식당 홀서빙 알바 첫날 사장님이 가게 앞에 세워둘 해피아워 배너에 글씨 좀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달콤한 디저트 해피아워라고 아주 예쁘게 적어뒀는데 나중에 보니 오타가 나서 살벌한 디저트 회피아워라고
0: 아, 살벌한 디저트 회피아워
1: 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여기 디저트 피해야 하는 곳이냐고.
0: 아, 회피라서. 회피. 아, 귀엽네.
1: 피해야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셨답니다.
0: 새벽님이 친구들과 다 같이 놀이공원 갔다가 오는 길에 고기를 사 먹었는데 1인분의 고기가 6덩이가 나왔어요. 아이고. 6덩이가.
1: 6덩이.
0: 그, 좀 약간 까먹으셨나봐요. 그 1인분의 고기 1덩이 주셔야 되는데. 잘못 줘가지고 6덩이 네, 게이득이라고 하죠. 네. 동네 대형 스파에 가서 처음 가서 세신 아 세신을 때밀이라고 하는군요.
1: 오.
0: 남한테 몸을 맡기는 게 처음이라 아플까봐 너무 긴장했는데
1: 되게 잘하세요.
0: 이모님이 자 이제 뒤집으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네 발로 엎드려 개구리 자세를 해버렸습니다. 학생 여기 수영하러 왔어라고 하셨어요. 네 발로 엎드려서 개구리 자세 아 개구리 자세 약간 이 무릎 이렇게 꿇고 이런 자세로 해서 민망했다는 처음이면 뭐 그럴 수 있죠. 생애 첫 아이돌 콘서트 스탠딩석에 갔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무대에 누군가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야광공을 흔들면서 소리를 들렸어요. 꺅! 한 5분을 오열하면서 열광했는데 옆 사람이 툭툭 치더니 저기요 그 저분들 백업 댄서인데요? 라고 해서 어색해서 야광공을 슬며시 내렸습니다. 라고 저도 그런 비슷한 적 있었어요. 그 브라질 가가지고 네, 저희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빨간 머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빨간 머리 하신 저도 그 머리가 약간 와인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저 보고
1: 이제 아티스트들고,
0: 예, 네, 완전 예, 네. 그 좀 약간 민망한 네, 그런 느낌. 근데 그 나라는 아시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시안들만 좀 지나가면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또 노래를 듣고 올까요? 그 주베닐 네, 라라라 예, 누가 신청하셨죠? 오늘 신청곡이 좀 많아서 얼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그 주베나일 주베닐 잘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K플레이 DMB입니다.

6시부터 8시를 채울 플레이리스트 망설이지 말고 켜봐 라디오 스테이션 가장 힙한 선택 제이든의

0: 고민상담소 도와주세요. 왠지 설레네 너만 보면 난 가슴이 다. 고민상담소 코너는요, 제 주위 친구들, 친척, 지인, 오빠, 아들, 처남, 현, 언니, 형부, 사장님, 할머니, 원장님들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코너.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요,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방송 듣는 거는 kradio.us 우측 상단에 다시 듣기를 누르면 들으실 수 있고요. 거기서 DMB를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K플레이 DMB 그리고 K라디오 DMB 인스타그램 열려 있고요. 오픈톡도 저희가 세팅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여러분들 고민이 자꾸 들어왔어요. 짐에서 운동하는데 옆에 놔둔 물이 제 건지 아닌지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디어파크예요. 아 어떡하죠 이거? 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살짝 네. 너무 찝찝한데.
0: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물을 버리시고 새로 거기 그 짐에서
1: 사야죠.
0: 네. 물을 다시 퍼푸세요.
1: 그러니까 네. 특히 요즘은 또 세상이 무서워서.
0: 네. 세상이 무섭나요? 물을 뺏겼는데? 그렇군요. 네.
1: 또 병 걸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0: 아, 맞아요. 네.
1: 차라리 그냥 새로 사든지.
0: 네.
1: 텀블러를 갖고 가시든지.
0: 그렇습니다. 고민 있어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2주 하면서 힘들게 2kg 뺐는데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치킨 먹었어요. 아, 우울하면 치킨 먹어야죠. 어쩌겠어요. 네.
1: 맥주도.
0: 맥주? 맥주도 먹어야죠. 맞아요.
1: 아니,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네.
0: 제대로.
1: 이왕 먹을 거면 뭘, 제대로.
0: 아,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라.
1: 네,
0: 맞아요. 그리고.
1: 다이어트는 항상 네. 내일부터.
0: 그, 치킨은 근데 저는 좀 콜라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1: 네. 그치. 네. 치킨. 나는 두 개다.
0: 네. 콜라 먹고, 네. 맥주로 입가심하고.
1: 네네.
0: 다 하네.
1: 네. 네. 제가 음료수로 네. 군것질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0: 되게 마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1: 요즘
0: 굉장해요. 네.
1: 그냥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
0: 그거 많이 하는 거예요.
1: 거기까지만.
0: 네. 네, 굉장히. 근데 아까도 아침에 뭐
1: 하이킹
0: 갔다 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1: 짧게.
0: 네. 네. 옛날에 비스트 콘서트를 스탠딩으로 갔는데요. 앞에 계신 분이 땀을 많이 흘리셨는지 머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1: 정수리 냄새 답이 없죠.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파님? 그런 뭐 비슷한 또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콘서트인데 여기 티켓을 어쩔 수 없이 그랬거든요.
1: 아...
0: 네.
2: 음악에 취하는.
0: 아 맞네.
1: 답이네.
0: 더 그냥... 세게 이제 네, 그렇군요. 그 사연 또 이제 콘서트 사연이에요. 중딩 때 빅뱅 콘서트 처음으로 갔는데 스탠딩석이 있었는데 다른 팬이 내 어깨를 지지대 삼아 팔을 올리고 야광봉을 흔들었어요. 자기 키에 딱 맞았나 봐요. 서러웠어요. 욕하고 싶었는데 그땐 쭈구리라서 못했어요. 라고 아 힘내라고 예, 태토녀의 느낌으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죠.
1: 내가 좀 콘서트를 많이 안 가봐가지고.
0: 아니 콘서트 그게 아니라 이제 힘내라고.
1: 네. 아 네 힘내세요.
0: 네 그런가요?
1: 네. 화이팅.
0: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연입니다. 네 오늘 그 잠깐만요 고민이 또 들어왔어요. 아 요즘 사람들이 고민이 좀 많아 요즘. 네. 고민 있으세요 두 분? 네 고민 있는데 약간 살짝 생각해봐야 되는.
1: 근데 요즘. 네. 요즘이야말로 고민이 이제 없네요.
0: 좋은 거죠?
1: 그냥.
0: 네.
1: 그냥 행복하네요.
0: 아, 좋습니다. 네. 네. 당근 마스터님이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로컬 중고 앱에 저렴하게 올렸어요. 분명히 가격 제한 불가라고 써놨는데 꼭 돈이 없어요. 오늘 좀 돈이 이게 캐시밖에 이거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던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또 약속 장소 다 와가지고 지갑을 열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해서 보통은 알았다고 하죠. 예. 저도 이제.
1: 근데 그럴 땐 대부분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
0: 그죠, 약간. 예. 예. 약간. 아무래도.
1: 좀 약간 예. 기다렸다가 딴 사람한테 팔아도 되지 않을까.
0: 근데 저도 저번에 이제 아이스박스를 또 사러 갔는데, 아이스박스가 나쁘진 않았어요. 오블인가? 예. 괜찮잖아요, 가격이. 생긴 것도 사진 딱 보니까 괜찮고. 근데 딱 가봤는데,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 그걸 들고 서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고 있잖아요. 얼굴 눈이 마주쳤어. 아, 작은데? 끝까지 봐주시죠.
1: 뭐, 아이스박스 이런 거는 네. 진짜 사기 괜찮겠다. 중고로도.
0: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새로 들어온 취미 모임에서 사람들과 부쩍 친해졌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데, 뒤풀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스타 아이디가 뭐예요? 라고 이제 서로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원치 않게. 예. 사실 제 인스타는 제 개인적인 일상이나 조용히 눈팅하는 용도라서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1: 근데 그게 요즘 예.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는 대신 네. 그걸로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맞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임에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인사 안 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인사 그냥... 안 하고 예, 집에 그 핸드폰 없다. 삐삐로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네 알겠습니다. 네. 라고 밤을 새우고. 친구들이 무리한 약속을 잡아도 억지로 나가요.
1: 그럼 안 돼.
0: 속으로는 이번에 꼭 거절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상대방 얼굴을 보면 거절한 뒤의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단호하지만 우아하게 거절하는 비법이 필요합니다. 아, 거절 잘하세요.
1: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네. 네. 그냥 그럴 때는 거짓말이 필요한. 제가 거짓말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럴 때는 거짓말하고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0: 저 혹시 그... 저기 2,000불만 빌려줄 수 있어요?
1: 안 돼요.
0: 잘하는데요, 네. 거절.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씩 배우는 이곳은 플레이 K 플레이 DMB. 좋습니다.
1: 단칼 딱 잘라서 네. 네. 안 된다고 해야죠.
0: 미국에서 네. 연습이 맞아요. 필요한데 저도 약간 그런 거 좀
1: 라운드리는 네. 좀 세워야 돼요.
0: 가족 다 인스타는 좀 더 친해지면 공유해요. 물결 이렇게 거절 어때요? 라고.
1: 그렇게 네. 저는 이런 질문 뭐 교회 이제 네. 몇 번 나갔을 때 네. 이제
0: 물어보잖아요.
1: 네. 저는 그럴 때는 거절 되게 잘해요.
0: 뭐라고요?
1: 전화번호 싫습니다.
0: 싫습니다. 네. 오. 싫습니다가 쉽지 않은데. 진짜.
1: 근데 전 해요.
0: 그냥 전화번호를 달라고.
1: 네, 싫다고 해요.
0: 근데 전화번호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약간.
1: 어쩔 수 없이가
0: 없어요.
1: 없고 저는 처음부터 깔아놔요.
0: 단칼.
1: 단칼로 공유 안 한다고 전화번호.
0: 전화번호는
1: 공유 안
0: 하고.
1: 왜냐면 저도 지금 네. 처음 와본 거라서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고.
0: 교회에서 그런 거.
1: 특히 교회 같은 경우나. 네, 약간 초이스가 있으면 안 줘도
0: 안 돼도 되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전화번호는 뭐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서 한국말을 곧잘 쓰는데 미들스쿨 가고 사춘기가 오더니 이제는 집에서 제가 한국말로 물어봐도 무조건 영어로만 툭툭 대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나 이런 걸 한국식 영어 발음을 지적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특유 정서를 강요하면 이건 미국이잖아 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아버려요.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미국식으로 키우긴 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식과 집안에서 깊은 대화가 안 되고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진데.
1: 요즘 한국에서는 되게 자식들 무서워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0: 금쪽이?
1: 아니요. 그 단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사춘기라서
0: 질풍노도의 시기 네. 이런 거 그런 건가?
1: 근데 또 네. 한국어는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잠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나?
0: 그렇죠. 네, 태어나서 자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정체성을 좀 사실 이제 애매할 때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근데 보통은 이제 아무리 뭐 미국에서 미국 친구들이랑 뭐 지내고 해도 대학교는 또 한국 친구들이 재밌으니까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1: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요새는 네. 네.
0: 아, 그런 거 좋네요. 네. 아, 관심을 같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1: 아.
0: 그러니까, 맞아요. 저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1: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0: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관심사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물어보면은 아,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 한국 약간 가부정적인 문화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같이 관심 가져주면은 되게 좋아하죠, 아무래도.
1: 그거 좋은 것 같아요.
0: 제가 약간 예전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블랙핑크 이제 콘서트를 할 때, 블랙핑크 이제 콘서트를 하기 전에는 그 콘서트 하기 3시간 정도 전에 그 사운드 체크를 해요. 사운드 체크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팬들이랑 인사도 뭐 살짝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VIP들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VIP들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랑 이제 호텔에 저는 이제 촬영하러 내려가야 되니까 호텔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 갔다가 다 이제 촬영이 끝났다.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꼬맹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나 여기 너무 좋았다. 그 리사가 어땠고 제니가 어땠고 이랬다 이런 걸 얘기해주니까 부모님도 공부를 해온 거야. 그 노래를 했니? 네가 좋아하는 그 무브를 했니? 이러면서 와 되게 따뜻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K-culture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자식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물어봐서
0: 네.
1: 그 관심 가는 거나 좋아하는 거를 같이
0: 네.
1: 한번 해보는 건 또
0: 맞아요,
1: 리서치를 따로 부모님이 하셔서 이렇게 좀 그렇게 다가가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0: 약간 미국은 약간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함께하는 문화 뭐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고민이에요. 어릴 때 미국에 와가지고요. 번듯한 직장도 없고 집도 샀지만 서른 후반이 돼서 짝을 못 찾았습니다. 한인 사회가 좁다 보니까 여기서 소개팅을 하면 한 달이 건너 다 아는 사람이라 부담스럽고
1: 맞습니다.
0: 그렇다고 완전히 외국인과 만나자니 정서가 100% 통하지 않아서 외롭더라고요. 답답하신 부모님이 결국엔 한국에 나가서 선을 보고 와라.
1: 안 돼.
0: 라고 하면서 비행기표를 끊어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국에 가면 너무 미국 마인드라 적응을 못할 것 같고 미국에서는 너무 한국적인 정서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박쥐같이 중간에 낀 1.5세대의 이 지독한 정체성 혼란.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1: 할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네. 저는 그건 반대예요.
0: 한국 가는 거?
1: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0: 왜죠?
1: 좀. Too risky. 아예 그것도 그렇고.
0: 네.
1: 솔직히 말해서 깔린 게 남자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깔린 게 남자예요.
0: 이분이
1: 다
0: 남자.
1: 짝이, 여자? 네, 깔린 게 남자고 깔린 게 여자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짝이 다 있더라고요.
0: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
1: 원래 안 찾을 때 나타나.
0: 요즘에는 제가 이제 주위를 좀 둘러보면 항상 집과 직장 항상 똑같은 곳만 가니까 이 친구들은 중간에 누가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못 만나요.
1: 요즘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0: 네. 네.
1: 막 이상한 막 텐더 이런 거 말고
0: 네.
1: 좀 요즘 되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진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0: 맞아요. 그렇긴 한데
1: 네.
0: 또 제 친구 요즘에 이번 연도에 제가 내향형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 친구들은 내향형 되게 인트로버트하고 MBTI 아이.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끄집어내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루틴을 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 그 꼬북치님 힌지하라고 힌지가
1: 친구를 잘 만나야
0: 커피 돼요. 미츠 베이글 하라고.
1: 예, 그거로 네. 통해서 많이들 네. 만났어요. 결혼도 많이 하고.
0: 그리고 이제 여행 삼아서 한번 한국 갔다 오시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1: 근데 데리고 오지는 마세요.
0: 데려오지는 말고
1: 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아는 언니가 결혼했어요. 앱으로 만나서. 오, 축하드립니다.
1: 그것 봐요.
0: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소개팅 콘텐츠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 네, 아무래도
1: 좀. 나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봤어.
0: 네. 아니, 저기, 다른 분 해드릴 건데요. 관심이 있으신 이렇게 외로운 여자분 계시면은 오셔가지고, 네,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팅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1: 재밌겠다.
0: 하시고 전화로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전화 데이트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면은 이제 넥스트 라운드에서 이제 그 월드컵처럼 이렇게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 좋은데 나 그 예. 월드컵 소개팅 월드컵
0: 네 소개팅 월드컵 네. 그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주변에 좀 도움을 좀 저는 많이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사실. 맞아. 네. 네.
0: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1: 아 그리고 친구를 또 잘 둬야 돼요.
0: 친구 맞아요.
1: 왜냐면 네. 또 이게 또 이런 옛날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또 끼리끼리 놀잖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1: 그래서 좀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는 어쨌든 고민 상담소 코너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고민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고민을 들어드리고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가 부릅니다. 감동이요.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라 놈 마치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봄. 스펙타클했지 나라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라 놈

0: 심리 테스트.
1: 무슨 생각해?
0: 호흡이 되게 잘 맞네요, 저희.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시간인데요. 예, 심리 테스트. 오늘은 또 이제 또 연애에 관련돼서 아까 알아봤는데 한 번 더 또 연애에
1: 관련해서.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지.
0: 제일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연애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심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 쫑긋하시고요. 아, 내가 맞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가는 날이에요. 장보러 가기 전에 식재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예요, 지금. 다음 중 1순위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고기, 육류. 부족한 거예요. 2번, 채소류. 3번, 음료. 4번, 디저트. 냉장고를 식재료 확인하기 위해서 냉장고 열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이제 부족한 거. 뭐가 있을까요? 1번 육류, 2번 채소류, 3번 음료수, 네 번째 디저트. 김치 나왔고요. 김치 없거든요.
1: 김치, 역시 한국인.
0: 김치 채소류인가요? 그럼 김치가 채소류니까 뭐 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치가 없다고 좀 사면은 네, 근처 사시지 않나요? H마트 근처? 롯데? 뭐
1: 네, 요즘은 가서. 미국 마트에도 네, 김치 네. 팔더라고요.
0: 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김치 채소류 아닌가요? 맞죠?
1: 아닌가? 그렇죠. 네. 네.
0: 저는 만약에 부족한 게 채소류. 네.
1: 그래?
0: 채소류? 요즘엔 채소가 좀 좋아요. 그 아삭아삭한 느낌이 여름이라 그런지 뭔가 이렇게 그게 좀 좋아요. 그리고 채소를 먹으면 강아지가 밑에서 보고 있어서 이제 살짝 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습니다.
1: 네. 고기였을 것 같아요.
0: 고기. 고기도 좋죠.
1: 사람들 고기 진짜 좋아하잖아요.
0: 고기를 또 또 만약에 마트 가면 또 저분이 코스코에서 살게요. 아니, 뭐 종갓집 종갓무 너무 맛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양파님?
2: 네.
0: 음료요. 네. 육류는 일단 성욕을 현재 애인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네, 높은 편입니다. 있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이번은 채소류. 네, 채소류는 아버그 뭐 손잡고 네, 허그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포장했고요. 네, 마음에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그 김치 채소류. 채소류는 지성과 교양을 의미, 지적인 이성에게 더 끌리는 사람으로 현재 연인에게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 지적인 이상을 보면 흔들릴 수 있는 타입이라고. 네. 세 번째는요. 음료. 음료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의미. 외도는 하지 않지만 현재 애인에게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음. 와, 이거 위험하다, 그죠? 네 번째는 디저트. 바람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면 바람 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타입.
1: 우리 디저트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0: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때요? 뭐 재밌죠?
1: 네, 재밌네요. 심리 테스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0: 한 번 더 해볼까요?
1: 하나만 더.
0: 오케이. 내 연애 상대 확인 테스트예요. 애인의 방에 먼저 들어간 당신 어떤 가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1번은 빨간 침대, 2번은 파란 책상, 3번은 노란 커튼. 파란 책상? 신기한데? 애인의 방에 들어왔는데 가구가 먼저 들어왔다. 빨간 침대, 파란 책상, 노란 커튼.
1: 난 침대가 네. 왜 빨간색이야? 난 침대.
0: 왜 불을 떠시죠? 저도 좀 침대가 좀 빨간색이라서 눈에 띌 것 같긴 해요. 빨간색이니까 일단.
1: 나는 빨간색 침대를 네. 선택하겠습니다.
0: 좀 쉽지. 파란색 책상 쉽지 않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네,
1: 그건 별로. 네.
0: 어떤 거 선택하셨죠? 양파님?
2: 침대가 네. 눈에 띄네요.
1: 우리 다 빨간 침대네.
0: 네. 새벽님이 소파라고 하는데 자꾸 없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꾸 소파라고.

0: 오, 지방환경. 네. 꼬북님? 근데 박,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 아, 네, 이거 너무 재밌다. 네,
0: 속마음 확인 테스트예요.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 현재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공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하세요? 상상하지 말라고. S라며. 아닌가? N인가? 네. 그 사람에게 어떤 색 풍선을 선물하고 싶은가요? 라고 있어요. 이제 공원에서 만났는데 풍선을 선물할 수 있어요. 하나는 1번은 빨강색, 2번은 파랑색, 3번은 노란색, 4번은 흰색. 네.
1: 나 노란색.
0: 노랑색.
1: 3번도 좋아하고 옐로도 좋아합니다.
0: 옐로도 좋아한다고요? 네. 3번이 옐로예요?
1: 그거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0: 네, 3번이 옐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양파님은요?
2: 저도 노란색.
0: 노란색. 저는 파랑색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요즘
1: G.O.D.
0: 요즘에 또 그 더운 날씨에는 아. 또 파랑색이 또 아, 시원하니까 네, 시원한 느낌으로 자 1번 빨강색 고른 사람 있나요? 빨강색 왠지 사람들이 왠지 안 고르는 것 같아 일부러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1번 빨강은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속이 다른 사람 전 애인과의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음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는 그렇군요. 두 번째는 파랑색이요. 항상 순수하고 밝은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 연인이 이런 점을 오히려 어리게 보는 경향이 많음. 동갑 커플이라도 되려 오고 해주는 편. 오, 그렇군요.
1: 기대된다.
0: 네, 노란색이요. 아, 노란, 꼬북님이 누런색 걸렸어요. 풍선은 또 하늘색이라고 파랑색은 아니라고 또 이분이 또 G.O.D 팬이라고 하십니다.
1: 아까도 네. G.O.D
0: 맞습니다. 네. 솔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기 쉬운 사람 연인 사이에도 조심하는 게 좋음이라고. 네. 엘님 잘 안 들리신다고 엘프님이 양파님 말씀 한번 목소리를 작게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파란색 풍선처럼 네. 흰색은요, 스스로에게도 위축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에 속을 알 수 없다고 느끼고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맞으신가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심리 테스트까지 오늘 뭔가 다 알아봤는데요.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바이킹 맨 뒷자리처럼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우가차. 아까 마오리 형이군요.
4: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거죠. 너 좋아요, 저도.
5: 어휴, 노를 져라.
4: 어휴,
5: 노를 져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4: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잡지사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시작되는데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5: 아마 이건 여러분들의 국민 의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4: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가
5: 5대 의무가 될 네. 가능성이 있는데요.
4: 네.
5: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4: 와! 내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이강민의 잡지사를 잘 듣고 있다.
5: 예. 네.
4: 저희 이번에 멀미 한번 나게 높이 좀 올려주세요. 자 오늘의 썸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5: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4: 저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5: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4: 붉은 악마 아니네.
5: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 이른바 바이킹 롤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4: 노르웨이가 이번에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친 상태. 이렇게 승리 후에 선수단과 팬들이 다 같이 바이킹으로 예, 몰입을 해서
5: 등장을 해서 예. 노를 저어라.
4: 있습니다.
5: 우리는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4: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